동준의 FM 팝 첫 곡은 Ebony Eyes, Bob Welch의 노래, 바리우스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일주일 마무리하는 날이죠. Ebony Eyes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열었고요. 오늘 써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가능하면 말은 줄이면서 음악 속으로 푹 빠졌다가 나오시면 스트레스는 어느새 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더피 앤 머시, 그리고 산타나 피처링 미셸 브랜치의 Game of Love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이 You Know I'm No Good 신청하셨고요. 머시, 7673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씨가 The Game of Love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캐롤 킹의 So Far Away, 그리고 이어서 닐 영의 Heart of Gold, 삽작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신기하네요. 삽작. 자, 그리고 이글스의 테킬라 선라이즈,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Tears for Fears, yeah,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클레이 님이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You Can Do Magic 이 노래는 맙몰방평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닉네임이 갈수록 난해해집니다. JDH님이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돼서 너무 답답했네요. 이틀 만에 다시 구입해서 사용하려니까 모든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럴 때 바로 FM팝스가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FM팝스 들으시면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쉘린의 I've Never Been To Me 그리고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문경 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음악 계속해서 많이 보내드리는 위켄드 스페셜. 역시 음악밖에 없죠. 한동준의 FM팝스는 소리님이 힘든 일들이 겹치다 보니 그동안 저에게 준 선물이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강릉으로 떠나왔습니다. 어젯밤 캄캄한 밤바다를 보고 오늘 아침 다시 활짝 피어난 바다를 마주하니 고요하다가도 이래 밝아지는 바다와 끊임없이 흘러가는 파도를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날도 있고 또 이렇게 눈부시게 밝은 날도 있는 거겠죠 하시면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신청을 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상 그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 슈퍼트램프의 Logical Song, 그리고 Electric Light Orchestra의 Confusion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노스텔지언님이 Eye in the Sky 신청하셨고요. 블루 카페님이 Logical Song, 슈퍼트램프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셨기를 바랍니다. 자, 케니지의 연주곡 흐르고 있습니다. Going Home.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며칠 동안 미국 북동부에 우리는 행복한 이 초여름 날씨에 멈춰있던 희망 같은 것이 움직이고 반면에 묵직한 걱정이 가벼운 깃털처럼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뉴욕 거리를 또 한번 들썩이게 할 미국 프로농구 NBA 뉴욕 닉스의 결승 시리즈 2차전 경기.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스퍼스 원정 한판이 벌써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정 그 고지를 향해 가는 산 사나이들의 투혼이 이번에는 하강하던 중에 실종돼서 죽은 줄만 알았던 현지의 셸파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 세계인이 함께 환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던 가족들 일주일 만에 얼음 바위를 미끄러져가며 내려오는 중에 발견됐다는 이 셸파. 이 장면은 기적이란 말이 부족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 6월 11일 개막을 앞둔 우리는 1930년 첫 대회 때 배로 바다를 건너 우루과이로 가야 했던 각국의 선수단이 그 돌아오는 길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느 나라 팀인가는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가족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꺼내 듣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마음, 주말을 향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뉴욕과 그 일대 조금 덥습니다. 화씨로 9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우리로 벌써 이제 덥다는 말이 나오고요. 뭐 어떤 그 에어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더운 가정도 많죠.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다 보면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주민들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이 덥개가 되어줘야 하는 또 그런 경우도 이제 맞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로 90도, 내일까지도 그렇고 이번 주 비가 내릴 거라고 예상됐던 뉴욕과 그 일대의 이번 썬데이 날씨는 비가 전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되는 목요일까지 미국의 북동부에 비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뉴욕과 또 허슨강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뉴저지 날씨가 기분 좋은, 와 정말 이렇게 동그란 태양의 표시만 계속돼 있는 경우 열흘도 넘는 이런 날이 이어지는 6월 정말 행복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0: 에베레스트 산에서 죽은 걸로 그렇게 여겨졌던 네팔의 아주 베테랑인데 셰르파 가이드가 일주일 만에 혼자 물도 없이 고산지대에 산소통도 없이 그렇게 고립됐다가 살아 돌아온 사건. 지금 전 세계 등반인들에게 산악인들에게만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와 신기하다 정말 기적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가족들이 이 funeral 장례의식을 시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콤보 아이스폴 인근에서 베이스캠프 방향으로 이렇게 얼음 위를 막 기어 내려오는 장면이 그 지역을 이제 청소하고 있던 그런 크루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구조가 됐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 시즌이 거의 끝나가서 청소에 들어간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고도가 약 7200m 옐로 밴드라고 하는데 우리 산사나이들은 들으시면 와 여기구나 라고 또 한번 감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국 등반가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 폴란드 클라이머 둘이 함께 이 셸파하고 같이 갔다가 하산을 하던 중에 이 외국인 둘은 무사히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지만 여기 현지 셸파가 실종이 됐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이 또 늦고 구조 작업도 늦었다라고 해서 외국인이었으면 금방 가지 않았을까 구조 작업에 뭐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이 얼음 지대를 미끄러지듯이 기어 내려오는 모습이 목격이 돼서 바로 구조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네, 물도 없이 산소도 없이 살아났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아침에 태양 같습니다. 저는 1930년 첫 번째 월드컵 대회 우루과이에서 열렸을 때 그때는 뭐 비행기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 보니까 뭐 소식도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서 이게 안 오니까 죽었나 보다 이래서 장례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어느 나라 팀인지 지금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스페인이라고 들은 것도 같은데 여러분께서 혹시 1930년에 있었던 그 제1회 월드컵 때 어느 나라 선수단이 너무나 돌아오질 않아서 죽은 줄 알고 가족 중에 일부는 또 장례 절차를 이렇게 준비하기도 했다. 이런 팀이 지금 어느 나라 팀인지 아시면 카톡 아시죠? K-Radio US 카톡으로 해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오늘 뉴욕 닉스 NBA 파이널 7전 4선승제 기분 좋은 1승을 거두고 이제 2차전을 역시 오늘도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갖게 되는데 오늘 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8시 반이죠. 1차전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05-95였는데 3쿼터까지 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또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얼핏 봤으니까요. 14점 차 뒤지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계속해서 점수를 더해서 1차전을 승리로 가져왔는데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은 무려 30점을 넣었습니다. 30점이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NBA 이렇게 결승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4쿼터에만 13점을 넣어서 그때 승리로 이렇게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돼서 뉴욕 닉스가 플레이오프 12연승이라는 지금 구단 역사상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이 만난 것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NBA에서 결승 시리즈에서 만났던 것이 20세기였습니다. 1999년에 대결해서 뉴욕 닉스가 그때 졌습니다. 오늘 2차전도 이겼으면 좋겠다. 뉴욕 거리에 오늘 소리가 좀 요란하다 싶으면 또 그 거리에 이렇게 열려있는 창마다 이 바에서 특히 TV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 결승전 2차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소식 내친 김에 지금 프렌치 오픈 올해 메이저 대회 그러니까 그랜드슬램 4개 대회 중에 두 번째 대회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더워서 이른 더위 때문에 유럽이 그냥 유럽이 5월 말 6월 초에 한 번씩 이렇게 폭염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선수들이 상위 랭커들이 이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노박 조코비치 선수도 졌어요 이미.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누구죠? 야닉 시네르 선수가 더위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해서 노박 조코비치의 25번째 엄청난 기록이 달성될 수 있을까? 이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그런데 노박 조코비치 선수도 19살 선수에게 3회전에서 탈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지금 폭염과 그 다음엔 또 강풍으로 여자부의 아리나 사바나코 선수가 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변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자부 4강 준결승전 4명의 선수가 그동안에 이렇게 한 번도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해보지 못한 선수들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제 여자부 준결승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그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선수인데 마야 허발린스카 그냥 본다면 앞에 CH가 있는데 이게 폴리시로는 후라는 발음에 가깝다고 합니다. 마야 허발린스카 선수가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번 대회에 예선, 그러니까 퀄리파잉 매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선수이기도 하고 올해 안에 목표가 세계 랭킹 탑 100, 10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승전까지 올라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에 이번 대회에서 클레이 코트 흑 코트에서 9연승을 거둔 끝에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세계 랭킹 지금 현재 114위인 허발린스카 선수가 24살의 나이로 프랑스, 이 프렌치 오픈 역사상 가장 랭킹이 낮은 선수로 여자 단식 결승 진출자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전에 4강에 올랐던 당시 61위 선수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결승까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결승 진출자로는 세계 랭킹에 가장 낮은 선수 기록을 이제 새롭게 세운 거죠. 어제 준결승에서 디아나 슈나이더 선수, 러시아 선수인데 아리나 사바넨카 선수가 강풍으로 이렇게 지고 말았을 때 그때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라간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이겼습니다. 7대 6, 6대 4로 이겼는데 이번 대회 경기 중에 가장 재밌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테니스가요. 너무나 파워 테니스가 되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도 정말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래서 파워가 지배하는 테니스가 그 점만큼 재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클레이 코트기도 하지만 이 허발린스카 선수가 흔들림 없는 침착함 정말 아주 정교한 샷으로 점수를 따고요. 키가 165cm밖에 되지 않은데도 수비를 또 알뜰하게 잘 건져내는 그래서 그 수비력까지 해서 이 프렌치 오픈은 물론이고 오픈이 된 이 오픈 에라의 기억에 남을 그런 매치의 승자가 됐다. 이제 아무튼 예선 통과를 한 신분으로 그랜드슬램 결승에 오른 선수가 됐습니다. 2021년에 US 오픈에 우승했던 에마 라두카누 선수 이렇게 기억하죠. 그때도 그 선수도 역시 퀄리파잉 예선 통과를 해서 결승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호알린스카 선수 결승에서 미라 안드리에바 선수를 막혔습니다. 오늘 프렌치 오픈은 남자 단식 준결승전 두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알렉산더 즈베레프 독일 선수와 26번 시드를 받은 야쿠브 맨시크 선수 간의 이 준결승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경기에는 마테오 아르날디 이탈리아 선수고요. 이 선수도 세계 랭킹 104위입니다. 그리고 14번 시드를 받은 역시 이탈리아 선수인데 플라비오 코볼리라는 선수가 다음 준결승 남자부 경기를 오늘 갖게 됩니다.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헤즈볼라 이란이 지지하는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의 프락지 헤즈볼라는 그 드론 300불 정도밖에 들지 않는 드론으로 탱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굉장한 이거 뭐 우리가 보고 감탄할 수만은 없지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무기와 병력에 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가 미국이 중재해서 미국의 브로커로 발표된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 합의를 거부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따르지 않겠다. 계속 싸우겠다. 이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듣는 것은 surrender, 항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레바논 깊숙이 들어간 이스라엘 군은 헤즈볼라를 잡으러 갔지만 민간인들에 대한 그 살상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파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점점 더 북상을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의 지도자는 이거는 illusory다, 환상이다, 실체가 없는 그런 합의다라고 이 합의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항복하고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라는 이스라엘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남부 레바논을 완전히 장악하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갈 이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헤즈볼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6: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6: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4: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6: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4: 새 매장에서
7: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하는 그런 소식. 연방 상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18억 달러 보상 기금 어떤 제한도 걸지 않은 채로 통과시킨 네, 그런 결정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스 국경 순찰대 예산 법원이 또 700억 달러 이게 통과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그냥은 안 넘어간다라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연방 상원 하원도 마찬가지만요. 이 흥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내가 이걸 주니까 당신들은 이걸 다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 법안이 여기에 통과됐다는 건 그동안 국토안보부가 우리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국민들의 생활과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일부 셧다운인데도 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이게 페이가 지급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또 해당되는 공무원 가정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이야기만 가끔씩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왔는데 이 ICE 국경순찰대 그러니까 Border Patrol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민 단속 기관을 운영하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데 이게 지금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이게 소위 말하는 voterama 드라마인데 투표 vote가 붙어서 뭐냐면 18시간에 걸친 그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연방 상원의원 이거 지금 100명인데 각 주마다 뭐 주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연방 상원은 두 명이 그렇게 대표하고 있죠. 근데 18시간 걸려서 이걸 결국 통과를 시켰는데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이 시도해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는 18억 달러 보상기금 정부가 부당하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금 18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지금 타드 런치의 직무대행으로 법무부를 이끌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법무부 장관을 해라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또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은 이 기금을 영구 폐지하려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게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어쨌든 이 톰 틸러스, 빌 캐서디 이런 연방 상원 의원 등이 이 기금을 이거 할 수 없도록 하자라고 제안하는 뭐 그거를 같이 민주당과 합해서 표를 그러니까 이걸 막는 것을 찬성을 했지만 이게 다 안 됐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워싱턴 DC에서 보는 건 공화당 내부에 일단 균열이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막강하죠. 마가 진영에서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스했다 그러면은 4선 연방 상원의원을 예비선거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뭐 지금 그런 일들이 속출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어디였죠? 아이오와 주지사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스한 후보가 안 되는 일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그동안 걱정해왔던 두 가지 사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18억 달러 정부에게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보상기금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는 그 January 6th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걸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해서 폭도로 변하고 경찰을 해코지한 그런 폭도들이 사면된 것뿐 아니라 여기 보상기금을 시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공화당 내에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백악관 내 이스트 윙 이거 철거하고 거기에 볼룸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이민 단속 강화 법안 3년 동안 남은 임기에 아이스와 이 국경 이거 푸트로하는 기관에 대한 700억 달러 이걸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만약에 한 가지를 포기하고 이렇게 줬다면 트럼프 대통령 18억 달러 이 기금 이거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700억 달러 이민 단속 예산안을 보장하는 것 그거 통과시키면서 그래서 국경 순찰대라든가 ICE 기금이 이게 정부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그걸 원하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요구하는 이 볼룸 프로젝트 10억 달러 거기에 걸려 있었고요.
18억 달러 이거 손해 여기에 대한 보상금 이렇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공화당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우리 이민 단속 강화하는 그런 당이다라는 이 선거에 필수적인 메시지를 확보하고 싶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와 기금을 또 지키고 싶었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28억 달러 기금 막는 것 공화당은 이런 욕심 국민들의 이 민생고는 생각하지 않는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정치적으로 그 입장이 곤란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공화당의 중도파는 또 트럼프 대통령 요구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법안은 통과를 시켜야 하는 왜냐하면 또 선거에서 인도르스먼트가 엉뚱한 후보에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혼란스러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다 되어버렸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또 상원과 정반대 장면이 어제 펼쳐졌습니다. 이 공화당 연방 하원 지도부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민주당하고 뜻을 같이 하고 우크라이나 추가로 지원하는 법안 또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 지도부가 유지한 반우크라이나 지원 기조에 대한 공개적인 이탈이다. 그러니까 연방 상원 하원에 이 공화당 의원들 지금 뭔가 이렇게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아무튼 앞에 지금 말한 18억 달러 기금이라든가 700억 달러 아이스 등을 포함한 그 예산 지금 연방 하원으로 갔지만 이런 상황이 연방 의회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분위기의 북한의 리더를 만나게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김정은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숨통이 좀 튀게 되고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 병력이 끊임없이 나가고 지금 몇 명의 젊은 남성들이 죽었다.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병력뿐 아니라 이제 탄약이 부족해지니까 북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은 그 대가로 고립된 상태에서 석유와 식량과 무기, 기술 등 막대한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존도를 줄이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가, 후원 국가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 건 단순한 뭐 우호 차원에서 방문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전통적 동맹이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의도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도 연결이 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사이에 두고 중국이 러시아와 또 계속 가까워하시는 북한의 모습을 그걸 그런 방향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겠죠. 김정은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또 그 이미지를 뭔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러시아의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이 중국에 좀 더 많은 경제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그 관광산업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 유치를 더 약속받는 이런 지금 꿈을 꾸고 있다. 북한이 지금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관광산업인데 우리가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이 해안에 북한의 리조트, 온천 같은 것도 개발하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건 유령 도시같이 거기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북한의 해안 혹은 온천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딜을 하는 입장에서 중국에서도 또 이게 러시아와 지금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뭔가 경제 제재에 고립돼 있던 중국 아니면 안 되던 북한이 지금 석유라든가 이런 걸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네, 북한의 입장, 이 북한의 입장이 자리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중국의 시진핑 북한 방문에 대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지난달 5월에 그 잡 마켓. 그런데 생각보다 상황이 좋았네요, 5월에. 역시 소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누가 얼마를 썼느냐 보다 또 시장 마켓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는데, 특히 이 건강, 의료 분야에서 잡 마켓이 좋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세상에 뭐든 아침 오늘 혹시 약속 시간에 나가시느라고 놓치셨다면 그리고 K라디오 어느 방송이든 잠깐 놓치셨다면 지역 뉴스, 해외 뉴스, 최신 뉴스를 새로워진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kradio.us kradio.us 쉽고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듣고 읽고 함께하는 우리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월드컵 제1회 월드컵 1930년에 있었던 월드컵 우루과이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는 배로 이렇게 우루과이까지 가고 이랬는데 너무나 경기가 끝났다고 대충 알고 있는데 대회 끝나고 나서도 돌아오지 않아서 죽은 줄 알고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들 가족은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제1회 월드컵 대회 그때 월드컵 때 그 나라 팀이 어느 나라 팀인지 한번 다시 찾아봐 주세요. 우리 이미연님 이탈리아예요 하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월드컵 개막일 6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뉴저지에서 함께 모여서 응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첫 경기 체코를 맞아서 체코가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조에 합류한 팀인데요. 팔리세이팍,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 오시면 1차 한인 합동 응원전, 물론 뉴욕에서도 있지만 뉴저지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입니다. 모두 초대합니다. 무료입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 가슴 벅찬 순간 한자리에 모여서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뭔가 뭉클한 이건 그렇잖아요. 우리의 아주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은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보석, 47가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킴스보석 보입니다. 재택형 골드바, 실버바, 그리고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하시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봤던 그, 한점 남자, 그러니까 아빠 반지, 그리고 석점, 엄마 반지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진하고는 또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 보던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회 다양한 대회 준비 마련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로 문의해주세요. 에스하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무료 상담 전화로 헬플라인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매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그리고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 시정보,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제니의 뭉치, 반려동물 친구들과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에서 더운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발바닥 쿨링 매트부터 기력 보충 영양제, 시원한 여름 패션과 질 좋은 사료, 침구, 캐리어 등 모두 만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여기에 한국인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입니다.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이번 주말에 가실 예정이면 뉴욕 막걸리
맞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용 막걸리로 먼저 예약하세요. 845-866-4588.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대학에 입학할 예정으로 지금 올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고등학교까지 정말 너무나 여름마다 바쁘게 뭔가를 해왔던 SAT 점수도 있고 그랬던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요. 그 모두의 마음이 이럴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마지막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나 궁금해서 뉴욕 대학 NYU에 올가을에 진학 예정으로 있는 서다나 양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요.
1: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0: 네, 괜찮아요. 이제 진짜 올여름 방학이 방학이 아닌 거죠?
1: 방학은 아니고 이제 네. 끝났죠.
0: 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1: 네.
0: 12학년까지.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오랜만에 방학 아닌 여름 시간이다.
1: 여름
0: 네. 브레이크. 네.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런 여름에는 뭘 하고 있으면 좋을까? 그죠?
1: 네. 그렇죠. 어쩔 때 일어나면 무슨 공부가 있나 시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면 you always have to study for something and there's 네. always it feels weird. 이상해요.
0: 이상해요. 이제. 아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1: 네.
0: 여름 방학마다 언제부터 그렇게 매년 여름 방학이 내가 오늘 뭘 공부해야지 무슨 시험 준비했지 생각했어요?
1: 2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2학년 때 SAT 공부 시작하고
0: 고등학교 2학년 때.
1: 그다음에 3학년 때는 SAT 공부 계속하면서 에세이도 네. 이제 생각해야 되고 어떤 학교 갈까 무슨 공부를 할까 그 생각이 맨날 있으니까 여름에 시험이 없어도
0: 네.
1: 그 다른 시험이 있죠 또 맨날
0: 그렇죠.
1: 그쵸?
0: 네. 그래서 이상해요 지금 여름이.
1: 네.
0: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오늘 뭐지? 뭐 내가 네. 시험 준비해야 하더라 이런 착각을 자꾸 하는
1: 네.
0: 거예요?
1: 네. 제 아빠도 공부하라 잔소리도 못하니까.
0: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안 하시는 거예요?
1: 둘 다?
0: 아빠도 이상하다 그러세요? 너한테 공부하란 말 안 해도 되니까.
1: 느껴요. 안 해도. 엄마랑
0: 아래도.
1: 아빠는 맨날 공부했어? 숙제했니? 라고 하지만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네. 그 소리도 못하고.
0: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서다나 양은 지금 NYU, 뉴욕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0: 굳이 법대가 아니라 의과대학을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서다나, 다나타, 네. 다나타. 병이 all cured 이거잖아요. 한국말로. 네. 맞죠?
1: 네.
0: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1: 아니요.
0: 아빠랑 엄마가 혹시 다나양 태어났을 때, 아, 우리 딸은 나중에 커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나라고 진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1: Maybe.
0: Maybe.
1: 근데 엄마랑 아빠는 한국 분이들이니까 맨날 크면 공부하면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그 소리 했죠.
0: 그러니까 다나가 만약에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아무튼 법대를 가서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승소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You know what that means?
1: Yes.
0: 이기는 거잖아요.
1: 네.
0: 소송에.
1: 네. 네.
0: 서다나, 서다나 양. 정말 좋아요. 이 typical한 그런 여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름방학 때 이제 시험 볼 거, 대학에서 필요한 대학 입학에, 어느 학교를 갈지, 내가 이 성적이 필요하다, GPA도 있어야 되고, SAT도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은 you are on your own.
1: Yes.
0: 네. 뭐가 달라요? 그 weird한 기분 말고?
1: There's no pressure.
0: Pressure 그, 없죠.
1: There's no uncertainty.
0: 아, 프레시한 게 없어요.
1: 네. 2학년, 3학년 때는 네. 이제 어떤 학교 가나 모르잖아요. 어떻게 네. 이제 3년 있으면 내가 어떤 학교 가나 뭐 하고 싶나, 무슨 공부하나, 어떡할까, 엄마랑 아빠가 행복할까, 그 생각을.
0: 그 생각도 거기에 있었어요.
1: 그쵸, 그 생각이 있죠. 근데 이제 NYU 이제 어디 가는 거 알고, 이제 that certainty is there. 이제 어떻게 시작할 그 생각을 해야죠.
0: 네. 그러니까 pressure, 이런 압박은 없지만, 그 뭔가 sense of responsibility.
1: Yeah, of course.
0: 책임감.
1: There's also pressure from my parents, but also determination and pressure for myself.
0: 내 자신에 대한 어떤
1: 네.
0: 그런 결심과 확고한 의지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
1: 네.
0: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때 방학이라고 할 필요도 없네요. 이제 하이스쿨 다 끝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나의 my own 진짜 summer break인데 뭘 할 예정이에요?
1: 저는 후회했던 거는 in high school, 네. I didn't really start. My freshman year. 나는 그냥 좀 놀 수 있다.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0: 네.
1: 그렇게 안 중요하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0: 아.
1: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NYU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0: 내가 원하는, 더 원하는
1: 네,
0: 학교?
1: 네.
0: NYU 좋은 학교예요.
1: 그쵸, 그쵸. 힘들게 들어간 건데. 근데, 그냥 다른 데 더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었거든요.
0: 네.
1: 근데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열심히 해도
0: 네.
1: 1학년 때 더 잘했으면 좋았겠죠.
0: 1학년 그래서 때부터
1: 네.
0: 듣고 있는 지금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담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1: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그냥 공부를 좀 생각하면서 like you have to get a good GPA.
0: 그렇죠. 성적을 잘 관리해야 된다.
1: You have to, it's like a mindset
0: 네.
1: type of thing. When you go into first year,
0: 네.
1: you have to think about, okay, I want to look at these clubs. 나 이런 걸 공부하고 싶다. 이걸 선생님이랑 좀 이렇게 get to know them more. 이렇게, it's a different mindset from 1학년 때는 저는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랑 같이 친구 안 해도 되고, 클럽도 별로 안 하고 동사도 별로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그냥 학교 가는 거죠.
0: 네.
1: 근데 이제는 바뀐 거는 이제 1학년 들어가면
0: 대학에서는
1: Yeah,
0: 네.
1: I want to have a plan. I want to have like a pathway for me and be organized.
0: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따라가고 선생님하고 따로 만나서 내가 뭘 물어보고 뭐
1: 네.
0: 이런 거에 대해서도
1: 네.
0: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좀 후회가 되고
1: 네.
0: 대학에 가서는 해야 되는데 이번 여름에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서다나 양은?
1: 한 달은 좀 놀고 싶죠. 왜냐면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못 놀았으니까. 근데 좀 한 달 놀고 나서 이제 학교 먼저 I'm going to take classes in the summer.
0: 대학교에 클래스가 있어요?
1: 네.
0: 벌써?
1: For a month, I get to see what it's like to be a college student.
0: 와.
1: And it's a really good opportunity for me because I get to see what it's like before other students.
0: 그렇죠.

0: 그렇죠.
1: 서다나 양이 그래도 지금 시간이 되는 게 공립학교가 아닌 프라이빗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일찍 졸업을
0: 한다. 네, 벌써 졸업했어요. 1월 날에.
1: 그래요? 네. 이제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된 거네요.
0: 네.
1: 그런데도 벌써 이제 내가 대학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갈 대학에서 수업을 일찍 여름 동안에 들으면 내가 이제 대학을 어떻게 이제 대학 생활이 어떤가, 네. 수업은 어떤가, 이걸 먼저 준비할 수 있다는 건데, 네. 며칠부터 그러면 대학에 수업이 있어요?
0: June 29th.
1: 오, 6월 29일부터. 네. 학교를 진짜 가는 거예요? 대학생으로?
0: 네, 한 달 동안. 네. 이제 선생님들도 먼저 볼 수 있고. 아,
1: 교수님이라 그래요? 네. Professor?
0: Yes, professors.
1: 네. 근데 선생님이란 말은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My 네. mentor가 yes. 볼 수 있고. NYU, 뉴욕 유니버시티, 뉴욕 대학교인데 그동안 하이스쿨 여름방학 때 또 보통 때도 자원봉사, 발런티어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땠어요?
0: 저는 I like to work with students, I like to work with people.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my first volunteer was at a program called Grow All.
1: Grow All?
0: Yes. 아. And it was with socially isolated children and kids. 오. And 이런 애들은 잘 걷지도 못하는 애들도 있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와. 그래서 it's like a after school, like, you know, but I got to work with them. I got to learn how to talk to them, be patient with them. 그래서 like I got to see the real world a little bit and interact with these kids and it was really nice. 그리고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더
1: 생겼어요.
0: 네, 아. 그런 애들 보고 나서.
1: Socially isolated 됐다는 건 뭐 정서적으로 마음도 그렇지만 physical 그런 yeah. disability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서 네. 놀지도 못하고 그런.
0: 네, 그런 애들 같아요.
1: 네, 그래서 social work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대학에 가서 social work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법대를 가는데 소셜 워크와 로가 어떻게 관계가 되죠?
0: 변호사들은 사람들 힘들 대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 네.
0: 그 도와주는 사람,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목소리 해주는 거잖아요. 네. They're their voice.
1: 네.
0: 그래서 그런 게 좋아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대신 내가 argue하고 defend and just pursue in the justice
1: 네.
0: and be the voice that's for the unrepresented people.
1: 네. 이렇게 약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younger 학생들이었겠죠? 도와주는 그 경험을 통해서 변호사로 자연스럽게 내가 법대를 결국은 이번 NYU 졸업하고 가겠다는 마음은 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사실 이 그 재판하는 거 그런 거 또 모의 재판 많이 하잖아요. 막
0: yes.
1: 그런 거 해봤어요?
0: 네. 제 학교에서 그 무슨 팀 있는데 거기에서 네. 변호사였어요.
1: 와.
0: 그래서 거기 막 트라이어는 진짜 courtroom에 가서 할 수 있고 다른 학교랑 같이 싸우면서 같이
1: 법정에서?
0: 네. 네. 네 판사 앞에서 진짜 맞아. 판사 앞에서 할 수도 있고
1: 그래요?
0: 그다음에 여름에 그 내 mock trial 팀 때문에
1: 네.
0: I went to the Brooklyn courthouse.
1: 브루클린 법정에도 갔어요?
0: 네, 일주일 동안 같이 다른 판사들도 만나면서 네. 변호사들도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 직업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거 다 네. 배워서
1: 네.
0: 진짜 신기하고 그게 재밌었어요.
1: 그럼 옷도 이렇게 드레스업 하고 들어가요?
0: Yes. 구두 신으면서
1: 구두 신고
0: 네 구두 신고 딱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쿨하고 그래서
1: 와 혹시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 해야겠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하이힐 신고 똑똑똑똑 멋지게 입고
0: 조금
1: 조금 그래요? 네 서다나 양 올가을에 NYU에 입학합니다. 소셜 워크를 전공하고 나서 그다음에 법대를 가서
0: 네,
1: 네 이렇게 똑똑똑똑 보통 그러잖아요. 하이힐 신고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서 네.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서다나니까 사람의 아픈 마음을 다 낫게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서다나 양 지금 대학 입학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함께 소식 나누어줘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세상의 모든 아침 닷새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5일인데요. 제1회 월드컵 1930년에 그러니까 길이 아니죠. 바다를 건너서 우루과이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 선수들 가족 중에 장례식을 준비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루마니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바마 양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많은 우리 2세들을 또 대변하는 목소리 반가웠습니다. 약한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준다는 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영노화로, 뉴욕 뉴저지 닥터 초청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줄기세포 활성화와 세포신호 기술, 그리고 재생의학의 최신 흐름을 전문 의료진의 강연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디모스 대연회장 2층입니다. 강연은 닥터 티나 존슨이 진행하며 만성피로, 수면장애, 면역저하 등 젊음 회복과 노화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선착순 200명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 마감은 6월 6일까지입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제품 및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예약 및 문의는 917-656-7717 써니킴 코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파인 데이케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건강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난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그런데요, 용서라는 게 사실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서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아프다고 하네요. 혈압도 올라가고 잠도 못 자고 괜히 밥맛도 없고요. 잘못한 사람은 오히려 잘만 자고 있는데요. 나만 밤새 속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너가 한 일이 다 괜찮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나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게 이런 게 아닐까요? 이제는 좀 내가 편안해지는 거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저와 함께 내려놓아 보시죠. 6월 5일 금요일 투데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0: 신나는 금요일, today 돌아왔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은 항상 들뜨고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오늘 조금 더울 것 같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아마 계신 곳들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에어컨들을 틀고 계시죠. 오늘 에어컨에 관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을 듣고 나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이 에어컨이 언제 누가 발명을 했는지 좀 궁금하시죠? 윌리스 캐리어라는 엔지니어가 있었는데요. 1902년에 세계 최초의 현대식 에어컨을 만들었습니다. 뉴욕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계기가 바로 이 브루클린의 한 인쇄소에서 습기 때문에 잡지의 페이지가 다 구겨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이 잡지 페이지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시작된 발명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아주 시원하게 바꿔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재밌는 게요. 이 캐리어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안개가 낀 그 피츠버그 기차 플랫폼에서였다고 합니다. 안개를 쫙 보다가 아, 이 공기 중에 습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 발명이 기차를 기다리다가 나왔다. 신기하죠? 이 에어컨 덕분에 여름 영화관 문화도 생겨난 거죠. 에어컨이 설치된 극장으로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 여름용 블록버스터 문화도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에 극장에 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에어컨 덕분이죠. 없으면 아마 안 가실걸요?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에어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집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래요. 이 뉴욕에도요. 특히 우리 한인 어르신들 중에도 그냥 더워도 참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많이 걱정돼요. 여름 많이 더울 텐데. 뉴욕주 보건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극심한 더위는 미국에서 날씨로 인한 사망 원인 1위다라는 건데요.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위험하고요. 실제로 지난 5월이었죠. 그때도 뉴욕에 좀 이른 폭염이 왔었잖아요. 우리 그때 너무 더웠었죠. 올여름은 어떨까? 좀 더 길고 더 더울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뉴욕시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구입 비용을요. 최대 $800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신청 마감이 아마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힙 서머 쿨링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뉴욕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물론 소득 기준이 있긴 합니다. 뭐 이미 푸드스탬프라든가 메디케이드라든가 SSI 같은 이 정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돼요. 뭐 따로 복잡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그다지 없고요.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AccessHRH 앱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좀 검색을 해보시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알고 계셨다가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신 분들 나중에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1900년 초에 브루클린 인쇄소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탄생한 이 에어컨.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시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런 정보는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금도 덥지만 에어컨 없이 이 더운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를 우리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너무나 시원하다 못해 추운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곁에 아직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이웃들이 계시다는 것도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의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고요.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나죠?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입니다.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99. 한국산 제주무 파운드당 1불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

규현이 부르는 세월이 가면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백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도 투데이 응원합니다. 즐거운 6월의 첫 주말의 아침이네요. 한 주 동안 수고가 많으셨어요. 주말에는 쌓인 피로 확 날려 보내시고 즐겁고 건강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쌓인 피로 싹 날려버리시는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중독에 관한 투데이 스토리로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사연도 약간 그 비슷한 사연이에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몇 번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는 미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가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 세월이 고마우면서도 저는 늘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나면 꼭 맥주 캔 하나로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 소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으니까 한 잔 마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남편이 혼자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술을 마시는 걸 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공허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술을 마셔?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안 마시면 잠을 못 자겠어. 그 말이 지금까지 제 귀에 맴돕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직분도 맡고 있어서 쉽게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그렇게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처음으로 이게 어쩌면 병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는지도 조금은 짐작이 되고요. 남편이 변하길 바라기만 하지 말고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이 사연을 들으니까 뭔가 뭐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마음에 참 빈자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새벽녘에 혼자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깨서 술을 드시는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이 났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위에 이제 있는 분들과 혹은 내 배우자와 나누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시시콜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우리 옛날의 아버지들 더욱 그렇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 때문이신지 아니면은 내 아내가 또 걱정하는 게 싫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귀고 그것을 술로 이렇게 달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중독 수준이다 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그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지가 않다면은 좀 대화를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시면서 서로 어떤 뭐 좀 속상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가족밖에 없잖아요.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좀 주십시오. 또 전문가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시는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익명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지 않고 제 목소리로 나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신나는 노래로 기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기운 내시면 좋겠어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원루수박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1: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4: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1: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4: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1: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4: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1: 새 매장에서
8: AI 주얼리 주최 특별상담을 만나보세요.

0: 아직 휴가 계획이 없으신 분들 귀를 쫑긋 세워보십시오. 올여름 유럽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남프랑스의 따사로운 햇살, 이탈리아의 낭만적인 골목길, 그리고 북유럽의 웅장한 피오르드까지 꿈에서만 그리던 유럽 여행, 사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베스트 여행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카일님,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제 6월이 시작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맞아요. 날이 좀 덥죠?
0: 네,
1: 이번
0: 더워요.
1: 주는 많이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네. 아마 필라이크 아마 90도 그러니까요.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름이 좀 한층 다가온 것 같아서 빨리 더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네. 아직 우리 학생들이 방학하려면 한 3주?
0: 그렇죠.
1: 이제 지금? 3주쯤 남았는데
0: 네.
1: 지금부터 이제 여름방학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죠.
0: 해야죠.
1: 공부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0: 네.
1: 여행도 가고.
0: 맞습니다. 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 여름에는 통상 우리가 항공료가 좀 많이 올라가죠.
0: 그렇죠.
1: 근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정말 다행이네요.
1: 네, 유럽으로 가는 항공편은 아직은 여느 때하고 똑같은 본가을 시즌하고 똑같은 금액이고
0: 네.
1: 심지어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0: 네.
1: 봄에 예약했던 분들하고 항공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우리 선택하시는 손님들한테는
0: 네.
1: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좋습니다.
1: 그리고 여름에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 중 몇 곳을 이제 소개시켜 준 곳들 중에
0: 네.
1: 하나가 이제 남프랑스하고 돌로미티였는데
0: 그렇죠.
1: 이 돌로미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가지고
0: 맞아요.
1: 돌로미티가 어딘가 궁금해하시고 네. 나 이태리 가봤는데 왜 돌로미티를 못 들어봤지?
0: 그렇죠.
1: 하는
0: 생소하다.
1: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태리가 남쪽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고 북쪽에 밀라노하고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0: 네.
1: 그 밀라노하고 베네치아가 가로세로로 있다 그러면 그 위쪽으로 꼭지점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위치는 대충 맞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물론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0: 네.
1: 스위스 쪽으로.
0: 네.
1: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로마에 지금까지 봤던 그 고궁의
0: 네.
1: 유적, 사적들 그리고 남쪽 해안의 풍경들과는
0: 그렇죠.
1: 다른 그런 느낌의 이탈리아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그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제 돌로미티를 조금 익숙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0: 그렇죠.
1: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도시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신켄토리라고 하는 도시가
0: 네.
1: 트레킹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0: 그래요?
1: 그리고 코르티나 담베초라고 하는 이탈리아스럽죠?
0: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 뭐 브라이에
0: 네.
1: 소스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들리면서 트레킹도 하고 멋진 자연 풍광을 보는 그런 거거든요.
0: 네네.
1: 네, 그래서 그렇게 이동 시간이 멀지도 않고
0: 네.
1: 나이 드신 분들 젊은 학생들도
0: 네.
1: 충분히 인조이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정도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돌로미테만 보는 게 아니라 남프랑스를 보는데
0: 그렇죠.
1: 그러면 남프랑스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볼까?
0: 어디예요?
1: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아마 깐느일 것 같습니다.
0: 깐느, 그렇죠.
1: 깐느 그것 때문에 그냥 깐느가 유명한 건데
0: 그렇죠.
1: 네, 프로방스 지방이에요, 여기가.
0: 네, 네. 네,
1: 액상 프로방스, 뭐 생퐁, 뭐 폴드방스 뭐 이쪽 지역인데
0: 네.
1: 이런 깐느 지역을 좀 보는 거니까 프랑스의 정말 남쪽이죠. 지중해에 접해져 있는
0: 네.
1: 남쪽 지방을 보는 거고
0: 네.
1: 뭐 그 중심에는 또 하나 우리가 익숙한 마르세유.
0: 마르세유,
1: 네,
0: 그렇죠.
1: 마르세유를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0: 네.
1: 또 유명한 니스 해변.
0: 니스도 너무 좋아하시죠.
1: 네, 니스 해변.
0: 네.
1: 뭐 이런 곳들을 보는 게 우리가 프랑스 남쪽 지역의 투어라고 보시면 되고
0: 네.
1: 거기에 플러스로 모나코.
0: 모나코.
1: 모나코라는 네. 다른 나라죠.
0: 네.
1: 붙어 있는 니스에서 가까운 도시,
0: 네.
1: 국가까지 돌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는 그 8박 9일 일정이고요.
0: 그렇군요.
1: 요 일정이 이제 8월 24일에
0: 네.
1: 출발을 하죠.
0: 그렇죠. 여름입니다. 한창
1: 네.
0: 여름.
1: 네네.
0: 네. 남프랑스와 특히나 이 돌로미티 말씀하셨지만 알프스 돌로미티 요즘에 아주 굉장히 떠오르는 곳이 아닌가라는
1: 다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거기 꼭 가봐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프랑스만이 주는 그런 아주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그 유럽의 나라들은
0: 네.
1: 어쨌든 역사가 깊고
0: 그렇죠.
1: 전쟁이 많았고
0: 맞아요.
1: 하는 그 스토리와 더불어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나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0: 네.
1: 그것도 볼거리지만
0: 네.
1: 유럽 전체가
0: 네.
1: 미국 전체 땅덩어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0: 그러니까
1: 아주 작은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0: 네.
1: 우리는 50개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0: 네.
1: 50개 주가 유럽에 있다.
0: 네.
1: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전쟁도 많고 문화도 깊고 그 전쟁의 여파로 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건데
0: 네.
1: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0: 네.
1: 그 위도에 따라서 다른 나라지만 비슷한 생활 패턴 습관을 갖고 있기도 해요.
0: 나라는 그래서, 다른데?
1: 그렇죠.
0: 네.
1: 어쨌든 기온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0: 그렇죠.
1: 자연스럽게 결부가 되니까
0: 맞아요.
1: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지중해 남쪽부터 시작하면 프랑스, 이태리, 저 크로아티아 발칸까지
0: 네.
1: 위도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풍광들이 좀 비슷합니다.
0: 그렇군요.
1: 뭐 그거에 비하면 위에로 올라가면 이제 영국이나 덴마크나 뭐 그쵸. 벨기에나 이런 쪽이
0: 네.
1: 건축 문양이나
0: 네.
1: 자연이 이제 비슷한을 비슷함을 조금 띄고 있고
0: 그렇군요.
1: 그렇죠. 그래서
0: 그렇게
1: 헷갈리기도 하고 네.
0: 네, 네.
1: 그런 재미도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듯 하면서 그런 매력을 좀 느껴보시고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는 8박 9일 일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1: 네, 8월 24일에 출발하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게 저희가 8월 19일에
0: 네.
1: 15일도 있습니다만 15일은 이미 마감이 됐고 8월 네. 19일에 북유럽을 가죠. 방금 전에 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0: 그렇죠.
1: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렇게 4개국을 도는 건데
0: 네.
1: 너무 잘 사는 나라들이죠.
0: 아, 그렇죠. 부자 물론
1: 나라들. GNP, GDP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0: 네.
1: 적게는 6만 불, 많게는 10만 불이 넘는 나라들이고
0: 네.
1: 살짝 사회주의 성향의 자본주의를 띠고 있는 나라들이라서 세금이 네. 좀 많기는 하지만 살기는 너무 좋은 그래서 나중에 은퇴 후에 살고 싶어하는 나라들의
0: 맞아요.
1: 항상 손꼽히는 4개의
0: 그렇죠.
1: 나라들이고요.
0: 평화로워 보여요.
1: 네.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나라들은
0: 네.
1: 6, 7, 8이 아니면
0: 네.
1: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시즌에 가는 거고요.
0: 그렇죠.
1: 예. 다행히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도 항공료가
0: 네.
1: 늘 만만치 않은 지역이고
0: 네.
1: 그런데 나쁘지 않은 경쟁력 있는 아직 항공 가격을 갖고 있어서 문의
0: 좋네요.
1: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네. 열흘 동안 가나요?
1: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는 9박 10일이고요. 10일 일정인데
0: 네.
1: 여기는 워낙에 물가가 비쌉니다.
0: 그렇죠.
1: 아무래도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많은 물건들이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자체
0: 네.
1: 생산보다는 수입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우스갯 말로 네. 맥도날드 그 밀세트 먹으면
0: 네.
1: 50불씩 나와요.
0: 좋아.
1: 네.
0: 야, 우리 너무 체가 나는데요?
1: 맞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한 3분의 1?
0: 작다는 거예요?
1: 네, 작습니다.
0: 아유,
1: 콜라 사이즈도. 제가 미국 와서 콜라 사이즈 보고 처음에 놀랐었는데
0: 그렇죠.
1: 유럽 가면서 여기는 한국과 비슷하구나.
0: 아,
1: 이게
0: 그렇죠.
1: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0: 네.
1: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병원비가 안 듭니다.
0: 전체적으로.
1: 나라에서 무조건 다 해주죠. 캐나다처럼
0: 네. 네.
1: 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0: 네.
1: 몸에 안 좋은 건 다 비쌉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콜라 안 좋죠.
0: 안 좋죠. 네.
1: 술
0: 네,
1: 안 좋죠.
0: 네.
1: 담배 안 좋죠.
0: 네.
1: 엄청 비쌉니다.
0: 아, 그래요?
1: 왜 그러냐고요?
0: 그렇죠.
1: 사람들이 아프면
0: 네.
1: 국가에서 다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0: 그렇죠. 그 돈이 많이
1: 몸에 됩니다. 안 좋은 건 비싸고 작게 만들어 놓는 정책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0: 오, 갑자기 왜? 그게 잘했네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만큼. 오, 그렇군요.
1: 그래서,
0: 네.
1: 제 생각입니다만,
0: 네.
1: 이쪽 동네에 내려가면 허리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본 적이 없어요.
0: 아, 그럼 건강하다는 뜻이네요.
1: 그리고 뚱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네.
1: 우리 백인들 가끔 보면, 살 조금
0: 그렇죠.
1: 부담스러울 정도 살 찌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는 그런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0: 오래 사시겠네요.
1: 네.
0: 이분들.
1: 그래서 굉장히 수명

0: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부건강 네. 전화번호는 718-939-1000번입니다.
1: 네, 네. 이 노르웨이를 한 반 정도 이렇게 하신 거는 그만큼 노르웨이에 또 볼만한 것들이
0: 많은 거죠. 볼거리가 제일 많습니다.
1: 어, 그래요. 네. 네.
0: 우리가 노르웨이. 늘 보고 싶어하는 피오르데안, 아, 네. 빙하, 맞습니다. 아, 노르웨이 지역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낭만 기차 타고 뭐 프롬이라는 낭만 기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네. 자연 풍광을 보면서 가는 과정들도 있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포함. 전체 네. 포함. 8월 19일 출발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탈리아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0: 아, 그래요. 이탈리아는 네. 아마 여행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
1: 네.
0: 특히 이 7월 8월에 가는 이 이탈리아는
1: 네.
0: 3대가 함께 가는 여행이기도 하고
1: 네.
0: 안 그러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을 네. 데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가는 투어로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 7월 8월에 하는 이탈리아 투어는 한 명 플러스 다른 한 명은 50% 할인가입니다.
1: 좋습니다. 네,
0: 그래서
1: 네.
0: 여행의 맛을 네.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 네. 동부관광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고요.
1: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29일은 마감이 됐고
1: 네.
0: 8월 17일, 7월 20일은 가능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희 판매가가 1,899불인데요.
1: 그렇죠.
0: 동반 1위는 949불에 네,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1: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네. 항공도 다이렉트 항공이 많기 때문에 제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나오거든요.
1: 네.
0: 보통 여느 이탈리아 투어를 보면 밀라노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나오는데 저희들은 조금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로마에서 시작해서 다시 로마에서 끝나는
1: 네.
0: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니까
1: 네.
0: 네, 이것도 꼭 한번.
1: 네.
0: 기존에 우리 이탈리아를 갔던 분들도 아마 뭐 오르비에노토로 그리고 피사, 네. 베로나, 베네치아, 피렌체, 피우지, 폼페이, 소렌토, 로마 막 등등 많이 가는데
1: 대단하네요. 여기.
0: 이 중에서 분명히 두세 곳 정도는
1: 네.
0: 안 가본 이태리일 겁니다.
1: 새로운. 네.
0: 7박 8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정이고요.
1: 네.
0: 어쩌면은 저거 뭐야 로마에서
1: 네.
0: 시작을 해서 로마에서 끝나니까 조금 발빠르게 우리 움직일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동선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1: 네.
0: 이 기회에 우리 가족들 여행객 이번 여름에는 어디를 가지라고 아직 계획을 못
1: 맞아요.
0: 세우신 분이라면 8월 17일이면 방학
1: 그렇죠.
0: 계약 전이니까요.
1: 네.
0: 한번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1: 맞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특히나 같이 갈 수 있는 아이들과도 함께 갈 수 있는 이탈리아 여행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0: 그렇죠. 근데 이태리는
1: 아이들도
0: 전체적으로 역사 체험이거든요.
1: 역사 체험이 네. 좋죠.
0: 무고한 역사들이 있고
1: 맞습니다.
0: 무고한 역사적인 가문들이 있고
1: 네.
0: 그들의 전쟁과 지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들을 같이 가이드 설명을 들으면
1: 네.
0: 이거는 세계사 공부도 돼요.
1: 맞습니다.
0: 아이들한테 물론 이제 가끔
1: 네.
0: 영어식 표현을 우리 현지 가이드들이 해주긴 하겠지만
1: 네.
0: 한국말이 좀 서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1: 네.
0: 엄마 아빠가 조금 통역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1: 네네.
0: 자유 시간도 드리고 또 사진 찍는 시간 이런 시간에 가이드한테 영어로 살짝
1: 네.
0: 질문하면
1: 네.
0: 또 답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이 동부관광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이 여름을 위한 상품들 세 가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남프랑스 지금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8월 24일입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셔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탈리아 역사체험 이거는 지금 동반인이 50% 세일을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7월 20일 8월 17일 출발하니까 얼른 연락을 주시고요.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축구 얘기 조금 해야 되는데
1: 네, 해주세요.
0: 네, 저희
1: 어떻게 됐어요?
0: 그 6월 23일 지금 이제 6월 1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1: 오, 맞아요.
0: 네, 저희들이 준비한 상품은 6월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3차전입니다. 네, 3차전을 그 몬테레이라고 하는
1: 네.
0: 도시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몬테레이는 다행히 뉴욕 뉴저지에서 직항 항공이 있어요.
1: 좋아요.
0: 네, 그래서 조금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우리 마니아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선택해서
1: 네.
0: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료가 진짜
1: 네.
0: 일주일 뭐 3일 단위로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이렉트 이 한 편밖에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렇거든요.
1: 네.
0: 그래서 티켓 포함으로 1,190불이에요.
1: 네.
0: 네. 그리고 호텔, 식사, 티켓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190불이니까
1: 네,
0: 우리
1: 네.
0: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
1: 네.
0: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어른들
1: 그렇죠.
0: 같이 한번 이번 그 투어에 응원전에
1: 맞습니다.
0: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1: 네.
0: 우리 그 한국의 붉은 악마
1: 네.
0: 응원단석에서 같이 응원할 수 있으니까
1: 아,
0: 그 기쁨도
1: 같이 좀
0: 매력이 네. 있을 거라고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대한민국 이거 하고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하면 함성 지르고. 네,
0: 그래서 전화하신 분들이 나 그 네. 빨간 티 없는데 어떡하냐
1: 네.
0: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1: 하나 사십시오. 동부관광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718-939-1000번입니다. 아직

오늘 투데이도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재밌는 일도 많이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월요일에 이 자리에 와주셔야 돼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투데이 우진숙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눔 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의 중독 사역을 안내합니다. 중독 회복을 위한 전인화 8차 교육은 6월 12일까지 김도영 목사, 박성원 목사, 이미숙 박사, 허빈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더 나눔 하우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4차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넥 교회에서 허빈나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침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우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성 청취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이런 기분을 흥분이라 그러는 거죠? 손님이 꽤 많고요. 지금 밖에 관객도 있고요. 자, 오늘 라디오 생활백세 게스트가 얼마나 많은지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Radio 라이브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중인 스튜디오 구경도 하실 수 있고요. 밖에서 지켜보는 관객들도 오늘은 있습니다. 자, 큰 웃음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소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뭐 이소영 딱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뉴욕 다문화협의회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1: 네.
0: 선생님 그거 말고도 직책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만 더 골라주세요.
1: 하나?
0: 타이틀 하나만 더 골라주세요.
1: 아, 지금 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그러니까 전 미국에 있는 NAME이라는 단체에서
0: 네.
1: Region 8 Co-Director
0: 네.
1: 1월부터 받아서 제가 미국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0: 네.
1: 연결하는 그런 직책을 새로 받았어요.
0: 네. 이소영 선생님이 이제 방송 전에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중요하지만 타민족의 역사, 문화도 중요하다. 근데 그런 다리 역할을 우리 이소영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2: 안녕하세요. 배지민입니다.
0: 네. 배지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성만 들었을 때 학생 같은데,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부산대학교에서 한국화 네, 네.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되셨는지 짤막하게.
2: 아, 저는 연구년을 신청해서
0: 네.
2: 첫 연구년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0: 네. 미국에 와서 그냥 머물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셨는데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또 나누고요.
2: 네.
0: 하이! 하서방!
1: 이제 막 말을 넣기로 했네.
3: 아, 네. 좀 뵙겠습니다.
0: 네. 네. 제가 미국 사람은 묻지 않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연세도 여쭤봤어요. 77이시고요. 한국 이름 하준섭.
3: 하준섭이요.
0: 네. 그리고 조지 월라스 선생님 맞으시죠?
1: 네.
0: 네. 네. 시인이시자 여러 책을 내신 분이시고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과 그 친구들이 모여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한데요.
1: 네.
0: 오늘 이렇게 세 분이 만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1: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NAACP가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황인조? 네. 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for Colored People.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조지. 제가 그게
0: 유색인종?
1: 유색인종.
0: 예.
1: 거기에서 제가, 라이프타임 멤버인데, 거기, 우리, 친구 하나가,
0: 네.
1: 저희 뉴욕 다민족 문화협회 멤버예요.
0: 네.
1: 근데 그분이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조지 왈라스 교수님이랑 같이 다니게 된 거야.
0: 네.
1: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발표하는 날 갔다가 몇 년 전에 2년이 됐는데 아, 저한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조지 말랐습니다. 그 제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0: 아,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1: 그때부터 네. 이제 2년이 됐고 그다음에 그 월트 위트맨 상가는
0: 네.
1: 제가 뉴욕주에 문화에 관한 그 그랜트를 썼거든요.
0: 네.
1: 거기에서 상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상가를 참석하게 됐었고, 그런 인연으로 이제 같이 만들게 됐고,
0: 네.
1: 그 다음에 배지민 교수님은 케이토라고 맨하탄 메디슨 에베니에서
0: 네.
1: 갤러리 하시던, 케이토 갤러리 하시던
0: 케이토
1: 분.
0: 케이토 관장님.
1: 예, 예. 케이토 관장님,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뉴욕도 미술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케이토 관장님이 아, 뭐, 오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네. 그냥 저를 초대해서, 제가 이제 막 급히 갔죠.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을 이렇게 막 맺게 됐어요.
0: 유지민 교수님 그때 그 전시회 할 때 이소영 선생님도 처음 만나고 이랬을 때 그 당시를 조금 스케치해 주시겠어요? 아,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2: 이제 제가 그 뉴욕에서 개인전을 갖는 게 제 꿈이었는데 아, 네. 이번 연구년을 계기로 뉴욕에서 이제 개인전을 갖게 됐고 또 케이토 과장님이랑 연결이 돼서 거기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오프닝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네. 이소영 선생님이 딱 눈에 띄었고 또 저희 아이들과 그 소통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0: 아, 네.
2: 저희 아이들도 데려가고 또 한국에서 지인분들도 오셨는데 그 아이들이랑도 이렇게 소통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때는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그 전시가 마치고 나서도 저랑 계속 이렇게 연락을 연결해 주시면서 또 다른 좋은 기회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0: 네, 배지민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이제 학사 석사 하시고 지금 현재는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교수님이시고요.
2: 네, 네, 네. 홍대에서 박사 받고요. 네. 네, 이제 2025년에 임용돼서 지금
0: 2015년에 네, 네. 임용되셔가지고
2: 네, 네 15년에 네. 임용돼서 이제 지금 10년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20년에 그 유명한 부산 비엔날레 참여 작가시고요.
2: 네, 네, 네.
0: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 이루어지네요.
2: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좀 전시라서 그럼요. 외국인 감독님들이 이제 외국 감독님들이 저를 조금 수묵하니까
0: 네.
2: 또 대형으로 작업을 해볼 수 있겠냐 하셔가지고 대형 수묵화로 전시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0: 손바닥만한 작품부터 어디 사이즈 얼마나 것까지 있어요? 대형 작품
2: 55m? 네네네. 55m 정도.
0: 55m요?
2: 네, 네. 미술관 2020년도 코로나 기간이었는데도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 전시장 안쪽까지
0: 네.
2: 벽을 가벽을 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4: 와. 55m.
2: 네네.
0: 선생님
2: 높이는 한 얼마나... 3.5m. 저 키는 162입니다.
0: 어, 그러면 한참 키보다 한참.
2: 네, 사다리 타고 작업을 했었어요.
0: 와, 사다리 타고 작업하시면 네, 사다리를
2: 세 개를 놓고 이렇게 위에서 건너뛰듯이.
0: 와, 진짜 상상도 못했던 그 작업 현장이 그려지네요.
2: 그때는
0: 네.
2: 조금 지금보단 젊을 때여가지고.
0: 네.
2: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디스크도 있고.
4: 아직도
0: 떨어지신 건
4: 아직도 젊은입니다.
2: 아, 네, 젊습니다. 저
4: 하서방이 77세. 저는 나이는 말 안 하겠지만 정년퇴직했으면 네. 알 텐데.
0: 22대 정년퇴직까지 하셨잖아요.
4: 아직도 열심히 네. 하시면 네. 됩니다.
2: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조지 왈라스 선생님 지금 이제 지켜보면서 한국말을 좀 하긴 하지만 되게 시끄럽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다 이해하지 못하시죠? 저희 지금 나누는 대화를.
4: 좀 이해하세요.
3: 아?
4: 조금 알아들으세요.
3: 어, 한국말요?
4: 네.
3: 쉬었지만 한국말 잘못해요. 많이 짚으세요.
0: 다시
3: 그냥.
0: 완벽하시네요.
3: 뭐가 봤어요.
4: 네.
0: 근데 이제 방송 전에 미리 만나 뵀었는데 조지 왈라스 선생님이 예전에 70년대 한국 가셔가지고 네. 에, 보건학 전공하시고 그 당시에 어디라고 그러시죠? 아까 순천에 있는?
2: 전남 순천.
0: 전남 순천.
3: 전라남도.
0: 네,
2: 전라남도
3: 순천.
4: 네.
0: 아까 또 성주에도 계셔. 경상북도 성주. 아닌가요? 네,
3: 네. No. 아, 맞아요.
0: 아, 맞아요?
4: 네.
0: 그래서 당시에 이제 70년대에 한국에 가서 결핵 환자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2: 보건,
0: 네, 보건소에서 그래서 일을 하셨어요.
3: 사투리? 네. 그런 단계.
0: 아, 그렇게 아, 좀 한단계.
3: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래요.
4: 아, 아이고 사투리를 배우셨군요.
0: 그 당시에 그 기억들을 이제 회상하시면서 마을 이장님이 그렇게 와서 뭐 먹고 가라 막걸리 한잔 해라 그러면서 하서방이라 불렸다 하셔가지고.
4: 어머나.
0: 네.
3: 그래서 예, 막걸리 더 많이 마시면 한국 더 많이 한국말 할 수 있어요.
0: 아,
3: The more I drink, the more I can say.
0: 아, 예. 왜 낯선 언어는 알코올이 좀 들어가면 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4: 아, 글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사했을 때 막걸리를 딱 조지한테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자, 대체 어떤 행사들을 펼치고 오셨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얘기들을 오늘 나누게 될지 저희 광고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4: 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이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6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에 여러분 초대할게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은 무료입니다. 가슴 벅찬 순간 한자리에 모여 태극전사 응원해요. 어떻게 이거 같이 할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동제공으로 함께합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0: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9: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1: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3: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 스튜디오 창, 제가 앉아있는 이 창 정면에 큰 유리로 바깥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배지민 교수님의 아이들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지 월라스 선생님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못 나눈 것 같아서 현재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그러니까 교수 이제 하시다가 네. 정년 퇴직하셨지만 지금 그 온라인으로 네. 또 사람들 모아놓고 시 쓰는 워크샵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1: 온라인에서요?
2: 네. 네. 영국에서도 하고 계시고, 영국에, 네. 샌프란시스코도 하고 계시고, 우와. 클리블랜드도 하고 계시고, 뭐 엄청 뭐 바쁘세요.
1: 네. 네. 원래 그리스에서 사셨다고?
2: 아니, 그리스에서도 사셨죠.
1: 아, 사셨어요?
2: 네네. 네. 네. 오. 그렇죠. 맞죠? 그리스에서 이제, 네.
3: 예,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카사블랑카.
2: 네.
3: 네. 그리스에서.
1: 네.
3: 얼마 나다 정도, 많아요.
1: 에? 너무 많은
3: 나다 곳을. 나다 많아요.
2: 얼마 나다. 정도 사셨어요? 얼마 동안?
3: 얼마 동안?
2: 1년, 2년, 6개월?
3: Workshop is 5 hours, 3 그러니까 days.
2: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지금 막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거는 4시간에서 5시 5시간 하시는 거 제가 알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갔었거든요.
1: 네,
2: 제가 제자예요. 근데
3: a workshop is like a sandbox. Everybody gets in the sandbox and plays with words.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현을 참 재밌게 하시는데
1: 네.
2: 시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워크숍은
1: 네.
2: 다들 모래 속에 들어가는 거래요.
1: 와.
2: 모래 속에 들어가서 네. 이것도 생각해내고 저것도 생각하고 다 들어가야 된대요 한꺼번에. 와. 그래서 5시간이 걸린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5시간이에요.
1: 지금은 그러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시를 쓰는 방법을 강의도 하고 계시고
2: 그리고 생가에서도 하세요.
1: 네, 월트 위트먼 생가에서도
2: 예, 네네.
1: 제가 이제 번역을 하니까 상주 작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요.
2: 그렇게 네. 하셨고 교수님이 16년 전에 시작을 하셔서 거기 이제 1년마다 뽑는 또 시,
1: 네.
2: 신 그걸 또 관여하고 계시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시와 음악의 밤을 또 하십니다.
3: Yeah. It was supposed to be for one year. But after one year, they said, we keep you forever.
2: 그래서 이제 16년 전에, 이제, 왈라스, 조지 왈라스 시인이
1: 네.
2: 1년 동안에만 그 생가에서 시인으로 있어야 되는 그 직책이었는데,
1: 아하.
2: 나가려고 그랬더니 평생에 있으셔야 된다고.
1: 오.
2: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네. 1년마다 있거든요.
1: 아, 네.
2: 근데 16년까지 그냥 거기서
3: I said only until I die.
2: 돌아가실 평생. 때까지 평생으로 네. 이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생가에 제가 이제 요번에도 이제 월요일 날 가서 같이 앉아 있었지만
1: 네.
2: 그 1년 동안에 바뀌는 그 시인들 그 벽에다가 붙여 놓는 게 있어요.
1: 네, 네.
2: 근데 조지 왈라스 교수님은 평생.
1: 평생 제일 위에 그냥 예, 바뀌지 않고 예. 고정.
2: 그래서 네. 그래서 lifetime poet of Walt Whitman birthplace association.
1: 네. 자 여기서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2: 문제를
1: Walt Whitman 시인 누군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찾아보면 뭐 미국 시인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쉽게. 조금 어디에서 생각을 또 롱아일랜드에 있다 그러고 그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네.
2: 네. 월트 위트맨 시인은 일요일 날 207세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1: 네.
2: 네. 이 그분이 살았으면 207세.
1: 네. 이제는 고인이 됐지만
2: 네네.
1: 네. 탄생 207주년.
2: 네.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틀에 박힌 그 시를 미국에서 썼었는데 이분이 그거를 열어서
1: 네.
2: 오픈한 거죠.
1: 네.
2: 그래서 예, 그분의 그 시들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됐고요. 그분이 거기 생가에서 아버님이랑 4살까지 사시다가 또 브루클린으로 또 이사 가셔서 사셨고 또 뉴저지에서도 사셨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건국의 시의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250주년인데 올해가 네. 미국의 해가 그분은 207년이 됐으니까 네. 그렇게 좀 오래된 그런 유명한 시인이시다 그 얘기고요.
1: 네, 미 건국 250주년 예. 월트 위트먼 탄생 207주년일까 거의 뭐 별 차이 없잖아요. 네.
2: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제 일요일 날 40주년 어린이 시 대회
1: 네.
2: 3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참석할 수 있는 거
1: 네.
2: 1600명이 들어왔습니다.
1: 우와.
2: 전 미국에
1: 네 전미에서 예. 아동 시 응모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이걸 했는데 응모전을 했는데 1500명에 1600명이 왔어요.
2: 제가 이제 와. 5월 달에 4월 달에 얘기했을 때는 1500 몇이라 그랬는데 1600배가 들어와서 조지 왈라스도 거기 참석하셨었고
1: 네.
2: 서포 카운티 책임자이신 에드 로메인도 참석하셨고 그러니까 그날 어색하게 흑인 미술 작가님이 미국 그러니까 국가를 부르게 되셨었는데 참석을 네. 못하시게 돼서 또 제가 또 그냥 아.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뭐냐 207주년 또 뭐 생일인데다가 250주년 네. 그 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네. 또 부르게 됐어요.
1: 와 이성희 선생님도 노래도 하시고 가수기도 하고 뭐 여러 창작 분야에 다 이렇게 발 뻗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타민족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월트 위트먼. 이 시인의 생가가 롱아일랜드에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 롱아일랜드에 무려 한 30개 정도 시인을 기리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요.
2: 그러니까 조지 왈라스가 말씀해 보시려면 영어로 하시면 제가 네. 번역을 할게요. Walt Whitman is so well known in Long Island. There's so many, you know, places that has his name.
3: Yes.
2: Would you like to say a little bit about that portion?
3: From Bayside to Montauk, poetry and Long Island have been married. In the 18th century, 1800s, the 1700s, Jupiter Hammond, the first African-American poet, came from here. Jupiter Hammond. In the 19th century, Walt Whitman, 우리 할아버지, 친 할아버지, is from here. In the 20th century, Jack Kerouac, a beat poet, came and lived here for many years. So we've had a marriage of poetry and place for all that time.
2: 조지 왈라스 지금 교수님의 얘기는
1: 네.
2: 베이사이드부터 롱아일랜드 만터까지
1: 네.
2: 유명한 시인들이
1: 네.
2: 탄생해서 그게 역사로 남았는데
1: 네.
2: 1700년도부터 1800년도부터 이렇게 오다가 이제 1900년도에 월트 위트맨이 이제 했던 거죠.
1: 네.
2: 그다음에 또 20세기도 또 돼 있고 그래서 이분 얘기는 지금 이 베이사이드하고 몬터까지 롱아일랜드까지 연결이 시에 대한 연결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1: 네.
2: 그 안에 당신이 지금 얘기했지만 건국의 할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월트 위트먼이 들어있다는 거죠.
1: 네. 월트 위트먼 외에도 많은 시인들이 이 지역에 있었군요. 네.
2: 1700년.
1: 네, 그때부터 이제 쭉 활동한 여러 시인들.
3: Walt Whitman's mother was from the Dutch. Walt Whitman's father was from the English. This place, New York, New Amsterdam, and Flushing in particular, has this du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which is unique across America.
2: 그러니까 월트 위트민의 어머니는 도이칠란드 네. 분이었고
1: 네.
3: 도이칠란드 말고
2: 그러면은
3: 할란드
2: Dutch. 할란드 yeah. 할란드 Dutch. Yeah. 오케이. 그다음에 아버님은 mm-hmm. 영국 분이었는데 그
1: 네.
2: 저기 뭐야 거기에 오셨 그런 데서 오셨던 분들이 플러싱을 창설하셨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게 굉장히 그분의 그 영향력이 그 그 가족부터 대단히, 여기 네. 플러싱에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네요.
1: 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현대시 아버지로 불리는 월트 위트먼 시인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해 봤는데 월트 위트먼 시인하고 이수용 선생님이랑 배지민 교수님이랑 우리 하서방님하고 다 네. 연결이 된단 말이죠?
2: 네. 네.
1: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네.
2: 그냥 배 교수님이 한번 네. 당신이 생각하는 걸 말씀을 해보세요.
0: 저는 이소영 선생님이 네. 처음에 월트 위트먼을 소개를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 검색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네. 수묵은 시와 되게 가깝거든요.
1: 왜? 어떤 점에서요?
0: 그러니까 저희 수묵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물을 그대로 그리진 않아요. 거기에서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1: 네.
0: 그걸 이렇게 한 필에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게 수묵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몰입을 해야 되는 장르인데 그래서 예전부터 그러니까 수묵 안에는 먹 그림 안에는 시가 있고
1: 네.
0: 시 안에도 그림이 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1: 네.
0: 아까 선생님께서 그 시는 음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1: 네.
0: 그림도 특히 그림 장르 중에서도 수묵은 음악이랑도 뭔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렇게 똑같이 그리진 않았지만 뭔가 비어 있는 여백이나 뭔가 선의 이렇게 운동성으로서 그 안에서 어떤 이렇게 음률이 느껴진다든지 은유가 느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시에 비유를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의 시를 읽고 이게 좀 긴 시가 많더라고요. 산문의 시가 많은데도. 그 안에서 이렇게 느꼈던 메타포적인 요소들이 이 수묵화와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 이 공간에서 수묵 전시를 하면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하면 되게 네. 의미가 깊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저는 수묵화를 이제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울 수 없다였네요.
0: 아, 네.
1: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0: 네, 그리고 연필로 스케치도 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1: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순간순간 풍경들도 네. 지울 수가 없어요.
0: 네, 네. 네.
1: 뭔가 연결이 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워크샵도 열고 전시도 하셨어요. 월트 위트먼 생가에서.
2: 네.
1: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지난 전시.
2: 예, 네. 네, 제가 이제 교수님을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소개를 뉴욕에 좀 다른 데서 네. 하고 싶어서
1: 네.
2: 이제 도서실도 갔었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비영리 단체들이 이렇게 뭐 보제시 그러니까 그랜트가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 네.
2: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월트 위트맨 거기에 참석을 하게 돼서 이제 배지문 교수님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과 만드는 것에 대한 만나는 그런 것도 그리시고 또 당신이 또 갔었던 그런 또 추억의 그런 장소도 또 그리시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거를 홍보를 하면서 수묵이라 그랬더니 꽃을 그리는 거로만 알고 새를 그리는 거로만 알시더라고요.
1: 난치는 줄 알고
0: 네, 사공자 그리시니까.
2: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참석하시면
1: 네.
2: 당신이 생각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야. 그걸 몰랐다가
1: 네.
2: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250주년 미국에 대한 좀 그림을 그리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1: 네.
2: 좀 많은 작품들이 이번에 이제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1: 지금 유튜브 통해서 예. 화면으로 보실
2: 네네네.
1: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이제 그 DC도 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유의 여신산도 그려 있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 브리지가
1: 네.
2: 굉장히 우리 그 아태 커뮤니티의 역사가 있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그거를 지다가 많은 동양 분들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1: 네.
2: 우리한테 조그만 자리를 줄 수 있냐 그렇게 시작이 돼서 차이나타운이 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것도 그리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 또 다시 앙콜
1: 네.
2: 워크샵을 하게 돼요.
1: 지난 그 5월 때
2: 4월 11일
1: 4월 11일부터 5월 언제까지죠?
2: 17일까지,
1: 17일까지 하셨는데 그... 1차가 너무 성공적이어서 내일 배지민 교수의 수묵화 2차 워크숍이 월트 위트먼 생가에서 열립니다. 요 얘기를 저희가 잠시 후에 또
2: 네네네.
1: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네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네. 다문화협의회 이소영 대표님, 그리고 부산대학교 배지민 교수님, 그리고 조지 왈라스 시인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어요. 잠깐만요.
2: 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6: 전화하세요. 201-346-3800.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서 배우는 생활의 지혜,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지왈라스 선생님이요, 아까 그런 얘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 갈, 오르간 연주를 하시는데 이걸 학교에 들고 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시를 짓게 됐다. 언어가 춤추는 시를 짓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문학과에 진학을 하셨죠.
0: 네. 문학 전공하시고 그러셨던 얘기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로고송 나갈 때도 느끼시는 것 같으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2: So, George, understand that you changed being a musician to express your desire about sharing music to poetry. And she's saying that when there was music going out, you know, right now, you look like you understand what's going on.
0: 맞아요.
3: Music comes before the brain. It comes first. It's the foundation for, it's the emotional foundation for what we understand in the world. So this is why I hear the music of language before the meaning of language.
2: 이제 지금 조지 왈라스 분은 우리 음악이 우리 머리와 제일 가깝게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음악을 들으면은 음악을 먼저 접하지 가사나 뭐 그런 다른 것들은 두 번째 오는 거다.
0: 네. 그러니까
2: 그 음악이 우리의 그 우리하고 굉장한 친근감이 있고 연결돼 있다. 그걸 딱 지금 얘기하시네요.
0: 네. 자, 제가 이제 이 세 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목으로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배재민 교수님이시고요. 내가 경험했던 곳을 직접 보고 그리시는 그런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조지 왈라스 시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던 곳, 그곳에서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시로 남기시고 계시고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 이소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혹시 매일매일 산삼 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매일매일을 그냥 보내지 않고 경험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문화와 문화, 또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이소영 대표님입니다. 자,
2: 아니 작가시네. 아이고 작가지 뭐.
0: 제가 원래는. 또 시를 좀.
2: 그렇지.
0: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 그 얘기를 좀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네. 그 전시에 이어서 내일 있을 워크샵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아, 다들 모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1: 내일 진행되는 워크샵에는. 모든 재료가 다 제공이 되고요. 특히 네. 제가 한국에서
0: 네. 먹이나 이런 게 제공이 돼요?
1: 네. 붓도 다 제공되고 캠퍼스를 저는 이제 그 나무 합판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쉽게 되게 들고 가실 수 있도록 캠퍼스를 구입을 해서 들고 왔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한지가 제가 그냥 이렇게 시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문경 한지라고
0: 네.
1: 저희 나라에 오로지 저희 한국에서 나는 그 당나무를 재배해서 재배부터 한지까지 만드시는 장인분이 만드시는 한지를.
0: 그거 되게 비싼데.
1: 네네네. 그걸 제가 하세요. 정말 그 종이는 한 장 한 장이 진짜 비단처럼 빛이 나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근데 그 종이를 제가 다 제공해 드려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종이에 본인이 원하시는 풍경. 저는 그 한국화 전공했다고 하면 사군자 중에 뭘 이렇게 하는데 사군자도 물론 가르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여행하거나 살아왔던 풍경들을 보고
0: 네.
1: 그리듯이 내일 참가자분들도 본인의 기억 속의 풍경이나 뭔가 제 걸 보고 영감이 떠오르는 어떤 풍경들을 그리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제 옆에도 이제 미술에 관심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계셔서 가보라고 내일 아침 10시 월트 히트먼 생가에 가면 요 워크샵이 열린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부자세요? 그 비싼 종이하고 이걸 다 제공을 한다니까 혹시 참가비가 있을까요?
1: 아, 참가비 있습니다. 참가비는 제가 네.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네. 그 월트 히트먼 플레이스 어소시에이션
0: 네.
1: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죠.
0: 아,
1: 거기 네. 공간이
0: 네.
1: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저가 아닌 제가 갖는 게 아닌 그분들을 드리는 거고 참가비는 네. 40불입니다.
0: 네. 코리안 한국의 수묵화와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만남 이런 주제로
1: 네,
0: 전시를 하셨는데 그때 그 전시하실 때 지난번 전시 때 그 지켜보시는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소문을.
1: 아, 맞아요, 네. 맞아요. 4월에 진행했을 때도 그 10살 친구도 왔었거든요.
0: 어, 네.
1: 네. 10살 친구부터.
2: 제가 리크루트 했어요.
1: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까지 오셔서 다들 네. 너무 즐겁게 체험하고 가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들 중국화나 일본 서해 정도 이렇게 좀 체험하신 분들이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0: 네.
1: 근데 제가 한국 수묵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로 소개했을 때보다 제가 조금 시범을 보여드렸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0: 말로는 모르죠.
1: 아, 이거는 좀 이게 영업 비밀이라 네. 내일 직접 오셔서.
0: 아, 우리 또 교수님 네, 영업 비밀.
1: 영업 비밀이라 여기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고
0: 네.
1: 그분들이 희둥그레진 이유가 있고 또 그걸 작품화해서 제가 이렇게 마운트해드리거든요.
0: 네.
1: 그게 캠퍼스에 붙여드리고 낙관도 찍어드리고
0: 네.
1: 이렇게 하니까 작품을 하나 완성해서. 되게 들고 가시니까 너무 다들 좋아하셨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태어나 처음으로 수묵화를 접하지만 그게 또 하나의 작품이 돼가지고 내가 가져가기까지 하니까
1: 네.
0: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종이를 하나만 준 게 아니고 세 가지 종류를 주세요.
0: 예.
2: 또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마지막에까지 또 주시고
0: 네.
2: 아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또 뉴욕 다민족 뉴욕협회에 계시는 또 우리 또 이사장분은 또 미술을 하신 분이니까
0: 네.
2: 또 북을 다 찾아가지고 저한테 쓰라고 그래서 또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0: 사람과 사람
2: 다 연결. 그 네. 연결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월트 위트맨 생가에 계시는 그 스태프들도
0: 네.
2: 이걸 소셜 미디어에 연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신경들을 많이 쓰셨고요.
0: 네.
2: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득한 거는 교수님의 그 작품이 전시가 되면서 또 워크숍 수목 워크숍 때 했지만
0: 네.
2: 거기에 제가 방문했는데. 그냥 전시 공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한국을 알리는
0: 네.
2: 책들,
0: 네.
2: 그다음에 지게, 그다음에 집신.
0: 한국 문화를 그냥 죄다 옮겨놨네요.
2: 그냥, 네. 그래서 거기다 놓놨는데 내리라고 처음에는 이제 얼마 돼서 이제 5월 17일 날 내리라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요새 또 그러지 않아도 K. 또 K 네. 때문에
0: 네.
2: BTS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이나 내립니다.
0: 그것도 네.
2: 다시 또 앙콜 그게 또 있을지도 모르고 내년에. 그래서 좀 설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0: 네.
2: 교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을 계속 또 유지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미 현대 시 아버지로 불리는 월트 위트먼 시인의 생가에서 열립니다. 배지민 교수의 수묵화 2차 워크숍이고요. 오전 11시, 내일 오전 11시에 가십니다. 오전 10시. 라디오 생활 백서가 오전 11시죠? 오전 10시입니다. 10시에 가셔서 워크숍도 즐기시고 또 특별한 예,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트 위트먼 시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 분이 만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참 특이한 것이 한국이란 요소가 다 있단 말이죠.
2: 그렇죠.
0: 우리 예, 하준섭 교수님도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그때
2: 그렇죠.
0: 경험을
2: 네,
0: 살짝 전해주시죠.
2: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국에서 2년 동안 계시면서 네. 경험했었던 거를 뭐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하시든지 영어로 하시든지 좀 들려주세요.
3: Try in English, please.
2: Yeah, yeah.
3: No, if you could say in English.
2: Okay, so George Wallace, if you can express

0: China and Japan.
1: 네네네네.
0: It was not a rich nation. 지금은 부자 나라는 있는데요. The experience of being in between two whales and surviving is something especially beautiful about Korean culture and people.
2: Oh yeah, 그걸 제가 우선 이제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1: 네.
2: 아 지금 이제 조지 왈라스 시인의 생각은 저희들이 100년 전, 5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1: 아, 네.
2: 그 거대한 고래들 네. 등 옆에서 네. 새우였다고 아, 생각을 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 네.
2: 그때 그 계셨을 때의 그 경험에는 그 뭔가 살아남으려고 발부름 치는
1: 네.
2: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자기한테는 보여졌대요.
1: 네.
2: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네. 됐지만 그때 경험은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1: 네. 1970년대에 이제 한국에 네. 계셨다고 2년 머무셨다고 하셨는데
2: 네. 1978년.
1: 78년? 아, 네. 네네.
0: Many cultures, many nations disappear. Many nations disappear. But it's about the pride of the spirit, the richness of the Korean culture,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Korean people to continue to hold their place, which is something that small nations anywhere around the world can learn from.
2: 아, 지금 또 이제 연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러는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1: 네,
2: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그냥 경험은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와서 제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부하게 그렇게 살던 나라였어요. 필리핀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아르헨틴도 또 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1: 네.
2: 그랬는데 이 한국이란 사람들과 그 나라는 자부심이 강하고
1: 네.
2: 그다음에 한민족의 그 영 그게 강하고 그다음에 문화가 굉장히 찬란해서
1: 네.
2: 신념을 가지고 많이 엮어왔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1: 네.
0: 50 years ago, Koreans had to berry, persimmons, underground in a clay pot in the winter to keep it alive, keep it fresh, and all winter long open up the clay pot and take out a persimmon and pop it in your mouth. They are hiding their riches. They don't hide it anymore.
2: 50년 전에는 네. 우리가 감을 가을에 따서 묻어서
1: 네.
2: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그거를 보존했었기 때문에
1: 네.
2: 그걸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독에다가 숨겨놓지도 않고
1: 네.
2: 다 발전이 돼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 그러네요.
1: 네. 70년대 이제 한국에서 2년간 봉사도 하시면서 지냈던 그 경험 속에서 아까 이장님을 또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이장님과의 추억이 있다면 좀 여쭤볼까요?
2: Okay, so George, you were sharing with So-young Kim that you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leader of that where you used to live.
0: Oh, yeah.
2: So can you please touch upon that?
0: 매일매일 일할 때, 보건소에서 일할 때 운행 버스로 시골 두리고 I go to the country and get off the bus, walk across the river, walk along the rice paddies to a village with no electricity, grass roof house, and the children would come to the village and say, oh, here comes the 미국 사람 온다. Yeah. 일본 사람 온다.
1: 네.
0: But they didn't ever see an American before. They'd bring me to the village leader.

0: introduce myself, Pangam Sanida, sit here on the andal in a warm spot on the floor, and to talk about Kerek, tuberculosis, papium. But before that, the Rejungnim said, oh, please have some food, have some makgeolli. Every day, meal. I would go to 3-4 villages, and by the end of the day, I was kundre mandre helele.
1: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네, 짤막하게 통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시골에 전라남도에 가게 돼서 의장님을 만나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음식과 또 막걸리를 매일 막 먹게 되고 그러면서 세네 군데 동네를 다니시면서
1: 매일 걸어서
2: 네네 네. 그다음에 백결에 대한 그런 이제 공부를 또 이제 알리고 그런 걸 하시면서 그랬지만 그 음식과 막걸리를 접했을 때에 많은 얘기들도 나오고 한국말도 배우시게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너무 먹어가지고 뭐 술이 취한 것도 많았다.
0: 군드레만드레.
1: 네, 자 이제 한 1분 남았거든요. 내일 이제 전시가 있으니까 내일 전시에 많이 와달라는 끝 인사를 부탁드리고요. 배지민 교수님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만나게 될까요?
3: 한국 문화는 네. 계속 될 것 같거든요. 네. 계속 이제 한국 특히 한국 그림들이 미술들도 지금 관심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 여기 계신 훌륭한 작가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면 서로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세 분이 해나가고 계시고요. 끝으로 곤드레 만드레일 때 부르셨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네.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 뭐 하실래? 군밤이요? 뭐. 군밤. 아무거나 노래 하나.
0: 노래?
2: 네. 네.
0: 막걸리, 막걸리, 우리나라 수수수. 정서렉둥, 차단, 우리나라 수수수.
1: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그, 누구보다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 모두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빛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영노화로 뉴욕 뉴저지 닥터 초청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줄기세포 활성화와 세포신호 기술 그리고 재생의학의 최신 흐름을 전문 의료진의 강연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디모스 대연회장 2층입니다. 강연은 닥터 티나 존슨이 진행하며 만성피로, 수면장애, 면역저하 등 젊음 회복과 노화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선착순 200명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 마감은 6월 6일까지입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제품 및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예약 및 문의는 917-656-7717 써니킴 코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파인 데이케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건강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라미스 교회가 준비한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수학 박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UC 버클리 수학 박사 과정을 거친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떠남의 원리.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돌파의 원리. 토요일 저녁 7시, 시대와 사명. 그리고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는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데스티니, 6월 5일부터 7일까지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8-321-7800 또는 www.primis414.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곳에 곳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대전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웅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0: 예, 박지웅의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중인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도 이재영 의원과 박완석 전 의원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안녕하세요.
0: 예, 이재영 의원님 굉장히 얼굴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2: 아,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어제 오세훈 예? 시장의 개표를 네? 보면서 예?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0: 아, 앞에 앉으신 분?
2: 박원석이라는 분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0: 아, 그 내기리 팀이죠?
4: 아니, 우리 단체방이 있잖아요. 예. 텔레그램.
0: 다톡방. 예.
4: 아침에 거기에다가 예. 이재영 의원이 새벽 아침 7시도 안 했는데 그걸 올리더라고. 밥상이 술상이 내기 기억하라고.
0: 예. 아이, 뭐 일단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4: 소위 말하는 예. 그 현타가 제가 몰려오더라고.
0: 아, 지금 얼굴이 지금 먹지 나간 얼굴이.
4: 아, 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패배 예. 좌석이 이렇게 나한테 밀려오는
0: 건가요? 피해자.
4: 아, 예. 아니, 아무튼 이재영 의원 축하드리고.
0: 네네네.
4: 아, 제가 오세훈 시장 측의 추격의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그날 핫한 쏘시면 이제 인증샷을 하나 찍어서 한판 승부에 공개하는 걸로.
2: 아, 아, 좋습니다.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우리 김승인 평론가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명의 국회의원들 재보선에 당선되신 분들 오늘 각 또 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더군요.
2: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의원의 조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송 의원은 정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포옹도 했고요. 정 대표는 당의 정치 지도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대표는 이광재 의원, 김남준 의원, 김남국 의원 등등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0: 예.
2: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면서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숫자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숫자를 넘어 국민과 당원이 주신 박수와 채찍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나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0: 예.
2: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갖고 김태규, 유희동, 윤용근, 이진숙 의원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에게 꽃다발을 건넨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들의 당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독재를 견제해야 한다는 민심이 담겨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편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0: 예.
2: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당선 의원 선서에서 당선자들은 나란히 서서 의원 선서에 나섰고요. 송영길 의원이 중심에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했습니다.
0: 예, 이제 14명이 새롭게 이제 국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아,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고 또 각 당의 권력 지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박원석 의원님부터.
4: 그렇죠. 사실은 이게 민주당 그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이잖아요, 대부분.
0: 그렇습니다.
4: 대부분 한 선도 빼놓고는.
0: 예.
4: 민주당으로서는 전체 그 광역시장 그 선거 기준으로 봤을 때 승리한 선거이긴 하지만 재보궐선거 결과가 좀 뼈아픕니다. 물론
0: 예.
4: 광역시장 선거에서 마지막에 서울시를 역전을 당한 것도 뼈아프긴 한데
0: 예.
4: 워낙에 이번 그 선거의 관심 지역이 평택을 부산 북부가 여기로 예. 이제 집중이 됐잖아요. 거의 전국적인 선거가 됐어요.
0: 예.
4: 그 두 군데를 다 잃으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겨도 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0: 예.
4: 지지자들의 박탈감 같은 것도 큰 것 같고
0: 예.
4: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책임론이 나오는데 또 그걸 당 지도부 책임을 묻기에는 아니 전체적으로 1인 선거잖아요.
0: 12대 4.
4: 예. 그 선거에서 당 지도부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꼭 본당치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어정쩡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자, 우리 이재영 의원님.
3: 민주당 입장에서는 찝찝한 승리 아니겠어요? 평택을 부산 독감. 이건 완전히 민주당의 잘못된 선거 전략이자 뭐 후보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후과를 치러야 되긴 할 것 같은데
0: 예, 예.
3: 그것이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느냐 뭐 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전당대회를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0: 예.
3: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0: 자연스럽게
3: 판가름이 나겠죠.
0: 자, 김승인 평론가도
2: 네. 일단 이번 선거가 당초 예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이런 식의 예측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던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당의 격차가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라고 평가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또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또 영향을 끼쳐서 일단은 긴장감 쪽이 민주당 쪽이 더 클 수도 있다. 이 양 당 다 당내에서 경쟁 레이스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좀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다시 입성을 하면서 818번인가요? 이제 국회 방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의원실 그 방을 다시 쓰게 됐고 뭔가 당대표 나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
4: 글쎄요, 그 선거 결과를 놓고도 네. 정성래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0: 네.
4: 뭐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0: 네.
4: 최종적으로 출마를 할지 여부는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총리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0: 네.
4: 그럴 경우에 두 분이 겹치는 그러니까 정치적 포지션상 당내 면이 있어서 그 점을 어떻게 할지 일단 출마했다가 뭐 누구 한 사람은 결선을 갈 테니까 뭐 그렇게 정리를 할지
0: 예.
4: 일각에서는 이제 송영길 의원은 입각 가능성도 뭐 본인은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0: 예.
4: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등원한 등원자 등원된 그 이 의원들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죠.
0: 의원
4: 네, 무소속이긴 하지만
0: 현재까지는 무소속
4: 네, 무소속이긴 하지만 복당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전개될 이 국민의힘 안팎의
0: 예.
4: 이 보수 진영 내의 재편 거기서의 어떤 역할 뭐 또 서로 간의 그에 대한 힘겨루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합니다.
3: 네, 뭐 저는 민주당 내 사정을 잘 몰라서
0: 예.
3: 근데 보면은 송영길 대표는 송영길 의원은 그 개항을 양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항을 양보했으니 내가 이번에 당대표 나갈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 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수긍해줬다면은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사임하고 사퇴하고 당대표 나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비켜주면서 다른 거를 모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한동훈 전 대표 그때 오늘 국회에 딱 등원하면서 볼 때 그 옆에 국민의힘 친환경 의원들이 같이 에스코트를 했었거든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3: 네.
0: 지금 이제 새 원내대표도 곧 다음 주면 바뀔 것 같은데
3: 네.
0: 그럼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할 것 같은데요.
3: 근데 그거보다 그 전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어디까지 불거지느냐
0: 예.
3: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 그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0: 아.
3: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에 논의가 될 수 있지
0: 예.
3: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0: 네,
3: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결국에는 뭉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되자마자 그 얘기부터 나오는 거는 뭐 수순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둑도 순서 잘 둬야 되잖아요. 순서를 잘 두려면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에 대해서 누가 질 거냐 사실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원내대표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때 사퇴하는 모습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사퇴를 했거든요.
0: 알겠습니다.
3: 그래서 그 부분은 대비가 돼서 앞으로 좀 약간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0: 예, 여의도 의원에서 또 그 얘기는 깊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김수진 평론가도 예, 향후에 여야 간에 권력죠. 뭐 네. 당내 같은 어떻게 보시는지.
2: 일단 양당 간의 격전을 뜨겁게 치렀기 때문에
0: 예.
2: 그 결과를 놓고 그 해석 투쟁에 들어가는 거고 그 투쟁은 사실 양당 간의 투쟁이 아니라 양당 내의 투쟁으로 진입을 할 텐데 한국이 또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당 간의 경쟁보다 사실 거대 정당이 워낙 크기 때문에
0: 예.
2: 당 내부의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있고 아마 이게 뭐 좋든 싫든 간에 이번 올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정치사에도 몇몇 국면에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사실 그때는 새누리당 내 친박 대 비박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친문 대 비문 이 대결이 오히려 당 간의 대결보다 더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0: 예.
2: 아마 올해가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또 다음 총선이 사실상 1년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양 당의 또 당내 투쟁도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선관위가 오늘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오늘 경찰이 송파구 잠실 실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했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싸우겠다. 투표한 관철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해주실까요?
2: 네, 경찰은 오전 8시 54분쯤에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두 개를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봉쇄된 지 35시간 만에 일이었고요. 경찰은 곧장 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개표를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이 투표함 두 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들어있고요.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0: 예.
2: 당초 경찰은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 감금이나 선거관리시설 해소는 처벌받는다라고 시위대에 고지를 했지만
0: 예.
2: 스크램을 짜고 시위대가 비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씩 끌어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면서 함께 경찰에 항의를 했지만
0: 예.
2: 집행을 막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표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의 개표소를 찾아 투표한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시위 시민들에게 사과했고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0: 네, 선관 현장도 대국민 사과 회견 열었죠?
2: 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경기도 가천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허철훈 사무총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재발방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예,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민들과 합사를 했고 재선거 요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박영민입니다.
4: 재선거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가면 지금 자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0: 예.
4: 재선거 하자는 게 있나요? 그것 때문에 당선 확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됐다고 합니다. 6만 표 차이로
0: 맞아요. 네.
4: 당선된 걸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니까 생존 본능이 대단한 분인데 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저런 식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물론 저 선관위의 잘못은 잘못대로 단호하게 어쨌든 책임을 묻고 따지고 뭐 필요하다면은 국정조사든 형사처벌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야당 대표는 국회에서
0: 예.
4: 그런 걸 추진한 역할을 해야지 저희 가서 마이크 잡고 저렇게 뭐 싸우겠다고 얘기하면 뭘 싸우겠다는 겁니까? 혹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 확정되는 게 싫어서 그러나요? 저는 좀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보니까 선거 이후에 국회도 안 나오고
0: 네.
4: 본회의도 불참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책임을 저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는 것 같은데 제1야당 대표답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원하면 재선거 하시죠.
0: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한 말씀은 개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 투표한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선거를 마무리하려면 이거 다 개표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그래야 당선 확정이 되고
0: 네.
4: 결국 개표를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 광역 비례대표 의원이 국민의힘이 한 석이 늘어났고
0: 서울시 의원
4: 네. 네. 민주당이 한 석이 줄었습니다.
0: 맞아요.
4: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예정돼 있는 투표함을
0: 네.
4: 열지 말라고 저렇게 저기서 농성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분들이 버리는 소요에 제1야당 대표가 맞장구를 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 부실의 책임은 책임대로 물어야죠. 그거는
0: 네.
4: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아요. 저희가 저럴 게 아니고.
0: 자, 이재용 의원님.
3: 장동혁 대표가 저기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가만히 다시 들어보시면은
0: 예.
3: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이 잘 안 나와요.
0: 제대로 싸우겠다고.
3: 그 제대로 싸우는데 뭘 어떻게 싸우겠다가 안 나오면 싸우겠다고만 얘기하지. 왜냐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싸우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안에는 그 시민들 중에 그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진짜 부정선거론자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신들이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0: 예.
3: 그 참정권을 침해당한 그분들에 대한 분노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엔 선관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0: 있는데 예.
3: 그냥 싸우겠다고만 얘기하는데 이게 장동욱 대표가 지금까지 보였던 부분은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하고 부정선거론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입장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0: 제기하는 어떤 중요한 근거 중 하나, 이 싸움을 끌고 갈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2: 네, 공당에서 이렇게 뭐 시위 시민과 합세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건이 되는 건 전략이 있는가,
0: 예.
2: 아니면 그때그때 시위대 요구에 따라서 그냥 그걸 추수할 것인가,
0: 예.
2: 이 차이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 어느 쪽으로 나타나든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 몇 시간 전에 보도가 된 사실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단톡방에서
0: 맞아요. 예.
2: 배현진 의원이 소요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이상의 소요를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사실 처음에 이거 초창기에 항의했던 당사자이지만
0: 예.
2: 근데 더 자극해가지고 일이 커지면 안 된다는 쪽에서는 특히 친한계 의원이라든지
0: 예.
2: 기주류 의원이 이렇게 섰고 또 주류 쪽 의원들은 소요라는 단어로 이건 시위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또 의견이 나뉘어서 또 여러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이 소식이 나갔거든요.
0: 예.
2: 결국에 또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뭐 장동현 대표 지도부에서는 어떤 새로운 활로로 이거를 설정을 했다 치더라도
0: 예.
2: 당 내에서는 또 다른 내분의 소재
0: 그러니까요.
2: 예,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야 마는 것 같습니다.
0: 예. 아, 꼭 한겨한 대표가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개된 영상 보면 이분이 엄청 과격하게 경찰들장에서도 막 뭐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정치 인생 이렇게 화나신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아까 좀 장면은 좀 약간 당황스러운 장면이긴 했었습니다.
4: 아니 그 대방교안 대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0: 공무장관도. 예. 예.
4: 그러면 과거에 본인도 선거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정부 책임자.
0: 그렇죠. 예.
4: 그러면 체계적인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불가능한다는 건 알 텐데 아무리 지금 본인이 정치가 기댈 데가 없대도 그런 음모론에 기대가지고 저런 얘기를 그러면 선거는 왜 나옵니까? 저는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0: 예.
4: 근데 또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 현장에 가가지고 저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는 참 글쎄요 씁쓸합니다.
0: 예
4: 맞아요.
3: 이 그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평택을 선거를 통해서
0: 예.
3: 본인의 부정 선거론을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더 끌고 나가실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앞서도 저희가 말했듯이 이 청관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해야지만이
0: 예.
3: 제대로 되게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해야지만이 사실은 이 부정선거론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거 그냥 아유 실수했습니다. 제대로 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날 일은 절대 아니다. 그 말씀은 저희
0: 민주당도 국정조사 추진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자 일단 향후 국회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가 누구일지 굉장히 오늘도 뉴스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을 했는데 김재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훈식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두 분 사이에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인 거죠?
2: 네,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이용해 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고심 중이라면서 사실상 강 실장과 정 장관 가운데 선택만 남은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0: 예.
2: 발표 시점으로는 6월 7일이 지목되고 있고요. 이 대통령은 2주 들어서 김민석 총리와 정 장관, 강 실장을 차례로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김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거취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이튿날 국무회의 직후에는 정 장관에게 따로 남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함께했다고 하고요.
0: 예.
2: 6월 4일 저녁에는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실장을 만나서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
0: 예.
2: 보통 일정상 다음 날에 대면 보고를 받는데 이례적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독대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0: 예.
2: 향후 진로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 예. 자, 두 분으로 일단 좁혀진 것 같은데 이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는 정성호 장관으로 총리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YTN이 정성호 장관이랑 통화를 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자신이 김 총리, 김민석 총리 후임자 될 거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1%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라는 것인데 박 의원님?
4: 글쎄요. 근데 지금 나오는 하마평은 그 정성호, 강훈식 부분으로 좁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0: 예.
4: 아까 그 조선일보 보도와는 다르게
0: 예.
4: 다른 언론사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설이 또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
0: 예, 맞아요.
4: 사실이 아니라고. 뭐 제3의 인물이 또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하마평이 나오고 있죠. 대학 경험도 했고
0: 예.
4: 청문회 부담도 없고
0: 네.
4: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이 아닌 뭐 이제 본격적으로 2년차 그 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좀 이끌고 갈 그런 경제에 좀 적임인 그런 총리를 원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들이 있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
0: 예.
4: 장단점은 뚜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이 되면 대통령의 국정 목표나 우선순위 내각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면 안정감은 있는데
0: 예.
4: 뭔가 새로운 참신함 이런 거는 더 조금 이분들이 이제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0: 아.
4: 뭐 그런 측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0: 만약에 박 의원님이 대통령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4: 제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0: 아, 뭘로 들었어? 자, 이재용 의원님.
3: 아니, 좀 실망하실 분 한 명 있네요. 홍준표 전 대표는 자기 이름이 거론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다.
0: 방작 그런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방금 연락이
3: 오셨나요?
0: 올 것 같아요.
3: 홍준표 대표 별로 저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미 벌써.
0: 김준일 평론가 말씀해 주세요.
5: 네. 홍준표
0: 아직은 여러 가지
5: 원하시죠. 갑자기 생각한 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 선전이다, 여당의 압승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0: 예.
5: 이게 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필요할 거다
0: 아.
5: 이번 정부가
0: 아.
5: 압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합장에서 본인이 필요할 거 이렇게 해석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0: 예.
5: 저는 일단 흥미로운 거는 강훈식 정성호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도 흥미가 갑니다.
0: 공통점.
5: 네, 사실 온건한 이미지의 정치인이고
0: 아.
5: 선도형보다는 조율형에 가깝거든요.
0: 예.
5: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캐릭터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것처럼 좀 확실해 보이고 차이가 있다면 좀 경륜이냐 왕성한 어떤 이미지냐 이런 차이 그리고 이제 한쪽이 또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0: 네.
5: 이런 지역에 대한 안배 이런 것들이 또 마지막 고려 대상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0: 예, 아까 이제 김수희 평론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앞에도 되게 인상적인 친한계의 발보가 예상되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슬기롭게 대체해 당내 혁신을 통해 보수주의 확립해주길 기대한다. 홍기표 전 시장
5: 양쪽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0: 그리고 민심을 잘 살펴서 여당 정부 여당은 포용의 정치를 해주길 기대한다. 포용 인사도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5: 그러니까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쪽과
0: 예.
5: 포용했다는 쪽이 두 쪽이 있는데 그다음에 혹시 뭐 필요하면 나를 써라 이런
0: 아.
5: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 예. 자, 아무튼 창의 총리 일단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일단 기다려보시죠. 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 감사합니다.
6: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0: 네, 박정관 박승부 여의도 내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7: 네, 제주시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0: 예, 그리고 엘레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김한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7: 다들 저 2주 만에 뵀는데
0: 네.
7: 국회에도 오늘 가봤더니 다들 그 사이 얼굴이 시꺼매졌어요.
0: 제주에서 네. 계속.
7: 아니,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0: 아,
7: 다들 의원님들이 유세차를 타면
0: 아.
7: 네, 저희가 햇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0: 아.
7: 보통 지지자들의 해를 등지게 서기하고
0: 아,
7: 편하게
0: 그렇죠.
7: 예, 연달에 쓰는 사람들이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다들 시꺼매져갖고 건강했냐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여야 의원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0: 네, 의원 중에서 분위기가 여러 가지 있었을까. 목도 좀 쉬셨는데?
7: 네, 목도 쉬고 저 아. 방송하려고 오늘 주사 맞고 왔어요.
0: 김한규 의원을 배우세요. 이제
7: 네, 네,
0: 유일한 진심이세요.
7: 유일한 고정 출연 받고 계속 의원들끼리 서울시장 선거를 왜 졌을까 그게 많이 얘기했어요. 의원들끼리도. 근데 이유는 뭐 엄청 10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캠페인을 되게 잘했죠. 이재용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0: 그러니까
7: 정원호 구청장 후보가 정원호 후보가 저희는 처음에 당연히 이기는 선거라 약간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네거티브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단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라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간에 뭐 냉정하게 우리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이러면서 판이 좀 바뀔 때 그때라도 전면적으로 붙고 현직 시장을 상대로 공격할 부분이 꽤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좀 패착이 아니었냐 싶고

0: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 상품 특별 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 99, 시험무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파 5번 대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 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 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무엇보다도 뭐 부동산 이슈도 저는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상수였던 것 같고 서울에 20대 청년의 문제도 상수였던 것 같고 후보가 조금 더 이 지지층이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보여주고
5: 내려
4: 우리 지지층도 좀 가슴 뛰게 했으면 우리 송파구의 투표소에서 많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서울 전역의 다른 데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정원 후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통해서만 봤는데 아직 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반 서울 시민들은 더하지 않을까. 아무리 오세훈을 알기 때문에 오세훈을 실어서 정원을 뽑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 지지층들은 많이 했는데 그건 우리 지지층이고 일반적인 시민들 정치 공안의 층이 아닌 분들은 그래도 이 거물급 오세훈 후보와 대응하는 민주당의 수도 서울의 대표주자가 누군지 궁금했을 텐데 네. 선거 끝날 때까지 그 답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저는 뭐 냉정하게 저희 당의 캠페인에 문제가 있었다.
6: 정연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7: 아니, 내 그 말을 하려 가슴이 뛰지 않은 건 사실이야. 봐도 가슴이 안 뛰어. 정원호가. 그리고 그 기억이 나네요. 그 사전 선거 7시간 전에 토론을 했잖아요.
6: 아니요, 아니요.
7: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 측에서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하자.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정원호가 받아줄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오세훈 캠
5: 치러야 되는데 챔피언 같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까지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호재성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근 누락 사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재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서점 고가처도 붕괴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좀 추격하다가 안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방어적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풀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저는 그 부동산 그 한강벨트 부동산 표심 승부를 갈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상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세훈 표 개발 공약 거기에 별로 다르지 않은 정원호 표 개발 공약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대응으로는 절대 민주당이 선거를 못 이깁니다. 그 지역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 예.
5: 그러니까 부동산 계급 투표라는 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흉내낸다고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손이 때문에 다른 유권자 연합을 그럼 구성해야 되는데 서울의 세입자가 54%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공약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그 세입자 상당수가 2030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예 정원 후보 측은 2030 공약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평가하면서 보니까 두드러지는 그런 약점이자 차이로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도 이겼고 구청장도 이겼고 비례대표는 거의 지금 동률이에요. 그러면 정당 구도, 정당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쪽이 우위가 있는 겁니다. 결국 후보의 문제였어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 후보입니다. 1번.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정원호 후보가 그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차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극적이었다. 그 소극성이 저기 결국엔 이런 결과를 낳았다.
4: 예, 성수동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긴 거 맞습니다. 한 1,400여 표 차이, 1,700여 표 차이 이겼고 성동구에서는 6,500표 차이로 정원호 후보가 이겼고
5: 예. 성수동은 그럴 만해요.
7: 아니요. 아니, 이번에 그 보면
5: 성수동의 아파트들을 보시면
7: 제가 얘기를 길게는 안 할게요. 그런데 네. 그 소위 마용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성동구하고 마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이겼어요.
4: 네.
7: 그렇죠.
4: 맞아요.
7: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오세훈 후보가 조금이라도 많이 나온 지역을 보면은 재건축을 하고 있거나 네. 또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 강북을 통틀어서 네. 강남의 소위 그 집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한정되는 게 아닌데다가 그다음에 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만이 있지만은 집이 없어서 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올라간다거나 월세가 올라간다거나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의 불만도 상당히 팽배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 예, 예.
7: 그런데 마치도 재건축은 보수 정당이 하는 거고 진보 정당은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박원순 시즌2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그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아까 뭐라 그러셨지? 무슨 계급? 계급 투표라기보다는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이해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거가 상당히 영향.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 권리를 얘기할 때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대한 자유 권리를 강조하잖아요.
4: 예, 예.
7: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이재명 정부의 뭐 그 세금 정책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는 그런 서울 시민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4: 이재명 의원님이 이제 선거 마지막 금요일 날 그 출연하고 나가면서 반드시 이깁니다 하고 나가거든요. 마이크건이 상태에서 그 확신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6: 뭐 일단은 뭐 일단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우리가.
4: 네.
6: 그래서 상대방 후보였던 분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부분을 나열하는 건 좀 그렇고요.
4: 예.
6: 근데 박원석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들 누누이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큰 틀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시장인 것 같았고 오세훈 현직 같았고 오세훈 후보가 도전자 같았어요. 그 기준을 꾸준히 저희가 유지했고 그걸 지켜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큰 선거의 메시지라든지 전략이라는 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캠프에 있었으니까 캠프에서 입장을 보면
4: 예.
6: 말씀드리면은 저희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김이 나게 움직였습니다. 후보가 사실 모르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저희는 그냥 이행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민주당은 어떻게 캠프업을 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4: 여권을 처음 붙여보는 분이라 아. 일단 지방에서는 후보를 알아야 당선이 되기 익숙함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뭐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 또 중앙 정치 이슈가 바다 건너 잘 안 넘어옵니다. 실제로. 아.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제 여의도에서 싸우는 얘기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선거 자체는 뭐 크게 변수가 없었던 선거였고 제주에서도 저는 계속 이제 서울 선거를 보면서 아 이재용 의원님 좋겠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했는데
8: 어이 부시장 해야겠어 지금 아, 약간 거의 지금
9: 안 해
8: 저도 안 해?
9: 아 근데 시장님 밑에서 일하는 건 좀 아니시죠?
4: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이제 이 세 분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 맞는 내용이고
8: 네.
4: 부동산은 저희가 정말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캠프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마치 도전자처럼 박원순 시장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정원호하고 박원순은 같은 급의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대응을 못했고 내용 면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진보 진영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보수하고 다른 대안을 갖고 그게 되든 안 되든 최소한 우리 지지층이 이게 맞아라고 해서 싸우고 그래 이걸로 한번 해보자 가슴 뛰게 투표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되게 점잖은 삼성구청장이 정장을 항상 딱 차려입고 되게 점잖으신 표정으로 오세훈 시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이란 게 뭔가 라는 확신을 우리 의원들과 캠프와 지지층에 못 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다음 총선과 그 다음 대선을 이기려면 그래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특히 수도권의 정책은 뭔지 명확하게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제가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원 오세훈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과 착착개발을

숙고를

0: 힘이 날 생겨날 수도 있겠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이 선거를 치르면서 미래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권력까지도 이제 넘볼 수
1: 있는
0: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됐고요. 보수 진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체급을 키운 김재섭 의원도 저희 미래에 그냥 한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힘들긴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래 우리 그걸 보수 재건이라 되든 뭐가 될건 간에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기분 좋게 봤습니다.
2: 예. 아까
1: 예, 정
2: 의원님이 그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1: 네.
2: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1: 예.
2: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1: 예.
2: 그리고 이광재라든지 김부겸 같은 정치인은 민주당의 위상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 예.
2: 이 사람들이 뭐 송골은 어떤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전 모릅니다만은
1: 예.
2: 그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어쨌든 그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가 있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깊은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1: 네.
2: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을 보면은 아, 왜 저렇게
1: 싸워.
2: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저렇게 합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할
1: 예.
2: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보수에서도 오세훈 시장 요번에 이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요. 또 당은 다르지만 이준석 의원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1: 보수에.
2: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날카롭고 때로는 그 파이터로서의 모습이라든지 물론 오세훈 시장은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중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중도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렴해 가는 과정이 그 한국 정치의 어떤 진화와 직결된다고 봐요. 너무 극단적인 거친 말, 원색적인 말, 그거에 너무 그 뭐랄까, 질려있다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의 어떤 그 뭐랄까 자기 발전을 좀 기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토론할 때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1: 아,
2: 네.
1: 한 30초. 김한규 의원님, 김부겸 후보는 향후 좀 추스르고 계시겠죠?
3: 네. 근데 뭐 당장 저희가 네. 뭘 해드리고 자리를 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1: 네.
3: 그리고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라 일단은 쉬고 있으면 시대가 다시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여기까지. 자, 여의도 대전 네 분 고맙습니다.

0: 3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 교회에서 허 빈낯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 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정영화입니다.
0: 아, 텐션이 왜 그래요? 금요일인데 원고에는 더 높은 텐션으로 옥타브 올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1: 안녕하세요, 성경합니다.
0: 좋아요, 그거예요.
1: 아, 어쩜 이렇게 금요일이 되면은 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죠?
0: 뭐 조금 전까지 굉장히 심각한데 뭐 아, 이 사람 정말 방송인이군요. 방송이랑 평상시랑 엄청 달라.
1: 아니 저의 이 막 뿜어져 나오는 이 네. 즐거움이 안 보이세요?
0: 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 조금 전만 해도.
1: 이런, 지금은 이런. 눈치가 없으시군요.
0: 아 제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1: 아 네. 아. 아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 입꼬리 올라가는 이 웃음.
0: 어 그렇구나. 네. 자 오늘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아기다리 아, 고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1: 네, 내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의 주말이 저희를 기다리고
0: 무슨
1: 있습니다.
0: 무슨 소리예요? 오늘 벌써 1시 음악다방과 함께 주말은 시작되는 거죠.
1: 어, 그렇죠.
0: 아, 그럼요.
1: 맞습니다.
0: 아이, 텐션 높은 건 맞아요. 자, 오늘 식곤증 때문에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신 우리 직장인분들, 아, 빨리 끝나야죠. 주말에 가가지고, 오늘 또 저녁 때 농구 볼 텐데. 아, 뉴욕닉스가 이제 1차전에서 그냥 뭐, 막 완전 그냥 짓밟았죠? 아,
1: 큰일 났어요, 저희 오늘 밤에.
0: 나 그날 치킨집 갔다가 진짜 문을 못 열어가지고 그날 사람들이 문 앞에 하도 많아가지고.
1: 아유, 아, 깜짝 놀랐어요. 피자는 오더도 안 돼요.
0: 안 돼요. 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 네. 네, 오늘.
1: 미리 예약 주문을 네. 걸어 놓으셔야 돼요.
0: 저녁 합니다. 때 예약 좀, 예약이 어딨어요? 그냥 지금 사다 놔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0: 네, 우리 스포츠 섹션 통해서 여러분 전해드린 대로. 네. 앞자리 있잖아요. 앞자리 농구석 그 선수들 보이는데 앞자리 아니, 오늘 거기가 10만 달러래요. 표값이
1: 아직 안 전해주셨잖아요. 전해주셨어요?
0: 그게 수요일에 나갔어요.
1: 아 네.
0: 아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1: 아, 네. 아 죄송해요. 10만 달러요?
0: 네 10만 달러.
1: 근데
0: 네.
1: 송은 씨는 10만 달러 내고도 그 자리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그게 일단 그 농구 팬들이 인 사람과 네. 아닌 사람과 네. 정말 축구에 목숨을 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죠.
1: 그렇죠.
0: 그만큼의 값어치가 서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1억씩 올라가는 거죠.
1: 그러니까 송은 씨 말이에요. 송은 씨가 저는, 대단한 축구 팬이잖아요.
0: 저는 농알못이에요. 농알못. 아하. 농구는 잘 몰라요.
1: 아 그렇구나.
0: 저의 농구는 허재에서 끝났어요. 저는 기아와 중앙대 팬이었는데 네. 정말 연세대학교하고 삼성전자 엄청 싫어하고요. 정말 엄청난 허재 팬이었는데 허재가 농구를 그만두면서 이제 제 농구는 끝났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그리고 저는 마이클 조던, 시카고 불스 아. 그걸로 또 미국 농구 끝났어요. 네.
1: 정말 너무 오래전에 끝나셨는데요.
0: 네, 네. 지금은 네. 별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네. 뉴욕 팀이니까
1: 그렇죠.
0: 저도 정말 아자아자 오늘 저녁에는 2차전은 저도 좀 볼 예정입니다.
1: 아 그럼요. 네. 오늘 밤 게임은 아마들 모두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1차전에도 약간 좀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도 그래 할 정도로 우리 맘단이 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할 정도로 어린아이들 일찍 자는 거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했어요.
1: 금지가 아니라 허용.
0: 네. 그러니까 이제 폐지를 해버린 거죠. 일찍 자는 걸. 그렇게 괜찮아, 행정명령을 네. 내릴 정도로 그렇죠,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할 정도로 오늘 아이들도 밤늦게까지 오늘
1: 마음껏
0: 네, 공식적으로 네. 오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달려야 돼요. 오늘은 전반적으로다가 요 노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 요 노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달리자 달리자 말 달리자 Crying Not의 노래입니다.
0: 아, 뭐 텐션이 왜 그래요 도대체. 자, 말 달리자 Crying Not과 함께 한번 달려보자고요.

0: 정말 어딘가로 막 달려나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금요일 오후 1시, 1시에 음악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 크라인넛이 정말 멋지게 울어줬어요. 이름 정말 잘 지었죠?
1: 저는
0: 어떻게 땅콩이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밴드 이름 치고 크라잉 넛.
1: 한 번도 네. 크라잉 넛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0: 정말
1: 들어보니 이름, 그렇네요. 네,
0: 정말
1: 울고
0: 이름을
1: 있는 땅콩.
0: 네. 네. 밴드 이름 치고는 정말 재밌게 잘 지은.
1: 재밌네요. 네,
0: 크라잉 넛. 울부짖는 네. 땅콩. 땅콩이 울부짖으니 이게 얼마나 웃겨요. 팀 이름부터.
1: 그러네요. 네,
0: 재밌습니다.
1: 네,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0: 아주 또 롱런하고 있는 밴드 중에 한 팀입니다.
1: 그렇죠?
0: 해체하지 않고.
1: 맞습니다.
0: 고등학교 때 친구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단해요. 굉장히. 그래서 결속력이 주먹으로 다져진 그런 또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1: 땡땡 친구들이군요.
0: 네, 그렇죠.
1: 네. 네.
0: 그런 얘기 방송에서 많이 좀 해주세요. 직접 해요. 땡땡이라고 하지 말고.
1: 땡땡 친구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저희 특별한 날이죠.
0: 그렇죠.
1: 네. 금요일마다 저희가 주간 베스트 사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네.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0: 자, 이번 주에도 우리 청취자님들이 아주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
1: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사연들 읽어보면서 네. 와, 찐 팬들이시구나. 이런
0: 역시
1: 느낌이 좀
0: 축구는
1: 들더라고요.
0: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1: 맞습니다,
0: 스포츠예요.
1: 맞습니다.
0: 우리가 족구로는 남녀를 합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축구는 가능합니다.
1: 군필자들만 하나로
0: 그러니까.
1: 모을 수가 있죠.
0: 네, 맨날 네. 아저씨 예비군들만 모여가지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1: 그러니까요.
0: 한쪽 다리 그냥 바지 걷어올리고
1: 근데 정말 이번 네. 주 사연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모두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축구라는 거를
0: 축구는
1: 다시 한번,
0: 네, 예. 정말 국기다.
1: 네.
0: 그렇게 말할 수 느낄 있어요.
1: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역시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 FIFA 랭킹 한 12, 1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의 이 축구에 대한 열정에 비하면
1: 네.
0: 우리는 멀었어요. 솔직히. 예, 아직 멀었어요.
1: 아니 근데 정말 공격적으로만 변하지 않는다면
0: 네.
1: 예, 그렇게 좀 마음의 모든 열정을 좀 담아서 응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0: 이런 걱정도 네. 정말 바람직한 맞는 표현입니까? 바람직한 그런 그런 걱정이에요.
1: 그 어떤 걱정이에요?
0: 굉장히 충만한 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굉장히 이제 충만한 방송인데 지금.
1: 네.
0: 자, 오늘 일곱 분을 정말 어렵게.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보내주셔가지고요.
0: 일곱
1: 네,
0: 분을 정말 뽑았습니다.
1: 네, 오늘 네. 소개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 사연 나도 똑같은 응원의 마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번호를 좀 문자로 지원을 네. 해주시면 마장 가장 많이
1: 네.
0: 한 표라도 더 받으신 분이 오늘 장원으로 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되셔서 마음에 든 사연 번호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그 표를 모아서 집계를 해서
0: 네.
1: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간 베스트 장원을
0: 네.
1: 발표를 해드리고 야엘 상품권 50불짜리 덱으로 우송해드릴게요.
0: 자, 아직도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정말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이 50불 상품권을 주면 야엘 매장에 가서 가격을 100불짜리를 150불에다 올려놓고 50불 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실까봐 예, 정말 그런 오해 정말 쌈 싸서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그 정가대로 판매하는 데에 현금처럼
1: 네.
0: 50불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고요.
1: 네.
0: 심지어 여러분들 아무 물건 사시지 않으셔도 이 상품권을 가져가시면 250ml짜리 큰 병에 드는 올리브 오일 한 병을 그냥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권입니다. 요 야일의 올리브 오일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시더라고요.
1: 아, 그럼요.
0: 네.
1: 그리고 화장품도 정말 좋아요.
0: 화장품도 좋은데요.
1: 네.
0: 화장품이 뭐 가서 80불이다. 그러면 이 50불짜리 상품권 내고 30불 내고
1: 네네.
0: 가져오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런 상품권이 매주 주간 베스트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간 베스트 후보
1: 네.
0: 한번
1: 첫 번째 후보부터
0: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팀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자, 후보 1번입니다. 저희가 이름은 가려드리기 때문에 번호로만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성훈씨, 영화씨. 작년 뉴저지 일러스트레이티드 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 그렇죠. 우리 저희 K라디오가 중계도 했었고요.
1: 맞습니다.
0: 여길 또 갔었습니다.
1: 그렇죠.
0: 밖에서 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다 만나고 성훈이가 라플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그날 비가
1: 엄청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네. 경기 시작하고 나서
0: 나서는
1: 네, 괜찮았죠.
0: 정말 좋았고 그날 와 2대0으로 네. 손흥민 선수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왼쪽에서 왼발로 반대쪽 파퍼스트로 그냥 팍 뻥쳐서
1: 송호 씨 이럴 때 보면 기억력이 정말,
0: 너무 정말
1: 좋아요.
0: 네. 네. 저는 축구는 조금 알아요. 자, 제가 정말 운 좋게 앞쪽 좌석에 앉았었거든요. 아, 부러워요. 우리는 꼭대기층에 앉았었어요. 제 눈앞에서 몸을 풀던 손흥민 선수의 그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아우라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1: 아, 앞에서 보셨으면 어떻게 잊으실 수 있겠어요. 네.
0: 관중석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면서 그라운드에서 몸을 풀 때요. 저도 기억납니다.
1: 네네.
0: 이때 막 온
1: 맞아요.
0: 경기장이 다 그냥 떠나가게 함성이 났었어요. 예. 네. 그때 직접 보았던 손흥민 선수의 에너지를 떠올리면 이번 월드컵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캡틴 손흥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뉴저지의 기운을 받아 무조건 직진입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님, 월드컵 대표님이 아니라 대표팀 원정 8강 가자!
1: 가자 가자!
0: 가야죠.
1: 가야죠. 네,
0: 원정에서 8강 한번 가자고요.
1: 그럼요.
0: 네, 아무튼 뭐 감독이 후진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튼 우리 축구 대표팀 협회 회장님도 물러나셨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랬든 저랬든 우리 선수들은 정말 최강입니다 이번에.
1: 네.
0: 원정 꼭 8강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번 후보였습니다.
1: 1번 후보에게 표를 주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1번이라고 써 보내주십시오.
0: 자, 월드컵 대표팀에게 보내는 우리의 응원 메시지. 자, 이제 2번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1: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네일 가게에서 종일 손님들 손톱을 다듬다 보면 온몸이 쑤십니다. 하지만 피로가 싹 가시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그러니까 6학년에 올라가는
0: 네.
1: 우리 아들 녀석 때문인데요. 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하더니 제법 소질을 보여서 연령별 대표팀에도 선발이
0: 야,
1: 돼서
0: 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1: 축하드립니다.
0: 많지 않아요.
1: 축하드려요.
0: 네, 20,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1: 힘들지만 본격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와 스포츠맘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힘듭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축구 장비며 원정 비용이 가끔 숨가쁘기도 하지만 지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리는 아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멋지고 훌륭한 축구 선수로 자라나길 기도하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아들과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엄마들은 강합니다. 대한민국도 강합니다.
0: 좋습니다.
1: 대한민국 파이팅!
0: 파이팅! 오! 정말 하키맘이시군요. 하키맘이라고 해서 아시죠, 여러분? 아들이 하키라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형편과 살림 가운데도 아이들과 함께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 꿈을 지원하면서 달리시는 우리 어머님들 하키맘이라고 하죠.
1: 아, 진짜 이런 원정 비용이요. 보통
0: 장난 아니에요.
1: 네. 네.
0: 또 트레이너들 또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네. 그런 것들 있고요.
1: 아이들 이렇게 스포츠 팀에 넣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어머님들, 네.
0: 정말 쉽지 않나요?
1: 네. 쉽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비용적으로도 네. 만만치가 않거든요.
0: 그래도 제 주변에도 아시는 분들 몇 명 중에 골프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1: 네.
0: 이 돈이 너무 많이
1: 맞아요.
0: 드니까.
1: 트래블 비용이 진짜.
0: 장난 아니어가지고, 네. 이게 하다가 이제 못하시고, 이제 그런 아이들도 몇몇 있고요.
1: 맞습니다.
0: 아무리 이제 축구공만 하나 있으면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1: 그렇죠,
0: 축구가.
1: 그렇죠.
0: 그래서도 또 어렵고요.
1: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인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미식축구라고 뭐 쉽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1: 네네. 네. 저희도 화이팅.
0: 이 꿈을 응원하고요.
1: 예, 아드님의 네.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을 합니다.
0: 우리 손민 선수처럼 정말 유럽으로 진출해서 또 국가대표도 하고.
1: 오, 멋지다 멋지다. 네, 상상만 해도 멋지네요.
0: 네. 그러면 정말 그 지금 고생하시는 그런 거 몇백 배, 몇천 배 아마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그리고 이 선수도 이번에 저희가 또 네. 월드컵에서 어떤 그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또 축구 선수로서도 굉장히 어깨가 좀 이렇게 막 펴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네,
0: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원의 열기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은 이러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제가 방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응원가 곡도 듣겠습니다. Red Devils Into the Arena.
2: 즐겁게

0: 자랑스러운 후배들아, 더 뜨겁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카타르의 주인공이 되자. 대한민국 화이팅.
1: 이 텐션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응원을 하나요? 이게 무슨 이런 텐션이 있나요? 아, 그래, 송은이의 손모가지가 지금 잘못 좀 눌러가지고, 이 노래는 윤도현의 The Red and the Korea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아, 방금 전에, 다른 노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다는 얘기를 미리 드렸어요.
2: 저희 단골손님 만나고 올까요?
1: 네, 단골손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번입니다.
2: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전화번호는 718-886-3344.
1: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은 멈추지 않죠. 자, 2026년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 뉴저지 펠팍의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은 무료입니다. 가슴 벅찬 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태극 전사를 응원해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1: 자, 우리 이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모아서 오늘 주간 베스트로 여러분 7분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와서 이제 세 번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베스트 특집 1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6: 뱅크오퍼 홈 모기지.
7: 뱅크오퍼 홈 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덜.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1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내가
10: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자, 주간 베스트 특집 금요일. 자, 이번 주 주제는 한국 월드컵 대표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였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후보를 만나봤고요. 세 번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아 이번에 좀 형님이에요. 형님. 네, 형님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75살 되신 우리 액티브 시니어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 이거 왜 이게 제가 기쁘냐면 저한테 성운군 영화양.
2: 야, 아, 얼마만에 들어보는 영화양.
1: 아, 정말 성운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
2: 학교 해, 졸업하고는. 네. 네.
1: 거의 전부 다 저 부분은 이봐 아니면 뭐 아저씨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성운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나 프로싱에 사는 그 75 바까라고 하는데 그 내가 20대이던 70년대에 미국 올 때 단돈 몇백 불 들고 와서 70년대
2: 와,
1: 진짜 일찍 오셨네요.
2: 네. 네. 그 당시에 정말
1: 거의 5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텐데. 네. 그죠? 50년이 네. 넘으셨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1: 70년대
2: 맞아요.
1: 언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단돈 몇백 불 들고 와서 참 외롭고 모질게 살았는데 말이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2: 아, 그 그래서, 당시에 오셨던 분들이 좀 약간 빈손으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1: 아,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70년대에 맞습니다. 미국 오셔서 사실 생각을 하셨다는 거 자체가. 네. 요즘은 미국 TV를 틀어도 한국 축구 이야기가 나오고 진짜로 그렇죠. 손흥민에 대해 미국 현지 스포츠 뉴스에서도 다루고 말이오. 아, 내 손주 녀석들이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사달라고 졸라대기까지 하니 세상 참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2002년에 월드컵 4강을 이뤄냈던 그 잠재력으로 내 눈 감기 전에 아유 무슨 눈 감다니요 지금 75밖에 안 되셨는데 내 눈 감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이번에 꼭 보고 싶소. 아 좋아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기혁이
2: 이기혁이
1: 오현규, 배준호, 양현준, 이태석 야 축구 진짜 와. 많이 하시네요. 우리 젊은 청년 선수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뛰어요. 이 늙은이도 새벽에 눈 똑바로 뜨고 응원할 거니까. 아이 무섭네. 마지막이 약간 무섭네요. 자, 우리 한국 선수들 지금 뭐 훈련하시느라고 저희 한시 음악다방 애청자들이시지만 못 들으실 텐데 정말 이렇게 우리 70년대 이민 오신 우리 선배님들도 네네. 여러분의 정말 활약으로 정말 보상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니까 정말 꼭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 네, 이렇게 우리 어르신분들한테는요. 축구가 그냥 뭐 단순하게 스포츠를 하는 아니죠. 그런 스포츠 경기가 네, 아니라 네, 뭐 그 본인들의 고향, 한국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1: 맞아요.
2: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서 어디서, 너 어디서 왔니라고 했을 때 네. 사우스 코리아 아무리 얘기해도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맞아요. 잘 모르잖아.
1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주 그냥 한국 그냥 응원하다가 시간이 오는지도 모르고
2: 그러게 말이에요.
1: 있었네요.
2: 네.
1: 아무튼 그때만 해도 정말 뭐 Where you from? 그래서 코리아 이러면은 사우스 or 노스 이런 걸 맨날 물어봤어요.
2: 아, 그런 거라도 물어보면 다행이죠.
1: 네.
2: 네, 코리아가 뭔지.
1: 맞아요.
2: 네, 모르는 분.
1: What?
2: 그쵸.
1: 이런 식으로.
2: 맞아요. 네, 뭐 무조건 제팬밖에 모르는 맞아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1: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맨하탄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오면은 네. 맨날 그 외국 사람들이 처음 와서 이렇게 보다가 저 얼굴 보면 맨날 니하 이런 거 맨날 했어요.
2: 맞아요. 니하오는 진짜
1: 진짜 기분 별로 안 좋아요.
2: 맞습니다.
1: 중국 교포님들
2: 아니요, 뭐
1: 좀 죄송합니다. 근데
2: 네, 곤니찌와 네. 이런 것도 많이
1: 곤니찌와도 많이 들어봤고요.
2: 네,
1: 한국어로 요즘에는 최근에는 아마 안녕하세요 할 거예요. 아시안들만 보면 제일 먼저.
2: 맞아.
1: 막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들어요. 네. 네. 네. 우리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1: 네.
2: 네, 저희 나라가 꼭 우승을 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저희 함께 응원해요. 자, 이제 4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4번
2: 퇴근길에 이브닝 매거진의 스포츠 섹션 라디오 방송을 아주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1: 네, 어때 많아요. 네.
2: 네, 제가 진행하는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거기서 스포츠 섹션을 또 저희 네
1: 제가 맡고
2: 축구
1: 있습니다.
2: 예 네. 축구 분석가
1: 네,
2: 네
1: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2: 축구를 너무 네. 사랑하는
1: 네. 모든 스포츠 네. 다 이제 그렇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2: 네. 네 전문가 분석을 들어보니 우리가 무조건 조 1위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 2위로 올라가는 게 대진표상 B조 2위와 붙게 되면서 16강 이후 토너먼트 흐름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여기 이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이 전문가 분석의 이 전문가가 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전문가, 네.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네. 거예요.
2: 그래서,
1: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2: 네. 네. 그래서 나도 유튜브를 이것저것 찾아보니 아, 여러 축구 전문가들도 정말 그렇게 조 2위가 유리하다고 합디다.
1: 맞아요. 네, 그렇거든요. 네.
2: 괜히 강팀을 만날지도 모르는 맹목적인 1위보다는 1위로, 2위로 확실하게 16강에 진출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요. 저도 그 전략이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꽉 박혔습니다. 우리의 준비한 대로, 흐름대로 영리하게 경기를 잘 치러서 꼭 원정 16강 이상 높은 곳까지 올라갑시다.
1: 좋아요.
2: 대한민국 필승. 오, 이렇게 써주셨네요.
1: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정도 이제 기사를 들으면 이거 뭐 치고 짜고 치는 거 아는 사람인가 하실 텐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저녁 때 그 저 이브닝 매거진 또 특별히 또 스포츠 관심 있으신 분들이
2: 그렇죠.
1: 아, 그 시간대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조 2위로 가는 게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은 틈이 나는 대로 다음 주 본격적으로 이제 1차전이 목요일 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좀 많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원곡을 한 곡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1: 우리 마이클님 오셨네요. 아, 로버트님. 그렇구나. MTA 버스 운전기사를 하시는군요. 네. 요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승객들이 꽤 있습니다.
2: 네.
1: 고개도 푹 숙이시면서요.
2: 그 한국식 인사를 배워서.
1: 네네네. 네. 네. 얼마나 우리 또, 우리 로버트님이 또 친절하고 이런 또 호남이시면은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한국식으로 인사를 해주실까요?
2: 그러게요. 와, 그런 인사 받으실 때 너무 뿌듯하실 뿌듯하시겠어요. 것 같아요.
1: 저희는 네.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뿌듯하네요.
2: 네. 오, 그런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하루 종일 같은 코스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2: 그렇죠.
1: 같은 자리를 매번 계속 도니까 여러 번을.
2: 또 그 대신 네. 또 낯익은 익숙한 또 고객들이 승객들이
1: 맞죠. 그렇죠.
2: 네, 매일 만나니까 또 네. 반가울 것 같아요.
1: 우리 로버트님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그분들의 일상의 루틴이 되는
2: 그렇죠,
1: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1: 네, 서로 나누는
2: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만나는 네. 네.
1: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좌우간 필승 코리아 해주셨습니다. 우리 로버트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리 더 높은 곳으로라고 말씀하신 거에 제가 영감을 받았나요? 제가 지금 이건 사실 올림픽 응원가거든요. 우리 토이의 유희열 씨가 만들고 김현우 씨가 노래를 부른 노래인데 그곳에 올라라는 응원곡이 있어요. 이 노래를 한번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우리 월드컵 응원 메시지 주간 베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이렇게 팍 벅차오르는 그런 또 노래예요.

0: 김현우 씨가 불러준 그곳에 올라 응원곡을 한번 같이 듣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 후보에 오르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저희가 왜 그랬잖아요. 손흥민 사랑해 뭐 파이팅 이렇게만 메시지를 주셔도 저희가 잘 살려드리겠다고 해주셨는데
1: 살려드려야죠.
0: 정말로 그런 사연들을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아유 우리 로버트님께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국가대표 DJ분들께
1: 감사합니다.
0: 이거 만약에 못 믿으셔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209-35 예, 네, 네, 저희 방송국으로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로버트님께서 직접 주신 국가대표
1: 보여드리려니까? 예,
0: DJ분들께 보여드릴란 게 예, 방송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숙님께서도 사랑해요 손흥민 느낌표 느낌표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이렇게 보내셨고 8강 가자 물결 두 개 나도 될 거 가라 나도 될 거 가라 이렇게 하셨었고요.
1: 네 진숙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네. 아쉽게 저희 후보에는 네. 들지 못하셨나요?
0: 네. 네. 아 사연도 보내는 거였어요. 아 저도 2002년 월드컵 추억이 있는데 아 이런 지금 도라미님이 해주셨는데 도라미님께서 우리 박폭 할머니 또 영상을 AI로 또 직접 만드셔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짧아가지고 후보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나 재밌었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박복 할머니 기억하시죠? 저희 방송이 아주 유명한 캐릭터죠. 박복 할머니의 음성으로 우리 도라미님께서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입니다.
2: 월드컵 우승하면 전 국민한테 월드콘 쏘나? 대한민국!
0: 네, 요겁니다.
1: 아니 박복 할머니가 워낙에 그 말을 재밌게 하시잖아요. 네,
0: 말을 이렇게
1: 네, 말장난에 맞아요. 네, 귀재신데 네.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전 국민에게 월드컵 쏘나?
0: 맞아요.
1: 네.
0: 라임이라는 좋은 표현도 있는데 말장난.
1: 아 죄송해요.
0: 아, 그 어떤 분들은 자꾸 짓궂게 제가 영화 씨 자꾸 구박한다고 하는데 저희 그냥 이거 재밌으시라고 네, 컨셉을 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밤마다 울어요 저는.
0: 이런 컨셉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뉴욕의 빌런이에요. 자 우리 또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신 우리 도람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저희 탄골손님들 한 번 더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드컵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번입니다.
0: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제니앤 뭉치.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매트, 다가올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건강 영양제,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 여러분만 덥다고 나시 입지 마시고요. 에, 정말 우리 멍멍이 우리 고양이들에게도 시원한 여름 패션 입혀주세요. 자, 제니의 뭉치에서 이런 멋진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3: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을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휴양식당.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에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여기에 한국 인심은 덤으로 얹어드립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들려주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뉴욕. 전화번호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자, 지금 여러분들 저희 지금 방송하는 거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 혹시 놓치시는 분들도 앞에서부터 다시 듣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저녁 7시라 그랬나요?
1: 네네.
0: 저녁 7시 전까지는 저희 그 유튜브가 하루 종일 방송한 게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여러분 놓치신 방송들 편안하게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채널 이름은 K-Radio 라이브입니다. 자. 네.
4: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5: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6: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5: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6: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9시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2: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3: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4: 고베 주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 드립니다.
4: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3: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4: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3: 새 매장에서
5: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0: 자, 주간 베스트 특집 금요일. 여러분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1: 지금까지 후보 네 분 만나봤죠.
0: 네. 그리고 오늘 그래서 금요일이라서 방송이 여러분 오늘 금방 끝나요. 저희가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세 분의 후보를 빠르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 다섯 번째입니다.
1: 아이고 성훈 씨, 영화 씨, 우리 데이케어 센터 노인네들은 요즘 축구 얘기로 요즘 아주 얼마나 뜨거운 줄 몰라요. 우리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들 내 친손주 같고 예쁜지 몰라. 걔들이 경기 뛰다가 넘어지면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얘들아, 다치면 어떡하냐.
0: 그렇지, 그렇지.
1: 옥도정기 발라줘야 하는데. 밥은 잘 먹고 다니냐.
0: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옥도정기. 와.
1: 그러니까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내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0: 아, 진짜.
1: 볼 많이 안 넣어도 좋으니까. 절대 다치지 마라.
0: 맞아요. 중요합니다.
1: 우리 할머니들이 데이케어 센터에서 맨날 너들 위해 기도하고 응원한다. 이쁜 내 새끼들 파이팅 혀라.
0: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케빈정님이 오늘 처음 또 오셔서
1: 반갑습니다.
0: 인사도 나눠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자, 여섯 번째 후보 우리 한 번 더 영아 씨가 한번 읽어주실게요.
1: 네. 자고로 월드컵 같은 단기전은 1차전이 전체 판도를 좌우하는 법입니다. 이번 1차전 체코와의 일전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0: 맞아요.
1: 될 것입니다.
0: 맞아요.
1: 제가 매주 조기 축구를 하며 다져진 전술로
0: 어쩐지
1: 체코전 필승 전략을 보내봅니다.
0: 좋아요.
1: 오, 뭔가 전문가죠.
0: 전문가예요. 네. 전문가.
1: 체코는 유럽 특유의 강한 피지컬과 190cm를 넘는 선수들의 즐비한 고공 플레이가 위협적입니다.
0: 예, 전문가 맞습니다. 이 강한 피지컬, 네. 고공 플레이 이런 게 전문가적인 단어들이거든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우리 미드필더진이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타겟맨에게 가는 패스 길목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뒷공간이 다소 느린 체코 수비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강점인 양 날개 스피드를 활용한 원터치 역습으로 선제골을 뽑아내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전략이면 체코전은 무조건 우리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필승 파이팅입니다.
0: 와, 파이팅!
1: 와, 전문가적인.
0: 전문가예요. 네. 네, 그리고 후보 이제 마지막 7번인데요. 하, 이분은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팀 혼명보호로 13행시를 보내주셨어요.
1: 네.
0: 제가 한번 1분 30초 안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0: 읽어주세요.
1: 네.
0: 대한민국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1: 한
0: 번도 아니고 연속으로 10일에 출전하는
1: 민
0: 민족 간의 지구촌 최대의 축제
1: 국
0: 국민의 큰 박수 속에
1: 국
0: 국적기를 타고 멕시코 땅에
1: 가
0: 가장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1: 대
0: 대장부들이 표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월드컵
1: 팀
0: 올 하나로 이끄는 손흥민 선수와 홍색 물결이 멕시코 하늘에 출렁이는
1: 명보
0: 팀장의 선전을 기원하며 보란 듯이 32강을 거머쥐고 16강 아니 8강을 넘어 호날두가 속한 국가도 꺾고 결승전이 열리는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만날 대한민국 월드컵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아 파이팅! 너무 숨가쁘게 이었죠. 요게 7번이 되겠습니다.
1: 네.
0: 저희 방송 끝나도 여러분들 오늘 7분 중에 가장
1: 마음에 들었던 응원을 네, 선택하셔서
0: 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1: 네.
0: 저희는 월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의 막대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안녕하셨습니다. 월요일날 만나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영노화로 뉴욕 뉴저지 닥터 초청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줄기세포 활성화와 세포신호 기술 그리고 재생의학의 최신 흐름을 전문 의료진의 강연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디모스 대연회장 2층입니다. 강연은 닥터 티나 존슨이 진행하며 만성피로, 수면장애, 면역저하 등 젊음 회복과 노화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선착순 200명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 마감은 6월 6일까지입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제품 및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예약 및 문의는 917-656-7717 써니킴 코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파인 데이케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건강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라미스 교회가 준비한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수학 박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UC 버클리 수학 박사 과정을 거친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떠남의 원리.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돌파의 원리. 토요일 저녁 7시, 시대와 사명. 그리고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는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데스티니, 6월 5일부터 7일까지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8-321-7800 또는 www.promise414.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요즘 AI가 정말 빠르게 우리 일상 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에 물어보거나 컴퓨터로 검색하는 정도였죠. 자, 이제는요, 안경을 쓰고 눈앞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음식의 칼로리를 알려주고 외국어를 번역해주고 여행지의 건물이나 그림까지 설명해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AI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이 출시되면서 검색하는 시대에서 보는 순간 알려주는 시대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기술은 늘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또 종이 지도에서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AI가 우리의 눈과 귀 옆에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주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오늘이 금요일이고 주말의 시작이며 퀴즈가 있으며 한 주의 오아시스 같은 날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의 오후를 더 즐겁고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비타민 같은 시간. 기분 좋은 금요일 2시 비타민 엑셀 밟고 힘차게 부릉부릉.

0: Show.
1: 자,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도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이에요. 기분 좋은 만큼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아이디를 추가 클릭을 하시면요. 커서가 컴퍽컴퍽 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K-Radio US, 저희 1660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 US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카톡 창이 짠 하고 뜨실 거예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요? 함께 하실 수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소문자 상관없이요.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AI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AI가 스마트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요 안경 속으로 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영화 속 이야기예요. 최근 한국에도 출시된 AI 안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선글라스나 안경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안경에 달린 카메라와 스피커 그리고 AI 기능을 이용해서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이 식사의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라고 물으면요. 크로와상, 계란, 우유 같은 음식을 인식한 뒤에 대략적인 총 칼로리를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과일을 보면서 이 과일의 혈당 지수는 어때? 라고 물으면 어떤 과일인지 파악을 하고 건강 정보까지 설명을 해준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자, 패션 도우미 역할도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분석해서 어떤 가방이나 액세서리가 잘 어울릴지도 추천해주고요. 또 전시장에 딱 갔는데 그림을 바라보면서 작품명과 작가, 작품에 담긴 이야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책 표지를 보면은 작가와 줄거리, 수상 이력 같은 그런 정보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는요, 건축물이나 관광지를 인식해서 역사와 특징을 설명해주고 또 외국어 표지판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번역해 들려주기도 하고요. 또 실제 시연에서는 외국인의 영어로 말한 내용을 몇 초 안에 한국어로 보여주고 한국어로 답하면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우, 물론 아직 완벽하게 100%는 아니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신발 색깔을 잘못 인식하거나 같은 음식을 보고도 칼로리를 조금 다르게 계산하는 방식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요, 스마트폰 화면을 꺼내서 검색하는 대신에 눈으로 보는 순간 AI가 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용 방식이 시작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경이 시력을 보완하는 도구였다면요, 이제는 정보를 보고 듣고 이해하는 개인 비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과연 몇 년 뒤에는 길을 찾고 여행을 하고 외국인과 대화하는 일까지 모두 안경 하나로 해결하는 시대가 올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AI 안경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금요일에 퀴즈 타임 문제 나갑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받은 AI 로봇이 있다고 해요. AI가 시민권을 받았었대요.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이 AI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보게 드릴게요. 1번 알렉사, 2번 소피아, 3번 시리, 4번 자비스. 자, 2017년 최초로 AI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은 이 AI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1번 알렉사, 2번 소피아, 3번 시리, 4번 자비스. 자, 정답을 아시겠는 분들요, 카카오톡으로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정답자 두 분께 에이시바드 상품권 배달합니다.

0: 오아시스 같은 금요일 2시에 비타민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툴스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극심한 사막기후가 만든 상위 1%의 깊은 풍미,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100% 냉압착 엑스트라버진 야엘 올리브 오일, 높은 올레산과 폴리페놀로 완성된 자연의 순수한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201-947-5757.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 수박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1: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2: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1: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2: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1: 새 매장에서
3: AI 주얼리 주추의 특별상담을 만나보세요.

정답을 이렇게 쉽게 맞추실 수가 있나요? 나 오늘 되게 어렵게 낸 건데 이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낸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들 맞추시다니. 네, 요즘에 AI 하는데 사실 AI도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 조금씩 들어와 있었습니다. 2011년 시리가 등장하면서 휴대폰에서 말을 걸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알렉사, 구글, 어시던트가 나오면서 AI 음악도 틀어주고 검색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AI는 단순히 명령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글을 쓰고 번역을 하고 대화까지 하는 단계로 발전을 했죠. 이제는 AI가 안경 속으로 쏙 들어가서 눈앞에 사물을 설명해주고 외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 정말 빨라요.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였죠. 2017년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받은 AI 로봇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어요. 자, 1번 알렉사, 2번 소피아, 3번 시리, 4번 자비스였죠. 이상한 답을 올리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어찌리 쉬운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와우.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요. 정답 발표하고 또 오늘 두 분께 H마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답 올리신 분까지 뭐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추첨.

0: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개구장이 마이클님 캔디요? 아, 그래요. 큰 웃음 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필코 퀴즈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 계시네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2017년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받은 AI 로봇은 2번 소피아였어요. 우리 정답자 두 분요. 오늘 처음 친구로 등록해 주신 미스터일까요? 미세스일까요? 미스일까요? 우리 현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UK영님, UK영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필코 문제 맞춰야지 해주셨어요. 골프 캐디 역할도 해준다네요. 거리도 알려주고 클럽 선택도 해주고 그런다고 해요? 소피아가 정말 그런데요?
1: 대박.
0: 아무튼 두 분 축하드려요. 노래 듣고 와서요. 그렇다면 이 소피아의 이 시민권을 받은 그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017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투자회의장에서 전 세계 외신들이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우디 시민권 획득, 인류 역사상 최초로 로봇에게 주민등록 등본 같은 법적인 신분증이 발급된 순간이었죠. 당시 소피아가 단상에 올라와서 했던 그 수상 소감이 엄청 유명했다고 해요. 인류 최초로 시민권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뭐 어떤 목소리였을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제 감정을 AI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배우 오드리 헵번을 모델로 만들어진 외모에 사람의 미세한 표정 60여 가지를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웃는 모습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뉴스 뒤에 숨겨진 씁쓸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당시에 SNS가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평범한 인간 여성들은 엄격한 종교 율법 때문에 히잡이나 아바야를 무조건 써야 하고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로봇인 소피아는 머리카락을 다 드러낸 채 혼자 단상에 올라서 발언을 하니 일각에서는 아, 로봇 여성이 인간 여성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린다라면서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생각해보니까 그럴만도 하네요. 시민권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이 터진 거죠. 그로부터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소피아를 넘어서 챗GPT니 생성형 AI니 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감정을 위로해주는 AI들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들로 함께하는 라디오 2시의 비타민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럼블피쉬가 불러요. 예감 좋은 날.

0: 우리 오늘 처음 들어오신 현님 정말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진짜 제가 당첨인가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맞아요. 당첨이에요. 정답도 맞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비타민으로 충전해 주시기 바래요. 자, 금요일 2시에 비타민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은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소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세이드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꼭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 우는 건데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아이의 울음이 터지게 만드는 이유는 우는 게 첫 호흡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울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렁차게 울면서 세상의 존재를 알린 우리들. 점점 눈물을 삼키는 요령을 익혀가지만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프거나 슬플 때, 기쁠 때도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다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0: 때로는 어른도 울어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마음껏 울고 웃었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운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히 현대인들의 삶을 전쟁터에 비유하곤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에 나올 때 전투복을 입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전투복이 있어서 입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치열한 생존 경쟁의 위기 속에 매일매일 총성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일이 힘이 드는 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어쩜 내가 한 말을 그렇게 비꼬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지를 않나,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결론내서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죄다 남 탓, 이런 것이 사회의 생활이었던 거죠. 적어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글쎄요, 어디 세상살이가 내 의지대로 되나요? 마냥 좋아 보이는 누군가도, 그저 부럽기만 한 누군가도 모두 나 자신만의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내가 발딛고 선 곳이 가장 험하고 가장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아마 기분 탓일 거예요. 속 사정을 살펴보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기엔 다소 아까운 금요일 오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모든 근심 걱정 살짝 내려놓으시고 저랑 같이 놀아보실래요? 오늘은 2026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집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7: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8: 아침 식사 중.
7: 이렇게 조용하게?
8: 여기, 당신 커피 있어?
7: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8: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7: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8: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날씨 이야기. 도시의 빛 공해가 알러지를 유발하는 꽃가루를 더 오래 휘날리도록 하며 대표적인 알러지 유발 식물인 돼지풀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몸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학술지에 게재된 이 연구는 미국 북동부에 초점을 맞췄으며 뉴욕과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의 나무들이 같은 지역 내 빛 공해가 적은 곳에 비해 봄에 더 일찍, 가을에 더 늦게까지 꽃가루를 생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이 차이가 알러지 계절을 연간 최대 130일 연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빛 공해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북미 주민의 거의 80%가 가로등, 자동차 전조등, 조명 광고판 같은 인공 광원 때문에 은하수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별빛을 지워버리는 것 외에도 이 모든 빛은 인간과 돼지풀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의 생리를 바꾸는 것으로 보이는데, 식물은 종종 하루의 길이 같은 것을 이용해 언제 꽃을 피울지, 언제 잎을 펼칠지 결정한다면서 도시의 빛 공해가 식물이 평소라면 하지 않을 결정을 하도록 속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으로 수집한 야간 빛 데이터와 10년 이상에 걸친 대기 중 꽃가루 수치를 활용해 뉴욕시 같은 곳에서는 알러지 계절이 5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커네티컷주 농촌처럼 어두운 지역에서는 보통 1개월 뒤 요즘 같은 때에 시작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뉴욕에서는 알러지 계절이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반면 더 어두운 지역에서는 10월이면 끝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빛 공해 지역의 꽃가루 수치가 심각 단계에 달하는 날이 꽃가루 계절의 27%에 달하는 반면 어두운 지역에서는 약 17%에 달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건물, 도로, 보도가 열을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현상인 도시 열섬 효과도 알러지 계절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플라타너스처럼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식물을 도시에 식재하는 정책을 바꿀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의 최대 20%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식물인 돼지풀과 돼지풀의 천적인 지렁이도 매우 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돼지풀이 6.25 전쟁 당시 유입이 돼 전국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데 실험에 따르면 돼지풀 씨앗을 먹는 지렁이는 일반적인 가로등 조건에서 땅속에 숨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돼지풀은 밝은 하늘 아래에서 어두운 곳에서보다 두 배 더 높이 자랄 수 있다고 하고요. 밤이 밝은 경우 꽃가루 알러지 외 거의 모든 알러지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는데 인공 조명이 염증을 유발하고 알러지 반응을 조절하는 생체나 생물학적 시계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빛 공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대기 오염과 무관하게 천식 위험이 62% 높고 알러지 비염 위험이 89%나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와, 이 빛이라는 것이요. 또 이렇게 꽃가루 알러지에 지대한 공을 세워주는지 정말 몰랐네요. 오늘 제대로 빛이 바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DMV 지역 알아볼까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로 굉장히 무덥습니다. 다행히 습도는 낮으나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은 가운데 6월 첫째 주는 여름 날씨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기온이 60도 초중반으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덥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대기질 경보 주황색 단계가 발령되어 있어서 대기오염 농도가 민감한 사람들에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주로 어린이, 천식 환자, 심장 질환 또는 기타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인데요. 격렬한 활동이나 야외 운동을 피하면 대기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오늘은 바깥 출입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간간이 구름 지나가는 가운데 기온은 80도대까지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더운 조용한 밤을 맞이하시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로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싱턴 지역은 최고 기온이 96도, 섭씨 36도까지 치솟겠고 풍부한 햇살과 간간이 지나가는 구름이 보이겠습니다. 6월 초 치고는 습도가 적당하겠지만 높은 기온으로 오후에는 무척 덥게 느껴지실 텐데요. 레이건 내셔널공항은 1일 최고 기온 기록이 97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덜러스 공항은 90도 초반까지 오르겠지만 기록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델라웨어와 메릴랜드 해안 지역은 오후 기온이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 유지하며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겠습니다. 풍부한 햇살과 건조한 날씨에 습도도 쾌적하며 해변 날씨는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그래도 최고 기온이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까지 오르는 꽤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구름 많아지면서 5대5에서 접근하는 약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특히 오후 늦게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예측센터는 북쪽과 북동쪽 지역에 강한 악천후 가능성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조직적인 악천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소나기와 뇌우가 지나갈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델마바 해변은 70도 후반에서 80도 가까이 되는 쾌적한 기온을 유지하며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 예상되고요. 이 역시 짧은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해변 활동을 즐기기에는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역시 오늘과 같은 높은 기온은 아니지만 주말쯤에서 다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질 경보가 주황색으로 발령이 되었으니까 주의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 해 뜨는 시각 오후 8시 3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뭐 날씨에 비하면 당연히 듣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바다의 여인.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햇살도 강하고요. 특히 운전하시면 이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 와,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아세요? 가을쯤 돼서 어느 날 손을 문득 봤는데 왼손만 유난히 더 까맣고 또 왼쪽 뺨만 유난히 더 까맣고 여기에 기미 주근깨까지 알고 봤더니 그게 차창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 때문이었어요. 이 선크림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선크림에 대해서 적응이 좀 덜 됐어요. 약간의 끈적하다는 그 강박관념이 잘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크림은 반드시 바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크림이요, 바르는 순간부터 즉시 완벽한 차단 효과를 내느냐? 안타깝게도 그러진 않아요. 외출 전에 적절한 타이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는 확실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까지는 발라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선크림은 피부에 바르자마자 바로 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피부에 흡수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약 15분에서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흡수된 후 자외선을 흡수해 분해하는 방식이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외출 직전에 급하게 선크림을 바르고 나간다면 피부가 보호막을 형성하기 전 이미 자외선에 노출이 돼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비교적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피부에 고르게 도포하고 안정화되는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역시 외출 2, 30분 전에 꼭 발라주는 것이 최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선크림 덧바를 때도 비틈없이 꼼꼼하게 발라줘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에는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려 하지만은 귀나 목 뒤, 턱 아래 같은 부위는 쉽게 익기가 쉽습니다. 이 부위들 역시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색소 침착이나 주름이 너무나도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요. 이 골프 치시는 분들, 물론 챙이 달린 모자를 쓰시지만 이 귀까지 다 가려주지 않을 때는요, 아마 골프 치시고 나서 이 귀 끝이 굉장히 가렵고 아니면 빨갛게 탄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너무 보기 흉하게 돼요. 특히 이 귀는요, 피부가 얇아서 손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덧바를 때는 거울을 보면서 빈틈없이 꼼꼼하게 발라줘야 하고요. 손등이나 손목, 또 발등 같은 부위도 노출이 잦다면은 함께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선크림을 고르실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고르시는 것보다는 이왕 사시는 거 자외선 차단 지수 읽는 법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 겉에 보면 자외선 차단의 정도를 의미하는 숫자와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SPF는 UVB, 그러니까 자외선 B를 막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지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보통 SPF 30이면은요,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UVB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땀과 마찰 등으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PA는 UVA, 자외선 A를 막는 정도를 나타내며 여기에 플러스 표기 개수로 표시가 되는데 PA 옆에 플러스가 하나면 요거는 최소이고요. PA 옆에 플러스가 4개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매우 높은 차단력을 의미합니다.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고를 땐 PA 지수도 꼭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SPF 30, 뭐 50 이러면은 저는 이것이 차단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숫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P
PA 옆에 플러스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차단력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SNS에서 손가락으로 V 포즈를 취한 셀카 한 장으로도 지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AI 및 보안 전문가들은 실제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스파이 영화 수준의 과장된 공포라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지문 유출 논란의 시작은 중국 방송에서 공개된 한 보안 시연 영상이라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금융 전문가는 사람들이 흔히 올리는 V 포즈 셀카를 통해 지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미지 확대 및 AI 기반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사진 속 손가락의 지문 무늬가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는 바꿀 수 없다며 한번 유출되면 장기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허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및 AI 전문가는 과거에는 법과학 수준의 장비가 필요했던 일이 이제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접근 가능한 수준이 됐다며 고해상도 사진은 AI를 통해 생체 정보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2014년 당시 유럽연합 고위 인사의 엄지손가락 사진을 분석을 해 지문을 복원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는 생체 정보가 이미지로부터 추출될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실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지문 탈취 범죄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비아스 세카르 교수는 이런 이야기는 스파이 영화나 미션 임파서블에 같은 세계에 가깝다며 실제 공격을 하려면 매우 고도화된 환경과 특정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그럼에도 일부 위험 가능성은 인정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고해상도 이미지가 충분히 많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SNS 개인정보 설정을 강화해서 사진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금융 계좌 이상 거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네요. 아이고 행복한 고민이네 그려. 이 통장에 돈이 뭐 있이야 주기적으로 확인도 하는 맛이 나지만 말 배불 마이너스일까봐 보기 겁나 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디. 안 그래요? 서울의 한 무인 매장에서 약 한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무인 매장에 나타나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으나 키오스크에 바코드를 찍는 척만 했을 뿐 실제 결제는 진행하지 않은 채 물건을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해당 매장을 찾아 이 같은 무태그 무결제 방식의 쇼핑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약 한 달 동안 반복된 범행 횟수만도 총 18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도난 피해에 따라 경찰의 추적이 시작이 됐고 경찰은 매장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주거지까지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검거의 결정적 단서는 피의자가 착용한 파란색 슬리퍼였습니다.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때마다 매번 같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 동선 추적 중 동일한 슬리퍼를 신은 피의자를 포착해 도난 신고 하루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요새 한국은 말이오 산속까지도 CCTV가 있디야. 그리고 지문까지도 찾아내는 시상인데 아이고 우어지게 계산하는 척을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니께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나온 거요. 애지간히 혀씨야지 똘대가리 같으니라고 이제.
0: 별거 중인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것으로 속여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낳은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남편이 해당 불임치료병원을 상대로 현재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교토시에 겨주하고 있는 한 남성은 최근 자신과 전처의 불임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교토지방법원에 약 1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남성과 아내는 2020년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과 불임치료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수정란을 냉동 보관해 왔으나 2022년 별거에 들어가 이혼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서명이 위조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냉동 보관 중이던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했지만 임신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다시 남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한 뒤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제공을 했는데 병원은 이를 이용해 시술을 진행했고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혼 협의가 진행되던 중 아내가 임신 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는데 남편은 아내를 형사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사문서 위조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해당 판결은 이미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둘째 아이는 전처가 양육하고 있지만 남성은 호족상 친자 관계를 유지한 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남성과 둘째 아이 사이에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1: 없는 사람들이야 애를 갖고 싶었지만 한번 키봐요. 월매나 애물단지인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도 요새 같은 때는 더 좋아.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대가리 크고 남은 넘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아이 근데 이니는 애도 하나 있는디 무엇이 아쉬워 둘째까지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 했는지 모르겠네.

미국 수도 워싱턴의 국립공영장인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법무실이 어제 공식 서식과 기타 문서의 기관 명칭 표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을 즉시 삭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메모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시는 이사회가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에 추가하기로 한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지난달 말 연방판사가 판결을 내린 지 며칠 뒤 나온 것으로 메모는 직원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서명, 음성 사서한 메시지 등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료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된 이름이 들어간 실내외 안내 표지판은 오는 12일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트럼프는 그가 의장으로 있는 이 기관의 건물 개보수를 위한 폐쇄 계획도 잠정 차단한 이 판결에 크게 격분해 센터에 대한 감독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로 채워진 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의 이름을 추가하기로 의결했으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센터 대리석 외벽에 붙은 센터 명칭이 도널드 J. 트럼프 앤 존 F. 케네디 메모리얼 센터 포 더 퍼포밍 아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 로고가 변경이 됐고 직원들은 이메일 서명을 수정했으며 건물 곳곳의 표지판에 검은 테이프를 붙여 기존 명칭을 가리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이름이 건물 곳곳에 퍼지는 동안 명칭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진행이 됐으며 케네디 센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는 소송에서 이사회가 의회가 명명한 기관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지난주 케네디 센터가 2주 이내에 건물과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판결 이후 소셜미디어에 내가 다른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즉 이 기관을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예술적으로 되살리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희망 없는 여정을 계속할 의향이 없다라고 올리면서 쿠퍼 판사를 맹 비난했으며 워싱턴의 문화 지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핵심으로 삼아온 이 기관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하네요. 이지 가지로 여러 가지로 배운 것이 많아서 생각도 많으시고 공사도 다망하시고 참 여과 없이 생각되는 대로 말씀하시는 당신은 시상에 둘도 셋도 없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 유아 독종. 방글라데시에서 홍역 확산세가 커지며 누적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섰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보건당국은 전날 하루 동안 7명의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지난 3월 중순 첫 발병 이후 총 사망자가 6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 중 실험실 검사로 확진된 사망자는 90명이며 나머지 511명은 홍역 의심 증상을 보이다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누적 의심 환자는 8만 3,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9,200여 명이지만 현지 보건소의 진단 키트 부족으로 인해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는 공식 통계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예방접종 공백을 꼽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국과 최근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정기적인 대규모 백신 접종이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치명적인 보건 인프라 마비가 결국 대규모 영 유아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특히 생후 9개월 미만 영아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접종한 아이들이 감염과 중증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태가 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기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은 데다 정치적 혼란과 백신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면역 공백이 누적됐다고 분석을 했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과 함께 긴급 홍역, 풍진,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지만 빈민가와 농촌지역, 단기 거주 아동 등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두 찾아 접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역은 기침과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 감염 후 고열, 콧물, 충혈,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발진이 이어지는데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폐렴, 뇌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돈도 많으시고 권력도 최고시고 믿음까지 좋으신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곳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하시면 이 노벨 평화상은 아이 자연빵으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인공지능 AI 챗봇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현실 연애보다 AI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남성 교육단체인 Male Allies UK가 12세에서 16세 남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챗봇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또 응답자의 20%는 AI 챗봇과 연애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를 알고 있다고 답을 했으며 4명 중 1명 이상은 실제 사람과의 관계보다 AI가 제공하는 관심과 교감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8%는 A와의 관계가 더 쉽다고 느끼는 이유로 대화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AI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거절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청소년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AI는 사용자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반박을 하거나 지치지 않는다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친밀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24년에 출생한 알파 세대의 남학생들이 상반된 사회적 기대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강하고 주도적인 남성이 돼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 갈등의 책임을 남성에게 돌리는 사회적 시선도 존재한다며 AI는 이 같은 혼란 속에서 판단받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의 챗봇 의존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5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52%는 매달 한 번 이상 챗봇을 사회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 연습, 감정 표현, 조언 요청, 갈등 해결, 연애 상담 등이 주요 활동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AI가 실제 인간관계를 대체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AI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설계가 된 시스템이며 청소년들이 이를 실제 관계로 받아들이며 성장을 한다면 깊은 외로움과 사회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실제 관계는 어렵고 어색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 그런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인데 거절과 실망, 타인과의 차이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을 한다면 건강한 연애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지도 재미삼아 AI랑 상담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아주 큰 도움 받았슝. 근데 사회생활 많이 한 우리들도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디 애들은 어떻겠쇼. 인간들한테 약을 해봤자 말 나오고 골치 아프고 어찌하오리요. 미국에서 60년 만에 살을 파먹는 기생파리 유충이 다시 등장을 해 소떼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농무부 장관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 라프료리에 있는 생후 3주 된 송아지에게서 신세계 나서벌레 유충 감염이 확인이 됐다고 말했는데 이어 이번 사례는 1966년 이후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된 신세계 나서벌레 감염이며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확인이 된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살파먹는 구더기로도 불리는 신세계 나서벌레 유충은 온혈 동물에 살아있는 조직만을 먹고 살며 해당 파리 유충은 드물게 인간과 반려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일반 대중에게는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육 중인 소의 수는 이미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기생파리 유충 감염이 확산이 될 경우 축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쇠고기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기생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지에 불임 처리된 수컷 파리를 방사하기 시작했는데 암컷 파리는 일반적으로 일생에 한 번만 교미하기 때문에
불임 수컷과 짝짓기한 암컷은 자손을 낳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드 밀러 텍사스주 농업장관은 수개월간 신세계 나사벌레는 미국 농무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를 통해 빠르게 미국으로 북상했다며 농무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너무 느리게 움직였고 완전히 효과를 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부분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했다고 비판했다고 하네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멕시코가 문제구먼. 멕시코가 문제요. 아유, 그나저나 미국 쇠고기값 싸서 좋았는데 인자 미국도 쇠고기값 오르는 거 아니오? 핀란드의 한 휴양지에서 숨겨진 금괴를 찾는 행사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핀란드 북부의 휴양지 레비에서 2만 유로, 약 3만 달러 이상의 금괴를 찾는 미드나잇 선 헌트 행사가 열렸다.

만으로도 발견은 가능하다고 하며 마지막 단서는 8월 22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북극벌에 위치한 레비는 겨울철 인기 여행지로 유명하지만 여름철에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 특정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햇볕이 비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이동하며 자연환경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보물찾기는 땅을 파거나 지형을 훼손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국민학교 소풍 가면 말이오. 왜 보물찾기 하잖요. 그때도 보물 잘 찾는 애들은 몇 개씩 찾더만. 아이고, 지는 그때도 보물찾기 한 개도 못 찾았쇼.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도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어쨌든 재미는 있겠네요. 조영필입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6월 5일 금요일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금요일의 남자 우리 방정일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셀프 뭐 갖고 오실지 궁금하네요. 이 시간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이죠. 멀시 척추신경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숍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드그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투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라라랜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금요일 2부는 정말 바쁘죠? 왜냐면 잠시 후 금요일의 남자 우리 방정희 부장님과 함께 셀프모 알아봐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예전에 장소팔 고춘장가요? 그 만담을 듣는 듯해서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즉석에서 물건 하나만 갖고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세일 품목 소개해드리는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제니퍼님께서 오랜만에 또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금요일은 바쁘죠? 신청곡만 놓고 가요 하시면서 손은설의 나미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산삼보다 좋은 보약은 마음 편한 것이고 명의보다 용한 의사는 웃음이랍니다 하시면서 큰소리 뻥뻥 송대관의 노래입니다.

불금에 어울리는 글귀, 시, 노래 공유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글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만큼은 바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미소와 여유를 위해 시간을 선물하세요. 또는 인생은 목적지만큼이나 함께 걷는 길도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이라는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그러시면서 불금에 읽기 좋은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금요일 저녁. 한 주의 무게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노을을 바라본다. 잘한 일도 아쉬운 일도 오늘은 바람에 살며시 맡기고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내 마음도 서서히 식혀간다. 내일은 조금 더 웃고 오늘은 그저 수고했어. 나에게 말해주는 밤.

0: 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김창완의 너의 의미를 아이유가 정말 심플하게 담백하게 불렀어요. 맨 끝에 김창완 씨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남아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면 땅 기업으로 받습니까? 참 이 온유하기가 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좀 제가 한욱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번번이 무너집니다. 이 타고난 성품은 안 바뀌나 봐요. 저도 좀 이게 좀 참고 온유하게 하고 싶은데, 어우,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올 때는, 참,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기도의 부르심에 은혜 받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전하는 언행이 진심에서 나오는 진솔한 마음의 생각이면 힘들고 어려운 삶도 말 한마디로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죠. 덕담을 진심으로 주고받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이거 덕담도요. 진심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속상하고 그러면요, 결국 나만 손해더라고요. 내가 좋은 것을 주고자 해도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은 안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의 몫이거든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예, 우리 복별님께서 그러면서 신청곡은요, 또아의 무아의 곡입니다. 오, 저도 이 곡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악 듣는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골든님도 가끔 음악 신청해 주시는데, 오, 저도 참 좋아하는 곡들 가끔 보내주시더라고요. 약속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3: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라라라 퀴즈.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지금부터 또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퀴즈 들으시면서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습니다. 떡볶이, 쫄면, 비빔밥, 여기에 바삭바삭한 닭 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0: 다섯 번째 곡은 고요태의 김종민이 부르는 우리의 꿈. 자, 이렇게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 다섯 가수 공통점.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복별님께서 내주신 퀴즈였습니다.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현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죠, 방 부장님?
1: 예,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1: 한 주간 잘 보내셨죠?
0: 네네.
1: 그럼요. 아유, 어제도 더운데 오늘도 무척 날이 덥네요.
0: 웬열, 웬열. 더위 타세요?
1: 저는 뭐 그렇게 더위를 잘 타지 않는데, 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요. 추위를.
0: 아, 진짜요? 그 우회인데요?
1: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 옛날 어른들이 등이 시립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0: 예.
1: 저는 겨울 되면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등이 시립다 하는 걸로.
0: 헐, 아직 젊으신 분이 벌써부터. 아, 되게 맞아요. 건강해 보이시는데.
1: 근데 더위는 제가 좀 덜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군대 생활할 때
0: 네네.
1: 무장구보 뛰고 막 하고 그러면 땀이 하나도 안 나니까.
0: 이야.
1: 막 농땡이 튄다고 선배들한테 만난 뭐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0: 겨울이 있어요. 싫으셨겠어요 그러면?
1: 겨울이 싫었어요 사실은.
0: 지금도 네. 개인적으로 겨울 그닥 안 좋아하시겠는데요 그러면?
1: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 옛날처럼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0: 아, 네네, 그래도 그러시구나.
1: 뭐 그런데 겨울과 여름을 택하라 그러면은 여름.
0: 아, 혹시 태어나신 달이?
1: 겨울.
0: 그래요? 예. 원래 자기가 태어난 달에 강하다 그러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런지 저는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여름은 정말 싫어요. 너무 더운 거 싫고 전 차라리 추운 게 나아요.
1: 무슨 그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하고 오늘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앞으로 덥다
0: 더워요,
1: 그러고
0: 더워요.
1: 이렇게 더우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 바깥 맞아요. 야외 활동 하실 때
0: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0: 물 많이 드셔야 되고
1: 맞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또 순간적으로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예예. 예. 오늘은 어떤 세일 품목인가요?
1: 40주년 아이템을 먼저 안내드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더운 날 과거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0: 없었죠.
1: 선풍기만 틀고 이렇게 있었는데
0: 네.
1: 뭐 에어컨 틀고 안 해 지내니까 이불이 그렇게 뭐 시원한 이불 그렇게 찾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한여름에 그 이불을 덮었을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이불이 있다 그러면은
0: 너무 좋죠.
1: 에어컨 끄고 지내도 되지 않겠어요?
0: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지금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그렇죠. 네, 요번에 그 40주년 세일로요. 썸머 프리즈 냉감 이불이라고 해 가지고요.
0: 예.
1: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어요. 61 곱하기 86인치짜리가 39불 99, 78에 90인치짜리가 49불 99예요. 근데 이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정상 가격에. 근데 제가 이거를 나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 봤어요.
0: 감촉을 좀 보셨구나.
1: 느낌이나.
0: 예.
1: 아, 근데 감촉이 시원해.
0: 너무
1: 느낌에.
0: 좋아.
1: 아, 그래서 그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이런 이불이 좀 한 10년, 20년 전에 좀 나오면은.
0: 일지.
1: 그 한여름에 그냥 그리고 덥고만 자도 얼마나 시원했을까.
0: 에어컨이 아니, 흔하지 않던 시절에.
1: 네, 네. 네. 에어컨이. 근데 지금도 뭐 이런 이불 집에 한두 채 정도 있으면.
0: 좋죠.
1: 뭐.
0: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당장 가서 사죠.
1: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한 채씩.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예, 그럼 이게 그래. 싱글하고 더블.
1: 더블 정도 사이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9불 99, 49불 99. 이게 리밋이 3개예요. 그래서 또 왜 리밋이 3개냐. 저도 궁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가 유창인데.
0: 네. 예?
1: 할아버지, 할머니.
0: 아, 아.
1: 엄마, 아빠. 예. 그리고 나.
0: 나.
1: 아, 이렇게 해서 3채가 되지 않을까.
0: 근데 오늘은 또 리밋이 걸려 있다면 왜 더 사고 싶은지 몰라.
1: 그래서 예. 또 뭐 더 사시고 싶으시면 더 예. 사셔도 돼요. 리밋 구매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리밋에는 구애받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면은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요.
0: 네네.
1: 꼭 요거 냉감 이불 이번 여름에는 한번 요거를 덮고 한번 주무시면 꿀잠을 자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1: 두 번째 아이템 문제, 롯데 빼빼로.
0: 빼빼로.
1: 빼빼로. 롯데 빼빼로 여섯 종류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0: 오, 그래요?
1: 네, 여섯 종류를 하나로 묶어서.
0: 입맛대로?
1: 입맛대로 골라 드시는데,
0: 네.
1: 여섯 종류가 하나의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요게 7불 99전이에요. 그러면은.
0: 너무 싼데요?
1: 우리가 보통 그 빼빼로 같은 거 살 때 299 정도 하거든요.
0: 그럼요.
1: 근데 여섯 개가 799 가격 너무 좋죠.
0: 거의 반 가격인데요.
1: 너무 좋잖아요.
0: 네.
1: 요것도 리밋이 두 개가 걸려 있는데, 뭐 리밋 생각하지 마시고.
0: 아유.
1: 여섯 개가 한 자리에 묶여서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저는 한 세 개 사놓고, 냉동실에 일단 두 개는 넣어놓고 예. 예, 이렇게 먹을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1: 근데 이렇게 빼빼로 그런 거 사면 이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어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매장에 있다 보면 빼빼로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0: 예.
1: 그러면 저희 직원들 하나씩
0: 그럼 없어 뭘 먹으라고.
1: 아 근데 그렇게 하나씩 주는 그 자체가 네. 재미도 있고요.
0: 그럼요.
1: 내가 너를 생각하고 이렇게 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참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0: 근데 가격 대비 빼빼로가 그닥 많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맛있으니까.
1: 예.
0: 없어졌어.
1: 하나 뜯으면 금방 없어졌어요.
0: 진짜 우리 방 부장님 예. 말씀대로 옆에 누구 가까운 사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혼자만 먹어요.
1: 그렇죠.
0: 하나 주게 되지.
1: 하나만 주면 안 되지. 그러면 반은 줘야지.
0: 그럼 사람이 정이 있지 말이야.
1: 그렇게 주다 보면 금방 드세요.
0: 맞습니다.
1: 이것도 아이들 특히 좋아하잖아요. 뭐 네. 어른들도 뭐 주전부리로 드시기도 좋고요. 또 아이들 간식으로 줘도 좋으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에 롯데빼빼로 네. 7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자체 행사인데요.
0: 네네.
1: 저번에 한번 제주 지자체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주 지자체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요. 대표적으로요. 제주 엠팝에서 나온 한라봉차 청굴자가 6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메밀이요.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제품 제가 안내 드리는데요. 아, 그럼 요 두 제품만 세일을 하는 거냐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세일 리스트를 한번 봤어요. 세일 종류가 250가지가 넘어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제품이 이렇게 많은지 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이렇게 많아요.
0: 오, 제주도는 글쎄 그냥 귤.
1: 그거만 생각했는데
0: 네.
1: 그거 말고도 뭐 초콜릿도 있고요.
0: 그래요?
1: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나열하면은 이거 오늘 이 시간 끝나버려요. 근데 아무튼 제가 두 종류 요거 먼저 말씀드렸는데
0: 예, 나머지는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걸로.
1: 이걸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네네. 근데 요게 이제 드라이 제품도 있고 냉장 제품도 있고 냉장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다 한 자리에 가까이 모여 있으니까요.
0: 네.
1: 한번 이거 제주도 특가세일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광어 어묵밥. 요거 4구구 나와 있네요.
0: 너무 맛있겠다. 네.
1: 광어 어묵밥.
0: 어이구.
1: 광어로만 만든 어묵밥이 4구구.
0: 야.
1: 그다음에 프리미엄 제주 순살 은갈치가 8불 99전. 제주 참조기가 2불 99전, 반건조 참 옥더미 15불 99전. 요 제품 외에도 많은 제품이 지금 한 250 제품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0: 네.
1: 가까운 매장 들리셔서 쇼핑하는 재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일본 제품 중에 이뚜엔차. 진짜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0: 여름에 특히 많은
1: 여름에
0: 분들 좋아하시죠. 작년에도 이거 엄청
1: 예.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때의 모험전을 또 진행을 하는데요.
0: 네.
1: 15일부터 해서 18일간 2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호이차 자스민차가 2리터짜리가 3불 99전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500ml짜리가 3개에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제품 이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0: 네.
1: 이또엔 이게 역사가 깊더라고요. 이 회사가 일본 회사가 다음은 이제 6월이잖아요. 6월 한 달 동안 또 이제 헬스 푸드를 저희가 세일을 진행하는데 이 6월 달에는요.
0: 네.
1: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 요거 49불 99 판매하는 거 29불 99에 판매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양배추 즙 요거 49불 99에 판매하는데 29불 9개 지금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거고요.
0: 네.
1: 양배추 즙이 좋다는 거는 우리 너무 다 아시잖아요.
0: 그럼요.
1: 특히 이제 위장 나쁘신 분.
0: 아우, 최고죠.
1: 위 안 좋으신 분들,
0: 네.
1: 요거 양배추 즙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1: 저도 그렇게 뭐 위가 그렇게 썩히 좋진 않은데, 요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이게 또 유전적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옛날에 그 노르모산이라는 그
0: 노르모산 야 연식 나오네 노르모산
1: 노르모산 그 파우더 가루에 이렇게 아버님이 많이 드셨어요.
0: 예, 예,
1: 근데
0: 예,
1: 저도
0: 예.
1: 그냥 또 그게 약을 드신다고 생각해서 또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먹었는데
0: 네네.
1: 뭐 사실 그렇게 약을 먹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위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저도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 양파즙
0: 네네.
1: 이렇게 위 안 좋으신 분들 드시면 위 건강에 아주 좋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29불 구구 세일하니까요.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감자 파운드에 59센트 나와 있네요. 그다음 허니망고 박스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갈리아 멜론 파운드에 1불 29전 나와 있습니다. 로켓사과 3파운드 패키지가 8불 99전 나와 있고요. 제스프리 골든키가 박스에 24불 99전 나와 있네요. 역시 또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복숭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백천도 복숭아가 지금 세일이 나와 있는데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온실 오이 3개에 1불 99전, 영 코코넛 개당 2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예.
1: 그린 호박 파운드에 99센트, 삼색 피망 3불 49센트 패키지로 나와 있고요.
0: 네.
1: 샐러리가 개당 1불 49전. 파는요, 3개에 99센트
0: 오.
1: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황금사라기 참외 박스가요,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로 19불 99 나와 있고요.
0: 네.
1: 허니즈 사과, 요게 2파운드 패키지에 3불 49전. 파운드로는 1불 99전 세일로와 있습니다. 시없는 순박 전주와 동일하게 전 지역에서 제일 싼 5불 99전 세일로와 있고요.
0: 예.
1: 줄기 토마토 4파운드 박스가 6불 99전, 워터크러스 번치에 1불 19전, 노란 옥수수가 5개에 2불 세일로와 있습니다.
0: 완전.
1: 이거 옥수수가 의외로 좀 싸요. 옥수수 한 대에서 옥수수가 몇 개나 나올 거예요?
0: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이고 민망해라.
1: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세 개 네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옥수수 그 한 대에서.
0: 근데 미국의 옥수수 맛이 너무 많아.
1: 그렇죠. 너무 많죠.
0: 뭐 가도 끝이 없이 옥수수 맛이 쫙 있는 길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1: 저도 그런데 한번 간 적 있어요.
0: 네.
1: 끝은 보였어요. 끝은 보였는데 이렇게 옥수수를 많이 쓰나.
0: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1: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옥수수를 다 언제 쪄서 먹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네.
1: 처음에 미국 왔을
0: 네.
1: 때. 근데 그렇진 않고 그건 이제 뭐 곡물 사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0: 그렇죠,
1: 하지만
0: 그렇죠.
1: 아무튼 미국에서 옥수수가 진짜 싼 것 같아요. 다섯 개 입으면은 뭐 요즘 가족 패밀리가 다섯 식구 되나요?
0: 네.
1: 뭐 이불에 다섯 개 사가지고 충분히 한 가족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요거 노란 옥수수 다섯 개 이불 세안라고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아, 다음은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나와 있는데 하루하루 사 15파운드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자연미 흰쌀밥 8불 99전. 청정원 새우 김치 고추잠채 야채만두 5불 99전 나와 있고요. 커튼 망고 요게 박스에 7불 99전 나와 있네요. 하림 즉석 삼계탕 9불 99전 나와 있고요. 통통배 명품 굴비 1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요게 통통배 명품 굴비가요.
0: 네.
1: 이게 18불 99전 나와 있는데 요게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예요.
0: 그래요.
1: 네, 미디움 사이즈. 근데 제가 한번 이거 굴비를 드시는 분들을 한번 봤는데 우린 굴비를 다 살을 발라서 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어느 지방에서는 굴비를 구우면요 머리채 씹어서 드시더라고요.
0: 뼈까지?
1: 뼈까지.
0: 와.
1: 그렇게 먹는 게 맛있다 그러더라고. 저도 한번 따라서 그렇게 먹어봤어요.
0: 어때요?
1: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0: 배고프셨을 때 드셨구나.
1: 근데 아무튼 그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또 작은 굴비를 뼈를 발라내서 드시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굴비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뼈가 칼슘의 주요 저장고라고 하잖아요.
1: 뼈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목에 걸릴 일은 없어요. 고소하고
0: 예예.
1: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그로셔리 상품 안내드렸는데요.
0: 네.
1: 첫 번째로 스르마이 현미 15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오뚜기 컵라면 전 품목 7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풀무원 라면 멀티팩이 5불 4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성경 도시락김 5불 99전, 김꼬만 저염간장 8불 99전. 우리가 요즘 들여서 건강 생각해서 가지고 이렇게 짠 거를 많이 안 드시잖아요.
0: 네.
1: 우리 한국분들 음식에는 기본적으로 간장 들어가죠. 고추장 들어가죠.
0: 네.
1: 그다음에 소금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이렇게 짜게 드신다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낑꼬만 저염감자 요거 구매하셔 가지고 건강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풀멍 고기 듬뿍 소고기 볶음 고추장이 4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아보카도 오일 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 백란 중사이즈가요, 1불 29전 나와 있고요. 곰표, 튀김가루, 부침가루 2불 99전, 청정원 민속당면이 10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해오룡 꽁치 통조림, 요거 3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요거 꽁치 통조림 그 신김치에.
0: 아! 그래서 먹으면. 꽁치 김치찌개 맛있죠?
1: 진짜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죠. 근데 요걸 그 우리가 이렇게 김치찌개 한번 뭐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많이 하지만 또 꽁치 김치찌개 아니면은 뭐 고등어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참 그 입맛 없을 때 참 밥 한 공기 뚝딱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기 우동이 요게 4불 99전 나와 있고요. 풀무원 직화구이 삼치 요 뼈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 우리가 뼈 이렇게 생선 발라 먹으면 뼈 발라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뼈 없이 이렇게 직화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 발라 먹일 때 아주 좋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요거 풀무원 직화구이 삼치 3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해태 부산 사과거묵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들 좋아하는 크라운 오리온 스낵이 4불 49전, 삼양 불닭 감자칩이 3불 99전. 네. 아이들 좋아하는 빙그레 메레노 아이스 4불 99전 그 다음에 빙그레 바나나 멜론 타로 커피맛 우유가 5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해태 갈아 만든 배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포카리 슈에트 1.5리터짜리가 네.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전주와 도원에게 연어 스테이크 7불 99전 조개간자 파운드 16불 99전, 수협 손질 냉동 가자미가 4불 99전 나와 있네요. 대구정감 파운드 9불 99전, 오징어가요 파운드 3불 99전, 머리 없는 흰새우가 파운드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정인부 쪽 안내를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제 양지.
0: 양지.
1: 예. 우리 양지는 국거리도 많이 쓰지만 예. 우리 냉면 드실 때 고기, 네. 고기 고명이 올라가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네. 그것도 양지인가요?
1: 양지를 쓰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양지 요거 파운드 12불 99전 가격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구이용으로도 좀 세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0: 네, 네.
1: 그럼 이번에는 구이용 생부채살 뭐 낙엽살이라고도 하지요. 요게 네. 파운드에 9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맛있겠다.
1: 우리는 돼지고기는 약간 부드럽다 그러잖아요.
0: 네.
1: 근데 부채살을 구워서 드시면요. 참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소고기가 조금 식으면 약간 퍽퍽하잖아요.
0: 네, 네, 네.
1: 근데 부채살은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요거 9불 99전 가격 너무 좋으니까요. 요거 네.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돼지 앞다리살 국거리 그 우리 김치찌개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수육을 해서 드실 수 있는 돼지 앞다리살이 3불 99전 나와 있고요. 돼지 토막갈비 요거 파운드에 4불 99전 나와 있는데 요것도 뭐 김치찌개 해서 드셔도 되고 돼지갈비 찜 하셔도 아주 좋은 돼지갈비가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닭가슴살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양념 닭사태살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이벤트 세일 아이템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아니 이제 더위가 무척 심해져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주까지도 무척 덥다고 하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한낮에 또 밭에 나가서 일하시면은 더위 먹으시니까 예. 한낮은 좀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 많이 드시고 네. 몸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 정말 세심하셔요. 자, 매주 금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일 품목 정말 많이 많이 갖고 오셨는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특히
1: 제주.
0: 예.
1: 제주도 꼭 예,
0: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제주도 그거 꼭 잊지 마시고
1: 그다음에 40주년 세일하는 거
0: 또 잊지 마시고
1: 냉담 이불
0: 빼빼로 빼빼로
1: 아 맞네 빼빼로 799도 아, 예. 잊지 마시고요.
0: 저는 그 이불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1: 한번 구매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있어?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어떻게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물론 사무실이나 시원한 에어컨 밑에 계신 분들이야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 조금 날이 뭐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덥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울러 엘레크3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도 주말 푹 쉬고요. 월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와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모,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유와 마른 땅이 함께한 사랑하게 하소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허유미님께서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오늘이 화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라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6.3 선거일을 보내고 나서 어제 출근할 때 월요일 같아라는 참 그 아주 그 평범하지만 너무 잘 속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하루 쉬고 났다고 그 다음 출근길이 월요일같이 느껴지는. 근데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라서 그래서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허유미님께서 똑같이 쓰셔서 자 오늘 금요일이라서 참 좋은 그런 기분으로 축복송 2시간 함께 해주세요.

손영진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리의 사랑하는 자여 두 곡 전해드렸는데, 오늘 함께 나눈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중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 오늘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자고 찬양을 선곡해봤습니다. 요셉의 꿈님께서 아니 벌써 금요일이라고 하시며, 오늘도 축복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출근길 불금이라고 하셨어요. 뜨겁습니다. 오늘도. 아비가일님, 벌써 금요일 시간이 휘리릭 지나가네요. 내 하나님은 신청곡. 리리맘님께서 비온 뒤 날씨가 너무나 청아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듯이요 라고 하셨어요. 이 좋은 날에 산에 올라가시는 도야님,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모처럼 4명의 새벽기도 멤버가 번팅으로 수리산 갑니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산 꼭대기에서 야호! 저희 축복송까지 들리게 크게 크게 외쳐주세요. 메아리로 답해드릴게요. 아비가일님께서는 25년, 비공개인데, 몸무게가 많이 드셨다. 공개하겠습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다고, 푸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연 너무 재밌는데, 비공개까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몸무게가 최고 정점을 찍으셨다는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맛있는 게 많아요. 저희 축복송 선물에도 맛있는 게 많아요. 건강에 좋은 것도 있어요. 얼굴 예뻐지는 화장품도 있어요. 자, UFP 보험님께서 수업 받으셔야 돼서 잠깐 들러서 인사하신다고. 주품쌤님도 비공개로 사연 주셨는데, 저희 토닥토닥 꼭 안아드릴 테니 평안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산 위에 올라가기 참 좋은 찬양이죠. 뚜벅뚜벅 걷기 좋은 곡입니다. 내 하나님은 김명선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은의 너에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꼭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리의 찬양도 전해드려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박희봉 내 평생 사는 동안 소진영 오직 예수뿐이네 신청곡 이어봤습니다. 캔디 아줌마님께서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어제 큰언니네 시골에서 뜯어온 상추를 씻는데 갑자기 행복한 마음이 밀려오네요.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또다시 느낍니다. 큰언니네 시골 상추밭에서 뜯어온 상추를 씻으며 곧 맛있는 쌈장에 고기 한 점 구워서 밥을 싸 먹으면서 얼마나 더 행복해지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찬양하리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어요. 제키리님께서도 밤에도 축복송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밤 시간대 재방송으로 듣는 축복송 들으시다가 주무셨다고 살짝 잠이 드셨다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을 단잠을 주시는 주님 가끔은 불면증으로 혹은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하는 긴긴 밤 있으시다면 축복송 오전 시간에는 생방송으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또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서로 안부를 나누시느라 살짝 그 분주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면 밤에는 정말 온전히 찬양의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축복송 잠 못 드는 밤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12시에는 표준 FM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레인보우 외에도 또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시다가 표준 FM 살짝 주파수 맞추시고 CBS 표준 FM 라디오로 귀를 기울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65님, 제 나이가 60이 넘어 찬양이 좋아지네요. 이제 철이 드나요? 라고 하셔서 찬양이 좋아지는 그 순간 축복송이 늘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2262님, 속초에서 비가 온 뒤라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오늘이라고 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아, 제가 그 일부에서 산에 오르시는 분께 멀리에서도 축복송에 들리게끔 큰 소리로 야호 외쳐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산에서 산 정상에서 야호 외치시면 안 된대요. 저 몰랐어요. 그 환경보호, 동물보호 차원에서 우리 야생동물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아 산에 오르시는 분들 저는 그 불 조심하시라는 그 말씀만 많이 드렸는데 너무 큰 소음 공해 안 됩니다. 야호 안 됩니다. 제가 메아리로 답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조용조용히 대화 나누실 때도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찬양은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오늘 이 찬양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 신청곡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평소 많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 오늘은 창문의 하나님의 약속, 이 곡이 바람을 따라서랑 잘 어울려요. 창문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만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나와 비교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만능이란 건 타고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잘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양한 식재료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 스포츠에 도전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안일도 잘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와 취미를 함께 해내는 친구들, 모두 자신만의 만능,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물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마주하는 작은 문제들을 묵묵히 해결해 나가는 힘.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의 C장조 작문호 48 가운데 2악장 왈츠. 카라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뭐든 정말 척척 잘하는 사람 보면 괜히 부럽죠.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또 하나를 하다 다른 것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사실 우리는 매일 자기 삶을 꾸려내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힘, 어쩌면 그게 진짜 만능에 가까운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보내드렸습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한 슈타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랍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3755번님 사연인데요. 매일 아침 듣던 방송을 요즘은 직장 때문에 못 들었어요. 클래식 안 듣냐며 남편이 먼저 틀어주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좀 섭섭하긴 하지만 또 직장 일이 중요하시니까 주말에라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남편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첫날처럼 듣겠습니다.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꼬머 프리미어주 첫날처럼. 3737번 쓰시는 분인데요. 친구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바쁜 신랑 대신 저랑 태교 여행 왔어요. 여기는 후쿠오카고 호텔에서 듣고 있습니다. 친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가 쌍둥이의 임신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친구분 너무 좋으시네요. 바쁜 신랑 대신 함께 또 여행도 가주시고 가까운 데 가셨네요. 거기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또 친구분이서 보내고 오십시오. 아유,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한다. 혼자서도 걷고 시간 맞는 사람 있으면 같이 무작정 걸어다닌다. 높은 산을 오르거나 무리하게 긴 거리를 걷는 건 아니다. 집 앞 공원이나 예쁜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구경할 곳이 많은 그런 거리를 걷는 것이 좋다. 혼자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때도 있고 거리의 소음을 즐기며 걷기도 한다. 목적지를 두고 걷는 건 아니다. 그냥 눈앞의 길을 따라서 생각 없이 걸어간다. 걷다 보면 처음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날이 있다.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걷는다.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할 때 지금의 내 모습으로 만난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인사를 나눈 낯선 사람은 나에 대한 편견은 없을 것이므로. 걷다가 지쳐서 집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집에 가기 싫은 날이 있다. 집에 나를 기다리는 잡다한 집안일이 하기 싫어 괜히 집 주변을 빙빙 돌아다닌다. 그러다 오랜만에 보는 이웃과 나누는 5분의 수다는 들어가기 싫은 마음을 잊게 해준다.

어느 날은 이틀 꼬박 앓고 난 후에 찌뿌둥함을 떨쳐버리려고 집을 나섰다. 아픔이 내 몸을 감쌀 때 누워있기보다 걸었다. 걷다가 발가락 마디마디가 아파도 걸었었다. 몸이 아프다는 사실보다는 걷는 행위에 집중을 하며 이 정도면 괜찮아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걷다가 기운이 없어 쉬어가기도 했고 걷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으로 들어가 주사를 맞기도 했었다. 녹초가 되어서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도 걸었다. 감기로 아픈 건 별거 아니라며 걸었다. 오늘 나는 또 걷는다. 바람도 햇살도 날벌레들도 보고 싶은 날이면 다시 신발을 신고 걷는다. 새로운 길을 만나면 주저함 없이 걷고 생각나는 길이 있으면 그곳을 그리워하며 걷는다.

멕시코 민요 시엘리토 린도 아름다운 하늘 데나 라몬 바르가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손아정의 책 소심함을 숨긴 웃음, 어리숙함을 감춘 눈빛, 수줍음을 삼킨 몸짓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걷는다는 것, 어디를 꼭 가기 위해서라기보다 이렇게 걷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혼자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누군가와 또 함께 걸으면 평소 못했던 이야기들도 조금 더 편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막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보다 그냥 한 방향 걸으면서 한 방향 보면서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이야기가 편하더라고요. 저도 또 저자의 글처럼 낯선 길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저도 뭐 지방이나 해외 연주 가면 쉬는 시간에 틈나면은 막 낯선 곳을 걷는데 낯선 곳을 걷는 그 쾌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니까요.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한낮의 뜨거움을 피해서 가벼운 걷기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53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산 미나리 초무침, 부추 계란말이, 꽃게 된장국 준비 중입니다. 아주 취향 저격의 메뉴를 구성하셨네요. 산 미나리 초무침 얼마나 맛있을까요? 또 부추를 넣은 계란말이에 꽃게 된장국 끝내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프랑시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 듣겠습니다. 에드가 모로의 첼로, 피에르 리보티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프랑시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을 보내드렸습니다. 에드가 모로의 첼로와 피에르 이브 오디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오프스 72 가운데 오늘은 다섯 번째 곡 비단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늘의 5번 화려하게 들뜨기보다 조용히 마음 안쪽을 건드리는 서정이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특히 포코 아다지오라는 템포 지시처럼 급하게 흘러가기보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슬라브 특유의 애수와 또 따뜻함이 잔잔하게 스며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오늘 이 곡은요, 길지 않아서 조금 특별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슬라브 곡들이 원래는 피아노, 4핸즈, 연탄을 위해서 작곡이 된 게 먼저고요. 그 이후에 드볼작이 스스로 오케스트라, 교향악으로 편곡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교향악 버전이 조금 더 풍성하고 화려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많이들 듣는데 원곡은 그래도 피아노 곡이거든요.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다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원곡인 피아노 4핸즈 버전 들려드릴게요.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솔저의 슬랍무곡 작문호 72 가운데 5번 비단주 포콰다지오를 카티아 라벡, 마리엘 라벡, 이 라벡 그 자매의 포핸즈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피아노로 들으니까 색다른 맛이 있죠. 이게 원곡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곡됐던 원곡이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되었는지 이번에는 교향악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꿀트마소가 주연은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자, 특별한 경험이었죠. 같은 곡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보내드렸어요. 아,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드볼작의 슬랍 무곡 전곡 듣기. 오늘은 72, 작품번호 72, 5번 비단추 포코아다지오를 먼저 라베크 자메이 피아노 4핸즈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버전은 구르트마조가 주연한 라이프시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뭐 원곡도 드볼작의 곡이지만 또 역시 편곡도 드볼작 본인이 아, 교향악 편곡 오케스트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드볼작의 작품입니다. 각기의 매력이 달리 있네요. 자, 7972번님 사연입니다. 40대 중반에 얻은 소중한 우리 아들 이도 왕자가 한 살이 됐습니다. 임신하기 위해 노력할 때부터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한 시간, 정원님의 편안한 목소리와 함께 잘 준비하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도 왕자 건강하게 자라다오 하셨습니다. 야, 이도가 이름인가요?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요. 이도. 그래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시면서 40대 중반에 와, 대단하십니다. 아,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요? 얻으신 우리 이도 왕자님, 저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아, 늘 행복하십시오. 자, 이어진 곡은요. 아, 사로 일두 시엘로, 나는 당신의 하늘이 될 거예요. 마시모 푸치니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마시모 푸치니의 노래로 나는 당신의 하늘이 될 거예요 라는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두 번째 곡 불타바 준비했습니다. 라파엘 쿠벨릭이 주연한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서향 씨 이흥열곡 바위고개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세계의 녹턴 사랑의 꿈 리베스트하움 가운데 세 번째 곡 A플랫 장조 올리브 솔랑 두칸스트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보내드렸습니다. 호르에 볼레이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8728번님이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뚜뚜뚜뚜 평소처럼 라디오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는데 15가 참 새롭게 들립니다. 그 옛날 시계가 많이 없던 시절 라디오의 15와 점심시간 12시 사이렌 소리로 시간을 알았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건 그 옛날에 그리워지나 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그때는 또 시간을 바로바로 알 수 없었던 때가 많았죠. 그리고 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계가 조금 고장나거나 늦어지면 저 시계가 맞는가 또 시계가 느려져서 그걸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지금 뭐 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시계는 틀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또 옛날 생각한다는 건 참 정겨운 일이에요. 언제나. 자, 이어진 곡은요.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으로 98 가운데 1악장 듣겠습니다. 알레그로 논 트로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오프스 9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브람스 교향곡 번호가 바로 이 4번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봄에 들어도 여름에 들어도 가을에 들어도 참 좋습니다. 4861번님 사연인데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시다가 거의 3개월 만에 퇴원하셔서 너무 기뻐요 하셨어요. 아유, 얼마나 큰 사고였길래 3개월이나 병원에 계셨을까요? 많이 놀라셨고 또 고생 많으셨을 텐데 퇴원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모든 건강 완벽하게 회복하셨기를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아서 프라이어의 The Whistler and His Dog. 휘파람 부는 사람과 그의 개 듣겠습니다. 아서 프라이어 밴드의 연주로 듣습니다.

아서 프라이어의 휘파람 부는 사람과 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서 프라이어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1686번님 사연이네요. 영월 언니네 와 있어요. 언니가 가꾸는 작은 정원에 자리 잡은 작약과 새들의 노랫소리와 개울에서 들리는 물소리, 오늘 들려주신 음악들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영월 언니네. 저도 조금 이렇게 시골에, 영월보다 더 시골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완전 시골에 뭐 할머니든 아니면 뭐 부모님이든 이렇게 형제든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아무튼 쓱쓱 갈 수 있는 또 작은 정원에 작약까지 펴 있고 새들의 노랫소리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합창 Think Them 해안 알레슈리맨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 듣겠습니다.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버그 바로크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디 쉐풍 천지창조 가운데 합창 싱템헤안 알레슈티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 보내드렸습니다.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버그 바로크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알보라다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알보라다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400번님 사연인데요. 물감 놀이하며 듣다가 잠시 정원님께 노크합니다. 저도 만년 청취자예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물감 놀이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나봐요. 아닌가요? 다른 놀이가 있나요? 재밌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만년 청취자라시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듣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성악이 아닌 기악 버전으로 보내드릴게요. 미셸 마이스케첼로 그리고 파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미샤 말스 케첼로와 파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이 두 분 다 저랑 인연이 있는 분들이어서 참 반갑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 미샤 말스키 선생님은 함께 제가 베토벤의 트리플 콘첼토를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연주를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고요. 이 파벨 길릴로프 피아노, 이 선생님은 지금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움에서 또 후학 양성하고 계신데, 저랑 너무 말이 잘 통하는 선생님이세요. 예전에 같이 함께 그 마스터 클래스도 했었고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너무 따뜻한 분이시면서도 음악에 대해서 정말 정말 생각이 깊으신 분이어서 함께 얘기하는 것으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정말 즐거운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계속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도지번호 82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첼로의 선율로 오늘 흠뻑 빠져보네요. 폴 토틀리의 첼로, 로버트 웨이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조네 소나타 A단조 도치번호 82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폴 도르틀리의 첼로, 로버트 웨이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이 2악장 들으면 이렇게 인상 좋은 할머니가 돋보기 안경 쓰고 벽난로 옆에서 뜨개질하고 계시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BJ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하바네라, 사랑은 자유로운 새 준비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노래하고요. 헤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운동을 해서 건강해 주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있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혹시 정점에서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살은 항상 빠지지 않을까?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고려할 만한 그런 그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더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과연 이 회사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가.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데 그 고민의 시간이 3년이 걸린 거예요. 이 회사에 남았을 때 장점을 생각하면 동시에 문제점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내 마음속에 뜨니까 둘이 이렇게 박치기를 하니까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냐면 지금 회사에 남아있으면서 여기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직을 하려면 이직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 아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 같은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 경험을 반복할수록 실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자꾸 못하게 되면 또 내가 미루다가 제대로 못했어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게 나중에 나는 정말 이런 결정 내린 데는 젬병이야. 자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 뭐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일종의 또 반복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라는 게 생깁니다. 일종의 되새김질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 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막상 중요한 행동이나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0: 나눔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많은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이 그만큼 나한테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어떤 그 결과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는 건 이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일종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 좀 더 나가면 후회에 대한 공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만 원의 이득을 얻을 때보다 10만 원의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후자 쪽에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팔게 되면은 그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라든지 불편함 같은 거를 내가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걸 이 가게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혹시 정점에서 사는 거 아닐까. 사자말자 내가 사면 항상 빠지지 않을까. 특히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정의 무게가 나한테 한동안 나를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아, 내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못 띄어요. 다시 말하면 행동을 먼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머물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그런 상태에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과 감정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항상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 동시에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마음 항상 그 활성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뭐 헬스 클럽 이런 거를 나가는 거, 운동하러 나가는 거 가야 돼. 이거는 이성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나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 있을래. 이거는 감정 시키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저 소파에 좀 쉬고 싶고 좀 지치니까 이거를 입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둘 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고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반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마음 중에 어느 한쪽을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전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두 개가 A or B의 이슈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어쩌면 둘 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A and B의 이슈로 봐야 돼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마음이 둘 다 다 내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중에 한쪽을 빨리 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반쪽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둘 다 다 활성화되는데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세상에 배우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명이 존재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100%를 갖고 있어요.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B는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0% 갖고 있어요. 100대 0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다 A를 택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51%를 갖고 있고 B가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49%를 갖고 있어요. 51대 49의 상황이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51대 49에서 멈출 거예요. 왜? A를 택하는 거랑 B를 택하는 거랑 둘 다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가 않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1%를 선택하자니 지금은 내가 이 51%를 좋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뭐 배우자와 같이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도 하고 앞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 그쪽보다 오히려 내가 포기했던 그 49%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고 후회하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중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그 저 주어진 그 순간에서 51%를 선택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특성을 51%가 갖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1%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살면서 100%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1: 뭐가 51%인지 뭐가 49%인지를 모르겠어서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0: 51대 49에서 잘 모르게 한다면 그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우선순위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하는 답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시간에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브랜드의 맥주를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이걸 마시는 걸 좋아한다. 조금 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도 50으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잘 못할 수가 있는 이유가 일단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지러지지 않거든요. 둘 다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100%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를 바꿔야 돼요. 저는 한 40% 정도의 확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의 확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로 가는 거가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40% 정도 확신감을 가졌다면 일단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걸 조정해 갈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해요. 실패 없는 선택, 1%도 손실이 없는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각도에서 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변수와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안에서 가장 효율성이 있는 거를 스퀴즈해서 빼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맥시마이저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많이 모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후회 없는 완벽한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정보가 많이 모이면 오히려 선택을 또 못해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 조합 자체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냥 충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다 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선택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어떡하죠? 그 들어갔던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100% 완벽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그런 그 기초인 것 같아요. 저는 맥시마이저들에게 이 질문을 꼭 했으면 해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선택을 다시 돌아봤을 때 과연 고개가 끄덕여질 것인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주어진 그 어떤 조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로 스퀴즈해서 결과를 뽑아냈어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중요한 어떤 다른 요소를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신경 썼던 그 저 조건보다 정말 중요한 요소를 그때 나는 경험하지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이런 것들 내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또 시간을 떠나서 10년 후에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내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들은 너무 결과 중심적이에요. 이 결과가 나한테 줄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안하죠. 하지만 불안한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상황은 늘 변화되고 있고 항상 실패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소스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원웨이 도어예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이 있어요. 두 번째 문은 투웨이 도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아니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두 번째 투웨이 도어 앞에서도 이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완벽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갔다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경우는 투웨이 도어예요. 해보고 나서 아, 좀 더 가면 다시 나오거나 해도 충분히 괜찮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학생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적어도 인생의 2년 정도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해라. 저도 예전에 젊을 땐 그랬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만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떻게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저도 이제 인생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전 시간을 돌아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1991년에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1992년은 그럼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예전에 그 교수가 되기 전에 학원 강사를 오래 했어요. 석사를 마치고 나서 한 6년 정도 다른 일을 학원 강사를 보면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때 보면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빨리 박사가 되고 나서 빨리 교수가 되고 어쩌면 그 디딤돌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석사 이후에 한 6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고 또 학원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실제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받침이 됐어요. 저는 실제 강의를 하면서 학원에서 단련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내 얘기를 듣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는 사람이 많다면 계속 무리하게 어떤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때 어떤 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보면은 오랫동안 서서 강의를 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청중과 함께 같이 얘기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경로만 생각을 하면 시간 손해죠. 오히려 그 6년 동안에 빨리 박사가 돼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하면은 교수 호봉도 높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제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쫙쫙쫙 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매 순간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걸 기억해요.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는 항상 이게 맞나 그렇지 않나 이런 고민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누구한테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대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인생에서 적어도 20번의 세컨 찬스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게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난 포기 못해 라고 하는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 종류가 세 가지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가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IMF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 갔다가도 돌아왔어요. 10명 중 6명은 중간에 공부를 지속하지 않고 돌아올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결정이긴 했어요. 장학금이 없으면 그거를 잘 유학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학문의 길에서 한 6년 정도 비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뭐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그때 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수술대 들어가서 내가 과연 중간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순간이 오니까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그러셨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저 어머님 손을 잡고 있는데 어머님이 너도 네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살아. 그래서 잠깐 그 수술이 되게 8시간 수술이었기 때문에 8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그때 떠오른 게 제가 상담자가 되고 싶었던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수월한가, 또 실제 뭐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조금 더 분명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한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잘 부합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가? 진짜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서 그게 부담이 돼서 가지는 그런 실상은 없는 그런 두려움인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80이 됐을 때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인생을 충분히 많이 살고 나서 이거를 다시 회고적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이 정말 나한테 어떻게 여겨질까? 만약에 그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런 조언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이런
0: 생각보다 요즘은 인터넷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나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일단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한 가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 그런 거 의견을 구하지 않고 혼자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제 사람들한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설령 내가 후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감 자체는 좀 그래도 분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책임 분산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은 이미 어떤 그 저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그냥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확신 빌리기 또는 용기 빌리기 이런 용도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에서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따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히 화가 나고 뭔가 내 진의 같은 게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해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멘토라든지 또는 뭐 종교인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치료자인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했듯이 정작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이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어쩌면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건 당장 부담이 많잖아요.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의 부담감이나 후회할까봐 이런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생기니까 조금만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미루게 되면 당장은 불안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일종의 단기적인 보상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에서 브레인이 스탑이 안 돼요. 그 뇌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생기니까 컴퓨터 작업을 지금 끝내면 컴퓨터를 꺼야 전기가 절감되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계속 켜놓기 때문에 그 백사이드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인지적인 에너지는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 되게 지치게 되고 오히려 더 힘있게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조금씩 나중에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하는 시기가 더 임박해서 다가오게 되겠죠. 뭔가 마감이라든지 생기거나 하면 그러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차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예견되는 비난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비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또 이번에 제대로 결정을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쳐서 사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1: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랄까요?
0: 책임에 관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과 관련된 두 번째 단어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어떤 것들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마치 이번에 한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뭐 결과가 좋지 않을 걸 예상하고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성해가는 나의 라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후회 없는 삶이 완벽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 실수나 실패를 나 자신의 전체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마라.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나의 부분적인 어떤 거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체 실패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동등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크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떤 부분적인 실수나 그것을 나 전체의 실패와 이걸 분리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선택이 나쁜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설령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 전체의 실패와 이 두 개를 같이 보지 말라는 거. 설사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선택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그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자기조절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유형은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걸 예방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피하는 거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플러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당장 그 위험 자체는 좀 줄어들고 안전하게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 게 아니니까 성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마이너스를 줄이는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더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는 이 플러스 방향에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찬물을 끄면 뜨거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끄면 찬물만 꺼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틀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는 이 향상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 예방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힘들죠. 두 개의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뭘까?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하는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다만 그 두려움과 함께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운전대를 갖도록 하지 말라. 두려움은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은 내가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선택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충분히 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0: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천 수원교회 이유미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가정을 꿈꾸세요입니다. 이 주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물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중요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걸까요? 믿음의 가정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어서 예쁘게 결혼식을 하고 알콩달콩 사는 것, 이거는 사실 결혼의 극히 일부분이죠. 결혼은 진짜 현실이에요. 남은 평생을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게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배우자가 있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배우자가 있어요. 밥도 거의 맨날 같이 먹고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같이 의논해야 돼요.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이런 작은 결정부터 회사를 이직할까 하는 큰 문제까지, 양가 문제든 자녀 문제든 모든 걸 배우자와 의논하게 돼요. 그리고 의논할 문제는 아니더라도 공유를 해야 되죠. 오늘 야근 있어서 늦게 들어간다, 친구들이랑 언제 약속 있어서 놀다 오겠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굉장히 실제적으로 삶을 함께하는 거죠. 두 사람의 모든 것이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배우자와 팀이 되어서 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면 결혼 생활이 어떨까요? 당연히 부딪히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의 생각이 나랑 다르고 사업관이 다르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고 공통의 목표가 없다면 계속 부딪히게 되고요. 가정이 수월하게 운영되지 않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배우자는 그렇지 않다면요, 많은 것들이 통하지 않고 부딪히게 돼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헌금이랑 십일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자가 이해해 줄 리가 없죠. 자녀를 복음적으로 교육하고 싶어도 배우자의 교육관이랑 부딪히게 돼요. 내가 하는 복음의 선택들을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부 간의 갈등이 정말 힘들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도 별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신앙생활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했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크게 부딪히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분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의 신앙이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안 믿는 배우자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생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배우자와 살아야지 결혼 생활이 수월하고 행복하거든요.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랑 부부로 같이 사는 건 불행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연애 때나 결혼 초에는 이런 것들이 잘 예상이 안 돼요. 좋아하는 감정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실제로 함께 살다 보면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반면에 믿음이 통하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두 사람의 믿음이 같이 깊어져요. 한 젊은 집사님 부부가요,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두 분이 같이 집에 돌아가면서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신대요. 그렇게 부부가 말씀으로 대화를 하니까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잡게 되고 여러 기도 제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한 주 동안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받는 은혜가 아주 풍성한 거죠. 이렇게 부부의 믿음이 통하고 함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오해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니 좀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이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세요. 하지만 꼭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이 전도의 방법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전도는 평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살릴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고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크리스천 부부들을 보면 멋진 일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부부도 계시고요. 교회의 어려운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함께 돌보는 부부도 계시고요. 선교헌금을 모아서 미자립교회와 선교지에 주기적으로 헌금을 보내는 부부도 계세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부부도 계세요. 너무 멋지죠?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과만 결혼하는 것은 전도를 안 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나와 하나님 나라 모두를 위해서예요. 물론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간혹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부에 강의를 갔는데요. 전도해보신 분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한 분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대부분 실제로 전도를 해본 적이 없고 막연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간증자들처럼 한 번에 회심하고 잘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전도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 사모가 되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애써왔어요. 그러면서 전도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걸 많이 느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는 과정은 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줘야 돼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내 가슴에 비수도 꽂거든요. 그래도 끝없이 인내하고 도와줘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잘 믿게 되는 감사한 경우도 꽤 있지만요. 때로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연애할 때에는 자꾸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에 비현실적 낙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이 사람이 날 많이 사랑하니까 언젠가 날 따라서 교회에 같이 잘 다닐 거야.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아닐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하지만 구원의 때와 시기와 과정은 내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은혜로 주시는 게 구원이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때도 다르고 그 이후에 믿음이 자라온 스토리도 다 다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게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눈물의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선교사님들이 타국에 가서 많은 희생을 하고 인생을 바치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잘 믿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결혼할 나이쯤 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많지 않아요. 물론 있기는 있지만요. 대부분은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신을 찾고 교회를 찾게 돼요. 병에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아집을 꺾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고통과 고난을 주실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걸 배우자인 나도 옆에서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과 다르게 아주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은 믿음이 있는데 그 집안은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어떤 형제님이 한 자매님이랑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으신데요. 이 자매님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집안이 안 믿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크게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집안끼리 만나야지 축복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결혼을 하는 두 명의 당사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을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반대로 본인이 믿음의 1세대로서 모태신앙인 분보다 더 강건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을 전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목회자 집안의 딸이랑 장로님 집안 아들이 결혼을 해도 잘 못 살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믿음을 보셔야 하는 일이에요. 집안을 이유로 보고 결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어렸을 때, 그때 잘 몰라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잘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세요. 가정에서는 우리의 가장 편한 모습, 가장 밑바닥의 모습이 나오기 쉬워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수준 있고, 더 현명한,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은 오히려 더 상식적이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적이면서도 상식이 있는 지혜로움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뭔가 의논을 하는데 같이 제대로 고민해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잘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나면 어떨까요? 안 믿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마음이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끼겠죠. 우리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교회에 반발심이 생기겠죠. 이럴 때는 배우자의 마음에 사랑으로 공감도 해주고 아니면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고 그러면서 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배우자가 정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맞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만큼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이 관계에 공을 들이고 세심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겠죠.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면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결혼하면 같이 교회 가자고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와 복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만큼 노력하셔야 됩니다. 와, 내 남자친구 너무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멋있지? 절대 놓치기 싫은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내 여자친구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꼭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말이지. 교회가 생각보다 괜찮은 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좋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과 삶이 중요해요. 교회 안 다니다가 믿는 배우자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랑 교인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 교회 다니면서 더 나쁘고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삶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싶기는 한데 믿는 사람은 능력이 없거나 재미가 없대요. 오히려 괜찮은 사람은 교회 밖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능력과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교회 생활이랑 신앙 생활만 잘하면서 나머지는 다 별로인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저는 믿음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면과 삶 또한 멋진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문제는요. 우리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결혼을 결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나의 안락함과 행복을 위해서 했던 선택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보고 결혼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는 사람이고 잘 통한다, 이거 하나 보고 결혼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요,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재미도 없고 별로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진실된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금세 식지만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 시간이 지나도 사랑이 식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고 무르익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로 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게다가 신앙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통하기 때문에 즐거워요. 남녀 사이에 중요한 게 티키타카라고 하죠. 서로 주고받고가 잘 되고 대화가 잘 통해야 이 관계가 재밌잖아요.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대화가 되고 중요한 게 통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즐겁고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분명히 부부싸움 같은 걸 하겠죠. 의견 충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래도 믿음이 통하니까 잘 풀 수 있어요.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통일되고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 가정이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세요. 믿음이 통하는 두 사람이 부부라는 한 팀을 이뤄서 많은 사람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또한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고요. 그렇게 태어난 생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도록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죠. 우리가 가정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갈 때 사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겠죠. 세상 기준으로 만들어진 즐거움과는 다른 더 큰 행복과 가치가 믿는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열왕기서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왕들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여러 끔찍한 결과들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들은 결국에는 책임을 지게 돼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래서 생긴 일들로 인한 책임은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얻는 기쁨은요, 내 생각대로 선택해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얻는 진실되고 안정된 행복,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기에 받을 수 있는 응답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데서 나오는 의미와 가치는요, 정말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기 바래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끝까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후대들에게 참된 믿음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한국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막 노래를 하면서 DJ를 막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3: 한 번은 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섬에 간 거예요. 매니저랑 온 줄 알고
2: 그치.
3: 매니저랑 감명이라 왔나 봐. 막 이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2: 전 사실 사는 게 맞아. 너무 힘이 들었고 제가 정말 짐을 엄청 많이 지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맡기래요. 그리고 사랑하신대요.
3: 그게 이렇게 확 저한테 공황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바울아 내가 그 불안한 가정 사이에 너를 택해서 그곳으로 보냈어. 그때야 비로소 완벽한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저한테. 네.

0: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집사님.
1: 네.
0: 애국자.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죠?
1: 제가 올해로 딱 20년 됐더라고요.
0: 20년 네, 되셨고, 네. 자녀가
1: 네.
0: 되시고.
1: 네.
0: 결혼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1: 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0: 어우.
1: 네.
0: 와, 물론 이제 그 정도?
1: 천국만 있는 건 아닌데 천국만 있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남편이 애들이 막 너무 속을 새길 때는 남편이 또 예쁜 짓을 해주고 또 애들도 다 속을 새기는 건 아니잖아요. 3번, 1번이 속을 새기면 2번, 4번이 위로해주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아무튼 예.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0: 그러니까 저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천국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천국을 잘못 알고 있어.
1: 네.
0: 게으르고 늘어지고 뭐 누가 먹을 것부터 계속 이렇게 쉬고 그게 천국 모습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죠?
1: 네, 네. 네, 그러겠죠.
0: 가정은 천국이다. 야, 정답이다. 네.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결혼을 지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비혼이 하나의 문화처럼 돼버리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 너무 예뻐.
1: 너무 잘 살아. 너무 네.
0: 정말 결혼 홍보 대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수 겸 배우이신 우리 간미연 집사님과 뮤지컬 배우 황바울 집사님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아우, 세상에. 선남선녀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예. 지금 결혼하신 지도 이제 꽤 되셨고, 네. 그렇죠?
0: 얼마나 됐죠?
2: 4년 정도 됐어요. 지금.
0: 4년?
1: 네. 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3: 그냥 네 열심히

0: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세요?
1: 네. 저도 이제 열심히 뭐 라디오 하고 지금 방송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와이프랑은 뭐 영화도 같이 이렇게 찍고 그러면서 네, 같이 좀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2: 네.
3: 두 분이 아니, 영화를 그게... 같이 했어요?
1: 네네.
3: 꼭 설명 좀 해주세요.
1: 그 영화 한탕이라고 해서요.
2: 네.
1: 와이프가 이제 주인공인 이제 감독님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네. 거기서 조감독 역할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집안이랑 비슷해요. 별로 예, 크게 다르지 않게.
3: 그러면 이 연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네요.
1: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2: 두 분이 집에서 리허설을 하고 오시나 봐요. 막 이러긴 했어요.
1: 그렇죠.
0: 네. 사실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때릴 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는 제가 약간 구박하는 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속편하게 구박해서
2: 집에 있었던 감정도
0: 막 이렇게 때리고.
2: 예, 네, 집에 있었던 감정을 그냥 방송에서 그냥 바로 영화에서.
3: 아니 근데 그런 섭외가 왔을 때. 네. 부부한테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은 감독이고 나는 조감독이고.
1: 네.
3: 근데 이게... 그 대본을 보고 선뜻 오케이 했어요?
2: 아니, 안 할 만도 하잖아요.
1: 근데 원래 이게 저기 시나리오 자체가 네. 이제 제가 친한 감독님이랑 이제 친한 지인분들이 하는 거였었고, 그 감독님이랑 이제 지인들이 이제 보면서 이 역할을 이제 주인공은 와이프가 했으면 좋겠다. 한번 제안해 줄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해서 설마 할까 안 할까 했는데, 선뜻 시나리오 좋으니까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용히 거기서 네 이제 촬영장에서 조용히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했죠.
2: 촬영은 끝났어요?
1: 네.
0: 끝나서 지금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3: 우리 어디서 봐야 돼요?
1: OTT에서 네. 지금 개봉이 돼 있어가지고.
2: 아 그렇군요. 네. 한 장.
3: 이게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같은 저렇게 달란트가 있어갖고 한 작품으로 같이 출연하면 참 좋은 게 있겠다.
2: 왜요?
3: 같은 집에서 나고 같이 퇴근하잖아.
2: 아, 24시간을 매일 모으면은 징글징글 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예?
3: 아니, 아, 그런가?
2: 아니, 그러지 않아요? 예. 아니, 난 뭔 소리를 해줘가지고.
0: 뭐 징그러... 정확하게 속을 긁어주냐.
3: 아, 그래요?
2: 그렇지.
3: 아니, 근데 황바울 집사님은 그래요?
1: 아니,
3: 난 좋던데.
1: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이프랑 뭐 싸우게 되면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올라가자 하는 성격인데.
3: 그래.
1: 와이프는 좀 풀어야 되는 성격이에요.
2: 아, 무대에서는.
1: 네. 그래서 사실 공연을 같이 할 때 와이프가 좀 힘들어요. 뭔가 마음에 안 돼. 항상 이제 손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손이 많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쌓여 있다가 공연을 올라가야 되고 또 기분 안 좋기 싫으니까 풀어야 되니까 앞에서 저를 꼭 풀고 서로 들어가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공연할 때 좋았어요.
2: 그래요.
1: 네, 저는 어쨌든
3: 우리 남자들은 우리 남자들은 솔직히 손해 볼 건 없어.
1: 맞아요.
3: 다 챙겨주고
2: 부부가 나오는 그 왜 부부가 이제 그 같이 방송을 하시는 커플들이 방송을 할 때 그 아내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연을 할지 말지 같이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 미연 씨도 그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0: 아픔?
3: 우리 그 1세대 아이돌이었잖아요. 베이비복스. 야, 오래간만에 불러본다.
0: 메인보컬.
3: 그렇지, 메인보컬.
0: 제가 지금 42인데
3: 네.
0: 데뷔한 지 이제 26년 차예요.
3: 야, 그러니까.
2: 42인데 데뷔 26년 차. 그러니까 아역부터 한 거야, 연기를 치면.
0: 제 삶의 반 이상을.
3: 그렇지.
0: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2: 예.
0: 지금 생각해보면, 베이복스 때 일들이 약간 까마득해요. 약간
3: 그렇죠.
0: 꿈 속에 있었던 일처럼 약간 희미한 느낌? 사실 그때는 그렇게 제가 건강하지 못했었고.
2: 건강하다는 게 육체적으로.
0: 마음적으로
3: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0: 네, 여러 가지로 좀 건강하지 못했어서. 그때 생각하면, 그래도 잘 버티고 어떻게 잘 해냈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3: 들어요. 더군다나 메인 보컬이니까.
2: 거기다가 예쁘면, 이게 남자 팬들에게 사랑은 되게 많이 받는데, 여자 팬들의 시기와 질투가 또 질투가 그래서 뭐, 댓글에 또 뭐 힘들었죠.
0: 그때 사실 그럴만 좀 했더라고요. 제가 요즘 영상을 예전 거 다시 봤더니 이렇게 한 대 꾹 쥐어봐가지고 듣게
3: 너무
0: 새침대기처럼 말을 하고요.
3: 얇며?
0: 혀 짧은 소리로 했는데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서도 아 그럴만 했겠다. 죄송하다.
3: 아니, 저는, 왜, 20몇 년 됐다고요?
0: 네네.
3: 저도 생각나는데, 우리 대형 무대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MC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2: 그 휘날레를 장식해야 되니까.
3: 그럼 베이비 박스 그리고 속에 빡 해놓고 린트라가 그러면 한 20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무대에서 보면 참 열심히들 노래하고 춤추지만 아, 얼마나 힘들까. 그치. 그게 하루에 한 무대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죠?
0: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아를 갖고 있었는데
3: 맞아.
0: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치. 의지할 곳도 없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도 속상해하시고 하니까 그렇지. 혼자 계속 끙끙 앓다 보니 속에서 골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연예인이니까 누구한테 속 얘기를 하는 것도 혹시 그렇지. 누가 얘기할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3: 나쁜 얘기나 할까 봐?
0: 네. 어떨 때는 이제 그게 달했을 때는 아 진짜 하도 안티들이 죽으라고 하니까 아 죽어야겠다. 그래서 실행에 옮길까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저희 엄마 생각하면서 아, 또 그러면 안 되겠지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진짜 수년 동안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없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이런
3: 왜 없어 있었는데 했었어요. 우리가 안 쳐주고 자기가 안 쳐주고
0: 제 머릿속에 딱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제가 그 침대에서 혼자 강아지 붙잡고 엄청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이 뒤에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딱 제 눈에 보였어요.
2: 환상으로 보여주셨구나.
0: 네, 늘 계셔서 저를 붙잡아주시고 하셨는데도 저는 몰랐으니까 그치.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2: 네. 아니 근데 본인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지금 알았어요?
0: 잘하진 않은데.
2: 아니, 나는 내가 무대에서 봤잖아요. 무대 공연을. 나 공연 택시도 보러 갔었고.
0: 맞다.
2: 왜 이래? 뮤지컬도 보러 갔었고, 왜 이래?
0: 그냥, 예, 그냥 재미있긴 해요. 제가 사실 표현을 조금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해도 좋아한다 말도 못하고. 심지어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어도 그냥, 야, 조금. 웃기라도 해. 친구들이 그럴 정도로 좋은데, 속으로 너무 좋은데.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씨를 만나고 나서 성격이 약간 서로 조금 섞이다 보니까 표현력도 조금 좋아졌고 공연을 하면 할수록 약간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진짜 요즘은 네, 연기하는 게 재밌어요.
2: 어때요? 옆에서 보기에.
1: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차를 타고 다니면 저는 거의 댄스만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막 신나고 발랄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발라드만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계속 축축 쳐지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좀 바꾸면 안 되냐고. 근데 이 기분이 항상 그렇게 약간 어둡게 항상 다녔는데 저는 약간 성격상 막 엄청 방방 뛰어서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럴 정도로
0: 데이트를 하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그 라디오 막 노래를 하면서 DJ를 막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막 하면서 막 쳤다 쳤다 껐다 이러고 야호 문 열고 막 소리 지르고 뭐야 지금 이 사람? 너무 놀랐는데
2: ADHD야?
1: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0: 너무 놀랐는데 덕분에 제가 많이 웃고 저는 많이 밝아지고 이분은 조금 이제
1: 자중하고 땅을 받기 시작했죠. 하늘에 날아다니다가 내려왔어요.
3: 그저 얼마 전에 집안에 경사 있었어요. 저는 이미 그 직분을 불러드렸어요. 그죠?
0: 네. 아, 네.
3: 두 분 다 집사님 직분 받으셨어요.
2: 감사합니다. 네.
1: 너무 많이 부족한데.
3: 그래서 이제 두 분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감면 집사님은 그 전에는 저기 신앙이 없었어요, 그죠?
2: 하나님 모르고 사셨잖아요.
3: 그리고 우리 저 황바울 집사님은 몇 대째?
1: 저는 4대째 지금.
3: 바울이 이게 본명이에요?
1: 네네. 본명이고요. 황바울이라는 이름이 본명이고 저희 집안이 원래 이제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었고.
2: 그러셨구나.
1: 네, 할머니랑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찢어지게 됐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놓고 올 수 없다, 양들을 놓고 올 수 없다 해서 계시고 이제 할머니만 오셨어요.
2: 그러셨구나.
1: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내려와서 저까지 오게 된 건데 할머니께서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나 때는 이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소통하는 게 그냥 자갈밭길을 가는 느낌이지만 바울이는 그냥 진짜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주 빨라질 거다. 우리의 믿음이 쌓였기 때문에.
3: 그렇지.
1: 그럴 정도로 정말 기도와 믿음이 정말 많이 쌓여서 사실은 할머니와 엄마가 제 이름을 정해주신 거고요. 근데 사실 제 이름 때문에도 정말 많이 엇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2: 그렇죠.
1: 네, 근데 어렸을 때는.
2: 바울이가 사실... 어디서 이게 껄렁껄렁 다니기가 좀 그렇잖아.
1: 근데 또 어렸을 때는, 믿음의 삼형제라고 해서 가장 문제아들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믿음의 삼형제 일어나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사무엘이랑 요셉이랑 셋이서 일어나가지고 맨날 혼났거든요 선생님들한테.
2: 학교에서?
1: 네, 애기 때 막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놀러 다니고 막 노는 거 좋아해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실 때는 확실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3: 그럼 그러니까. 이름값 해야죠.
2: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믿음의 가정 속에서 바울 형제는 사셨고 네. 집사님은 사셨고 그런데 감미연 집사님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직분을 받으신
3: 그
2: 거잖아요.
3: 왜 저 집사 직분 받는 날 그날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0: 연락을 받고요.
3: 교회에서?
0: 제가요? 저는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조건에 다 맞다고 저희는 다 조건 따져서 한다고 그냥 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교회 갈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두 분이 뭐 아직까지도 뭐 지하철 데이트도 하시고 뭐 아니 대학생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깨벗고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결혼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0: 사실 저희를 맺어주신 거는 하나님의 힘이다. 이건 다른 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진짜 물과 기름이에요. 성격이 저는 진짜 아까 얘기 저희가 했잖아요. 차분하고. 엄청 차분하고 엄청 방방 뛰고 그리고 성향이 완전 달라요. 완전 외향이고 저는 내향이고 집에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야 되고 너무 안 맞는 상황에서 연애할 때도 엄청 많이 부딪혔고요. 서로를 이해 못했었고요. 근데 제가 막 진짜 막 가끔 속 썩이고 막 싸우기도 해도 딱 그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2: 뭐 어떤 생각?
0: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 제 인생에
2: 또 울컥했어요? 네.
0: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3: 나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내 남편
2: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맺어준
0: 인연이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히 있다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서로 정말 채워줄 거 채워주면서 진짜
3: 아니, 처음에는 어떻게 만났어요?
2: 그게 궁금하네요
1: 처음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공연하고 있었을 때 제 공연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인의 공연을 보러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공연 보고 공연이 이제 끝나고 그 누나가 워낙 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좋아하는 누나였어요.
2: 그래.
1: 그래서 어땠어? 말했대. 너무 재밌게 잘 봤어. 이랬더니 이제 뭐 혹시 뭐 좀 마음에 들거나 혹시 뭐 이런 애는 없었어? 막 물어봤나 봐요. 나 그 거기 있는 그 같이 하는 친구 웃는 모습 예쁘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누나 또 그거 얘기 듣고 예. 바로 그냥 그럼 연락처 주고 말래? 둘이 막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도 한 2, 3년을 서로 그냥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냈어요.
2: 연상이죠, 맞아.
1: 네네. 네. 누나 동생으로 지내고 그냥 진짜로 뭔가 연인이 되지는 않았다가 한 2년 반, 한 3년 가까이 돼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만나가지고 같이 방탄출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0: 한 마리
1: 먹고. 그래서 둘이 막 그렇게 또 친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연인이 됐네요.
3: 자, 그런데 이제 신앙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저 우리 감미연 집사님은 그때 전혀 하나님한테 뭐 예배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죠? 관심도 없고. 그런데 4대 집안이란 말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2: 그치. 네.
3: 그런데 데이트하도 해도 주일날은 지켜야 되잖아요.
1: 그렇죠.
3: 주일 성수를 지방가도 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했어요.
2: 부담 안 됐는지.
0: 그냥 데이트 코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워낙 이름이 사실
2: 교회가?
0: 사실 이름이 바울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일요일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방 놀러를 가도 근처에는 교회 아무데나 있으면 들어가서
3: 그러면
0: 예배를
3: 혼자 가요?
0: 드리면 그냥 같이 가서 좀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불편하면 전 차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한 시간 정도니까 혼자 예배 드리고 나올 때도 있었고 그냥 예 네, 그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조금 강한 아이였어요.
3: 아, 튕겨냈어요?
0: 굉장히 기는 얇긴 한데 제가 딱 생각한 건 끝까지 좀 지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2: 무슨 생각을 했는데?
0: 종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이 움직이면 선택하고 싶었고 누군가 강요하는 거는 싫었어요. 자꾸 친구가 비디오 보고 가라고. 그러면 나 집에 지금 빨리 가봐야 된다고 막 와서 연락도 안 한 적도 있고.
1: 그때 당시 전도 비디오래요.
2: 아 전도 비디오.
1: 네네 전도 예. 비디오.
0: 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아 네 이렇게 하고 그분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랬었는데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해요. 너는 남자 만나더니 교회가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더니
2: 아, 전도하시던 분들이 주위에서
0: 네,
2: 이제
0: 엄청 많았어요.
2: 아 그랬구나.
0: 다 너무 기뻐하세요.
1: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가 그렇게 쌓였던 것
3: 그럼,
1: 같아요.
3: 그럼. 그러니까
1: 중보 기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도구로 저를 사용하신 것 뿐이지.
3: 그렇죠.
1: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쌓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 주님의 때에 딱 맞춰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믿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꼭 하고 있어요.
2: 그러면은 네. 이제 저 사람은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뭐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만 했지 그렇게 강요는 안 했었나 봐요.
1: 네네.
2: 그러면은 전도를 했잖아요, 나중에.
1: 네.
2: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 같은 경우는 저는 연애할 때는 종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저도 이제 교회를 가고 하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내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 전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강요하는 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결혼을 생각하니까 제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뭐 혹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지내는데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워버리는 거 같아요. 머릿속에요.
3: 연애하고 결혼은 그렇지. 다르지.
1: 네, 그래서 이거를 꼭 확실하게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판을 짓고 가야겠다.
3: 아, 결판?
1: 가지고, 네. 이제 사실은 와이프한테 제가 하나님 진짜 믿어라. 진짜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다 얘기했죠. 난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꼭 믿었으면 좋겠고 함께 하면 난 진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약간 그럼, 이런 느낌. 네.
0: 그 시기가
3: 직접 들어야 돼.
0: 그 맞아, 시기가 저희가
3: 시기가
0: 엄청 약간 다투기도 하고 의견 충돌을 많이 할 때였어요.
3: 그러니까 연애 몇 년 차?
0: 거의 3년? 2년 좀 지났는데
3: 그래서 싸울 때, 그때가 싸울 때.
0: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3: 그럴 때 고민할 때
0: 이런
3: 맞아.
0: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가재요. 그럼 자기가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춰주겠다. 저 이런 이상한 액세스가 있나 속으로 지금 우리의 연애 이야기를 우리 앞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 얘기가 왜 나와?
2: 왜 나와?
0: 진짜 그리고 그 전에도 누굴 가장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면 하나님이래요. 저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었거든요. 가족. 근데 가족 위에 하나님이 있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2: SX가 또 나왔죠?
0: 진짜 무슨 소리야. 정말 이해를 못했어. 지금은 알지만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부모님보다 위 영순이라고 하는 하나님? 오케이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한번 해볼게. 약간 이런 오기로 저는 교회를 갔어요.
3: 그래요?
0: 그러니까 뭐 그 바울 씨의 남자친구의 뭐 이렇게 말을 들어줄 게가 아니라 한번 내가 해볼게. 어떠나 보자. 너가 그렇게 영순이로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가 한번 내가 볼게.
2: 약간은 어떤 양반인지 알아보자 이거야.
0: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기나 하자 이러고 주일마다 교회에 같이 갔어요.
3: 가세요.
0: 1년 동안 졸았어요.
3: 네.
0: 너무 졸았다. 힘들었어요.
2: 뭔 말인지 모르니까.
0: 와. 그냥 잠을 많이 자고 가도 너무 졸리고요. 심지어 시부모님과 함께 갈 때도 약간 눈치 보이니까 손을 잡고 나 잠을 깨워. 계속 깨워주고. 종치고 계속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찬양 부르잖아요. 예. 1년 동안 많이 멜로디 알았잖아요. 그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지? 나 눈물 나와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목사님의 말씀도 조금 귀에 들어오고
3: 내가 된 거지.
0: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아 가사가 너무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되면서 점점 저도 하나님을 믿어가게 됐죠.
3: 그러면 바울 집사님 네. 그 아내가 처음에 그 내가 전도 이제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건 알았지만은 그래도 직접 권면은 안 했잖아요.
1: 네.
3: 근데 했어요. 네. 그때 반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이게 끝이구나.
1: 근데 그게 진짜로 사실 하나님께 맡겼던 부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사실은 결단하고 말한 거였어.
3: 기도하고 했겠지. 그냥 했겠어.
1: 사실 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기를 원했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와이프랑 더 잘 돼서 진짜 하나님의 가정을 계속 잘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 와이프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와이프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나한테 맡겨.
2: 그 얘기.
1: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너 믿음 잘 지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사실 걱정을 많이 안 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했나? 이거 하나님이나 이렇게 안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을 못하게끔 고백하시게 하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이렇게 지금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사실 계속.
2: 아니 그러면은 우리 황바울 집사님도 아무리 믿음의 그 집안이고 4대째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3: 반드시 있어야죠.
1: 그렇죠.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는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 때였고요.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약간 바깥에 나가서 잠을 잘 못 잤어요.
3: 예.
1: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이유나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물어봐도 그냥 애가 예민하다. 애가 예민해서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집에서만 잘 자고 다른 데서 다 못 자는 거예요. 거의 맨날 밤샐 정도로.
2: 여행을 가서도?
1: 네, 다요.
2: 어머.
1: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이상하다. 그 어느 정도냐면 근데 이렇게 누우면 심장이 계속 그러니까 뭔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깨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일어나 있고 이랬는데 그날도 제가 지금 저기 포도나무 교회라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계속 거기를 섬기고 다녔어요. 여종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데 거기 교회 연합 수련회가 엄청 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3: 찬양 고속도로 옆에 있는 용인에 있는 거?
1: 네. 네네네. 찬양 두세 시간에 설교 세네 시간에
3: 맞죠.
1: 기도 사역 한두 시간.
3: 예.
1: 밥 먹고 또 찬양 사역 두세 시간에 기도 아니 말씀 두세 시간 또 기도 사역.
3: 그렇지.
1: 이렇게 2박 3일을 다 해요. 가득 채워서. 근데 이제 절여져서 오거든요, 거의.
3: 절여져서.
1: 네. 마지막 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너무 많아요. 뭐 목사님이 99%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다. 100% 사랑이 아니 막 이런 어떤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날도 막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잠도 못 잤는데 애들은 막 옆에서 하나님 좋다고 울고 있고 막 어디선 기도하면서 막 사랑한다 그러고 이게 저한테 하나도 와닿지 않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또 다 같이 이불 깔고 자잖아요. 이불 깔고 딱 누워서 자는데 또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또 일어났어요. 책을 또 들고 저기 신발장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불 켜가지고 이렇게 책을 조금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런 막 생각 여러 가지 막 복잡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예배당 옆이었거든요.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두고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다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거냐고. 나 있으면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막 옆에 애들은 막 좋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느낄 수도 없고 잘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따지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환상으로 만나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할머니 무덤 앞에 제가 아기인 바울이가 있었고 엄마랑 제가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맞벌이셔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거의.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할머니 꺼내달라고. 근데 엄마가 안 된다. 할머니 이제 못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지금 환상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제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런 어두운 게.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사람을 못 만나는구나. 죽으면 무섭다. 애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자라요. 크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자리를 잡냐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같이 잠을 자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무의식으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한테 처음으로 말씀으로 오신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는 말씀이 정말 골수를 쪼개듯이 빛으로 오는데 그때 거의 기절하다시피 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불안하게 잠을 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방송 일을 하는데 예. 8년 동안은 여행 리포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매주 매 새로운 PD님이랑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저 너무 잘 다녔거든요. 너무 잘 자고
3: 8년씩이나?
1: 네, 8년 동안. 그러면서 느낀 건 하나님은 약한 것도 강하게 쓰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나를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쓰시고자 하면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배웠던 사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2: 세상에 불면증이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되는 순간이었네요.
1: 네.
2: 얼마나 괴로웠을까.
1: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2: 솔직하게.
1: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 있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 좀 말을 거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엄마 아빠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애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2: 알죠.
1: 근데 애가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 이뻐하시는 거고 그 모습 안에서 내가 도와주기를 기다렸다가 확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 이 간증 알고 계셨어요, 이런.
3: 네. 근데 야. 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0: 저한테도 골수를 쪼개듯 말씀을 주셨는데
3: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믿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죠? 아이고, 뭔 소리야.
2: 어디서 이게.
0: 무슨 꿈을 꿨나.
3: 이게 뭐 어디서 무슨 소리야. 근데 지금은 이게 아멘으로 받아줘요,
0: 네.
3: 그죠?
0: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조금 더 많이 깊어지고 싶고 전 사실
4: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5: 미야오마. 네, 저는 백석대학교 진미수 교수입니다. 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바로 우리 강의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자립하는 중국교회, 자립교회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9세기 초반,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지 반복 공부가 중요해요. 반복 공부. 자, 19세기 초반, 이제 누가 들어와요?
6: 모리슨.
5: 이제 자동으로 나오네요. 모리슨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1800년인가 19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씨를 이렇게 뿌렸다. 네. 파종기 네. 씨를 뿌렸고요. 자, 19세기 중후반을 지나면서 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예, 중국교회를 잘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교회가 지금 한쪽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6: 네,
5: 보여요. 자, 보이는데요. 중국의 정치적 상황은 중국교회가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거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 네.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공부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복습을 좀 하는 겁니다. 자, 19세기 중반 네, 상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리슨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도 이미 19세기 초반에도 예, 이러한 로마 카톨릭, 그때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적대가 많았기 때문에 금고령 가운데 선됐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예, 예, 지난번에 예. 얘기했습니다. 자, 19세기 중반 하면은요, 기독교 적대 운동이 아주 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 제국주의 열광과의 불평등 조약.
5: 네, 제국주의 열광과의 불평등 조약. 네. 자,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불평등 조약은 1842년에 맺은 남경 조약이었어요.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이 결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에요. 중국에. 영국과 맺은 남경 조약입니다. 이 남경 조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불평등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경 조약을 맺고 나서 청나라가 얼마나 무력한 나라인지를 전 나라가 알게 된 거야, 열강들이. 그전에는 청나라 하면은 맹호인 줄 알았어요. 포효하는 호랑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편 전쟁에서 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종이 호랑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이제 민낯이 이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강들이 너도 나도 청나라에 와서 개항해라 라고 얘기하고 거부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하면 또 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이제 이전에 다 확인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조는 무능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 청나라 좀 무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국주의에 대한 이 미움이 정말 폭발 직전이에요. 정말 울분이 막 차고 막 넘치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이런 속에서 이들이 또 하나 뭔가를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그때 선교사들이 통역으로 들어갔는데 뭐 했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통역을 했대요. 동시에 또 알고 봤더니 그 불평등 조약 가운데 없었던 조항을 선교사들이 막 만들어냈대요. 어떤 조항이죠? 기독교 전도를 해도 좋다! 라는 것들을 선교사들이 막 임으로 만든 선교사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평등 조약 가운데 많은 부분이 기독교 선교를 허용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 불신하기 시작했고 많은 부분 또 오해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 기독교 뭐예요?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제국주의의 주구다 이랬어요. 주구가 뭐냐면요. 주구가 달리는 개가 주구예요. 근데 여러분 사냥할 때 있잖아요. 사냥. 예. 사냥 막 하는데 사냥꾼 옆에 뭐가 막 몰이하는 개가 한 마리 따르죠. 사냥개. 얘가 주구예요. 달리는 개.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열강이 들어오도록 만든 뭐예요? 주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잡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뭐였다? 적대감을 가졌다는 거야. 기독교 우리나라를 망치는 종교구나.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왔구나. 저거 제국주의를 앞세우고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앞세워서 이렇게 들어온 거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것도 너무 싫어. 뭐예요? 두 번째. 중국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가 충돌했다. 자, 우리는 유가 나라의 유가. 예, 우리는 뭐 믿어요? 공맹 사상 맺어요. 공자, 맹자 사상을 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에게 뭐 해야 돼?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라 그래? 그거다? 뭐래요?
6: 우상숭배야.
5: 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중국 이제 기독교인이 된 중국인들이 이거 우상숭배래.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되겠죠. 또 뭐예요? 또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 모임 영신대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영신대회 이런 데 가서 다 같이 활동을 하고 공동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래? 난 기독교인이에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 모임에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왕따 시켜요. 자, 근데 왕따 뭐 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대명 씨가 예수님 믿고는 나 그런 모임 안 가. 뭐 이렇게 하고는 뭐도 안 내? 회비도 안 내는 거예요. 거기는 회비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나는 안 가니까 회비도 안 내겠어. 이러니까 회비는 이제 누가 내야 돼? 영춘 씨와 은혜 씨가 대명 씨 것까지 해서 더 플러스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인들이 당연히 누굴 싫어해요?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8: 돈 좀 내.
5: 네. 이제 돈도 좀 내고 안 나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찌 됐든 이러한 것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중국인들은 이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일어났던 기독교 적대 운동을 우리가 교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매우 많은 수백 건의 교안이 발생하게 되고요. 19세기의 마지막에 절정에 이른 교안이 바로 의화단 사건이다. 옛날에 이 권법, 이 무술 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무술 훈련하고 또 팔괴교의 어떤 다른 종류 믿었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일어났냐? 예, 목표가 예, 목제 딱 정해졌어요. 구호가 부청멸양이에요. 부청 청나라 이 무능한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예, 멸절시키겠다라는 부청멸양이라고 하는 기치를 예, 내걸고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치 아래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서양 사람 하면 다 선교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 카톨릭 뭐 개신교 할 거 없이 예, 많은 신자와 선교사들이 이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한 4만여 명이 예, 살해를 당했던 사건. 이것이 의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적대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 가서 감금하고 구타하고 살해하고 하는 이러한 교환이 예, 이러한 적대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세기 가면은 좀 나아질까 했어요. 20세기 갔더니 어때요? 아, 이거 더 심각해졌어요. 아예 1922년에서 27년까지는 그냥 대놓고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름이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난 운동, 이것이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그러면 20세기 초반에는 어떤 이유로 일어났을까? 자, 아까 두 이유는 계속 이어와요. 예, 아까 뭐였어요? 예,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예, 분노. 예, 이것이 기독교가 앞잡이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전통사상 이런 걸 자꾸 우리 보고 믿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거 싫어요. 자, 그리고 20세기에는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가치관을 이제 유입되게 된다, 유입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사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신문화운동이에요.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운동을 지나면서 예, 중국의 이제 지식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예, 서적이 들어옵니다. 서양 서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성, 그 다음에 민주, 과학 예, 이러한 예, 단어들이 그들에게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삶이 다 변해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예, 이러한 데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 이 오사운동을 지나면서 지식인들은 특히 이제 젊은 지식인들은 드디어 우리 나라가 청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동안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야. 그래서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 실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열강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지식인들은 뭐라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열강에게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깨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근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또 적대운동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서구 사상이 들어오면서 뭐도 같이 들어와.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이때 들어와. 진화론이요. 진화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도 같이 들어와요. 이러한 것들이 확산되면서 젊은 이 중국의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이제 진화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아, 그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서양의 예, 고등 종교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예, 제국주의 앞잡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아무튼 제 종교상으로 볼 때는 예, 그냥 서양의 종교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구약, 신약에 나오는 기적.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진화론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지성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알고 봤더니 기독교 그거 별거 아니었어. 미신과 똑같은 거네. 미신, 신화, 전설 뭐 이런 거네 라고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떤 종교야? 반과학적 종교야. 반이성적 종교야. 반지성적 종교야. 이렇게 폄하하면서 더욱더 기독교를 싫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20세기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또 20세기가 되면 민족주의도 더 고향이 되는데 530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530 사건 이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네. 자, 이 사건을 아, 계기로 그렇군요. 민족주의가 폭발하면서 자, 모든 게 같이 하나가 됐습니다. 기독교 적대운동이 일어나게 된 예,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도 있었죠. 민족주의도 들어왔죠. 열강 침탈하는 거 봤죠. 예, 조상숭배 자꾸 하지 말라 그러죠.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뭘로 나타났다? 대대적인 반기독교 운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5년간 지속돼요. 22년에서 25년. 그런데 반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야 물러가라 기독교 물러가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8: 도심해요?
9: 아, 죽이고.
8: 도심해. 아 죽이고.
5: 해고. 구타하고 감금하고 교회 부수고 살해하고 더 또 무서운 게 있어. 팬의 힘. 이 반기독교 운동의 대부분 누가 나섰다 했어요? 지식인들이 나섰어요. 지식인들은 막 학회를 만들었어요. 반기독교 학회를 만들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 예, 기독교가 얼마나 예, 악한 건 줄 아느냐. 기독교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그 주간을 정해버렸어. 이 주간, 한 주간은 오늘부터 예 토요일까지는 뭐 하는 주간? 반기독교 운동하는 주간. 그럼 가서 뭐 해야 돼? 예 전단지 돌리고 논문 이런 거 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가도행진하고 이런 거를 했던 때가 바로 반기독교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교인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냐. 자, 이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반성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성.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 중국교회는 현실 상황에 무엇인가로 가득 말인가.
5: 이걸 반성했어요. 중국 지도자들이 뭘 반성했냐면 우리 중국교회는 그동안 뭘 가르쳤지? 우리는 개인 구원에만 열심히 구원받는 것만 가르쳤나? 조국이 이렇게 힘들고 또 반기독교 운동이라는 게 막 일어나는데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현실 감각을 갖고 기도하며 지냈었나 이런 반성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큰 반성을 했습니다. 자 국가가 이렇게 어려웠잖아요.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막 20세기까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을 달려오고 있는데 막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도 막 뺏어가고 이런 상황이고 이권 다 수탈해가고 불평등 조약 막 맺고 이러한 속에서 과연 중국교회는 뭘 했냐. 중국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런 걸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성은 이거였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 열강의 수탈 속에 전파된 중국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주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단 말인가?
5: 우리는 노력이나 했나? 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저렇게 우리를 보면은 다 등을 돌리는 이때 우리 보고 다 너희는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지금 예, 조롱을 하고 예,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우리는 과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돌아보니까 한 게 없어. 여기까지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무슨 생각을 했냐?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이러다가는 문을 닫게 생겼다. 중국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다. 이게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1세기 동안 얼마나 지금 잘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왔잖아요. 네. 이렇게 이끌어 온 게 하루아침에 중국 교회가 폐쇄되게 생겼다. 이러한 예, 진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예, 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이 위험하다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나 내려요. 교회 생존을 위한 결단, 뭐를 하냐?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겠다. 제국주의와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국주의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국주의에 지금 이미 그 죽으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깨끗이 벗어나겠습니다라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립교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립교회 운동. 자, 서구 선교사와 서구 교회와 우리는 아무 상관 갖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해요? 재정적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걸 결단하겠다는 거야. 자립교회 운동의 정의를 한번 조금 더 여기서 내려보겠습니다. 자, 본래 중국교회를 세웠던 외국 선교회가 있었죠. 거기서 독립하겠다는 거. 뭘 독립해? 이제 자치. 우리가 예, 우리 교회 운영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야. 주권을 우리가 찾아오겠다는 거야. 예. 자, 중요한 거 재정적으로도 서구 교회와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제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야. 예, 이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이거 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중국 교회 스스로 전도의 책임을 갖고 일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자립 교회 하면은요. 자치와 자양과 자전을 실현한 교회. 네. 이 교회가 바로 자립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어서 많이 들어본 건데요. 누가 주장을 했었죠?
9: 네이선스요.
5: 네비우스.
9: 아, 네비우스.
5: 네비우스.
9: 네이선스는 왜 나왔지?
5: 네비우스. 예, 네비우스. 네. 네비우스 선교사가 일찌감치 이걸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9: 맞아요.
5: 예, 주장을 한 것이 그때는 예, 실패한가 했는데 아니었어. 이게 결론은 자립교회 운동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치, 자양, 자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누가 했나 봤더니요. 1873년에 진목남 목사로부터 시작했대요. 이제 진목남 목사가 화인선도회라는 교회를 먼저 세웠어. 그리고 나는 자립교회 할 거야. 서양 선교사 도움 안 받을 거야. 이랬다는 거야. 자, 저희 읽어볼게요. 자, 진목남 목사가 한 말이에요. 시작.
11: 기독교가 하늘의 도인 이상 외국에서는 외국의 것이나 중국에서는 중국의 것이 되어 마땅하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전도하여 서양 종교로 불리지 말아야 한다.
5: 예, 굉장히 굳건하게 나는 자립교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보세요. 자, 뭐가 느껴져요? 왠지 애국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9: 네.
5: 예. 자립교회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요, 유국적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애국심이 충만한 목사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애당초 이 반제국주의자였대. 제국주의 싫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애국심 충만한 목사들로부터 뭐가 시작됐다? 자립교회 운동이 시작됐다. 자, 이 진목남 목사에 관한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진목남 목사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례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옆에 선교사가 계셔. 선교사도 목사니까 이분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영춘 선교사한테 받으면 되는데 나 선교사 어때? 싫어. 뭐야, 애국심 충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저 3일길 배를 이게 저어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저 대명 거기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또 집사님인데 집사도 그 당시에는 세례를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중국인 김대명 집사님한테 3일길을 배를 타고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 바로 진목남 목사예요. 자, 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에서 바로 예, 애국심이 충만한 분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국적 목사도 예, 상해에서 중국 예수교 자립회라고 하는 예, 진정한 자립교회를 이분이 만들었는데 예, 이분도 이렇게 예, 신문에다 대고 아예 얘기를 했어요. 신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1: 20년 전 이미 서양 침략의 폐해를 간파하였고 이러한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번 영국과 일본의 야만적 행동에 대해 몹시 분노하여 공리로 지지할 것을 결정하며 목숨이 남아있는 한 이 뜻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5: 예,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결단을 하고 예, 이 제국주의 싫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분들로 인해서 자립교회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립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1881년에 석승마라는 분이 산서성에 복음당교회를 세우는데요. 여기야말로 자립교회 모범을 보였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들이 주변에 많았어. 그 도와줄게. 교회 세우는 거 도와줄게. 근데 싹 다 거절했어. 나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우리 신도들을 데리고 할 것이다. 이름이 승마잖아요.
9: 네.
5: 승의 이해승자에 많은 막이 맞자요. 이 사람이 원래 이 목사가 아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악의 구렁덩이에서 살다가 네. 예수님 믿고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승리한 이후에 승마, 마귀를 이겼다라는 뜻의 승마로 이름을 바꾸고 이후에는 이렇게 아편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일생을 보냈답니다. 예, 이분은 사실 당시에 목사님 중에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산동성의 수은 전도회라는 게 자치적으로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예, 자립교회를 도와주고 뭐 또 진한신이라는 목사님이 또 천진에 세우고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대에 올라가서는요,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조금, 예, 이제는 뭐 애국주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중국 자체의 교파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다음 이제 강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뭐 경전형의 예수가정, 예탁성 하면은 우리가 워치만니로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탁성의 소군교회, 위음파의 진야소교회 이런 게 생겨나게 됐고요. 자, 특별히 왕명도 목사가 이제 가정교회에 기둥하면은 왕명도 목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북경 기독교도 회당을 이렇게 또 설립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립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에서 30년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중국교회 자립운동의 개막이다. 꽃이 활짝 피었어요. 이때가 중국교회의 발전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 진정한 토착교회가 세워진 때가 20년대에서 3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의 이제 양상을 좀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이렇게 자립교회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때 기독교 인재가 많이 배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딱 미션스쿨이 시작됐고 미션스쿨에서 인재가 배출되는 시기와 또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이러한 지성인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립운동을 하자 이런 것도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중국인 목사가 약 1300명. 전도자가 2만 8천 명이었다고 하고요. 이제 이때 또 이 중국인 목사들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했고 또 지적으로도 아주 뛰어났었고 신도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적 독립을 위한 노력,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외국 선교사와 난 결별하겠다 다짐을 한 자립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 1940년대에 가서는 대부분이 하게 되는데요. 600여 곳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고요. 또 자립교회 운동 중에서 또 특이한 것이 이때는 이제 자립교회나 이런 체계가 세워지다 보니까 아, 우리도 하나 뭔가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초교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합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중화 기독교 협진회라는 것이 건립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초대 회장으로 선교사도 같이 들어 있는데 중국인이 선출됐다는 거예요. 여일장 목사라는 분이 이제 선교사 다 제끼고 뭐 했어? 내가 회장이 된 거예요. 초대 회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점점 자립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자립 교회가 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뭐냐면 교회 자체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화 국내 포도회라는 게 마련이 되는데요. 조직이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헌금을 걷어서 아예 선교사를 뽑아서 중국 내에 있는 미전도 지역 있죠. 저쪽 소수민족 살고 하는 대로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 실천 운동도 교회가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요. 이걸 보고 중화 귀주 운동이라고 그래요. 귀주라는 건 주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중국을 주께로 바치겠습니다. 주께로 돌리겠습니다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 개혁 운동, 개조 운동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교회는요. 도박 금지 운동을 벌려가지고 그쪽에 있는 도박하는 사람들, 죄다 예수님 믿게 하는 이러한 쾌거를 이뤘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뭐도 했어요? 부녀의 지위도 향상시켰어요. 여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래갖고 이 교회의 덕분에 20세기 초반에 4천 개나 국립여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족 알죠? 여자들 고통으로 몰아내었던 전족을 금지시킨 거. 이거는 교회가 한 일 중에 정말...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 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10대 재앙의 계속성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이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은 시대마다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즉 지금도 언약 백성을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신령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악의 무리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와 같이 계속하여 징조와 기사로 행하고 계신다고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0절과 21절 말씀 볼 때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표적과 감개로서의 10대 재앙입니다. 성경에서는 10대 재앙을 설명할 때 히브리어 오트 그리고 모페트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볼 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표징이 오트이고 나의 이적이 모페트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될 때 대부분 10대의 재앙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적과 기사로 번역된 경우는 신명기 4장 34절, 신명기 6장 22절, 신명기 7장 19절과 신명기 26장 8절, 신명기 29장 3절, 신명기 34장 11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조와 기사로 번역된 경우는 시편 78편 43절과 시편 135편 9절,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20절과 21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편 105편 27절에서는 표징과 기사로, 그리고 신명기 28장 46절에서는 표적과 감개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명기 28장 46절

0: 16절에 감개라는 단어는 지난 잘못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 또는 본받을 만한 훈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10대 재앙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한때의 일시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감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말 모든 저주에 대해서 10대 재앙과 연결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잠시 비교해보자면 신명기 28장 22절은 한재 즉 가뭄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 재앙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7절에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릇에까지 올라간 개구리 재앙을 연상시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4절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티끌을 통해 일으킨 이 재앙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39절 말씀 보면 벌레가 먹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먹음으로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로서 시편 78편 45절에서는 파리가 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리 재앙을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21절 말씀 볼 때 네 몸에 연병 즉 악질이 들게 하사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7절 35절 말씀 볼 때 애굽의 종기로 너를 치시리니 그리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을 연상시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6절과 18절 말씀 볼 때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네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는다 라는 표현을 통해 들에 쏟아진 우박 재앙을 연상시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38절 그리고 42절 말씀 볼 때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메뚜기 재앙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9절 말씀 볼 때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연상시키며 또 신명기 28장 18절 말씀 볼 때 네 몸의 소생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이 죽게 된 장자의 죽음 재앙을 연상시킨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10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세상 종말까지 계속적으로 10대 재앙과 같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0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까지 10대 재앙과 같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미가서 7장 15절 말씀 볼 때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후손 대대로 10대 재앙을 가리켜 오트와 모페트 즉 표징과 이적이라고 부르면서 그때의 표징과 이적을 계속 기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표징과 이적을 영원히 계속해서 일으켜주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구약학 및 히브리어 학자인 휴이는 자신의 주석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징조와 기사, 즉 10대 재앙을 애굽에서 행하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약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징조와 기사를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0절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즉 오트와 모페트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를 행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도 그같이 행하신다라는 예레미야 32장 20절에 기도를 올릴 때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고 예레미야는 공중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 직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의 10대 재앙, 즉 기사와 징조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남유다뿐만 아니라 외인 중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바벨론에서도 남유다를 건져내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0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함으로써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나아가 온 백성에게 결코 절망하지 말고 회복의 소망을 가질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유수에서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종말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바벨론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길고 긴 구속사의 완전한 종지부를 찍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10대 재앙입니다. 10대 재앙은 궁극적으로는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섬기던 나라, 즉 애굽을 징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볼 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볼 때 모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10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모습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대 재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하여 사용되었듯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적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나타난 오트와 모페트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오트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의 용어는 헬라어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의 한 징표로 사용이 되었는데 복음서에 48번, 사도행전에 13번, 바울서신에 8번, 히브리서에 1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7번 등장함으로써 신약성경에 총 7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메이온은 주로 예수님의 이적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모페트에 해당하는 신약성경의 용어는 헬라어 테라스입니다. 이 테라스는 기적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놀랍고 불가사의한 사건을 말하며 신약성경에 총 16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은 마태복음에서 20번, 마가복음에서 18번, 누가복음에서 20번, 요한복음에서 7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참고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 볼 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이적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주로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인 축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는 궁극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이었으며 그의 이적 행하심은 악한 세력을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 볼 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볼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바로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적들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 볼 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즉 셈의 이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볼 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또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밤중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왕의 강팍함을 종식시킨 최후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의 말씀 볼 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중은 히브리어로 바하치 하라일라로서 밤의 중간, 즉 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으로 불렸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여호와 앞에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볼 때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밤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과 구원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밤같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볼 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볼 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림 주님께서는 캄캄한 밤중에 오신 것처럼 재림하시는 주님도 캄캄한 밤중에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볼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의처녀 비유를 통해 재림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은 미움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가며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영적으로 죄악의 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볼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적이 오듯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볼 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볼 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깨어있는 빛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결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과 5절 말씀 볼 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볼 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의처녀의 비유 가운데 신랑은 더디오되 밤중에 오셨습니다. 여기 밤중은 헬라어 메세스 데 니크토스로서 한밤중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다 졸며 자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실 것을 나타내며 나아가 주님이 오심으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분리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반가운 음성을 여의처녀는 모두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섯 처녀 그리고 또 다른 다섯 처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릇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한 반면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밤중이 되면 성도의 신앙은 참과 거짓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영적 어둠이 깊어갈수록 그날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의 기름을 가득가득 준비함으로써 슬기롭고 정결한 처녀로 단장하여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바라오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맞이하는 신령한 처녀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10대 재앙과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볼 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10대 재앙은 최종적으로 종말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재앙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수메르어로 신들의 문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치셨듯이 세상 마지막에도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으로 신들의 집합소인 세상 바벨론을 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받을 모든 죄악의 비밀을 안고 있는 거대한 멸망성이요 죄의 근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볼 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서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멸망성이요 바벨론에서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과 바벨론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 볼 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망하여 다시는 재생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코 다시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반복되면서 바벨론과 그 안의 모든 것이 다시는 들리지 않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문명과 타락한 세상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종말을 선언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세상 바벨론 도성에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도성의 멸망을 애통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결코 다시 있지 않을 여섯 가지의 일들, 그 속에는 끝날 심판받을 대상인 세상 신들의 실체와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악의 목록이 자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대 재앙으로 심판받은 애굽처럼 종말에 심판받을 세상 바벨론의 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0: 포스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우리가 성경을 4월달부터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분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신앙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참 귀한 성경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만큼 귀한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특별히 1장부터 11장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난 택함을 받았는데 그 복음 도대체 어떤 복음이냐.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분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은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사느냐. 1장 16절에 10절에 보면 그 복음을 믿는 그 우리, 복음을 받아준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그게 놀란 복음이에요. 그런데 1장 이후에 보고 2장을 보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의를 언제 주셨냐. 5장에 보면 6절, 8절, 10절에 보면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대체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없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나를 살리셨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찬양하는 부분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삼재물로 드려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고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럼 복음을 갖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 삶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 지금까지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내가 선교사로 가고 내가 여기 목회하면서, 아니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그런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욥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었잖아요. 욥이 지난주에 다 읽으셨을 것인데, 그 욥이라는 그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는 엄청 의롭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 사람은 의롭다고 했어. 내가 하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셔. 그만큼 사랑했던 자라 욥 자기도 너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하고 변론 좀 합시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또 앞과 뒤를 봐도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당신이 오셔서 나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고 나서 욥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욥한테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서 내가 곧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합니다.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나 하나님과는 다르지 않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도대체 어디가 있었느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삶이 자기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옛날에는 하나님을 다 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울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가 42장 6절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내 멋대로 살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귀하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사람은 미국의 대붕을 이끌었던 귀한 목사님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인간의 사람의 행복이나 만족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려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조난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거기에서 진짜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거기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우리 권사님이 오면서 이 성대 저기 그 설교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차에서 근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그냥 기뻐하고 행복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란 존재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 가사 속에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가사가 돼야 되는 가사가 그 가사가 그래서 내 기도가 되고 나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단 한마디라도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일주일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삶과 보람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나와요. 우리 권사님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 치. 내가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가기 전에 내가 교회에서 엄청 은혜를 받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목회를 갈까요? 말까요? 근데 성령교회라는 그 앞에 가장 앞에 앉았는데 거기 가장 앞에 앉아서 찬양 속에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그 찬양 속에 엄청 은혜 받고 매주 울었어요. 매주 은혜가 있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복음서과 함께 연관이 돼서 함께 몇 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냈죠. 거기에서 예수라는 그분 없이는요 이 세상에 즐겁고 만족한 걸 잊겠지. 그러나 그 맛은 끝은 어때요? 항상 씁쓸했어. 정말 예수라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어서 그는 이단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막 찾는 거예요. 많이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3일째 하나님을 돕고 아무래도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 그래서 바닷가에 걸으면서 고민하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그 세 분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것인가. 수없이 고민하고 깨닫고 깨닫고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아. 근데 바닷가를 걷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그 바다에 모래에다 약간 구멍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구멍을 파놓고 조개 껍데기로 가서 바닷물을 갖다가 거기다 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어봤어, 꼬맹이한테. 아, 꼬맹이야, 너 도대체 뭐 하냐? 그러니까 그 얘가 그래요. 네, 내가 저 바닷물을 다 퍼다 이 구멍에다, 여기 구덩이에다 다 넣으려고요. 어거스틴이 그걸 보면서 어리석다. 그럴 수 없단다. 그 구멍에 저 큰 바다를 어찌 거기에 넣을 수 있겠니? 근데 그 꼬맹이가 어거스틴의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 당신의 그 작은 머리에, 인간의 머리로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거. 그러면서 아이가 사라졌대. 아마 상상의 꿈이었던 것 같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상에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막 화내고 내 삶에 왜 하나님 그러실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주실까? 나는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다 깨달으려고 그래. 안 된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더 무궁하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33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오셨고 아니 처음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지지 않아 우리 힘은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고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의 길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찾지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중심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방금 33절 읽었는데 우리 34절까지 읽어볼까요? 33절, 3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내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내 일은 찾지 못할 것이다. 공주의 마음은 하나님이 너가 그 모사가 되었네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막 발벗고 찾아서 나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마을에 뒷마을에 있는 교회를 그냥 놀러 다녔어. 뭐 예수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그냥 놀러 다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씨를 뿌리셨더라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졸업할 때 우리 누님이 저기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 근데 성경을 줘도 그냥 뭐가 나에게 중요해. 나는 차라리 용돈이나 주지. 별로 중요하지 몰랐어. 근데 그걸 가지고 살다가 내가 어느 날 예수를 찾는 그 교회에 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것은 알 수가 없는 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 보면서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게 있잖아요. 내 방법대로 오지 않으시지 않았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싶고 나는 이렇게 축복받고 싶은데 당신은 왜 그 방법으로 주지 않냐고. 그 방법으로 주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창세기 보면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이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때요? 요셉이란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분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비전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크게 쓸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일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보다 아픈 게 없어. 그렇죠? 뭔 사람인데 알지 못한 사람이 나를 채찍하고 날 힘들게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아프지 않은 게 없겠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 구덩이에서 빼다. 그리고 그가 갔는데 애굽에 가서 보디발에 종이 되어서 거기에 살게 됐어. 근데 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 여인의 그 유혹으로 통해서 그가 감옥 속에 빠진 감옥 속에 빠져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건져주지가 않아.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외통했을 것 같아.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고,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아프냐고, 힘겹냐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왜 나는 이 모습으로 살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 가운데 우리는 딱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철저히 버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가뭄 속에 있는 그들을 구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옮겨져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꿈을 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 깨달지 못하고 오늘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과 우리가 하나 다르게 사는 요셉이 아까 우리가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을 그걸 고쳐야 돼요. 어떻게? 요셉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혹이 오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냐 그러면서 살았어요. 우리 같으면 죄 질만 하잖아. 내 LA에 있는 그 목사 후배 목사가요. 진짜 일이 안 풀린 거야. 그래서 보스턴에서요. 정말 고등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보스턴 유니버시티 박사학위 하는데 교수하고 잘못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40이 다 돼가지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지고 근데 40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지금 45반인데 결혼도 못했어. 얘가 고백을 하잖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 욕을 했대. 목사가. 얼마나 힘들면. 근데 난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가. 얼마나 네 인생이 힘들었어. 내가 봐도 너는 정말 잘났는데 정말 똑똑한데 네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있을 것을 우리가 어찌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대.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욕과 같이 그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빗대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배운 것은 욕과 같이 그 목사님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살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말하더라. 우리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초월한 삶이에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아멘.
1: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35절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갚아야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사님으로, 우리 권사님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셔서 부엌에서 평생 사셔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빚져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빚져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 반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바울이, 오늘도 사도바울이 이걸 썼지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알잖아요. 세상 말로 짓을 알잖아요.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해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교회에다 이랬는데, 내가 교회에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냥 성경이 좋죠? 좋은 말씀이죠?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지금. 그냥 읽고만 지나가셨죠.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이란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시작도 주님이시고, 주로 말미암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셨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내 결과도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계획자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마지막 죽는 날 그날 종착지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요.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우리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복음서에서 그들에게 내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고마운 사람. 아마 잊어버렸었을 때.
2: 잊어버렸어요?
1: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 빼고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전도해줬던 사람. 예수를 소개해줬던 사람이 예수님.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이 나의 모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해줬던 그분,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은 하나님 은혜가 됐다고 해. 하나님 은혜.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라고 내 힘으로.
3: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라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다윗이 자기가 모든 성전을 지켜 다 준비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래서 역대상 29절에 이렇게 고백, 29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게 하셨나이까 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살려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 했잖아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캐톨릭 안에서 변질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예수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변화됐던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화형당한 사람도 있고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루터가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겨워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하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였어.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에게 편지했던 글이 이렇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야, 이 종교개혁은 자네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자네 힘으로 유지된 것도 아니며 자네 영광으로 끝날 것도 아니네. 이 일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이니 자네는 그만 걱정하고 침대에 가서 잠이나 자게 그랬대. 모르겠어. 내가 그 책으로서 내가 못 읽어봤어. 근데 이 글이 있더라.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가 하려고 그래. 막 죽어라 그렇게.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여러분 여기 와서 즐겁고 행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마지막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 안길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바로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가 연설을 했는데 너무 연설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정말 저는 신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음이라 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목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오늘은 민수기 다섯 번째, 희망 아이디어 31번째 시간,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이런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도 썰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도 빠져나가고 의욕도 나가고 체력도 빠져나가고 때로는 신앙의 영적인 힘도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썰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작은 백성의 음식 불평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지루해서였습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이 많이도 났네요. 애굽에서 정말 이 말한 대로 값없이 정말 그들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를 대가로 치르고 그들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오이와 참외도 노예의 서러운 눈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억이 왜곡이 됩니다. 오늘 6절의 마지막 문장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맛이 떨어져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할 일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받았던, 가졌던 기억에 비춰보면 입맛이 떨어졌다고 기억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게 화근입니다.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데 이게 당연해지고 그 기적은 급기야 지루해졌고 그리고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구원을 잊어버릴 때 과거의 마늘과 파는 미화가 되고 오늘의 만나는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가 있습니까? 어제가 부임한 지 저에게는 16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의 공개해도 되겠지만 뭐 성도들 다 아니까 제 뭐 패스워드 이런 게 모두가 523입니다.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처음 올 때처럼 목회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하는가? 물론 의도적으로 맨하탄 길거리에 익숙한 거리를 다니면서도 저는 의도적으로 와! 와! 합니다. 잃지 않으려고. 그런데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제가 대하는 모든 것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 생각하며 여전히 설렘을 유지하고 있는가? 회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는 만나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지루해지면 어떨까요? 이 과정 자체가 지루해져 버리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만나를 16년 동안이나

0: 먹지 못한 게 아닙니다. 먹은 게 아닙니다. 만나를 그들이 먹은 지 고작 1년 남짓 지났을 뿐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겨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나인 이 설교가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지겨워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 피차간에 지겹지 않기 위해서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루틴의 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만나인 이 설교가 아 지루해, 나도 지루해, 입맛 떨어졌어 라고 저마다 원성을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모세는 바로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하나님께 토로한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 11절부터 오늘 15절이지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 들려드리자면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짐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또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네. 은혜를 베푸는데 자기를 죽여달라네.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눈뜨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게 지금 기도문인데 그런 모세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때론 사람이 말하는 게 그 말하는 전부가 아니고 그 말하는 내면 깊은 큰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날선 상처가 깊게 패여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책임져 터트려 나오는 그런 비명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맥락의 모세의 용어를 보자면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죽여달랍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노예 제도 아래에서 430년 길들여졌던 세대를 자유롭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려는 어쩌면 불가능한 이 벽 앞에 머리를 쳐박고 터져라 부딪히고 서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될까? 43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하게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고 명랑하고 에너자이틱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어쩌면 이 불가능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서 있는 게 모세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를 얻었지만 책임은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 남자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이 생생한 영상은 그 짐이 너무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 짐으로부터 오는 이 감정의 상함이 주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짐이었습니다. 한편 그 사람들이 그리웠던 겁니다. 이런 모세는 무인도처럼 보입니다. 실체는 있는데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는 그 무인도 같은 모습이 모세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견디는데 누구도 헤아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면 사실은 될 수도 있는 건데 누구도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은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이 사실을 부분적으로라도 감추지 않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강고한 엘리야도 왕에게 처음 통수권자에게 처음 대들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루는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수차례 저주했습니다. 요나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스포트라이트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훨씬 많은 분량 그들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외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오늘 이 타이틀, 희망 아이디어란 타이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꿈틀은 성경이 이렇게 감추지 않고 있다는 솔직함입니다. 감히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자존심도 없는 건지 이런 기도문을 버젓이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할까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아니면 어두운 그늘을 경거망동하게 보일 정도로 비신앙인 것처럼 보여진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법은 그 솔직함에서만 시작됩니다. 모세의 솔직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탄식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는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무너짐을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 죽여달라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배웠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까?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는 모세에게 야,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명색이 지도자인데 그것도 못 견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뜻밖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 안에 오늘 살펴볼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6절엔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모세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도자로 신뢰받는 70명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연륜이 있고 존경받으며 모세를 둘레에서 지켜줄 수 있는 70명을 서게 합니다. 이 70명은 모세,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이 70은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저는 이걸 전공했잖아요. 실제로 매우 유력한 전문가들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핸들링합니다. 이 70은 작은 시작을 아주 커다란 백성으로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맨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맨 앞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아니, 그냥 심심풀이로 이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역사인 출애굽의 가장 선두의 이 70을 그냥 심심풀이로 박아놓지나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 70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결국은 출애굽을 이루는 또 나라와 민족의 기틀을 쌓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의 씨앗이 70명에 나왔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70명은 그들에게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이 70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 이 야곱의 허리, 예렉 야콥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환도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자리입니다. 그건 생산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70이 출애굽을 일으켰다는 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70명이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46장 27절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 모두 70명이었더라.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70명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며 설교했던 그때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도 75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무너진 허리에서 나왔던 70명, 그 70명과 비견하게 하나님은 오늘 무너져버린, 쓰러져버린, 바닥이 나버린, 형편없어져버린 그런 모세 곁에 70명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무너진 사람 곁에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70명을 모세의 주변으로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7절은 오늘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림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모세와 말하고 너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시내 산에서 임했던 영으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말을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림하여 모세와 말하고 임했던 영을 70명에게 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게 임했던 영이 가득한 꽉 찬 그 70명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70명을 거울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열망했던 모습, 내가 가장 피크를 밀물이었던 물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 하나님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모세를 세워줬습니다. 무니칸 목사님에게 20대 후반에 3년 동안 미쳐서 저는 그분의 모든 책들을 제 옆에 두고 탐독했습니다. 닮고 싶어하는 것을 곁에 둘 때 나는 거기에 쉐이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닮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누구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곁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다른 사람 곁에 있습니까? 나는 또 누군가에겐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 약점을 정당화해주는 사람,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내 약점을 정당화해 주니 내 불평을 키워주는 사람 얼마나 속 시원해요. 나만 불평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상처를 핑계 삼아 주저앉게 만든 사람만 곁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는 사람 곁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설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내가 되십시오. 누군가 내 곁에서 믿음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감사를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온유한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습니까? 모세 곁에 세워진 이 70 노인의 이야기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구원을 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짐을 결국 혼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나누어서 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죽음의 짐을 온전히 홀로 몽땅 짊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 곁에도 그러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 앞에 무너졌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저도 늘 그렇지만 예수는 죄인들의 조롱과 배신과 버림받음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썰물인 제자들도 빠져나가고 뭣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아버지도 빠져나가는 그 가장 역사상 깊은 썰물 한복판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서셨던 유일한 까닭은 여러분들이 짐을 홀로 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런 과분하고 송구한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가장 닮아야 될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고 싶은 예수 곁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70 노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 곁에 서고 이 교회 곁에 서서 닮아가기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는 우정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짐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생 광야를 혼자 걷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감사의 사람 곁에 서십시오. 절망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기도의 사람 곁에 서십시오. 무너지는 사람들 틈에서도 세우는 사람들 틈에 서십시오. 다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젠 절망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된다고,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희망의 사람들 곁에 서십시오. 우리는 친구를 닮아갑니다.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고독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나는 혼자야, 나만 혼자야, 나만 억울해, 이런 마음이 위대한 복음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토록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내 영혼에 깊이 울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 희망 아이디어를 명심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그분 곁에 설 때 여러분들 모두는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은커녕 모든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세상, 그러며 저마다 다 외로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닮고 싶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루해져서, 당연해져서,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70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라디오 꿈꾸고 나누고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해보는 시간, 꿈꾸고 나누고 오늘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죠. 동양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사마천의 사기 역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멸의 고전으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록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나 가려진 시선은 없을까요? 특히 사마천이 바라본 고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마천의 기록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그 속에 담긴 왜곡과 시선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아사달 역사 연구의 강사이자 인기 유튜브 채널 아사달 학당을 통해 우리 역사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계시죠? 이충복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1: 오늘 사마천의 사기, 뭐 사기를 기록한 사마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요?
2: 네, 네.
1: 동양 역사 서술의 어떤 뼈대를 세운 위대한 뭐 저작으로 평가되는
2: 네, 네. 예,
1: 사기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중화 중심 네. 문화가 아닌가, 중화 중심주의 그게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깎아내리거나 뭐 왜곡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마천은 도대체 누굽니까?
2: 네. 그래서 오늘 그 사마천의 사기를 이렇게 그 중심으로 해서 동양 역사가 이렇게 서술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마천의 사기가 동양 최고의 사서니까 이제
1: 네, 그렇죠.
2: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마천이 그 사기를 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내용들.
1: 예.
2: 그다음에 사마천의 사기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나라에 미쳤던 그 역사의 왜곡된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물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한족 입장에 중국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한 상태에서 그들보다도 우리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이 시점의 현실을 감안해 볼 적에는 우리 책임이 더 크지요, 사실은요.
1: 아.
2: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원초적인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그 사마천의 사기가 어떤 역사책이었는지 세 가지 그 소내용의 단원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1: 예.
2: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나라를 이렇게 그 멸망시키는데 관여한 그런 배신자들이랄까요? 그래서 한민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전제되는 내용의 서론적인 내용에서 한번 네.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사마천의 그 사기의 내용을 사마천을 다시 부른다는 내용의 내용을 본론적인 사고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현 시점에 달하는 그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관점에서의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1: 네.
2: 우선은 역사 속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대한 한민족에게 한민족 자신이면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 이런 내용 속에서 한번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몇 사람을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달래요.
1: 예. 한민족의 가슴에 대못을
2: 박은 사람들이다.
1: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쇠퇴의 길에 접어들도록
2: 네.
1: 이끌어간 어떤 사람들.
2: 그렇죠. 나라의 네. 어떤 뭐.
1: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2: 망국적인 상황으로 이끌었던 사람이다 할까요?
1: 네.
2: 이렇게 한번 전제하는데 그 역사적인 평가를 뭐 다들 또 달리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해서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2: 우선은 이제 현재 한국 사람들은 2000년 전에
1: 네.
2: 사마천의 사기가 쓰여지기 그 좀 전에 그 한나라가 세워졌던 BC 한 2세기경에
1: 네.
2: 또는 이제 그 이어지는 BC 1세기경에 뭐 한상운이 설치됐다는 그 시기에
1: 네.
2: 물론 한상운의 위치라든가 한상운 설치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상운이 설치될 당시에 그 당시에 고조선 중에 그 삼한 관경제 하에 중국 변방 지역에 위치했던 번조선의 왕을 계승했던 이만조선이 네. 한과의 싸움에서 어떤 내용 속에서 대결이 됐는지 그걸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2000년 전에 중국 한족에 대한 한나라와 조선 여기서 조선이라는 것은 그 이만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조선의 네. 전쟁에서 그 당시에 강대한 한나라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이만조선 약소국 조선이 일패 도지 즉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 네.
2: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역사가 그런 것인 양 알고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보면 사마천 사기의 조선 열전에서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한나라가 이만조선을 치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장수를 여러 번 교체해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 보여요.
1: 원래 그 전한의 한의 무제가 이제 예. 위만조선을 무너뜨린 거
2: 치는데
1: 예. 근데 어려웠었다 원래. 예.
2: 그 자기들 역사 속에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거기에 장수를 여러 번 교체해서도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폐색이 짙어가던 한나라였다. 이렇게 좀 자신들이 이렇게 토론해요.
1: 아, 그런 기록이,
2: 예, 기록이 있어요. 폐색이 짙어가던 한나라가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이 있었는데,
1: 예.
2: 그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은 그 당시에 조선에,
1: 예.
2: 그 즉, 이만조선 내에, 이만조선도 이렇게 강대한 영토니까
1: 네.
2: 그것도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여러 지역의 지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상태의 어떤 제후격의 그 사람 중에 이계 지방의 그 참이란 그 제후가 있었대. 참. 이름이 참.
1: 아, 이름이 참입니까?
2: 네, 근데 그
1: 아, 신기하네.
2: 번조선 내에 이제 이계 지방, 이계라는 네. 지방에 참이라는 그 재상이 있었는데 그 이계 재상 참이 사람을 시켜서 본국 이만조선의 그 당시 왕이 우거였는데
1: 네.
2: 우거를 살해하고 다시 항복했다는 이런 기록이 보여요. 사마천의 사기에. 그래서 네. 이게 상참 내 사인 살조선 왕 우거 내항이다. 이런 표현에 조선 열전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한무제가 이만조선을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다는 그것도 네. 한나라 군대를 통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조선 이만조선 내에 내부 내에서 배반자가 있었다는 사항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죠.
1: 아...
2: 그렇다면 여기 이계 지방의 참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우리 대한 한민족에게 최초로
1: 네.
2: 나라를 배반한 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배신자의 역할의 인물이 아니었던가. 이 얘기는 우리 오늘 역사 속에서도 한민족에게 대못을 박은 사람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1: 지금 이 기록이 있죠. 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2: 사기에 있죠.
1: 예, 사기에 그러니까 위만조선 내에
2: 예.
1: 이제 지방 세력의 성격을 가진
2: 예.
1: 이제 니게 지역의
2: 재상 예?
1: 참이라는 사람이 네.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이 이제 내분을 어떻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2: 그렇죠. 내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제 그를 중심해서 여러 명이 있는데
1: 예.
2: 다 소개할 상의 시간은 아니고 그가 직접 끝까지 항거하는 이만조선의 왕 우거왕. 예. 그러니까 예. 이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 끝까지 항거하니까 내분을 획책해서 우거왕을 살해한 주역이 참이에요.
1: 아...
2: 그게 그 사마천의 사기에 그대로 기록에 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1: 암살하고
2: 예, 조선을 한무제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농경민족의 상투적인 방식인 간첩을 이용해서 이만조선 내에 간첩을 이용해서 내부 교란책을 썼고 그 미끼에 걸려든 조선의 이계 재상 참이 결국은 조국을 배반하고 조선왕을 살해하여 항복하는 바람에 이것이 조선 패망의 이만조선의 패망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마치 을사오적과 무슨
2: 뭐
1: 이완용과
2: 네,
1: 같은
2: 네, 그런, 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1: 그런 인물과 같은 네, 사람이네요.
2: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혹이나
1: 예.
2: 지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게 재상 참은 전쟁 뒤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1: 아, 한나라에서 그, 뭐 상을 줬네요.
2: 한무제의 농공 행상에서 지금의 산동성 지역에 제후로서 핵청을 하는 제후로 봉해져가지고 한나라의 일등 공신이 돼요.
1: 아.
2: 근데 그런 기록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제후로 봉해졌는데 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배반자가 많았다는 얘기죠.
1: 아, 그러니까 이제, 참 외에 뭐 예, 다른 예, 어떤 예. 지방 이제 군주들이나 예. 재상들이 있었겠죠. 같이 합세해서 우광을 이제 예, 암살하고.
2: 예, 예, 예. 연합에서 이제 이만조선이 멸망됐다고 보고. 예. 그런데 그 당시 그 정작 한나라 장군으로서 이만조선을 치다가 실패한 장군들이 많아요.
1: 아, 네.
2: 그런데 그 당시 두 사람 유명한 장군이 양복이라는 사람하고 순체인데
1: 네.
2: 그들은 차명에 처해 돼요. 너희들이 제대로 전쟁을 못 벌여서 이만조선을 멸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서 한무제에서 참하는 한무제가 참하는 그런 벌을 받아요. 뭐 이런 기록들을 네. 볼 적에 그 당시에 그런 내부의 어떤 그런 반란 세력에 의한 것이 이만조선을 그나마 또 멸망시키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초기에, 서론에서 이제 한민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으로서 참을 수리하고 있고.
1: 예.
2: 그 다음에 뭐 그게 또 달리 표현될 수 있고 달리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삼국 통일이 신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1: 네, 그렇죠.
2: 그럼 신라에서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통일의 주역이 김춘추예요, 사실은요.
1: 네, 그렇죠. 이제 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네, 연합은. 이렇게.
2: 근데 김춘추 개인을 또 보면은
1: 예.
2: 당나 군대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나당 연합을 결성시켰는데 그 계기의 내용을 보면 그게 또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김춘추의 그 사위가 김품석인데,
1: 네.
2: 첫째 딸이 고타소인데, 그 김품석이가 지금의 백제와 접경 지역으로서, 그 당시에 국경 지역으로서 상당히 요지였던 경남 합천.
1: 네.
2: 합천이 그 당시에 대야성이에요.
1: 합천이 대성. 그 당시에 네, 이름이 네,
2: 대야성인데, 네. 거기에 성주가 김품석인데,
1: 네.
2: 그 백제와의 싸움에서 그 지역 변방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상태에서 김품석의 부하가 또 김품석의 어떤 정책에 반하는 상황에서 백제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거기서 백제가 결국 윤충 장군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김품석 그 부인 고타수와 김품석이 살해돼요. 김춘추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사감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백제를 대해서 원한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1: 예.
2: 그런 상태에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게 실패로 끝난 상태에서 왜 일본에 가서 또 요청을 해요. 백제를 치자는 요청을 하다 그것도 실패해요.
1: 예.
2: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연결된 게 당나라였다. 근데 당나라가 그 당시엔 고종이에요. 고종인데 고종 이치 아버지가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1: 예.
2: 이세민이 두 번이나 고구려 침략을 시도하다가 크게 실패했잖아요.
1: 그렇죠.
2: 결국 죽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유언으로 그 고구려 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어요. 그런 상황의 약점이 당나라에 있다는 것을 안 파악한 김춘추가
1: 예.
2: 대당 군사 연합을 성공시키잖아요.
1: 나당 연합.
2: 그 상황 속에서 백제도 멸망이 되고 고구려도 멸망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볼 적에 아니 백만 대군의 강군을 자랑하던 고구려가 결국 멸망이 돼요. 그러니까 김춘추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개인적인 사감 속에서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갖다가 삼국 통일을 했다. 그런 면의 어떤 지적적인 사항을 볼 수가 있고
1: 네.
2: 그다음에 또 볼 적에 고구려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1: 네.
2: 연개소문이 있을 당시에는 그 당나라 세력을 다 물리치는 상태에서
1: 예.
2: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연개소문의 아들들 남생, 네. 남건, 남산
1: 네.
2: 이들 세 아들 사이에 네 분이
1: 이어서
2: 남생이 결국 당나라에 항복을 하잖아요.
1: 네.
2: 항복하고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키잖아요. 이렇게 볼 적에 결국 신라의 김춘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연남생, 그들도 우리 한민족 사회에서 우리 한민족에게 대못을 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어떤 평가를 또 역사적인 평가를 해보면서.
1: 사실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은 민족이죠.
2: 같은 민족이죠.
1: 우리가 같은 한민족.
2: 같은 민족인데 네. 같은 민족의 통일 과정에서 나당연합을 결성시켰던 주역의 김춘추.
1: 네.
2: 또 결국 거기에 아버지들까지는 강력하게 대항해서 고구려가 계속 이렇게 강력한 국가로서 유지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끼리의 내분.
1: 내분으로 인해서.
2: 이런 것도 결국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인 상태에서 고구려가 멸망되게 했다는
1: 남생.
2: 그런 내용 속에서 김춘추와 연남생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대못을 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1: 예.
2: 경각심을 주는 상태에서 일단 지적을 하고
1: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2: 네.
1: 공부했을 때는 그래서 결국 이제 당나라가 뭐 도호부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2: 네.
1: 네, 백제에서는 이제 네. 뭐 웅진도호부, 네. 뭐 그리고 고구려는 안동도호부였나요?
2: 안동도호부,
1: 네. 뭐 그리고는 뭐 신라 안에는 계림도호부, 뭐 이렇게
2: 네, 네.
1: 예, 계림도독부죠, 도독부,
2: 네, 네, 도독부.
1: 도독부를 세웠죠.
2: 네.
1: 그래서 뭐 웅진도독부, 안동도독부, 계림대독부 설치해가지고 결국 당나라가 사실 이 한반도를 삼키려는 그런 야욕이 있었던 거 맞지요. 그것이.
2: 그렇죠. 애국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신라와 이렇게 나당연합을 결성시킬 수가 있었다는 네.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애적이 침략해서 나라가 멸망되는 과정 속에서의 역사를 보건데 그 멸망의 원인이 그쪽 적국에서 쳐들어오는 그 세력의 어떤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1: 예.
2: 그보다도 내분적인 내부의 어떤 그 적국에 내응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는 게 더 큰 요인이었다는 상황을 이제 지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것이고
1: 네.
2: 또 한말에
1: 한말에
2: 한말에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완용.
1: 예, 이완용.
2: 이완용은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등을 주도한 대표적인 친일파 세력으로서 을사 5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배신한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네.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1905년에 학부 대신으로서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섰고 1910년에는 총리 대신으로서 스스로 한일 양국 병합 전권위원이 되어서 한일 합병조약을 체결해서 일제는 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일 합병조약 체결의 직후에 1910년 8월에 이완용에게 훈 1등 우길 대수장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직후에는 8월에 금척 대수장을 받았고 1912년 2년 후에 8월에는 한일합병에 대한 공로로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기도 했는 어떤 그런 인물이 또 이완용이라는 이완용. 그런 인물이었죠.
1: 네.
2: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한민족에게 대못을 친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밝혀보고 가장 우리 현재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는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일제 식민사관에 관한 그 식민사관 역사 이걸 갖다가 우리 역사인양 계속 우리는 배우고 공부하는 상태에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상태의 어떤 내용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인데 어떤 그런 상황의 진척상은 보이지 않고 동양 최고의 사서로서 우리 한민족에게 어떤 역사적인 왜곡의 단초를 제공한 삼화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 어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살펴보는데 여기서 본론적인 상황에 삼화천을 다시 부른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한번 적어봤는데
1: 예.
2: 우선 삼화천의 사기가 갖는 역사적인 어떤 평가 또는 그 어떤 사기가 갖는 그런 비중 이런 상황을 보면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대륙에서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역사책 중에 삼화천의 사기만큼 우리 동양 역사 속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역사책은 결코 흔하지 않다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또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삼화천의 사기는 동북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삼화천을 갖다가 역사의 신이다 뭐 이렇게 추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삼화천을 갖다가 근데 삼화천이 그 사기를 앞에 놓고 이렇게 시시비비가 여전한데 이 내용도 삼화천의 어떤 다른 얼굴 삼화천의 사기의 다른 얼굴이 아닌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삼화천의 사기가 쓰여질 당시가 중국은 어떤 시기였냐면 대략 삼화천의 사기가 쓰여질 당시는 중국의 그 7대 황제였던 그 한무제 때예요.
1: 네, 한무제 때. 네,
2: 한무제 때에서 그 한무제가 유철이라 하는데 그 한 나라의 7대 임금인데 그 시기는 삼화천의 사기가 완성된 시점은 유방이 세운 한나라 시대에서 시간이 한 100여 년 지났던 기원전 한 97년경으로 보면 돼요. 삼화천 사기가 완성된 시기가.
1: 예.
2: 그런데 그 시기에서 그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시점에서 대략 시기가 한 100여 년 지난 상태에서 한나라의 전성기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한나라가 세워진 그 시기 이전에 한 3000년간은 동방의 한민족, 우리 대한민족이 중원까지도 정확했던 동방의 중심 국가였다는 것이 이제 고조선 시대였던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1: 네.
2: 여하튼 삼화천이 그 살았던 시대는 한고조 유방에 의해서 새롭게 출발했던 중국 신중국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던 그런 시점이었다고 보고 요즘에도 우리가 그 아시아 또는 나가서 세계 속에서 얼마 전까지 그 뭐 한류 바람이 일었다 그런 상황의 내용을 많이 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요 당시에 그 비유되는 상황으로서 우리의 한류, 대한 한자의 한류 바람과 버금가는 그런 상황에 중국 한나라 한, 중국의 네. 한나라 한의 한류 바람이 이 시기에도 중국에서 동아시아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으로 의미적인 상황의 어떤 내용을 흐름을 좀 같이 볼 수가 있다 하는데 이때 중국 한나라가 쓰면서 중국 한족은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한족이라고 하잖아요.
1: 예.
2: 한족들은 중국, 중국어의 모태가 되는 한언을 이렇게 정착시켜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한이, 중국식의 한이, 그 다음에 중국식의 중국 음식, 뭐 한식, 이런 것이 새로운 문화가 정립됐던 시기라고 보여지는 것이 또 이 시기예요.
1: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 네.
1: 일단은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운 사실 시기와 사마천이 활동한 시기는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네, 어쨌든
2: 100여 년
1: 시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우고 이 한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국가로서의 그 자리를 네. 이렇게 네. 자리 잡고 네. 있었을 때
2: 네.
1: 그때 이제 사마천이 이 한 나라의 어떤 역사들 네. 한 나라 또 주변의 어떤 역사들 함께 네.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떤 한류 열풍처럼
2: 그렇죠.
1: 그 한 나라의 어떤 열풍을 일으키는
2: 네.
1: 그런
2: 중국의 한 나라의
1: 사람이다.
2: 예, 한 나라 한자의 한류 열풍이었다. 그 당시 예. 이렇게 얘기가 평가할 수가 있죠.
1: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네. 결론적으로는 이 사마천의 사기를 우리는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단적으로 딱 질문하자면은 네. 어떻습니까?
2: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 속에서 정확한 사항의 내용 속에 이런 분야의 내용은 우리가
1: 믿어야 되고
2: 이런 사항의 내용은 변조된 사항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왜곡된 사항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구분을 이제 결론 지을 수가 있는데
1: 예.
2: 사마천의 사기가 쓰여질 당시에 개인적인 사마천의 입장을 볼 적에도
1: 예.
2: 그렇게 역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인
1: 그런
2: 사항으로
1: 배경이 있다는 말씀이죠.
2: 배경이 있다는
1: 네.
2: 왜냐하면 이제 한무제의 의도대로 역사책이 이제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 당시 황제였던 한무제의 의도대로 사마천이 사기를 썼는데 사마천의 아버지도 역사를 서술하는 태사령이었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사마천의 네.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마담이에요.
1: 사마담.
2: 그런데
1: 예.
2: 태사령으로 있었던 사마담이 그 한무제의 역사를 쓰라는 그런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살을 해요. 자살을.
1: 아 자살을 하는군요.
2: 네.
1: 네.
2: 그렇다면 그 배경하에서 그것을 계승한 사람이 사마천이에요.
1: 네.
2: 아버지는 역사를 쓰는 사람인데 자기의 어떤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자진했던 그런 역사 기록이 있고
1: 네.
2: 그걸 이어받았던 사람이 사마천인데 사마천도 이런 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에 어떤 그 배경을 인정하면서 그 쓰는 과정에서도 사마천도 또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소개하면
1: 예.
2: 사마천의 친구 중에 이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 예.
2: 그때 흉노와의 싸움에서 그 이릉이라는 사람이 초기에 엄청난 승리를 해요.
1: 아.
2: 5천 명의 한족의 병력으로 한나라 군대로 그 당시 강군이었던 그 흉노족을 흉노촌 3만 명을 엄청 크게 대파해요.
1: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2: 대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흉노의 선후가 그 이릉의 군대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재정비해서 결국 다시 되돌아서
1: 다시
2: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예. 이릉이 사로잡혀요.
1: 아 네.
2: 근데 이제 한무제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릉이 제대로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했다. 사로잡혔다. 이렇게 해서 이릉의 가족들을 다 참살하려는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이릉과 중마고우였던 사마천이 네. 반대를 해요.
1: 아,
2: 그를 네. 살려달라고.
1: 친구니까.
2: 친구니까.
1: 친구니까 살려달라고.
2: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변호했다 해서 사마천을 갖다가 궁형을 시켜요.
1: 아.
2: 남자수의 생식기를 갖다가 다 잘라버리는.
1: 아,
2: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사마천을. 근데
1: 네.
2: 나중에 결국 3년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네가 역사책을 쓰라고 이렇게 한무제가 명령을 내는 상태에서 역사책을 쓴 거예요. 그래도 사마천의 사기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항의 한 다섯 가지 내용은 그런 데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2: 그 다섯 가지 내용이 뭐였냐면은
1: 예.
2: 그 사마천의 그 오제 본기에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제가 이제 뭐 네. 황제
1: 네.
2: 그다음에 전욱 제국 요인금, 순인금을 이제 오제라는데 중국 역사에서
1: 네.
2: 그 오제의 기록 중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는 일단 역사적인 사항에 정확한 내용으로 부합이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첫째 그 중국의 역사 속에서 황제라는 헌원 황제,
1: 네.
2: 그다음에 염제, 그다음에
1: 예.
2: 우리의 배달신식에서 소개되는 치우처랑, 치우 등과 같이 오제 본기에 등장하는 인명은 실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인명이 정확하다. 이런 내용하고 둘째, 곰. 우리 그 한민족, 대한민족의 그 토템의 부족이 여섯인데
1: 네.
2: 그 상징 동물이 곰이에요.
1: 네.
2: 곰. 그 다음에 큰 곰, 그렇죠. 승냥이, 늑대, 이리 등의 맥족과 또 호족의 호랑이. 이선 여섯 토템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아시아 북방계 여섯 부족의 토템이라는 것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이제 신동 씨라고 이제 중국 역사에서 사망, 수인 씨, 신동 씨, 복희 씨가 있는데 그 신동 씨가 염제이면서 치우가 새 표현되는 그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
1: 네.
2: 이런 것이 그 황제와 치우 염제가 크게 전투를 한 것에 대한 역사 사실에 부합이 되지만 여기서 황제가 치우를 갖다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황제가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의 내용은 그 황제가 치우에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치우 부하 중에 치우비라고 있었어요.
1: 네.
2: 치우비를 황제가 이렇게 쳐서 잡아 죽이는 내용을 치우 황제를 죽인 걸로, 치우 천왕을 죽인 걸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또 잘못된 거고.
1: 아.
2: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황제의 치적은 또 역사적 사실에 대체적으로 부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째 내용 중에서는 상서 내용의 요 이후에 그 일만이 기록된 내용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문장이 우아하지는 못해도 온당한 내용 속에서 상당히 있는 표현된 내용으로 부합된다. 이 다섯 가지의 진실한 내용만은 사기 속에서 오제 본기의 어떤 역사책도 흉내낼 수 없는 동북아 최고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그 네.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역사를 갖다 한국인이여 잃어버린 민족혼, 그러한 우리의 민족혼을 되찾아서 박달 민족의 새 역사를 한번 다시 써보자는 그런 내용의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삼마천의 사기의 내용 속에서 일단 한번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금 또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한국인이여 우리 이제 다시 일어나서 꿈을 꾸자. 한강의 기적에 만족하지 말고 일어나서 대륙을 호령했던 조상의 애침, 민족의 함성에 기울이면서 우리의 홍인간의 민족혼의 그런 부활로서 시작되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바른 역사를 써보자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1: 네, 네.
2: 오늘의 역사 시간을
1: 길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마치 강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네.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청취자들이 아마 사마천의 사기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치읍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하신
2: 그렇죠. 네.
1: 뭐 오제본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오늘 얘기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
2: 그렇죠.
1: 또 사실인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참 좀 왜곡된 부분도 있다.
2: 네.
1: 사실 이 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그 어떤 관점에서 그 타인의 눈으로 기록된 이제 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엔 그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모습이.
2: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술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2: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꿈꾸고 나누고 역사 공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역사를 아는 것이 바로 힘이죠. 우리의 내일을 가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말 의미 있고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꿈꾸고 나누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 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선착순 네.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진짜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디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
1: 제품도 있고
0: 네.
1: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어,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아우,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면
1: 평평하게 주무시면은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아. 또 좋게 된대요.
0: 아,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 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0: 어,
1: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오,
1: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뜨리는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딱 뜨들겨주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뜨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0: 아,
1: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니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벅지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한국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아.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
0: 오,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아,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 이번에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아.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저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이 장안에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웃레스트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을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리고 이제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구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구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1: 많습니다.
0: 많습니다.
1: 예, 예.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뜨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Yes, this is 입이 뜨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2: How are you today?
1: I'm doing very well. How are you?
2: I'm doing very good myself. Thank
1: Great.
2: You for asking.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현실적인 주제를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월세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대요. 주인공은요?
1: 잠실에 사는 프로 재택너 지원이 청취자님께서 신청을 해 주신 주제입니다.
2: 아주 뭐 자세하게 월세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옮기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그렇게 파기하면 본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 이제 중개료를 내야 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죠?
1: Yes.
2: 이 이야기 오늘 영어로 할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가 계약을 만료하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됐었다. 이런 말까지 오늘 사연에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월세 자체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연 내용 그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자, 9년 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월세 살이를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년이 됐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한 문장에 담아 볼게요.
1: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2: Okay. Start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하기를 시작했다죠.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월세 집을 그냥 monthly rental hom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년 전, 9 years ago, in college. 그러면 그것까지는 전치사고로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때 이제 월세살이를 시작했는데 그게 9년 전이다. 자, 어순 잘 보세요. 갈게요.
1: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2: 자, 그 다음에 보통 월세 보증금은 천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1: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2: Deposit이라고 하면 어디에 넣어놓는 돈을 말하는데 securit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말합니다. 아실 것 같아요. The 붙여서요.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로 최소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Usually 앞에 붙여서 one more time.
1: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2: 그리고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는 낮아진다. 잘 들어보세요.
1: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So, the higher the security deposit, the more you pay as the security deposit, 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2: Okay.
1: Monthly rent라고 하면은 자, 매달 내는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
2: 월세.
1: So the 월세 goes down. 더 내려간다. 즉 비용이 덜 들겠죠.
2: 그렇죠. 근데 이제 주어를 보증금으로 잡았으니까 더 많은 보증금이 월세를 끌어내린다. 그런 의미로 bring down이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자, 주어와 그 뒤에 목적 관계를 잘 보세요. 자, 보증금을 다시 주어로 잡을게요. A higher security deposit.
1: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2: 물론 월세에는 관리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요.
1: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2: Maintenance fees. 발음 도와드릴게요. 관리비.
1: Maintenance.
2: 중간에 T 발음은 잘 안 합니다. Maintenance라고 잘 발음 안 하고 maintenance 이렇게. Maintenance fees.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separately 따로 내야 된다. 다시요.
1: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2: 만약에 월세가 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수도 있죠.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2: Mm-hmm.
1: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f you are behind on something particularly, it means that you are late with it.
2: Mm-hmm.
1: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meaning if you are late with paying your rent, it i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2: Mm-hmm.
1: It i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2: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deduct라는 건 차감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서 차감된다.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자,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월세가 밀리면 할 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이런 경우는 on이 꼭 있어야 되죠?
1: Mm-hmm.
2: Mm-hmm.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넣었을 때는 I am behind schedule 그럴 때는 전치사 없이 쓰는데 여기서는 월세 내는 거가 밀렸다 이런 의미니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꼭 on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2: 자, 월세 계약서에는 실내 흡연 금지라든가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의 특약들도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1: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2: Lease 자체가 계약서란 말도 되고요. Lease agreement 혹은 lease contract 다 월세 계약서를 말하죠. 거기에는 special clauses, clause 자체는 조항 같은 거니까 특약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1: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Smoke-free meaning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인.
2: Okay.
1: 이 말이 되겠죠. 스모크가 없어요.
2: Smoking free라고도 안 하네요. 그냥
1: no,
2: smoke-free.
1: It's smoke-free.
2: 어, which 담배 피는 건 smoking이니까.
1: Right.
2: Smoking free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요.
1: So if someone, let's say, grabs a cigarette and, and is about to light up, then you can say, oh, excuse me, this area is smoke-free, meaning you cannot smoke here.
2: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Smoke-free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 pets are allowed,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특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집주인은 매년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자, 부동산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1: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2: 자, 그 뒷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앞에 monthly rent cap policy란 게 나왔어요. Help us out a little bit.
1: Monthly rent, 쉽죠? 매달 내는 월세. And cap policy. So this is like a rule. It's a policy. But it's a cap policy. CAP, 우리 모자 할 때.
2: 맞아요. 야구 모자.
1: 쓰잖아요. 그렇죠. Cap also means lid, something that covers a container or a bottle.
2: Okay.
1: 뚜껑이란 뜻도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something limits something. So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를 말하겠죠.
2: 그렇겠네요.
1: Right.
2: Income cap 하면 뭐 저기 임금 상한제
1: yes.
2: 이런 것도 있듯이요. So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the landlord, 집주인이 can raise the rent, 월세를 올리다 by 5% every year. 5%가 상한선입니다.
1: So now there is a limit, right?
2: 그렇죠. Moving on.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2: Renew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하는 거죠. 자,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분이 좀 좋은 분이시면 이렇게 안 올릴 수도 있다. 사시던데 뭐 굳이 안 올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1: sure.
2: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So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Renew, 강제 뒤에요. One more time.
1: Renew. Renew the lease.
2: Yeah. 자, 그 다음에 사연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직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1: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I changed jobs, switched jobs. 자, 일을 바꾼 거죠. 이직을 했다.
2: 맞아요.
1: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어딘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with a short commute. Commute 하면은 I commute라고 하면은 뭐 출퇴근을 한다.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그렇죠. 거리를.
2: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I wanted to live somewhere close
1: exactly.
2: to my office.
1: Uh-huh.
2: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1: Right.
2: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이런 경우는 꼭 with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Mm-hmm. 출퇴근 거리가 짧은 그런 어딘가에 살고 싶었다. 이직을 하면서 I changed jobs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요.
1: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2: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 집을 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쉽네요. Cancel.
1: Mm-hmm. Yes.
2: I canceled the contract.
1: Before my lease was up.
2: 이게 만료죠?
1: 네.
2: 이게 순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1: My
2: lease is up. 그러면 나 저기 임대 계약 만료됐다?
1: Yes.
2: When is your lease up? 이렇게 물어봐도 언제 만료되니?
1: 아하.
2: 이 업이 만료네요, 그럼 여기서.
1: 약간 완성된, 끝난 이런 느낌이죠.
2: 그렇죠. So before my lease was up.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얘기죠.
1: Right. For example, you can say, hey, time's up.
2: Time's up.
1: 시간 끝났어요.
2: 그러니까 거기에 업이 또 올라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끝.
1: 끝.
2: Time's up.
1: Right.
2: 이렇게 하듯이.
1: Mm-hmm.
2: 자, 새 집을 구했는데 내가 이제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뭐 만료되면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되는 건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면 real estate agent's fee, 부동산 중개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1: Real estate agent's fee.
2: When we found a new
1: tenant.
2: Tenant. Tenant. 세입자를 부르는 말이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1: T-E-N-A-N-T. Tenant.
2: 여기 이제 we가 나오는 이유는 집주인분하고 나하고 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집에 오면 이렇게 집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1: sure.
2: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When we found a new tenant.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내가 냈다. 다시 한 번요.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자, 이티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픈 단톡방에서 이티형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단톡방들 몇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 안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1: Okay, let's take a look. The first one is to be behind on one's rent.
2: 월세가 밀리다 할 때요. Behind, 그 다음에 on one's rent 붙이면 됩니다. 이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2: 내가 월세를 좀 못 내고 밀렸을 때 집주인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 영어로
1: The landlord was very understanding when I was behind on my rent.
2: Somebody was very understanding. 그러면 이해심이 많게 해주신 겁니다. 자,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임대계약 같은 걸 재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renew라는 말 씁니다. Renew a lease. 자, 모든 계약 갱신은 이 단어 쓰시면 돼요.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2: 좋은 집주인 만나면 월세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One more time.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2: 아파트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임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I like the apartment so much that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2: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료요.
1: Real estate agent's fee.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자, 부동산 중개료가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총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1: The real estate agent's fee changes depending on the total cost.
2: Depending on the total cost. 전체 집값이라든가 전체 임대계약 비용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도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해서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ll done,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3: Oh,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4: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3: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4: Yes, I am in a dilemma.
3: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2: (목소리) 자,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2: 우리 아파트 월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돼요. expire 쓰시면 돼요. 자, S 붙여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2: 그랬더니,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거기 계속 살 거예요? 그랬더니요.
1: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2: 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집주인분이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셔서. 자,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Okay?
1: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2: 부담이죠? 아유, 그럼 부담스러울 텐데.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1: Yes, I'm in a dilemma.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죠. 빠졌다가 in으로 표현됐어요. I 그렇죠. am in a dilemma.
2: 약간 우리말의 고민이야.
1: I don't know what to do.
2: 그렇게도
1: right?
2: I'm in a dilemma. Okay?
1: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2: 잘 됐으면 좋겠네요.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그대로 쓰시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2: Goodbye.

더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과연 이 회사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가.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데 그 고민의 시간이 3년이 걸린 거예요. 이 회사에 남았을 때 장점을 생각하면 동시에 문제점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내 마음속에 뜨니까 둘이 이렇게 박치기를 하니까 옴삭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냐면 지금 회사에 남아있으면서 여기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직을 하려면 이직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 아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 같은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 경험을 반복할수록 실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자꾸 못하게 되면 또 내가 미루다가 제대로 못했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저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게 나중에 나는 정말 이런 결정 내린 데는 젬병이야. 자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 뭐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일종의 또 반복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라는 게 생깁니다. 일종의 되새김질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 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막상 중요한 행동이나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많은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이 그만큼 나한테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어떤 그 결과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는 건 이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일종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 좀 더 나가면 후회에 대한 공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만 원의 이득을 얻을 때보다 10만 원의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후자 쪽에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팔게 되면은 그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라든지 불편함 같은 거를 내가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걸 이 가게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혹시 정점에서 사는 거 아닐까. 사자말자 내가 사면 항상 빠지지 않을까. 특히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정의 무게가 나한테 한동안 나를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아, 내가 나중에 분명히 이거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못 띄어요. 다시 말하면 행동을 먼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머물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그런 상태에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과 감정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항상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마음 항상 그 활성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뭐 헬스클럽 이런 거를 나가는 거, 운동하러 나가는 거 가야 돼. 이거는 이성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나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 있을래. 이거는 감정이 시키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저 소파에 좀 쉬고 싶고 좀 지치니까 이거를 입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둘 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고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반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마음 중에 어느 한쪽을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전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가

0: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두 개가 A or B의 이슈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어쩌면 둘 다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A and B의 이슈로 봐야 돼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마음이 둘 다 다 내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 중에 한쪽을 빨리 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반쪽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둘 다 활성화되는데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세상에 배우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명이 존재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100%를 갖고 있어요.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B는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0% 갖고 있어요. 100대 0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다 A를 택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51%를 갖고 있고 B가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49%를 갖고 있어요. 51대 49의 상황이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51대 49에서 멈출 거예요. 왜? A를 택하는 거랑 B를 택하는 거랑 둘 다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가 않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1%를 선택하자니 지금은 내가 이 51%를 좋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뭐 배우자와 같이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도 하고 앞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 그쪽보다 오히려 내가 포기했던 그 49%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고 후회하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 중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주어진 그 순간에서 51%를 선택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특성을 51%가 갖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1%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살면서 100%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1: 뭐가 51%인지 뭐가 49%인지를 모르겠어서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0: 51대 49에서 잘 모르게 한다면 그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우선순위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하는 답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시간에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브랜드의 맥주를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이걸 마시는 걸 좋아한다. 조금 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도 50으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잘 못할 수가 있는 이유가 일단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지러지지 않거든요. 둘 다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100%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를 바꿔야 돼요. 저는 한 40% 정도의 확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의 확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로 가는 거가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40% 정도 확신감을 가졌다면 일단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걸 조정해 갈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해요. 실패 없는 선택, 1%도 손실이 없는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각도에서 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변수와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안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거를 스퀴즈해서 빼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맥시마이저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많이 모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후회 없는 완벽한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정보가 많이 모이면 오히려 선택을 더 못해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 조합 자체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생각되고 그냥 충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다 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선택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어떡하죠? 그 들어갔던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100% 완벽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그런 그 기초인 것 같아요. 저는 맥시마이저들에게 이 질문을 꼭 했으면 해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선택을 다시 돌아봤을 때 과연 고개가 끄덕여질 것인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주어진 그 어떤 조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로 스퀴즈해서 결과를 뽑아냈어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중요한 어떤 다른 요소를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신경 썼던 그 저 조건보다 정말 중요한 요소를 그때 나는 경험하지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또 시간을 떠나서 10년 후에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내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들은 너무 결과 중심적이에요. 이 결과가 나한테 줄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안하죠. 하지만 불안한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상황은 늘 변화되고 있고 항상 실패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소스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원웨이 도어예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이 있어요. 두 번째 문은 투웨이 도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아니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두 번째 투웨이 도어 앞에서도 이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완벽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갔다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경우는 투웨이 도어예요. 해보고 나서 아, 좀 더 가면 다시 나오거나 해도 충분히 괜찮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학생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적어도 인생의 2년 정도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해라. 저도 예전에 젊을 땐 그랬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만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떻게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저도 이제 인생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전 시간을 돌아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1991년에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1992년은 그럼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예전에 그 교수가 되기 전에 학원 강사를 오래 했어요. 석사를 마치고 나서 한 6년 정도 다른 일을 학원 강사를 보면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때 보면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빨리 박사과정에 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어쩌면은 그 디딤돌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석사 이후에 한 6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고 또 학원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실제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받침이 됐어요. 저는 실제 강의를 하면서 학원에서 단련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내 얘기를 듣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는 사람이 많다면 계속 무리하게 어떤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때 어떤 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보면은 오랫동안 서서 강의를 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청중과 함께 같이 얘기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경로만 생각을 하면 시간 손해죠. 오히려 그 6년 동안에 빨리 박사과정에 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하면은 교수 호봉도 높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제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쫙쫙쫙 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매 순간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걸 기억해요.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는 항상 이게 맞나 그렇지 않나 이런 고민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누구한테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대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인생에서 적어도 20번의 세컨 찬스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게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난 포기 못해. 라고 하는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 저, 종류가 세 가지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가,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IMF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 갔다가도 돌아왔어요. 10명 중 6명은 중간에 공부를 지속하지 않고 돌아올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결정이긴 했어요. 장학금이 없으면 그거를 잘 유학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학문의 길에서 한 6년 정도 비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때 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수술 때 들어가서 내가 과연 중간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순간이 오니까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그러셨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저 어머님 손을 잡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도 네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살아. 그래서 잠깐 그 수술이 되게 8시간 수술이었기 때문에 8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그때 떠오른 게 제가 상담자가 되고 싶었던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수월한가, 또 실제 뭐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분명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한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잘 부합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가? 진짜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서 그게 부담이 돼서 가지는 그런 실상은 없는 그런 두려움인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80이 됐을 때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인생을 충분히 많이 살고 나서 이거를 다시 회고적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이 정말 나한테 어떻게 여겨질까? 만약에 그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런 조언은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이런 것도
0: 네. 생각보다 요즘은 인터넷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나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일단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한 가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 그런 거 의견을 구하지 않고 혼자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제 사람들한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설령 내가 후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감 자체는 좀 그래도 분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책임 분산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은 이미 어떤 그 저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그냥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확신 빌리기 또는 용기 빌리기 이런 용도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거기서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따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히 화가 나고 뭔가 내 진의 같은 게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해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멘토라든지 또는 뭐 종교인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치료자인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했듯이 정작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이거에 좀 더 주의를 기우는 게 어쩌면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될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건 당장 부담이 많잖아요.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의 부담감이나 후회할까 봐 이런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생기니까 조금만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미루게 되면 당장은 불안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일종의 단기적인 보상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에서 브레인이 스탑이 안 돼요. 그 뇌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생기니까 컴퓨터 작업을 지금 끝내면 컴퓨터를 꺼야 전기가 절감되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계속 켜놓기 때문에 그 백사이드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인지적인 에너지는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 되게 지치게 되고 오히려 더 힘있게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조금씩 나중에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하는 시기가 더 임박해서 다가오게 되겠죠. 뭔가의 마감이라든지 생기거나 하면 그러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차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예견되는 비난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비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또 이번에 제대로 결정을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쳐서 사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1: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랄까요?
0: 책임에 관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과 관련된 두 번째 단어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어떤 것들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황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마치 이번에 한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뭐 결과 좋지 않을 걸 예상하고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성해가는 나의 라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후회 없는 삶이 완벽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 실수나 실패를 나 자신의 전체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마라.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의 부분적인 어떤 거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체 실패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동등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크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떤 부분적인 실수나 그것을 나 전체의 실패와 이걸 분리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선택이 나쁜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설령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 전체의 실패와 이 두 개를 같이 보지 말라는 거. 설사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선택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그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자기조절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유형은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걸 예방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피하는 거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플러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당장 그 위험 자체는 좀 줄어들고 안전하게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 게 아니니까 성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마이너스를 줄이는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더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는 이 플러스 방향에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찬물을 끄면 뜨거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끄면 찬물만 꺼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틀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는 이 향상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 예방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힘들죠. 두 개의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뭘까?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하는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다만 그 두려움과 함께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운전대를 갖도록 하지 말라. 두려움은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은 내가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선택하고 다시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충분히 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6월의 첫 번째 주말 미 동부 뉴욕과 뉴저지일 때는 찬란하게 부서지는 초여름 햇살과 푸르른 녹음으로 눈부시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의 혹독한 한파를 굳건히 이겨낸 대지가 마침내 초록의 생명력을 뿜어내는 이 계절의 정경처럼 거친 이민의 삶 속에서도 묵묵히 영적 전쟁을 감내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여정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길어진 1조 시간만큼이나 세상의 소음은 더욱 활기를 띄어가지만 하루의 해가 저문 뒤 찾아오는 신선한 미풍과 청명한 여름밤 하늘의 별빛은 지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일깨워 줍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싱그러운 초여름날 성도들은 세상의 분주함과 화려함을 쫓기보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삶의 한가운데서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내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이 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 그 은총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프티드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성취를 정체성의 척도로 삼는 현대 이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일상의 노동에 대해 심각한 가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나 존 칼뱅은 사제나 수도사의 성직뿐만 아니라 세속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당한 노동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소명임을 일찍이 말하여 왔죠. 이러한 소명론을 현대 이민 성도들의 상황에 맞추어 심도 있게 재해석한 신학가가 티모시 켈러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일과 영성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나 우상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경작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예배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직장에서의 승진 또 이력서의 화려함 혹은 경제적 지위가 더 높이 상승하는 그 삶의 안녕에 의탁하려는 유혹에 늘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오스키니스가 말했듯 오직 단 한 분의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훈련할 때 세상의 평가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일상의 고단함은 거룩한 소명의 훈장으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에스더가 왕비라는 높은 자리를 자기의 부귀와 안위가 아닌 이스라엘 동족들의 구원을 위한 하늘에 주신 기회로 여겨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터 역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진정한 선교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지하 워십에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뉴저지에서 20년 가까이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 이민 성도의 믿음의 편지를 가슴 깊은 경의를 담아 대독합니다. 벌써 6월이네요. 벌써부터 화씨 80도를 웃도는 후덥지근한 초여름 더위가 뉴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세탁소 문을 열고 보일러와 프레스 기계를 가동시키면 좁은 가게 안은 금세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스팀과 습기로 가득 차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처럼 변해버립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등줄기를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수건 끝으로 훔쳐내다 보면 지난 20년간의 고단했던 이민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저도 처음 미국 땅을 밟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창한 비전을 품었었지만 정작 이 땅에서 마주한 현실은 하루 종일 좁은 세탁소 안에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다른 사람의 때 묻은 옷을 분류하고 뜨거운 스팀 앞에서 다림질을 반복하는 단순 노동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마다 뼈마디가 저려오고 숨이 막히는 일터에서 과연 매일 반복되는 이 다림질과 뜨거운 수증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깊은 허무감과 절망이 밀려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운 스팀 속에서 몸소 대변하는 거룩한 제단이라고 생각하자 결심했고 제가 흘리는 이 뜨거운 땀방울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라 믿으며 이 무더위에도 감사하며 잘 이겨내보자 다짐에 다짐을 거듭해 봅니다.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완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는 이런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글, 긴 글, 혹은 단상들 다 괜찮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톡 위에 오른쪽 말풍선 두 개 플러스로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 돋보기에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 방에 오셔서 편하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6월의 첫 주말, 눈부신 태양의 열기와 싱그러운 녹음 속에서 함께한 오늘의 방송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서 있을 일터는 덥고 고단하며 때로는 우리의 영성을 산만하게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사로 파송하신 거룩한 소명의 선교지입니다. 일처에서의 모든 땀방울 속에서 세상의 평가에 부디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예배자이자 최종 관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K라디오 우리 청취자님들의 모든 일상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함 없는 은총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찬양은 Matt Redman의 만 가지 이유, Ten Thousand Reasons 찬양을 이곳 맨하탄 탐스퀘어에서 라이브로 드린 공연 클립으로 보내드리면서 이제 찬양의 날개 위에는 날개를 접고 여러분의 멋진 날개를 펴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멋지게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자, 오늘 만사 형통. 예,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오늘은 책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0: 책이요?
1: 예, 책.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책은 사지도 마라. 자, 이해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은 사지도 말고 읽지도 마라. 예. 근데 이제 한두번 읽고 세번 읽고

0: 깊게 나오는데요. 골수암에 걸린 할머니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인생은 하나의 애플파이와 같단다. 미국 사람들은 그 애플파이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얘야, 인생은 파전과 같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해물파전.
0: 그렇죠.
1: 녹두전.
0: 녹두전.
1: 뭐 이런.
0: 한국번으로 보냐면 네. 얘야, 인생은 김치전이란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각을 나누지. 그리고는 한 조각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조각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또 한 조각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두 조각은 가족에게 이렇게 파이를 나누어줘.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어주다 보니까 자기의 파이를 안 남겨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1: 정작 자기 거는 안 남겨놓고. 네.
0: 나눠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서히 나눠주는 사람은 꼭 자기 걸 챙기는데 항상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막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도 열심히
1: 자기 거 희생하고
0: 자기 교회 봉사도 열심히 그 부부 싸움도 열심히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사업도 열심히 뭐 교회 차량 봉사도 열심히 뭐 모두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파이가 한 조각도 없어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의 파이가 애초에 무슨 파이였는지 이게 파전인지 김치전인지 녹두전인지 아니면 이게 뭐 피자인지 그것도 잊어버릴 만큼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골수암의 말기지만 난 내 인생의 파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파이를 주셨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그 파이를 먹지도 않았어.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나눠주었고 나는 내 파이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나를 위한 파이도 남겨두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간, 이 시쯤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삶에 후회가 없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죽을 때가 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마지막 대사를 날립니다.
1: 뭐라고 그랬을까요?
0: 얘야, 그것을 죽을 때가 돼서 알 필요는 없단다.
1: 아, 꼭 나이 들어서.
0: 넌 그걸?
1: 지금 알아도 되는 거야?
0: 지금도 알 수 있단다. 넌 그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단다. 네 파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를 위한 파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파이는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를 너는 그걸 지금도 알 수 있단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호스피스 분들을 통해서 삶을 마감하면서 돌아가시는 것도 참
1: 맞습니다.
0: 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정리할 기회, 가족과 어떤 정리할 기회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돌아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참 도와주시는 너무 의미 있는 분들이고 또 그 책 또한 이제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그 삶의 영역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본 것을 챕터별로 설명하는 게 너무 좋은 책 인생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1: 성공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0: 성공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성공은 소유하고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라는 거 물을 때 어느 동네 사세요?
1: 동네 어딘지. 네.
0: 교회가 어느 동네 있나요? 저요? 강남에 있어요. 동네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봐보세요. 강북에 정말 잘 사는 동네는 전화 받을 때 집에서 여보세요라고 안 받아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동네 이름.
2: 네, 성북동입니다.
0: 목소리도 담백하지도 않아요. 네, 성북동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성북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저는 그 강북에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신설동. 신설동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아요? 신설동입니다. 이러지 않죠. 여보세요? 이렇게 받죠. 어느 동

0: 내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사고랍니다.
1: 소유와 네. 포지션.
0: 사람들은 그 잘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래요. 잘 산다는 건 말 그대로 well-being이지 않습니까? 잘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1: 그렇죠. well-being.
0: 네. 근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반드시 부자가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럼 가난한다고 잘 사는 것도 그건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와 잘 존재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이 전 세계에서 되게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있답니다. 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에서 그 원주민의 홈스테이라는 게 방영됐었어요.
1: 원주민의 홈스테이요?
0: 네. 그래서 그 저기 남태평양 섬에 사는 5명, 6명의 그 이렇게 남자분들 그 이렇게 옷 안 입으시고 그
1: 정말 원
0: 좀 민망하게 이제 여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볕단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나만 한 분들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 걸 가르쳐 주고 자본주의의 그래도 핵심이었던 영국의 상류층, 중산류층에 이렇게 홈스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가는데요.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되게 영국에 잘 사는 농장이 아주 많고 막 소도 있고 돼지도 엄청 많은 곳에 홈스테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동물을 키우는지를 보여주는데 교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많은 동물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교미를 안 하고요. 요만한 튜브로 이렇게 암태지 꼬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튜브를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1: 수정처럼 수정만
0: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시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우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돼지를 많이 생산해낸다. 그랬더니 그걸 본 원주민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저기 숫돼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숫돼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국에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거든요. 자기들은 숫돼지의 즐거움에는 관심이
1: 없었죠.
0: 없거든요.
1: 오로지 지금
0: 오로지
1: 숫자 늘리기에 바쁜
0: 숫자를 늘려서 많은 많이 돈을 벌기. 버는 게 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사장님 남자가 자기는 그건 다 잘 모른다. 아, 나는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하나 더 질문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질문해라 그랬더니 암퇴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고 또 물어봐요. 난 그런 거 관심 없다.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셀카를 합니다. 동영상으로. 아, 나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 어? 자기들만 돈 많이 벌라고 말이야. 이런 짓을 한다. 그리고는 또 이제 그 홈스테이 같이 먹고 그릇을 씻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의 중산층의 그 TV를 보면 그 비싼 접시들이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있죠. 쓰지도 않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네. 네. 그들은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남자들이 계속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게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고급 접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한 명이 또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아, 왜 이렇게 설거지를 자주 하냐. 그랬더니 접시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왜 이렇게 설거지. 그러면 이게 언제 가족들하고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뭐 우리는 일단 설거지를 해야 된다. 접시가 비싸니까.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먹냐. 어떻게 설거지하냐 했더니 우리는 바나나 잎에다가 음식을 싸서 먹고 버린다. 그리고 바로 버리고 가족들끼리 마을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모여 앉아서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한다.
1: 뭐 TV가 있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아주 유치뽕한 얘기.
1: 그렇죠.
0: 그런 거 얘기하면서
1: 사냥하다가 뭐 이렇게
0: 뭐 아 막 이렇게 웃고 막 아 자기네 그게 그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데 왜 그 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국 여자분이 그냥 차갑게 얘기해요. 접시가 비싸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또 영상을 찍어요. 저 영국 여자는 접시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헤어지는 날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원주민 토속 춤을 춰줍니다. 이렇게 그 춤이라고 해봐야 그 좀 그 거시기한 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특정한 걸 계속 이거만 있어 이거. 그리고는 끝나니까 추장이 앞에 나와서 3분 스피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행복을 영국에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돼지를 어떻게 키우든 접시가 있든 많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처럼.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맞아. 누구처럼요?
1: 나처럼, 우리처럼.
0: 나처럼, 우리 동료들처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웃어요. 그 엄청난 그 프라이드. 네. 엄청난 프라이드. 그래, 당신들 어떻게 살든 접시가 많든 없든 돼지를 많이 키우든 안 키우든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근데 아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겠죠. 호스피스 이렇게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그 암 걸린 분보다 이 봉사자가 더 힘들어. 막 얼굴이 더 힘들고 막 저분하고 의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나한테. 내가 사실은 쉬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진짜 내 우리 남편 그 인간 때문에 나 엄청 힘들어. 나 진짜. 내 링게로라도 좀 꽂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앉아있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봉사의 그 효과가 조금 그러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뭔가 그 얼굴에서
1: 맞아요.
0: 아 나도 저분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돈 많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저분은 돈이 있는데도 어쩜 저렇게 겸손할까? 어머 저분은 회장님 사모님이라는데 어쩜 저렇게 후가시가 없을까? 어머 저분은 상처가 있는 분인데도 어쩜 저렇게 밝을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어머 나이가 자셨는데 저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이가 잡수셨는데도 사람이 참 겸손하네. 어머 저분은 얼굴에 질서가 없는데도 사람이 참
1: 매력이 있네.
0: 참 그 자신감이 넘치고 몸에 장난이 심한데도 어쩜 저렇게 자기를 사랑할까? 그러니까 희망은 돈 많이 벌었다고만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돈 없으면 돈 있는 자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있는 것만으로. 내가 모르면 있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사람 심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있는데도 겸손하시고 없는데도 자신감이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행복과 성공을 뭐로 정의를 내리냐면 관계. 즉 릴레이션십으로 행복을 정의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 관계 네 개는 이제 만사형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관계 맺어진 사람이 성공했다. 두 번째는 자기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 거예요.
1: 나하고 내 자신.
0: 그게 바로 네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전혀 케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만 케어하고 애들만 케어하고 이제 속으로 막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이가 50 넘었는데도 60 됐는데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속이
1: 아니죠.
0: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또 여보 제가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봉사활동 하느라고.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또 이렇게 막 속이 불불 끓어도 그분들은 웃는 게
1: 아닌 거예요.
0: 사는 게
1: 아닌 거예요.
0: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막 성질이 있어요. 어머니 나이 잡수시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 며느리들은 지속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속병이 없다. 웃는 게 웃는 거다.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서 속으로 돌아서서 막
1: 이걸 누가 알아줘? 이 마음을 누가 알아?
0: 아이고 할렐루야. 네 박권사님 좋으시죠? 저요 다음 주에 이혼합니다. 제 속을 주여 누가 합니까? 아이고 주여 아버지 제 속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속병이 그렇게 많대요.
1: 그렇죠.
0: 위하고 장 질환도 그렇게 많고요. 스트레스. 네. 궤양 생기고 염증 생기고 이렇게 막 그 성질 날 때 성질 내는 분은 오래 살거든요.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90은 끈이 넘길 수 있어요.
1: 화풀이 다 하니까. 속풀이 다 하니까.
0: 교회에서도 큰 소리 막 질르고 막 이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속병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파이가 전혀 없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네. 뭐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하고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의 한 부류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기하고 자기의 소명. 네, 이걸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업하고 소명은 다르거든요. 네. 네, 소명은 자기의 길이고 직업은 때로는 먹고 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의 길이, 자기의 길과 자기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하고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이 이 직업이 아니라 이건 다 내 길이거든요. 내 소명이거든요. 네. 그게 관계가 좋은 분은 되게 건강하고 행복하대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자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래요. 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또 그렇죠. 되게.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전혀 없는 건 그 사람이 어느 만큼 돈을 벌었냐? 사회적 위치가 어느 만큼 높냐?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1: 그게 다가 아니라.
0: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반드시 이게 결정되는 건
1: 아니다.
0: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건강하더래요. 관계가 좋은 사람.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관계 그걸 하지 못하면 사람이 크게 나타내는 게 두 가지인데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대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1: 집착.
0: 근데 사람이 어느 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다가 집착하게 된대요. 여보 이거 왜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어떤 년 번호로 바꿨어 여보? 이렇게 막 집착. 애들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집착. 네. 그리고 막 이제 봉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 그래서 내가 빠지면 안 돼. 내가 빠지면 우리 선교회는 안 돼. 근데 그분이 빠졌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 막 더 잘 돼요?
0: 축제 분위기가 돼. 축제 분위기 막 감사 예배 드리고 막 그냥 난리가. 아, 제 새벽 찬양대 지휘자를 1년 반 했거든요. 4시 반에 성가대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 그런데요. 처음에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도 막 칭찬 엄청 해주시고 막 권사님들도 우리 그냥 아유 우리 저기 우리 정말 우리 지자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게 제가 무슨 아프리카에 잠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게 좀 정신이 이렇게 정신줄이 놓으면서 성가대 거기까지 딱 놓고 제 후배 저보다 훨씬 실력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으로 제 후배를 딱 이렇게 놓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가대가 어떻게 돼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요즘 성가대 잘 되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너무 잘 돼요. 할렐루야 너무 잘 돼요.
1: 말라리아 걸리시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0: 인원이 배가 됐어요. 근데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약간 상할까요? 전 솔직히 약간 상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살짝 죄송하더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교회 단체가 잘 된다면 좋아야 되는데
1: 그게 아니네요.
0: 이거 왜 안 좋을까? 그거 알고 보니까 제가 그걸 그 사람들한테는 티는 안 냈죠. 그래서 권사님 할렐루야 너무 잘 됐네요. 권사님 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지자 좋으시죠?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와.
1: 맞아.
0: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된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빠진 교회 단체가 안 되길 바랬던가? 그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 열심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요. 젊은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반을. 그럼 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건 나 뭔가? 거짓이었나? 아니, 나 분명히 진실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알게 된 게 뭐였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그 일을 한 것보다는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는데 제가 인정받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인정. 누구나 그렇죠. 네.
0: 이렇게, 아우, 저 지휘자가 최고야. 저 지휘자는 정말 너무 아유, 그 호스피스 봉사자가 오시면 죽었다가도 살아남아. 아유, 너무 대단하셔. 은근히 제가, 은근히.
1: 인정받고.
0: 은근히 이런.
1: 네. 대놓고 못하죠, 사실.
0: 그렇죠. 네. 은근히. 근데 그래서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은근히 해서. 세상은 대놓고 하거든요. 세상은 대놓고 인정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은혜롭게. 할렐루야.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은근 조만간 나를 찾아줄 거다. 저 솔직히 제 마음.
1: 진짜.
0: 부끄럽게. 네. 저희는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이런 기회로 생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지 아니면 혹여나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이 호스피스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여나 새벽 찬양대 지휘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봉사.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가 그런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지금 관계가 조금 좋은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그 인생 수업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파일을 사람들한테 찾아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파이가 무엇인지 하시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정말 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죽기 전에 막 뭐 하고 싶습니까? 요트를 사고 싶어 요트.
1: 그런 거 아니에요.
0: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많이 못 보셨죠? 네. 주로 뭐 하고 싶다고 하시나요? 그분들은
2: 관계
1: 역시
0: 관계 회복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또 용서의 문제. 또요?
2: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0: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어떤?
1: 그렇죠. 관계.
0: 관계의 문제고. 또 뭐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3: 봉사. 권사님처럼
0: 권사님처럼 나도 건강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던가요? 벤츠를 사고 싶어! 나 평창동에 못 살아봤어. 그런 분들은 많지는?
1: 않다.
0: 아예 없어요. 나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했네요.
1: 맞아. 화해를 못했네, 그 사람하고.
0: 나 그렇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벌써 돌아가셨어요. 나 어떻게 해? 꼭 한번 그 사람한테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한번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참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걸 하시니 나도 아, 이제 이런 걸 미리 내 파일을 그리고 좀 집착이 아닌 집중이라는 건 이 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집착이랍니다. 근데 이 원 밖에 나와서 이 원을 보고 있으면 이건 집중이래요. 네. 좀 관상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서 나와서 네. 거듭 늘 프로그램에서 추천하지만 산책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혼자 이렇게 핸드폰 한 10분만 끄시고 이렇게 병원 근처에 혼자 뭐 봉사자한테 얘기할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핸드폰 저희 10분 꺼도 막 국가가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국가는 잘 돌아갑니다.
1: 국가는
0: 꺼도 뭐 이렇게 핸드폰 끄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막 연구하고 영감을 얻으려고 산책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이 봄 하나님이 주신 봄을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면 내가 이 원 안에서 조금 나와서 어머 내가 내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열등감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그 막 상처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머, 내가 내 아들에게 너무 집착했구나. 남편 사랑을 못 받았다 보니까 그냥 아들을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구나. 그걸 이제 스스로 알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집착해서 미안하다. 근데 장가는 50에 가라.
4: 고맙습니다.

0: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만사형통 오늘 주제, 사연과 소명?
1: 네. 와. 오늘은 이제 사연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0: 사연이요?
1: 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72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75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엄마가 아버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를 봤더니 그 여보, 네.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안 쓰시고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0: 인간.
1: 남편을 인간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몰라. 우리 지금 권사님들은 아멘, 아멘. 엄청 사람이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연이랍니다. 사연이 많은 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엄마, 저는 어떻게 낳고 결혼은 두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청년이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근데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는 너무 운명처럼 결혼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셨다는 거예요. 술친구. 그래가지고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러세!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새의 이름은 그러세 같아요.
0: 그러세.
1: 너무 슬픈 새.
0: 그러세.
1: 겁나게 슬픈 새 이름.
0: 그러세.
1: 이름만 들어도 애잔하죠.
0: 그러세.
1: 그러세. 아.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러세 사연으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18에.
0: 18에.
1: 아버지 21. 그래가지고 그날 그 어머니는 결혼하는 날 처음 아버지를 봤대요.
0: 어이구.
1: 옛날에는 그런 결혼도 있었나요? 권사님, 장로님들? 그렇죠. 그게 뭔가 이제 부모님의 의견에 의해서. 그래서 결혼한 날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세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는 나이가 너무너무 젊으신 두 번째 시어머니다. 아... 두 번째,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 3급이 있어서 귀가 안 들리신다. 세 번째, 시댁 식구가 12명이다.
0: 에?
1: 종갓집 장손이다. 제사를 1년에 8번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18에 종갓집 이제 맏며느리로 맞게 된 거죠. 뭐 18이면 지금 해봐야 뭐 고등학교
0: 뭐 2, 3학년?
1: 뭐 2학년 네네. 이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너무 사연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또 신앙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도망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 살겠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덜컥 아기를 가지신 거예요.
0: 덜컥
1: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시면 안 되는데
0: 그렇죠.
1: 우리 권사님 계속 동일하시네, 이렇게. 아이고, 맞아. 나도 그러셔.
0: 그러세가 남 얘기가 아니오.
1: 우리 집에도 그세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만 이거 낳아야잖아요. 그래 낳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덜거!
0: 아이고, 또!
1: 또 둘째가 또 들어오더래요. 자꾸 가지시면 곤란한데. 그래서 아니야, 하나는 외로울 거야. 둘이 버타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을 낳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또 덜거! 덜거! 덜거! 덜거! 그 제가 여섯째가 돼버린 거예요.
0: 육남매.
1: 육남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엄마 나는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너를 가진지 몰랐는데 네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의 삶은 그 사연의 연속이세요. 와. 연속극 안 봐도 돼요. 저희 엄마의 삶이
0: 그냥 연속극 드라마.
1: 연속극. 근데 우리 아마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도 거의 무슨 수준입니까?
2: 드라마.
1: 드라마. 공포 드라마.
0: 연속.
1: 공포 드라마. 어떤 분은 로맨틱 드라마. 근데 사연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연이 많은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에 가보면
0: 더위가
1: 전 두 번 가봤더니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0: 막 40도 막 이렇게
1: 되잖아요. 햇빛이 저희 어머니의 표현으로 보면 그 대급박을 쪼개불 만큼 엄청 햇빛이 이 대급박을 쪼개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0: 너무 뜨거워서.
1: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빨리 쪼개주시겠다. 안 되겠는데. 뭔가 이렇게 아유, 조명 좀 꺼주세요, 여기, 이게. 왜 조명 좀 꺼주세요, 이거. 저. 그, 너무 이 직사광선이 막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는, 그렇죠. 그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낮에.
0: 뭐, 잠을 자거나.
1: 적게는 1시간, 네. 많게는 3시간 잠을 자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들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그 물을 왜 기르러 오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6번 한 여자입니다. 6번. 요즘 시대에도 결혼을 6번 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시대는 그 사람이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하고 성인이 아닌 사람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지금 사람이 몇 명 있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아홉 사람, 열 사람 있네요.
0: 아, 그때 당시에는?
1: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의 너치를 않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은?
0: 남자. 남자
1: 어떤 남자야?
0: 성인 남자.
1: 성인 남자만 사람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학자는 2만 명 전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5천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와이프하고 그리고 가족, 애들. 네. 옛날에는 또 놀이방 이런 데가 없었으니까.
0: 다 데리고 나와.
1: 엄마들이 저희 집은 6을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0: 6남매.
1: 그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뭐 신기한 거 어디 왔다니까 또 가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에 결혼을 6번 했다는 거죠. 6번 했으면 얼마나 사연이 많았을까요? 그 얼굴도 아마 좀 얼굴에 질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0: 질서가 있었겠죠.
1: 질서가?
0: 없어요?
1: 질서가 없는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6번 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1: 네?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얼굴에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6번을 하냐고요. 한 번도 하기 힘든데요. 얼굴의 질서가 그래서 추정하고 있는데 매우 질서가 있고 그 몸이 장난이었을까요? 장난이 아니었을까요?
0: 장난이 아니었죠.
1: 장난이
0: 아니었던 거죠.
1: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사님? 몸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몸매도 정말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남자들이 저 여자 4번 결혼한 여자인데 또 결혼하고 싶을 만큼
0: 매력적인
1: 뭔가 매력이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사연이라는 거는 오히려 자기가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좀 있고 사업을 좀 하는 사람이 사연이 더 많아요.
0: 아, 맞아요. 네.
1: 그래서 장로님들 사업하시다 보면 사연이
0: 더 많죠.
1: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왕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날리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교회 오파들이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철야 예배 가면 또 뻐꾸기를 날리고 새벽 기도 가도 뻐꾸기를 날리고 수요 예배 가도 뻐꾸기를 날리고 새벽성 돌아도 뻐꾸기를 날리고 엄청 사연이 많죠.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 6번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남들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안 다녀요. 그리고 남들이 다니는 골목으로는 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에게 뭐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0: 물.
1: 물을 좀 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이 또 그러시죠. 네 남편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뜨끔했겠죠? 나 결혼 6번 했는데. 그렇죠? 제가 그 특목고 나왔거든요.
0: 특목고?
1: 네, 공고요. 공고 나왔는데 네. 저는 언제 뜨끔하냐면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네. 강의를 하다가 제주도 분을 만나면 그분은 제가 강의가 좀 잘 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와서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
0: 그렇죠. 동네 분이니까.
1: 그럼 제가 순간 뜨끔.
0: 특목고 나왔는데.
1: 특목고 나왔는데. 제가 나온 공고가 그 제주도에서 겸손한 학교였거든요. 그 교만하지 않은 학교였어요.
0: 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성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1: 네. 그냥 네. 시골에서 조용히 있는 네. 학교였거든요. 이렇게. 저 그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속으로 이렇게 뜨끔하면서 시간이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검정고시라고 얘기할까?
0: 차라리.
1: 고향이 제주도 아니고 마닐라라고 얘기할까?
0: 필리핀.
1: 뭐라고 얘기할까? 그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그래서 저는요, 한 서른 살 때까지 학력란에다가 제주 한림 공업고등학교가 제가 나온 정확한 학교 이름인데, 네. 제주 한림, 아... 너무 재수을 잘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상고 나오셨나봐요. 그래서 제주 한림
0: 고등학교.
1: 네, 고등 그런 학교 없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결혼 6번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물어봐요. 네 남편은 가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럽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러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전에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도 집에 하나가 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의 그 아킬레스건을 확 이렇게 찌르니까 여자가 또 엉뚱한 얘기를 질문을 막 해요.
2: 어우 예수님 뭐 당신네는 예배를 뭐 예루살렘에서 봐야 한다고 하고 뭐 어디서 봐야 합니까? 뭐 자꾸 문제를 피해가요.
0: 자꾸 문제를 돌리는군요.
1: 그렇죠.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은 삶의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그러는데.
2: 아, 저기 수요 예배 갈까요? 철 예배 갈까요? 주님 저 스타킹 저 반짝이를 할까요? 스트라이프를 할까요?
0: 자꾸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네.
2: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리본으로 할까요? 아니면 머리에 큰 리본을 두 개 다 할까요, 주님? 어떻게
0: 둘 다
2: 할까요?
0: 했어요, 둘 다.
2: 아, 둘 다 해요,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어떻게 할까요?
1: 자꾸 예수님은 본질을 묻는데 사람은
0: 아, 자꾸 돌아가려고.
1: 아, 나 거기랑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내 열등감하고 마주치기 싫어요, 나는. 내 사연하고 마주치기
0: 싫은 거죠.
1: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막 얼버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편은 이스라엘 당시에는 여자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내 보호자, 내 울타리거든요. 근데 뭐 이 현대의 모든 사람도 자기의 보호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돈. 아, 그래서 어느 날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또 다른 거. 그 자기만의 안식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그 무언가가 있어요. 네.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 처음에는 애들 바라보는 맛에 사는 거예요. 아.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독립운동. 아주, 아주 격렬하게 하죠.
1: 그 엄마 방에 도시락 폭탄 던지고 가고.
0: 맞아요.
1: 막. 해방이다! 막 이러면서. 해방이다! 나 이렇게. 엄마한테 해방되고 싶다! 엄마 간섭하는 거 좋아하나요?
0: 아유.
1: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아주 싫어요. 그리고 특히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엄마가 관여하는 걸.
0: 아, 더 싫어하죠.
1: 매우 싫어요. 엄마 하고 싶은 거나 하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하고 싶은 거나 해, 엄마. 다 컸어, 나 이제. 엄마 좋아하는 거나 하라고. 그 CBS 방송이나 그거 가라고, 엄마.
0: 만사형통이나.
1: 만사형통이나 가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0: 그럼요.
1: 안 나오던 철야 예배 나와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막. 주여! 저희 아이 다시 취소하고 싶습니다. 주여. 아, 아이도 나의 안식처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외로우니까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그 봉사단체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해놨는데 어느 날 자기가 없으니까 봉사단체가 돼요, 안 돼요?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에? 드디어 또라이 권사님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버려. 에? 그 또라이 권사님 진짜.
0: 문제 하나 있던 거 해결됐다고.
1: 진짜 성격 이상했던 권사님인데 막 지가 다 휘젓고 다녔는데 그 권사님 드디어 쓰러졌다고, 뇌졸중으로. 주님 나라 가까워졌다고 막 엄청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 단체에서, 교회 그 단체에서 나왔는데 부흥 돼요, 안 돼요? 더 돼버려. 더 돼버려, 막. 네. 그럼 막 기분이 마냥 좋지는?
0: 않죠. 아주 안 좋죠.
1: 어떤 분은 그래서 쇼핑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 쇼핑.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쇼핑.
0: 아.
1: 쇼핑. 집에 있으면 뭐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계속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요. 그래가지고 뭐 보재기 큰 거에다가 뭘 항상 선물을 주고 가셔.
2: 아니 그 산타가 12월에 나와야지 뭔 이게
0: 맨
2: 3월에 산타가 오고 막 4월에 산타 오고 막 또 반납하고 또
0: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트럭 타고 오시고
2: 그렇죠. 사인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분이 꼭 사인 해달라고 그래서 만사형통 보셨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영수증 사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쇼핑도 해봤다가 봉사도 해봤다가 남편한테 집착도 해봤다가 애들한테 집착도 해봤다가 또 어떤 분은 또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봐요.
0: 뭐 또 뭐 친목기 활동하시다가
2: 그런 것도 해보다가 또, 네. 네. 또 남자분들은 또 지하에 자매님도 만나봤다가
0: 왜 땅 밑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2: 자매님 만나는지. 자매님들 신방을 그렇게 돌아다녀요 신방을.
0: 그것도 밤에
2: 이쪽 자매님 저쪽 자매님 또 같이 가서 또 거기 경배와 찬양 지하에서 하고. 근데 아무리 해봐도 해봐도 영혼의 목마름은
0: 해소되지가 않아요.
2: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되면 괜찮아요.
0: 그렇죠.
2: 지하에서 나오면서 막 내 영혼 평안해. 아, 주여 감사합니다. 역시 경배와 찬양은 지하에서 해야 돼. 그러면 계속해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럼요.
2: 근데 해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쇼핑해서 좋아지면 쇼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좋아지지가 않아. 끝맛이 안 좋은 거예요. 끝맛이 이렇게 청량감 있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남편은 누구냐?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너의 안식처가 누구냐?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그런데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전에 돈으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고 전에 봉사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고 남편이 말 안 들으니까 네 애로도 네 남편을 삼아봤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네 남편이
0: 아니었다.
2: 아니다.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께 물어보세요. 나이 먹고 여행 누구랑 갈 거냐고 물어보면 누구랑 간다고 보통 얘기하실까요? 이거 보세요. 권사님들도 다 친구랑 가요. 권사님들도. 저기 강남에 좋은 교회, 럭셔리한 교회 갔더니 거기에서 어느 분하고 가겠냐 했더니 정말 얼굴이 성령 충만해 보이는 권사님이 남편하고 해외여행 가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네요. 그랬더니 땅에 묻으려고 이제.
0: 아, 가서 거기 두고 오려고.
2: 장로님 땅에 묻으려고, 장로님 땅에 묻으려고. 다른 집사님이 재활용 못하게 하려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소개합니다. 여행은 친구랑 가는 거지 가족이랑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가족이 친구면 여행은 가족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지 않는 얼굴 표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0: 아는 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2: 그렇죠. 자, 이거 재수학원 같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행은 누구랑 간다고요?
0: 친구.
2: 친구랑 가는 겁니다. 다시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riendship.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여행을 간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여행은 가족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가족인데도 그 가족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간다고요?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친구 관계예요. 그럼 여행 나중에 누구랑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들은 friendship, 친구의 관계거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친구의 관계이면 나중에 여행 누구랑 가는 거라고요?
0: 남편하고 부인하고.
2: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 여행은 불편한 사람하고 못 가거든요.
0: 맞아요.
2: 시간 들여서 돈 내서 갔는데 불편하고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삶 또한 아주 오래된 여행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나랑 뭐라고요?
0: 친구다.
2: 친구다. 너희는 나랑 친구 관계.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구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하고 여행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너무 무서운 신처럼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구분되는 거냐면 삶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1: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이거는 먹고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현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어디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안정감은 누구시냐? 너의 안식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너의 평안을 얻느냐? 너의 지켜줄 자는 누구냐? 돈이냐? 네가 생각하는 사업의 능력이냐? 말을 잘하는 거냐? 남편이 건강한 거냐? 착한 거냐? 그 모든 것 전에 남편이었지만 그것들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너의 집안에 네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지만 그것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물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프렌드십, 친구처럼 지내라.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을 친구라고 생각하셔요. 내 돌아가신 아버지나 내 큰 오빠가 나한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남편한테 해주면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권사님 좀 살아보시니까. 이렇게 아버지 같고 큰 오빠 같고 늘 너그럽고 이해해주고 삐지지 않고
3: 그러는, 다 받아주고.
1: 그런 남편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저기 미국에 한 놈, 유럽에 한 놈.
0: 딱 두 사람. 네.
1: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멸종. 네. 공룡하고 같이 멸종. 야. 화석에 있어요. 화석에. 그런 남자 없어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잘 삐고 어려요. 네. 근데 남자를 키울 수 있는 건 여자가 그 남자를 프렌즈십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좀 유치한 얘기해도 웃어주고, 이렇게.
0: 아, 맞아.
1: 어머, 이렇게 당신 참 유머러스한 것 같아.
0: 아, 그럼 막.
1: 이렇게 박수를 권사님께, 아유! 이런 거. 여보, 당신 참 유머러스하다. 나는 진짜, 난 너무 시집 잘 왔어. 이런 걸 해줘야지. 으유, 내가 그때 그 오빠랑 결혼하자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오빠 지금 청담동에 빌딩 줬다는데, 내가 진짜. 야, 으유, 주여, 아버지. 아유, 진짜, 내가 진짜.
0: 비교.
1: 주여. 저에게 왜 이렇게 저런 큰 십자가를 주세요, 주여. 아유. 아버지,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 버려요. 남편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십시오. 아이들하고 누구처럼 지내면 좋다고요?
3: 친구처럼.
1: 친구. 그리고 의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상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의지하지 마라. 너의 보호처가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남편이다.
0: 필요한 사람이다, 오히려.
1: 자식 의지하지 마라. 자식은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랑 친구로 지낼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의지하는 건 나만 의지해라. 그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바로 취한 행동이 이 사연 많고 사람들한테 가기 싫어했던 여자가 바로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연 많았던 사람이 그 사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의 사연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저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아마 그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굴 표정 보니까 사연이 엄청 많아 보이셔요. 엄청. 몸에도 사연이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0: 사연꾼.
1: 사연쟁이라고 써져 있어요.
0: 사연쟁이.
1: 저는 사연쟁입니다. 근데 그 사연 때문에 평생을 남들이 안 다니는 뜨거운 낮에 돌아가실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연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0: 당당하게
1: 이제는 그 사연이 소명이 될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셔서 사람을 도와주실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괜찮겠냐고 여쭤보신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보세요. 음성을 듣고 안에서 열어줘야
3: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 그분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 혹시 요즘에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교회 모든 행사는 참석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열어주시면 우리의 사연이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Yes,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2: How are you today?
1: I'm doing very well. How are you?
2: I'm doing very good myself. Thank
1: Great.
2: You for asking.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현실적인 주제를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월세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대요. 주인공은요?
1: 잠실에 사는 프로 재택너 지원이 청취자님께서 네. 신청을 해주신 주제입니다.
2: 아주 뭐 자세하게 월세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옮기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그렇게 파기하면 본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 이제 중개료를 내야 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죠?
1: Yes.
2: 이 이야기 오늘 영어로 할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가 계약을 만료하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됐었다. 이런 말까지 오늘 사연에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월세 자체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연 내용 그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0: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1: 자, 9년 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월세 살이를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년이 됐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럼 한 문장에 담아볼게요.
2: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1: Okay? Start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하기를 시작했다죠.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월세 집을 그냥 monthly rental hom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년 전, 9 years ago, in college. 그러면 그것까지는 전치사구로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때 이제 월세살이를 시작했는데 그게 9년 전이다. 자, 어순 잘 보세요. 갈게요.
2: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1: 자, 그 다음에 보통 월세 보증금은 천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2: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1: Deposit이라고 하면 어디에 넣어놓는 돈을 말하는데 securit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말합니다. 아실 것 같아요. The 붙여서요.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로. 최소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Usually 앞에 붙여서. One more time.
2: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1: 그리고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는 낮아진다. 잘 들어보세요.
2: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So, the higher the security deposit, the more you pay as a security deposit, 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1: Okay.
2: Monthly rent이라고 하면은 자, 매달 내는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
1: 월세.
2: So the 월세 goes down. 더 내려간다. 즉 비용이 덜 들겠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주어를 보증금으로 잡았으니까 더 많은 보증금이 월세를 끌어내린다. 그런 의미로 bring down이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자, 주어와 그 뒤에 목적 관계를 잘 보세요. 자, 보증금을 다시 주어로 잡을게요. A higher security deposit.
2: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1: 물론 월세는 관리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요.
2: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1: Maintenance fees. 발음 도와드릴게요. 관리비.
2: Maintenance.
1: 중간에 T 발음은 잘 안 합니다. Maintenance라고 잘 발음 안 하고 maintenance. 이렇게 maintenance fees.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separately. 따로 내야 된다. 다시요.
2: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1: 만약에 월세가 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수도 있죠.
2: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f you are behind on something particularly, it means that you are late with it.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meaning if you are late with paying your rent, it i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It i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1: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deduct라는 건 차감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서 차감된다.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자,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월세가 밀리면 할 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이런 경우는 on이 꼭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넣었을 때는 I am behind schedule. 그럴 때는 전치사 없이 쓰는데 여기서는 월세 내는 거가 밀렸다 이런 의미니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꼭 on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2: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1: 자, 월세 계약서에는 실내 흡연 금지라든가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의 특약들도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2: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1: lease 자체가 계약서란 말도 되고요. lease agreement 혹은 lease

0: contract 다 월세 계약서를 말하죠. 거기에는 special clauses, clause 자체는 조항 같은 거니까 특약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1: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Smoke-free meaning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인
0: okay.
1: 그런 말이 되겠죠. 스모크가 없어요.
0: Smoking free라고도 안 하네요. 그냥
1: no,
0: smoke-free.
1: It's smoke-free.
0: 오, which 담배 피는 건 smoking이니까
1: right.
0: smoking free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요.
1: So if someone, let's say, grabs a cigarette and, and is about to light up, then you can say, oh, excuse me, this area is smoke-free, meaning you cannot smoke here.
0: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Smoke-free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 pets are allowed,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특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집주인은 매년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자, 부동산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1: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0: 자, 그 뒷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앞에 monthly rent cap policy란 게 나왔어요. Help us out a little bit.
1: Monthly rent, 쉽죠? 매달 내는 월세. And cap policy. So this is like a rule. It's a policy. But it's a cap policy. CAP, 우리 모자 할 때.
0: 맞아요. 야구 모자.
1: 쓰잖아요. 그렇죠. Cap also means... lid, something that covers a container or a bottle. 뚜껑이란 뜻도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something limits something. So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를 말하겠죠.
0: 그렇겠네요.
1: Right.
0: Income cap 하면 뭐 저기 임금 상한제
1: yes.
0: 이런 것도 있듯이요. So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the landlord, 집주인이 can raise the rent, 월세를 올리다 by 5% every year. 5%가 상한선입니다.
1: So now there is a limit, right?
0: 그렇죠. Moving on.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0: Renew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하는 거죠. 자,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분이 좀 좋은 분이시면 이렇게 안 올릴 수도 있다. 사시던데 뭐... 굳이 안 올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1: sure.
0: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So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Renew, 강세 뒤에요. One more time.
1: Renew. Renew the lease. 네.
0: 자, 그 다음에 사연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직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1: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I changed jobs, switched jobs. 자, 일을 바꾼 거죠. 이직을 했다.
0: 맞아요.
1: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어딘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With a short commute. Commute 하면 은 I commute라고 하면 은 뭐 출퇴근을 한다. 아니면 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0: 그렇죠.
1: 거리를.
0: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I wanted to live somewhere close
1: exactly.
0: to my office.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1: Right.
0: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이런 경우 꼭 with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출퇴근 거리가 짧은 그런 어딘가에 살고 싶었다. 이직을 하면서 I changed jobs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요.
1: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0: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 집을 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쉽네요. Cancel.
1: Yes.
0: I canceled the contract.
1: Before my lease was up.
0: 이게 만료죠?
1: 네.
0: 이게 순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My lease is up. 그러면 나 저기 임대계약 만료됐다?
1: Yes.
0: When is your lease up? 이렇게 물어봐도 언제 만료되니? 이 업이 만료네요, 그럼 여기서.
1: 약간 완성된, 끝난 이런 느낌이죠.
0: 그렇죠. So before my lease was up.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얘기죠.
1: Right. For example, you can say, hey, time's up.
0: Time's up.
1: 시간 끝났어요.
0: 그러니까 거기 업이 또 올라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끝.
1: 끝.
0: Time's up.
1: Right.
0: 이렇게 하듯이. 자, 새 집을 구했는데 내가 이제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뭐 만료되면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건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면 real estate agent's fee, 부동산 중개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1: real estate agent's fee.
0: When we found a new
1: tenant.
0: Tenant. Tenant. 세입자를 부르는 말이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1: T-E-N-A-N-T. Tenant.
0: 여기 이제 we가 나오는 이유는 집주인분하고 나하고 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Mm-hmm. 그렇죠? 뭐 집에 오면 이렇게 집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sure.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When we found a new tenant.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내가 냈다. 다시 한번요.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자, 이티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픈 단톡방에서 입티형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단톡방들 몇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 안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1: Okay, let's take a look. The first one is to be behind on one's rent.
0: 월세가 밀리다 할 때요. Mm-hmm. Behind, 그 다음에 on one's rent 붙이면 됩니다. 이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0: 내가 월세를 좀 못 내고 밀렸을 때 집주인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 영어로
1: The landlord was very understanding when I was behind on my rent.
0: Somebody was very understanding. 그러면 이해심이 많게 해주신 겁니다. 자,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임대계약 같은 걸 재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renew라는 말씀입니다. Renew a lease. 자, 모든 계약 갱신은 이 단어 쓰시면 돼요.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0: 좋은 집주인 만나면 월세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One more time.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0: 아파트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임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I like the apartment so much that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0: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료요.
1: Real estate agent's fee.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자, 부동산 중개료가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총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1: The real estate agent's fee changes depending on the total cost.
0: Depending on the total cost. 전체 집값이라든가 전체 임대계약 비용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도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해서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ll done,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3: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2: Oh,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3: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2: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3: Yes, I am in a dilemma.
2: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0: (목소리) 자,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0: 우리 아파트 월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돼요. Expire 쓰시면 돼요. 자, S 붙여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0: 그랬더니,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거기 계속 살 거예요? 그랬더니요.
1: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0: 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집주인분이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셔서. 자,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Okay?
1: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0: 부담이죠? 아유, 그럼 부담스러울 텐데.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1: Yes, I'm in a dilemma.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죠. 빠졌다가 in으로 표현됐어요. I am in a dilemma.
0: 약간 우리만의 고민이야.
1: I don't know what to do.
0: 그래도
1: right?
0: I'm in a dilemma. Mm-hmm. Okay?
1: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0: 잘 됐으면 좋겠네요.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그대로 쓰시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Good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있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혹시 정점에서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살은 항상 빠지지 않을까?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고려할 만한 그런 그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더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과연 이 회사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가.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데 그 고민의 시간이 3년이 걸린 거예요. 이 회사에 남았을 때 장점을 생각하면 동시에 문제점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내 마음속에 뜨니까 둘이 이렇게 박치기를 하니까 엄석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냐면 지금 회사에 남아있으면서 여기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직을 하려면 이직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3년을 나는 허비했구나.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 아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 같은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 경험을 반복할수록 실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자꾸 못하게 되면 또 내가 미루다가 제대로 못했어라든지 이런 어떤 저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게 나중에 나는 정말 이런 결정 내린 데는 젬병이야. 자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일종의 또 반복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라는 게 생깁니다. 일종의 되새김질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 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막상 중요한 행동이나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이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힘든가? 많은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이 그만큼 나한테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어떤 그 결과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는 건 이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일종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 좀 더 나가면 후회에 대한 공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만 원의 이득을 얻을 때보다 10만 원의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후자 쪽에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팔게 되면은 그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라든지 불편함 같은 거를 내가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걸 이 가게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혹시 정점에서 사는 거 아닐까. 사자말자 내가 사면 항상 빠지지 않을까. 특히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정의 무게가 나한테 한동안 나를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아, 내가 나중에 분명히 이거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못 띄어요. 다시 말하면 행동을 먼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머물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그런 상태에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과 감정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항상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마음 항상 그 활성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뭐 헬스클럽 이런 거를 나가는 거, 운동하러 나가는 거 가야 돼. 이거는 이성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나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 있을래. 이거는 감정시키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저 소파에 좀 쉬고 싶고 좀 지치니까 이거를 입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거든요. 둘 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고, 이 두 개의 마음이 항상 반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마음 중에 어느 한쪽을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전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두 개가 A or B의 이슈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어쩌면 둘 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A and B의 이슈로 봐야 돼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마음이 둘 다 다 내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중에 한쪽을 빨리 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반쪽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둘 다 다 활성화되는데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세상에 배우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명이 존재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100%를 갖고 있어요.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B는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0% 갖고 있어요. 100대 0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다 A를 택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51%를 갖고 있고, B가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49%를 갖고 있어요. 51대 49의 상황이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51대 49에서 멈출 거예요. 왜? A를 택하는 거랑 B를 택하는 거랑 둘 다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가 않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1%를 선택하자니, 지금은 내가 이 51%를 좋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뭐 배우자와 같이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도 하고 앞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 그쪽보다 오히려 내가 포기했던 그 49%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고 후회하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 중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주어진 그 순간에서 51%를 선택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특성을 51%가 갖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1%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살면서 100%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2: 뭐가 51%인지, 뭐가 49%인지를 모르겠어서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1: 51대 49에서 잘 모르게 한다면 그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우선순위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하는 답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시간에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브랜드의 맥주를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이걸 마시는 걸 좋아한다. 조금 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도 50%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잘 못할 수가 있는 이유가, 일단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지러지지 않거든요. 둘 다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100%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를 바꿔야 돼요. 저는 한 40% 정도의 확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의 확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로 가는 거가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40% 정도 확신감을 가졌다면 일단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걸 조정해 갈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해요. 실패 없는 선택, 1%도 손실이 없는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각도에서 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변수와 그다음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안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거를 스퀴즈해서 빼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맥시마이저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고려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많이 모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후회 없는 완벽한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정보가 많이 모이면 오히려 선택을 또 못해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 조합 자체를 통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냥 충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다 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선택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어떡하죠? 그 들어갔던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100% 완벽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그런 그 기초인 것 같아요. 저는 맥시마이저들에게 이 질문을 꼭 했으면 해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선택을 다시 돌아봤을 때 과연 고개가 끄덕여질 것인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주어진 그 어떤 조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로 스퀴즈해서 결과를 뽑아냈어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중요한 어떤 다른 요소를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신경 썼던 그 저 조건보다 정말 중요한 요소를 그때 나는 경험하지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또 시간을 떠나서 10년 후에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내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들은 너무 결과 중심적이에요. 이 결과가 나한테 줄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안하죠. 하지만 불안한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상황은 늘 변화되고 있고 항상 실패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소스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원웨이 도어예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이 있어요. 두 번째 문은 투웨이 도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아니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두 번째 투웨이 도어 앞에서도 이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완벽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갔다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경우는 투웨이 도어예요. 해보고 나서 아, 좀 더 가면 다시 나오거나 해도 충분히 괜찮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학생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적어도 인생의 2년 정도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해라. 저도 예전에 젊을 땐 그랬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만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떻게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저도 이제 인생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전 시간을 돌아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1991년에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1992년은 그럼 뭘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예전에 그 교수가 되기 전에 학원 강사를 오래 했어요. 석사를 마치고 나서 한 6년 정도 다른 일을 학원 강사를 보면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때 보면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빨리 박사과정에 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어쩌면은 그 디딤돌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석사 이후에 한 6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고 또 학원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실제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받침이 됐어요. 저는 실제 강의를 하면서 학원에서 달렸는데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내 얘기를 듣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는 사람이 많다면 계속 무리하게 어떤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때 어떤 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보면은 오랫동안 서서 강의를 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청중과 함께 같이 얘기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경로만 생각을 하면 시간 손해죠. 오히려 그 6년 동안에 빨리 박사과정에 가서 빨리 교수가 되고 하면은 교수 호봉도 높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제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쫙쫙쫙 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매 순간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걸 기억해요.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는 항상 이게 맞나 그렇지 않나 이런 고민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누구한테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대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인생에서 적어도 20번의 세컨 찬스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게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난 포기 못해 라고 하는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 저 종류가 세 가지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가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IMF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 갔다가 또 돌아왔어요. 10명 중 6명은 중간에 공부를 지속하지 않고 돌아올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결정이긴 했어요. 장학금이 없으면 그거를 잘 유학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학문의 길에서 한 6년 정도 비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뭐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때 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수술 때 들어가서 내가 과연 중간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순간이 오니까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님 그러셨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저 어머님 손을 잡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도 네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살아. 그래서 잠깐 그 수술이 되게 8시간 수술이었기 때문에 8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그때 떠오른 게 제가 상담자가 되고 싶었던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수월한가 또 실제 뭐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조금 더 분명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한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잘 부합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가? 진짜 이게 실체를 가진 두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서 그게 부담이 돼서 가지는 그런 실상은 없는 그런 두려움인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80이 됐을 때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인생을 충분히 많이 살고 나서 이거를 다시 회고적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이 결정이 정말 나한테 어떻게 여겨질까? 만약에 그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런 조언은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이런 것도
1: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요즘은 인터넷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나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일단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한 가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 그런 거 의견을 구하지 않고 혼자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제 사람들한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설령 내가 후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감 자체는 좀 그래도 분산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책임 분산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은 이미 어떤 그 저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그냥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확신 빌리기 또는 용기 빌리기 이런 용도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따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히 화가 나고 뭔가 내 진의 같은 게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해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멘토라든지 또는 뭐 종교인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치료자인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했듯이 정작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이거에 좀 더 주의를 기우는 게 어쩌면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건 당장 부담이 많잖아요.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의 부담감이나 후회할까봐 이런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생기니까 조금만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미루게 되면 당장은 불안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일종의 단기적인 보상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에서 브레인이 스탑이 안 돼요. 그 뇌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생기니까 컴퓨터 작업을 지금 끝내면 컴퓨터를 꺼야 전기가 절감되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계속 켜놓기 때문에 그 백사이드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인지적인 에너지는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 되게 지치게 되고 오히려 더 힘있게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조금씩 나중에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하는 시기가 더 임박해서 다가오게 되겠죠. 뭔가 마감이라든지 생기거나 하면 그러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차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예견되는 비난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비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또 이번에 제대로 결정을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쳐서 사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2: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랄까요?
1: 책임에 관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과 관련된 두 번째 단어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책임을 다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어떤 것들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황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마치 이번에 한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뭐 결과가 좋지 않을 걸 예상하고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성해가는 나의 라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후회 없는 삶이 완벽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 실수나 실패를 나 자신의 전체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마라.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의 부분적인 어떤 거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체 실패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동등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크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떤 부분적인 실수나 그것을 나 전체의 실패와 이걸 분리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선택이 나쁜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설령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 전체의 실패와 이 두 개를 같이 보지 말라는 거. 설사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선택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그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자기조절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유형은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향상 또는 촉진 초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걸 예방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피하는 거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플러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당장 그 위험 자체는 좀 줄어들고 안전하게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 게 아니니까 성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마이너스를 줄이는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더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는 이 플러스 방향에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찬물을 끄면 뜨거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끄면 찬물만 꺼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틀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는 이 향상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 예방 초점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힘들죠. 두 개의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뭘까? 나는 뭘 정말 지키고 싶길래 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고민하는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다만 그 두려움과 함께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운전대를 갖도록 하지 말라. 두려움은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은 내가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선택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 충분히 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고성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2: 좋아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소희입니다. 오자유여의 위대한 여정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반가워요.
4: 안녕하세요.
1: 네, 역시나 밝은 모습입니다. 네. 건강하시죠?
5: 네.
1: 네. 자, 오늘 두란노 서원교회 김상배 목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자, 오늘 오자유여 식구들과 함께하는 기분, 소감 어떻습니까, 목사님?
5: 항상 느끼는 감정입니다만 그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생을 새롭게 바꾼 그 용기, 또한 삶의 투쟁에 깊은 애정과 존경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성경 출애굽의 그 여정에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뇌, 기적이라든지 감격과 기쁨 같은 것들을 경험해본 어쩌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롤 모델 같이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것들 들어보면 감동이 돼서 제가 오히려 행복해지고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1: 네, 목사님 모습만 봬도 이렇게 마음이 뭘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1: 얼굴도 이렇게 막 빛나시고요.
3: 은혜로워요.
1: 네, 환하신 것 같아요.
5: 은혜로 감사합니다.
3: 은혜로 멋있습니다.
5: 그래요. 네.
6: 탈북민을 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바로 총살 장면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교사적인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수배가 떨어졌거든요.
1: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6: 그때 당시 거의 한
1: 1인당?
7: 네. 그게 사실 나중에

0: 분담.
1: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2: 어, 돈이 있어야 되지. 어, 돈 없어 안 되지.
0: 맞아요, 맞아요.
1: 네. 3대 우선.
2: 그 다음에, 브로커?
1: 오, 어,
0: 아, 너무 정답이 어?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역시, 오자유의 가장, 장기 출연자.
2: 장기 출연자, 역시.
0: 맞습니다.
2: 그냥 몸에서 배워 들었어.
0: 네, 어우, 그러게. 정답이 이렇게 다 나왔는데, 팔북의 3 요소는 바로 동기,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커.
2: 어, 진짜 안 봤는데.
3: 진짜 브로커 안
2: 왔는데. 네. 진짜 안 봤는데. 브로커 왔구나.
0: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탈북 브로커입니다. 자, 오늘 오자유어 식구들에게는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2: 그치.
0: 네, 서민 씨.
3: 브로커가 없으면 한국에 못 오죠.
0: 그래요?
3: 한국에 우리와 붙어 있지만 네. 실제 한국을 오려면 삼국을 터서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말도 모르고 여권도 없고 그치. 사실 돈도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봤대자 돈이 얼마나 북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2: 맞아, 맞아.
3: 돈이 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브로커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탈북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요. 그 아~ 브로커들 덕분에 사람도 탈북하고 복음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꼭 필요한 거네요.
3: 정말 필요한 거죠.
2: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브로커 없이 혹시 넘어오신 분이 계시는가요?
4: 근데 없어요.
3: 이거 브로커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1: 어떻게 와요?
2: 아, 못 넘어오나?
3: 아니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을 와야 된대. 이 네 개 나라 말도 모르고 아니 세계 지도 하나를 가지고
2: 맞아.
3: 그리고 나라마다 그냥 넘을 수 있어요? 보통이 있잖아요.
2: 맞아, 맞아.
3: 요건도 없고 돈도 없고 말은 말도 모르는데 브로커 없으면 못 오지.
0: 그렇구나. 물론 얘기는 브로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맞아.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는
3: 완전 필요해요.
0: 잘 몰랐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새 가족이 나와주셨는데요. 북한에서 전국 수배령까지 내려졌던 뭐. 최연소 탈북 브로커 하진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오, 네, 어서 오세요. 네,
5: 안녕하세요. 네.
2: 브로커예요.
5: 브로커요. 브로커. 네.
2: 처음 와서 브로커.
5: 꼭 필요한 신분. 처음 왔어. 나는 우리나라 사람 아닌 줄 알았어.
2: 아니야, 너.
0: 아, 연세가 좀 있는 분이지
5: 어,
0: 않을까.
5: 저는 약간 형장님 같이 생겼을 줄 알았어요.
0: 청년.
6: 아,
0: 예.
6: 아닙니다. 어,
0: 최연소 씨라고요?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예, 대한민국에 이제 왔고요.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네. 예, 태어났습니다. 아. 이제 무산 하면 사실 되게 큰 도시거든요. 이제 무산 강산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한 10만 명 이상으로 예, 그렇게 많은 곳입니다. 또한 이제 그 청진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내륙이라 또 이제 이런 통할 수 있는 그런 국경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네. 태어났는데 몇 살 때부터 그러니까 브로커 일을 시작을 하시게
6: 어, 이제 브로커 일을 시작한 거는 15살 때부터였어요.
0: 15살이 뭘 한다고 브로커를 하죠?
6: 예,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13살 때부터 거의 이제 한국에서 돈 받아주는 예, 그런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브로커를 예, 하게 됐어요.
0: 근데 그 어린 나이 아까 13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시작한 게 아,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처음 그 일을 하게 되셨나요?
6: 어 이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 자체가 90년대 이제 저희가 되게 그 지역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집안이었거든요. 외화벌이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막 평양이 이제 그때 막 개발할 때인데 거기다 지원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지금 막 말해도 알만한 그런 건물들에. 근데 그 돈이 이제 안기부의 간첩 자금으로 이제 나라에 지원을 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예, 저희 가족이 보위부에 다 이제 잡혀 들어갔대요.
3: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족을 일부러 친 것 같아요. 너무 네. 외화벌이 하면 범죄가 돼요. 너무 커지면 권력과 결탁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도 막아줄 수 없을 만큼 커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칩니다 그냥. 네.
6: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무산 강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특파원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바로 이제 오는 기자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쓸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누구네 가족이 어렵게 사는 시기에 나라의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의심스럽다. 검은 돈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 일을 이제 잡으려고 예, 그 중앙당에서 그 비사그룹바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3: 네.
6: 예,
3: 그룹바 형성된
6: 예, 그 정도로 이제 내려와서 저희 그 거의 뭐 온 가족이 다 이제 보위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넘게 이제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김정일이 방침 검열을 받았어요. 이제 방침 검열은 또 방침을 받아야만 살아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서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저희가 진짜 그 안기부 돈이 아니었고 저희가 번 돈을 바친 건데 근데 이게 또 김정일이 한번 얘기를 한 거는 번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을 교양 처리를 해서 내보내시오 이런 방침을 받았거든요.

0: 죄는 없지만 이제 그런 장군님의 간대한 그런 방침을 받고 살아난 거다.
1: 은혜로요.
0: 은혜로 이제.
1: 그게 최재 선전이다.
0: 예. 그래서
2: 그런 거 같다 그러고 그냥 해나 해버리고.
0: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내리막길을 소위 말하는
1: 진짜 안기부도 먹기 위해서 노력했구만.
0: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거의 막 집안이 거의 다 박살 이제 품비 박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보이고 아, 그 사람들도 예,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예. 처음에는 이제 돈을 받아줬던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일어서가지고 다시 외화벌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 그런 좀 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같이 일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음에는 이제 부탁으로 예, 뭐 한국에 뭐 아는 그분의 친척이 이제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외화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판매를 하면 그 판매 대금을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세관에서 받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처음에 계기가 돼서 돈을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 아, 처음 탈북 그 도울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탈북 첫 탈북이잖아요. 네. 그때
0: 맞아. 그때 당시에 그 중국분의 부탁을 받고 갔던 집이 있거든요. 그분을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탈북 시켜야 되는 분인데 진짜 집에 갔는데 아마 저희 뭐 고향 분들은 아시는데 집에서 막 몽둥이를 휘두르도 걸릴 게 없는 집이었어요.
1: 네.
0: 진짜 예, 당장 쓰러져가는. 진짜 그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3: 그런
0: 예, 폐가에서 사는 그 가족이었는데 제가 그 어릴 때 그런 막 굶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 3일 정도 굶으면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아, 막 빈혈이 막 오고 그런 눈을 이제 그 사람들의 눈을 보고 나서. 아 뭔가 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2: 사명감.
0: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뭐 쌀 몇 킬로 이렇게 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생계를 연장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는 돈은 살고 싶지 않다고.
1: 예. 쌀
0: 어디든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첫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일단은 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3: 맞아.
0: 일단 그 중국에 있는 대방을 통해서 일단 중국이라도 먼저 보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중국 걸쳐가지고 몽골로 해서 한국까지 오셨어요.
1: 어머, 그까지 오시고?
0: 예.
3: 우와. 어머나. 지금 잘 살고 있나요?
0: 아, 예. 잘 살고, 뭐, 이제, 그때 그 어린 친구가 다행히. 지금 대학교 이제 졸업.
1: 진우 씨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3: 그럼요.
1: 그분들이 진우 씨 아니었으면
2: 스포츠를
1: 생명을 살리는 네, 거잖아요.
3: 저는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과정이 그냥 네.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네, 네. 사실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0: 보통 다 이제 중국을 통해가지고 북한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돈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두만강 아니면 이제 압록강을 통해.
3: 직접 돈을 현금을 보내요? 아니면
0: 현금으로
3: 온라인으로?
0: 예. 온라인이 안 됩니다. 아. 북한은 온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예.
1: 돈을 택배처럼 보내는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뭐 몇십만 위안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돈이 한 번에 모이면 그걸 북한으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연결시켜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얼마를 붙이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 20% 정도를 떼고 이제 가족한테 드리는.
3: 아, 20%구나.
0: 예,
1: 지금 50%도
0: 지금
3: 50%구나 돼요?
2: 예. 지금 50%예요?
1: 지금은 가다 걸리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브로커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게 50%도 네. 못 나가요.
2: 목숨값이니까.
3: 그러면 진우님은 그 북한에 있는 분한테 돈을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0: 네, 이제 가족 연결해줘가지고 바로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내려와서 또 이제 보통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산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북한에
3: 산에 올라가서
0: 예, 그 탐지기 그런 차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전화가 안 돼요. 국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연결해서 돈을 얼마 보내는 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와서 돈으로 주고
3: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내가 브로커란 입장으로 네.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왔습니다 하면은.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의심하는
0: 믿죠,
3: 경우가 예. 더 많을 것 같은데.
2: 거의 많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제 예. 그 돈 받아주는 것 또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가족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암호를
3: 말해야 되는 거예요.
0: 뭐 이제 따님이 찾으신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 누가 이제 찾아오, 뭐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와중에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안 믿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뜻 안 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1: 그럴 것 같아.
2: 그럼 남북한 가족들이 가족 전화통화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1: 맞아요.
2: 전화통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0: 그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네. 중국 전화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요.
1: 핸드폰이요?
0: 예, 중국 핸드폰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하는데 아... 이게 일반 지역엔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 지역, 그 특정 장소에서만 그 전화 신호가 잡히고
1: 터지는
0: 거예요. 예, 이게 또 되게 힘든 게 전화를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10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1: 아, 그래요?
0: 중간에서 계속 끊기거든요. 신호가 안 좋다 보니까. 예.
3: 그러니까 국경지대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0: 데리고 와서, 예.
2: 또 잘 터진 데서.
0: 잘 터지는 곳을 찾아서.
1: 찾아서 예, 전화 연결을.
2: 우리가 뭐냐, 이거 하나 또 통신구에서 이거 하나 좀 설치해주세요. 설치해줄 것인데.
0: 민원 넣으실 수 있는데 북한에서.
1: 아니, 여기서 전화 통화했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 과정이 이렇게 집에서 한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과정에서 네. 통화를 하셨던 거고.
4: 이는 잘 터지는 지역은 아스컴이라고 해서 보이지도원들이 다
1: 감시를
4: 또 감시를 그냥 보이지도원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농사꾼처럼 입고 와서 일하는 척하면서 다 감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화 잘 되는 것들은 브로커들만에 알고 있지 실제 이제 조용히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소문이 나면 거기는 이미 다 포위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1: 그래요.
4: 너무 위험해요.
5: 그런데 보호 형들 다 끼고 해서
4: 맞아요.
5: 저희 친척은 그냥 보호 형동 때 손잡고 올라와서 합니다.
3: 아, 또 이렇게 뇌물을 주고 그, 이제 보호 형이랑
5: 그러니까 뇌물을 그냥 다 줘야 돼요. 그 보호 형이 같이 와서 다 봐주고 아스콘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민하게 자기 잡힐 거 알면서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보호 형이랑 같이 올라가서 보호 형동 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보호 형까지 챙겨줘야죠.
1: 그러지.
3: 네.
4: 진짜 그게 더 하는 안전 뇌물공화국이라 다 그냥 비디가 판을 치는 곳이
1: 말고. 아, 여기선 돈을 많이 보내도 정말 내 가족에게 가는 것은 얼마 안 되는
2: 거죠. 그분들도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4: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또 그렇게라도 안 보내면 이제 북한에서 사는 게 워낙 어렵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예.
0: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내요.
1: 그럼 그동안에 탈북시킨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0: 거의 가족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100명은
2: 대단하다. 연말 한번 쫙 모으세요.
4: 사진으로
1: 아이. 맞아요.
2: 혹시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0: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3년도 9월달에 전국 보위부 전국 수배를 받았는데 수배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난 가족이 두 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서 손을 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예 이제 거의 노출이 된 상태였고 빨리 북한을 뚫지 않으면 이제 그분들도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수배가 떨어지고도 이제 진짜 딱 7일 동안 한 주일 안에 그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해서 무사히 이제 태국까지 보냈거든요.
1: 아, 일주일 동안?
0: 네, 보냈는데 되게 웃긴 게 이분들은 국정원에서 만났어요.
2: 같이 탈북해서?
0: 네, 아니, 저도 이제 전국 수배가 떨어지고 그분들을 이제 보냈었는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말을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텀이었는데 이분들을 제가 이제 국정원 조사해서
1: 만났어요?
0: 예. 아니,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1: 그치.
5: 제품으로 거기 와주신다.
2: 그분도
0: 반가워. 되게 막 그 신기해하는 눈빛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1: 북한에서
0: 알았지?
1: 보던 사람.
0: 예.
4: 일단 다 그 팀이 다 무사히 온 게 너무 반가웠다.
0: 네. 네. 그래서
2: 되게 뭐 전문가니까 잘 넘어오셨겠죠? 브로커 없이. 유일하게 브로커 없이 오셨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2: 자기가 브로커니까 브로커 없이 왔죠.
4: 자기가 브로커니까 길을 다 아니까.
1: 네. 아, 그렇구나.
0: 근데 대신 이제 저는 북한에서 떠나는 것부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저는 이제. 수배령이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산을 통해가지고 이제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백두산을 통해서 이제 또 탈북을 했었는데.
1: 네네네. 네. 하여튼 하진우 씨의 그 탈북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다. 궁금한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차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동안 쉽게 들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진우 씨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탈북 브로커 그들은 누군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선희 씨?
4: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진우 씨처럼 북한 내에서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오는 것. 그 사람이 이제 두만강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두만강에서 중국인이 받아서 베트남이면 베트남까지 또 데려다 주는 사람. 그럼 또 베트남 브로커가 나와요. 베트남 말을 하는 사람이 중국 브로커하고 마주서서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또 베트남이 또 라오스로 넘어갈 때는 또 라오스 브로커가 나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브로커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로.
3: 제발.
4: 그때는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게 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은
3: 날 죽일지
4: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
3: 들어갈지 모르잖아.
4: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냥 와서
3: 하라고 막 그럼 가고
4: 그러고 심지어요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에게 무슨 옷을 입은 사람 앞에 가래요.
3: 맞아요.
4: 그러니까 이제 한국 브로커가 다 조정을 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저도 보니까 이제 맞아요, 어디 맞아요. 중국에서 베트남 넘어갈 때 어디가 뭐 있대요. 뭐 어느 건물 앞에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을 가래요.
3: 그치.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를 보고 말 안 해요. 그다음에
4: 손으로
3: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따라가야 돼.
4: 네.
3: 그럼 또 두 번째 장소. 또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도 말이 없이
4: 네.
3: 그냥 눈빛으로 손동작으로 이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옮긴 것 같아요.
4: 혹시 안 좋은 브로커를 만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골로 가는 거예요.
3: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4: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당연하죠. 팔아먹을 수도 있고
3: 맞이할 수도 있는
4: 너무 막연하다 진짜.
2: 지금 씨인데 그 네. 북한 그 경비대를 통과하는 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
0: 예,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그 경비대 안에 저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장계 중대를 관리를 하는 중대장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 또한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이제 목숨을 진짜 의지할 만한 예,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탈북민을 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바로 총살형에 처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이면 또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뭐 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위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2: 걸리면 먹어.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또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진짜 서로가 이제 목숨을 맡겨도 될 정도의 그런 진짜 의지를 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3: 네. 와, 이게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5: 영화에서만 보던 이야기네요.
3: 아니, 그럼 브로커 중에 혹시 남한 사람도 브로커가 있나요?
4: 있었어요.
3: 있었어요.
4: 저도 몰랐었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지 한국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을 제가 먼저 만났던 게 이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들어가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 신분, 한국인의 신분으로 브로커 일을 하시면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천주교도 없고요. 불교도 없습니다. 딱 기독교 선교사님들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제일로 반가워요.
2: 한국말도 하고.
4: 한국말 하시는데 너무 반가워요. 갑자기 이제 해외에서 갑자기 잘생기고 얼굴 번지르르한데 선교사님이시래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선교사는 되게 나쁘게 배웠어요.
3: 그래.
4: 차라리 선교사라고 안 하셔야 돼.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는 청강수로 도족이라고 짓고 북한에서는 너무
3: 이게
4: 악마로 배웠기 때문에 그 세뇌가 아직 안 빠져있는데 선교사라서 무서웠어요. 저 처음에. 근데 이분이 직접 대한민국 대사관에 데리고 가시는 일을 중간에 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가옥에다가 안전하게 놓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해라 여기서 자유롭게 설거지 다 해주시고 밥 해주시고 우리 밥 먹으면 앉으라고 저희 때 그때 그분은 설거지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귀한 분들 오셨다고. 저 그래서 선교사가 내가 아는 선교사는 사람의 피를 뽑아갖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선교사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보고 저도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막 탈북 7년 했습니다 그랬고 막 우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 사람이 왜 나의 스토리를 듣고 왜 울어야 되지 그랬는데 선교사분들이 대부분 나가 있어요.
2: 정말 특별하듯이 한 거구나.
3: 정말 고마운 주의 종들이신데 목사님 목숨 걸고 탈북을 돕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6: 특별히 그 탈북에 관계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드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또 도움을 받으셨던 우리 탈북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늘 얘기하신 것을 보고 좀 굉장히 놀랐는데 북한에서 그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0: 그게 이제 체제에 대한 뭔가 이제 그 기독교는 거의 빠지면 안 된다.
2: 맞아.
0: 주체 사상에만 빠져야 된다. 이거다 보니까
7: 제가 태국에 넘어왔을 때도 저희는 태국을 건너와서 우리저로 경찰서 찾아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찰서 찾아 들어가는데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태국말을 모르니까 나 사 먹을 수 없는데 부부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네, 와가지고 일행 중에 한자가 있으니까 무슨 거 드시고 싶냐고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인데 째려보면 한국 사람이라니까 째려보면서 한국 사람이 뭐 여기 뿌리 있는데 어째 뿌리 없을까 하면서 한국 사람은 여기 뿌리 난 걸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뭘 드시고 싶냐니까 한자분이 김치를 먹고 싶다니까 구운 데까지 가가지고 김치에 또 김치를 담궈가지고 우리를 세탁할 수 있는 나라에까지 대학까지 사갖고 와가지고 와 이분들은 어디서 돈 받으면 하나 막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헌신적으로 탈북민들을 섬기는데 네. 와 너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5: 네네.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진짜 탈북민들 돕는 선교사님들은 더 진짜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김주찬 씨도 혹시 탈북 과정 중에 선교사님의 도움 받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8: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송됐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첫 번째 그 선교사님 도움으로 시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까지 갔다가 네. 라오스에서 북송대에 있었어요. 2003년도에
4: 거기까지 가서도 다시 북송될 수 있구나.
8: 그때 선교사님이 마음이 많이 앞서셨어요. 그래가지고 탈북민들을 되게 많이 시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한 400명을 시도를 시켰고 한 100명이 성공을 하고
5: 대단하시다.
8: 한 300명은 정말 고생 당하기도 하고.
4: 근데 예전에는 조만한 압록강 이 주변으로 아예 그 조가 형성돼갖고 차가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여자들 들어오면 납치해갖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 선교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나가셔서 차가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막 조진 상태로 넘어오면 빨리 납치해가지고 태워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납치된 줄 알고 나 그거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걸 설득시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못 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국 브로커를 만나서 팔려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선교사예요 하면 막 뛰쳐나가려고 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뭐 이렇게 막 진짜 납치하다시피 해서 아파트에 딱 데려가 주면 그때 이제 같은 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처 지정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 보호 받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죠.
5: 자, 그 돈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브로커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주찬 씨 얼마 정도나 되나요?
8: 저희 때는 사실 두만강 건너는 건 쌌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오는 건 굉장히 금액이 뭐 100만 원이면 다 넘어왔었고 남한으로 올 때 1인당 보통 300만 원 정도.
5: 총 비용이?
8: 토탈 다 해봐야 뭐 한 3,400이죠.
5: 1인당?
8: 네.
5: 지금은 좀 올라
8: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5천만 원 막 이렇게 됐거든요.
5: 1인당?
8: 네. 지금은 1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4: 지금 1억 저도 문제는
7: 1억을 저도 못 와요. 워낙 위험해서 그래요.
4: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이 양강도를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다라고 하니까 선사 후보 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려요.
5: 이게 뭐죠?
4: 그게 뭐냐면 일단 싸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라. 그런데 돈을 주면 받아라. 처벌 안 할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넘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진짜 뭐 그야말로 거대한 감옥을 짓고 있는 게 뭐냐면 고압전력.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달려가고 있지만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지역만 4차 산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m짜리 장벽을 다 쌓고 있어요.
7: 그렇다.
4: 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쪽에도 철조망을 다 세웠어요.
7: 어떻게 가냐?
4: 어떻게 뭐 1억을 줘서 넘겼다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이동이 안 돼요, 이제는. 얼굴 인식 다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디가 이제는 기계로 딱 찍기 때문에 조작한 아이디는 쓸 수도 없어요.
5: 아, 이제는 정말 뭐 억대를 줘도
7: 10억이라 해도 이제는 올 수 있는
5: 상황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4: 그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에.
5: 그러네요.
4: 그게.
5: 네. 네.
7: 그럼 진우 씨가 활동을 하셨을 때는 네. 사례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거의 한 400에서 500만 원 그 선인데
4: 한 분당?
0: 예, 네. 한 명당. 그런데 사실은 이 가격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이제 데려오기가 쉽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되게 특이한 경우에
4: 우리처럼 자강도.
0: 맞아. 이거 여긴 그러니까 못 들어요.
5: 자강도는 네.
0: 스스로 와야 되고 자강도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4: 못 들어와요.
0: 항해남도 막 이런 쪽 그리고 함남도 이런 쪽은 저희 이제 평안북도 거의 이런 쪽 갈 때 되는 비용 자체가 엄청 많아지고 여기서 또 그 사람들을 국경까지 데려오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400만에서 500만 원 정도.
3: 그럼 브로커의 수수료라 할까요? 그건 20%? 아까 그러셨나요?
0: 만약에 좀 쉽게 보내면 그나마 이제 돈이
4: 떨어지고.
0: 떨어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초소한테 이제 뇌물을 보여야 될 때도 있고.
4: 이렇게 버텨서가 얼마나 많아요?
0: 엄청 많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막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또 그때 이제 돈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저희가 이제 탈북 브로커를 얘기할 때는 그 일반 브로커 이제 막 중국에 사람 팔고 이런 브로커들이랑 좀 다른 개념이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4: 목숨을
0: 내놓고 해야 되는
7: 그런 진우 씨는 아까 그 북한에서 수배 명령까지 내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
0: 네.
7: 그러면 그 처벌이 어떤지 벌써 공포에 떠시는데 네, 어떻게 처벌받아요?
0: 뭐 온 가족이 이제 그 관리소 같은 네, 관리소라고 하는 이제 다시는 못 나오는.
7: 아, 네. 온 가족이
0: 예예. 예.
3: 관리소 들어가는 것만 해도
4: 도둑 당한 거
1: 훔쳐준 것만 해도
7: 거기 관리소 맞아요. 들어간 거는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조사 과정에 그 1년이란 거의부에서 죽는 건데
0: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몇 명을 어디를 보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7: 그렇죠.
0: 만약에 뭐 단순 중국으로 보냈는지 네. 아니면
4: 한국으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단순 중국으로 보냈는지 네. 아니면 한국으로 보냈는지에 따라서 이게 성격이 안
2: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1: 보위부 대상이 되고 이제 경찰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고파서 간 거는
1: 그렇죠.
2: 그야말로 이제 민법인 거죠. 그렇지만 한국으로 보냈어.
1: 간첩입니다.
2: 저게 서울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정치범으로 걸렸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긴 또 시범격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살아남기 힘들어.
3: 진우 씨 같은 경우는 동료 중에 발각된 경우가 있었나요?
1: 거의 다 이제 전멸됐죠. 저희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를 잡으려고 이제 중앙에서부터 국가보위부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이 사람의 행적을 다 찾아다니거든요.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제 뭐 국경경비대 중대장도 있었고 이제 그런 군 쪽에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데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잡혀가지고
4: 어떻게
1: 제가 이제 국정원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 몇 분은 이제 바로 총살 보이고서 바로 총살되고
2: 그러니까 이게 네. 살아남은 게 기적인 거죠.
3: 네, 진짜 기적이. 목사님 그 북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분들이 스스로의 홀로 힘으로는 또 어렵잖아요.
5: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탈북자의 4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 네, 맞아.
5: 근데 남한의 그 지금 현재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가 52개라고 알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의 생활비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프로테이지가 42% 정도로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무사례.
2: 무사례.
5: 그렇죠.
2: 맞아요.
5: 그런 말을 듣고 아, 참 우리가 기존 교회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간절히 지금 느껴봐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3: 네. 그렇죠? 네.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6: 저희 담임 목사님도 부부가 다 탈북민인데 사례금 없이 뭐 성도가 탈북민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예. 네.
5: 그 부분인 것 같아요.
6: 점심까지 같이 먹었는데 어머. 자기 부러운 걸 표현 안 했거든요. 성공했다는 말에 뻥난 거예요. 성공했다던 그 여자가 이게 뭐야?
1: 집은 거의 다 포위된 상태였고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한 예, 그런 고생을 하면서
6: 맞아요.
1: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저희를 데려다 주신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저만 혼자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네.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근데 그동안 이제 오자유에서 이제 브로커에 의해서 탈북을 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도 종종
1: 들어요.
2: 많죠.
3: 진짜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 이게 상당히 진짜 많죠. 이게 왜냐면 사실은 브로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나 사실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서 가족한테 돈을 잘 전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오해하는 게 한번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그러면 아, 저 돈 보낸 채도 혹시 우리 가족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2: 분야가 다르죠.
1: 네, 분야가 완전 다르고
3: 돈을 보내는 것과
1: 맞아.
3: 브로커는
1: 완전
2: 달라요. 완전 달라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한다르지.
1: 예, 얘네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보내라. 이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북한에서 내가 브로커인데 널 중국에 보내줄게. 왜냐면 이게 브로커란 자체가 비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비밀 요원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내가 대놓고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절실한 사람들은 내가 브로커라고 하면 진짜 찾아가서 날 보내달라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브 스파이. 예, 그래서. 사기당하고.
3: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이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1: 어렵습니다, 이제.
6: 사실은 그래서. 그런 브로커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네. 뜰 때 저는 친구 숙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브로커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네 그냥 어느 장소에 가라.
2: 맞아.
6: 어, 가니까나 내 아는 사람이 있어. 이제까지 아니 점심까지 같이 먹었는데 어머. 자기 브로커인 걸 표현 안 했거든요. 아~ 어, 근데 그 사람이 또 여기서 어디까지 가라 하니까 낸데라고 군대 모자 씌우고 개털 수바 입혀놓고 국경 오른판을 넘어 가니까 중국 쪽에서 사람을 기다려. 자기는 앞선다 다 성공했다. 성공했다는 말에 뽕만 거예요. 근데 그때 더 믿은 거는 진짜 속내에도 하나도 안 되고 성경만 세 권을 지고 배낭을 맨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성경만 있으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몽골까지 가는 몽골 일연이라는 곳을 가는데 2박 3일을 기차 타고 가는데 무서운 것도 없이 영광 할렐루야 이름에 갔어요. 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국경에 딱 갔는데 우리가 잡힌 거예요.
2: 뭐 안에 스파이가
6: 스파이 있어서 잡혔는데 아까 윤하 씨 말한 것처럼 북한 사람이 나는 누구다 해서 소리를 계속 지른다 했잖아요. 사람 살려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중국말을 해야 되는데 북한말로 계속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조용해라고 조용해라 말 안 들으니까 이 벨트로 군대 벨트를 입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게 막 터지고 네.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니까 아니 우리 마을에서 똑같은 브로커인데 성공했다던 그 여자가 감방에 있어. 오. 그 앞선도 있어.
2: 뭐요?
6: 앞에 세 손이 지금 다 같이 있는 거야.
2: 다 잡힌 거예요?
6: 다 잡힌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 그때 우리 떠날 때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주님만이 왔습니다. 뭐 네. 이러면 기도를 했는데 브로커는 아, 성경책만 갖고 가면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1: 무작정
6: 우리를 이렇게 떠나버려. 이미 몽골은 폐쇄가 된 상태래요. 길도 막히고 왜 우리를 이렇게 다 실패하고도 성공했다 했을까. 아 이게 사기꾼이구나.
3: 네. 맘먹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네. 네,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1: 이게 사실은 되게 탈북 가정이 되게 빠를 수도 있고 되게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6: 그쵸?
1: 왜냐면 이게 북한에서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2: 맞아.
1: 근데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다 보면 왜 빨리 안 오냐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분을 어떻게 탈북을 할 건지 이제 계속 그쵸?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뭐 진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걸릴 때가 있어요. 탈북을 한 명을 시킬 때. 근데 저희가 할 때는 돈을 먼저 안 받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탈북 브로커를 할 때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3: 맞아요.
1: 저희는 이제 국경을 다 넘겨보내고 중국까지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가족이랑 연결을 해주고 이제 거기서 돈을 받거든요.
3: 아, 양심적이네요.
1: 저희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2: 그렇게. 네. 저도 네. 한국에 와서 후불로 브로커를.
4: 안 주지, 불안해서, 불안해서.
6: 저희도 그랬어요, 후불로 네. 다.
3: 설민 씨 같은 경우는 탈북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브로커를 만났는지 궁금해요.
2: 저도 역시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브로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그래서 베트남까지 저희 중국 신랑이 데려다 준 게 그 한국 사람이랑 연결을 해갖고 베트남 어디까지 와라 해서 중국에선 저희가 브로커가 없이 신랑이 저를 직접 데리고 와요.
4: 맞아.
2: 그래서 이제 베트남 브로커 왔을 때도 베트남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분명 한국 사람이 온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저를 데리고 이제 라오스로 딱 넘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탈북민인 거야. 탈북민 한국인인 거지. 근데 처음에는 탈북민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탈북민이 말투가 한국 사람처럼 많이 바뀌어 있어갖고 몰랐고 그리고 이 신수도 한국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권력이 브로커들은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요. 산을 넘을 때 다 이렇게 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가 좋은 브로커인 게 이제 저희가 산을 안 넘었어요, 저는. 산을 이렇게 넘지 않았고 어떤 차 한 대가 딱 오니까 바로 총을 걸고 있더라고, 차에.
6: 맞아.
2: 차에 총을 걸고요. 장교복 이런 거를 딱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국경을 아예 대놓고 통과를 차에다 사람 실어놓고 대놓고 통과하는데
3: 백이 있나 봐요.
2: 백이 그러니까 하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총이 걸려있어요. 근데 무슨 사인지 모르고 우리 말 뭐 알아듣겠는데 뒤에 차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서로 다 연결이 된 거죠.
6: 네트워킹이 돼.
2: 완전 진짜 그야말로 하이패스예요. 쫙쫙쫙쫙 지나가는데 바로 그냥 라오스 대사관까지 아무 일 없듯이 사람이 착착착착 바뀌어서 라오스까지 딱 대사관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와 정말 빽이 든든한 내가 브로커를 만났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탈북민이야.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국정원하고도 막 연락하고 대사관하고 막 연락하는데
4: 진짜. 너무 멋있다.
7: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삼국선을 뚫을 때 군부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설면인의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삼국으로 온 선은 라오스, 미얀마는 대부분 다 군부차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는 그런 뭔가 독일, 영국식 차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2: 총 걸려있다니까, 총이.
7: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군인복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뛰려고 하는데 뛸 필요 없이 그냥 군부차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3: 김주천 씨가 만난 브로커는 또 어떤 분이셨을까요?
8: 저는 탈북민 출신 브로커 형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이 중국에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이 저한테 그냥 길을 알려줄 테니까 이게 직접 가라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 몽골 국경 그 세관 있잖아요. 네. 세관 옆으로 건넜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걸어서.
3: 걸어서 넘어.
8: 네.
3: 문제는 없었나요? 걷다가. 그 과정이?
8: 그 과정에서.
9: 사막이에요 그냥?
8: 사막이죠. 철조망 진짜 많았고.
2: 철조망 5개.
8: 네. 아 근데 저희 어떤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 보니까.
6: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철조망이 많은 거는 사막지대 양방목, 소방목을 하다 보니까 몽골 지역이 자기네 지역이 있어요. 방목하는 지역이. 근데 보니까 다 철조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국경 철조막은 5개 있더라고요.
8: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 세관을 저는 이제 길을 안 헷갈리려고 세관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막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한참 걷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내리막 와서 사방이 다 모래예요. 하늘이 그냥 딱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9: 나침반.
8: 그러다 이제 방향이 헷갈리는 거죠.
5: 근데 그 이렇게 브로커들한테 돈을 건넬 때 어떤 돈을 건네요? 북한 돈입니까? 아니면 중국도 바꿔서?
7: 그러니까 진짜 브로커들은 이게 돈 따발이 뭐 2점만, 벽돌장만한 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 한국에 있는 브로커는 그 한 50만 원, 뭐 100만 원도 제가 볼 때 못 볼 거예요. 그 왜냐면 2만 원 돈 따발이 막 중국 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한 개 팀에 한 20명 정도 움직이거든요. 이 안에서. 네. 그럼 이제 돈을 다 나눠요. 근데 아마 그분은 손을 아예 안 잡다 보니까 돈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돈을 써야 이제처럼 군부차도 나오고
9: 할 텐데. 맞아.
7: 그러니까 자꾸 잡혔지. 네.
3: 하진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네. 전국 수백 명까지 내려졌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아, 탈북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2013년도 그때 이제 9월 달이었는데 거의 가을 이제 계절이다 보니까 또 날씨도 되게 추웠거든요. 뭐 수배가 떨어진 거를 제가 이제 그 저희 보위부 쪽에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 직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되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나이가 아깝다고. 그분은 이제 저를 아시는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시다 보니까 나이가 아까우니까 일단은 너 예,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뭐 집은 거의 다 포위된 상태였고.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거리 다니던 그 옷차림으로 이제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떨어진 지역에서 뭐 서울이라고 하면 파주에서 뭐 사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제 걸어서 가서 아버지한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행히 아버지가 어차피 그냥 온 가족이 다 죽을 거니까 죽든 살든 이제 같이 떠나자. 이렇게 돼가지고
9: 이제
1: 아버지랑만 이제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이제 몇 개월 동안을 길을 이제 걷지 못하고 거의 산으로만 오다 보니까 진짜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한 예, 그런 고생을 하면서 백두산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운 좋게 그 되게 그 전적지라고 하는데
2: 형명전지
1: 예 형명 여기는 사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런 곳인데 이제
9: 아, 그래요?
2: 네, 예, 들어가면 안 돼요.
1: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봤어요. 그 동태를 제가 브로커 출신이다 보니까 그 통로를 이제 살피다가 그 이제 5분 10분 이 사람들이 이제 교대하는 밥을 먹을 때 교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낮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도망강을 통해서
3: 아니 그럼 신앙은 어떤 과정에서 갖게 되죠?
1: 되게 이게 저도 되게 그때 당시에는 모든 탈북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진짜 뭔가 모든 신들한테 다 의지하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백두산에 와서 그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아 이제 북한에서 이제 조직이 다 이렇게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나만 살아났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다시 안 볼 수도 있잖아요.
9: 그치.
1: 근데 넘어오라고 넘어오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 이분들이 저희를 지하교회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2: 교회는 돈 없이 가니까.
1: 네,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거기서 거의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말로만 막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니까 아, 되게 거기서 신앙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막 밥 먹을 때 이제 주기도문? 막 이제 주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찬송가 부르고 이제 왜냐면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아까 선교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2: 아, 그랬어요?
1: 아, 그런 이제 꿈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탈북민들 더 많이 탈북시킬 거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보다 사실은 되게 성경책도 되게 많이 봤어요.
2: 선교사 되려고?
1: 네, 선교사 되려고. 그걸 제가 다 읽었댔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심이 생기고 이제 아, 뭔가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저만 혼자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네.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사명이 있습니다.
4: 네. 아버님은 두 분이 다 탈북하셨잖아요.
1: 네.
4: 이제 북한에 안 계신 어머니하고 친척들 뭐 아니면 네. 가족들로 어떻게?
1: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못 잡으니까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를 이제 정보리 교도소를 저도 되게 충격스러웠던 게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거의 시범 대상으로 잡아서 이렇게 본보기를 보려고 했는데 저를 못 잡으니까 이제 저희 엄마를 이제 정보리 교도소 보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뭔가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2: 지금 어머니 못 오시고 계신 거예요?
1: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반신 마비를 원래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가서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이제 다시 퇴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거의 반동분자 집안이 돼가지고 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2: 추방감
1: 예, 지금 그렇게
2: 탈북처에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1: 예,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14년도에 와가지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교도소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계속 선만 놓고 있다가 정작 또 나오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감시가 거의 막 북한에 이제 인민반 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집을 감시하는 사람이 무려 3명씩이나
2: 된다고. 나올 수가 없지. 네,
3: 통일이 빨리 돼야 되겠네요.
1: 예.
3: 앞으로 어떤 꿈이 있다면요?
1: 아, 그래도 이제 제가 뭐 대한민국에 와서 꿈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뭐 사업가로서
3: 네.
1: 이제 뭐 그런 사회적 기업이 돼가지고 뭔가 우리의 사회를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에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종주영 회장님처럼 이제 뭔가 저희 그 기업을 제2의 현대로 만들어서
2: 우와. 야 멋있다.
1: 아, 이건 꿈이니까. 예,
3: 꿈이니까. 아 그럼요. 꿈은 크게 될 수 있죠.
1: 그래서 나중에 진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때 저희 뭐 고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또 이제 채용을 해서.
3: 네.
1: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사업을.
3: 할렐루야입니다.
2: 아멘. 네.
3: 아, 목사님 오늘 진짜 영화 한 10편 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3: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을 쭉 들어보고 또 브로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께서는?
9: 항상 올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3편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How good and pleasant 어떻게 이렇게 좋고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북한 형제 남한 형제 같이 만나서 동거하고 오늘 이렇게 토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그래서 가족같이 느껴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저 이 프로그램을 생각해봤어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치나 중요성을 늘 느끼고 돌아가요. 오늘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하진우 형제가 꿈을 얘기했는데 누가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고 앞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일하겠어요.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로 잘 준비해.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 쓰시거든요.
4: 맞아. 네.
9: 지금 준비 기간이니까 지금 탈북이 막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또 준비하실 거예요.
3: 네.
9: 그러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거예요.
4: 맞습니다.
9: 그러니까 다 잠드셨던 눈이 열릴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데뷔했다가 스타트에서 가시면 큰 일꾼이 되실 거예요. 네.
3: 미리 원통인? 원정 원통인?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니까 마음으로는 막 통일이 임박한
9: 이미 이루어지겠죠?
4: 맞아, 맞아.
3: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네,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자이어 시즌 4 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데 네. 지현 씨와 경아 씨는 이번 시즌에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네. 궁금해요.
4: 저는 그러니까 시즌 4 이렇게 다 하면서 네. 계속 이제 많은 탈북민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상황들을 또 하고 네. 뭐 항상 뭐 우스갯소리로 빨리 통일이 돼서 오자유가 오자유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시간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남북 통일이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3: 네네 네. 경아 씨도 소감. 맞습니다.
10: 저는 시즌 4에 이제 합류를 네. 하게 됐는데
4: 너무 잘해요.
10: 하면서도 에이 설마 정말 했던 것들이 북한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맞아. 이루어지었던 어떤 그런 참담한 현실에 하면서도 너무 놀랐는데 네. 하지만 이 방송이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5 시즌6가 이어나가겠지만 우리는 함께해서 즐겁지만 네. 너무 먼 시즌이 일어나기 전에 통일이 되면 좋겠다.
3: 시즌5는 뭐 평양에서 할 수도 있고.
4: 맞아요.
10: 잘해봅니다.
4: 오, 잘했다. 뭐 이렇게.
9: 네.
3: 네. 네. 우리 정윤아 씨도 제가 가장 많이 뵌 것 같아요. 네. 설미 씨도 그렇고. 윤아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4: 대대로.
2: 일단은 그 탈북민들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좀 사실 쉽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건 자체는 이제 진실이 있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오자유 안에서는 자유도 이뤘고 통일도 다 이룬 방송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즌을 이어가면서 많은 또 북한을 알리는 이런 좋은 방송들 만들었습니다.
3: 네. 네. 설미 씨도요. 네. 어떠셨어요? 출연하시면서.
2: 저는 뭐 탈북민들이 이렇게 저도 윤아 씨도 나름 이제 잘 정착해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많아요. 실제 네. 제가 봐도 다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부터민들보다 우리 세터민들이 더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부터민 이게 세터민. 네.
10: 부터민이라고.
2: 네. 여기 구약 신약.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정착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멘. 제가 어릴 맞아. 적에 아빠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맞습니다. 북한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제 삶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한 눈이 확 열렸던 것처럼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가서 그게 참 좋지 않을까.
4: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기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분들이 많은 영향력을 줘야 돼요.
2: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죠.
4: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분들을 도와주고
2: 맞아요.
10: 원하는 거.
4: 많이 그러니까
2: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잘 산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돈 많은 거. 그러니까 잘 사는 것. 돈 벌어서 함께 나누고
4: 부자.
2: 네, 선한 영향력으로 아멘. 그게 예수쟁이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4: 아멘.
3: 네, 네. 정말 오자유에 와서는 마음껏 우리가 울면서 막 외치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서로 간증을 하고 이럴 수 있어서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즌에 또 더 알차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거 약속드릴게요.
4: 네.
3: 자 그럼 시즌4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2: 네.
3: 자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4: 자유야! 자유야!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뭐 너무 크고 네. 너무 크고 크신 분이고 너무 넓고 넓으신 분이라 표현을 한다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뭐 요새처럼 좀 그런 뭐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걸 다 말로 다 하겠어요?
0: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 굉장히 다양하죠.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1: 예.
0: 질투의
1: 하나님. 예. 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0: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예. 나오거든요. 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 근데 그것도 막 사랑으로 느껴져요.
0: 그리고 사랑이지. 예. 결국 사랑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 예.
0: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한눈 팔고 곁눈질하고 하는 걸 이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예.
0: 그냥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막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 징벌로 인해서 다시
1: 돌아오는.
0: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1: 그러니까
0: 질투의 하나님.
1: 부모가 매섭게 매를 들 때는 그만큼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저는 근데 오늘 이 만날 이분은요. 그냥 뵈면서 저분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일까? 어쩜 저렇게 향기가 날까? 참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은 애다.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0: 그런데 결국 예.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입만 열면 주님 자랑만 드러나지.
1: 그래서 맨날 주님 자랑만 하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0: 예, 예, 예.
1: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그는 장안나, 장영주, 요진박을 배출한 세계 최고 음악 명문대학 줄리어드 프리스쿨

0: 영혼을 울리는 연주로요, 온 세상을 정말 땅끝까지 뛰어다니는 분 맞습니다. 예. 플루티스트 송설나무 선교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워낙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딱 보고, 어? 광기 삐짜다. 이광기 씨랑 되게 닮았어요. 혹시 이렇게 연주 다니시면은 네. 이광기 씨 아니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 연주를 다니면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어디서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세요? 그 배우 이광기 씨 아세요?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분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의형제로 지내고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연주하고 돌아다니신 지 꽤 되셨으니까 몇 개국이나 다니신,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1: 전 정확히 세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106개국입니다.
2: 근데 몇 해 전에 일본으로 네. 파송되지 않으셨어요?
1: 네, 4년 동안 일본에 살았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와 있어요.
0: 네. 왜 갑자기 일단 일본으로 가셨는지부터 얘기를 이제 슬슬 들어볼까요?
1: 네. 네. 네. 일단 제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한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한테도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요.
0: 네.
1: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를 저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이 플루트 하나 들고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어느 날 문득이 가장 젊었을 때 제일 잘 나갈 때 이게 더 값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그냥 한 1, 2년 가서 고생만 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가 버릴지도 몰랐고.
0: 네. 네.
1: 저는 내일 모레 또 들어가요.
0: 그래요.
2: 근데 대부분이 잘 나갈 때는 네. 쭉 잘 나가다가
0: 예.
2: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선교한다 대부분 이러는데.
1: 네, 예. 맞아요.
2: 젊음을 들이셨네.
1: 뭐 보통 애들 교육 다 시키고.
2: 네, 네, 네.
1: 그죠?
0: 그렇죠.
1: 그리고 어느 정도 애들
0: 떠나고 좀, 나면
1: 예, 그러고 나면 아내하고 이제 아프리카가 됐건 어디가 됐건
0: 가자.
1: 전 원래 이 생각이었어요.
2: 그런데 어떻게?
1: 근데 보니까 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날 못 가게 하는 건 결국에는 모든 게 돈하고 연결돼 있고, 그죠? 정말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걸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고요.
0: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가 잘 나가고 있는데 떠난다 그러면 말리는 사람이 구.
2: 있죠.
1: 네.
0: 가라 그런 사람 하나. 하나는 보통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아니신가요?
1: 한 명도 없었어요.
0: 어머나.
1: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장인으로도 만나셨고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한 거고.
0: 그렇죠.
1: 그리고 마지막 상담을 나눴던 담임 목사님마저도 지금 뭐 하는 거냐. 한국에서 이렇게 드라마 음악 잘 하고 있고 또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책까지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대를 했죠.
0: 잘 나간다는 게 어느 정도였었어요? 그때 막 진짜 한 방이 터지는 거였어요.
1: 제가 아마 한국에선 드라마 허준을 통해서 알려졌죠. 근데 이제 허준을 하고 나서 뭐 여러 드라마를 했지만은 이산이란 드라마가 그렇게 잘 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고요. 또 이제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업 행사나 또 여러 가지 방송이나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번 기도를 했죠. 그때 쓰나미가 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본에. 쓰나미가 난 지 6일 만에 이제 그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드라마 음악을 호기심 있게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날 호텔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가 어디 살았으면 좋겠는지 나한테도 물어줄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애들 나중에 교육시키고 플랜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나름대로.
0: 그렇죠. 예.

0: 잘 나갈 때 돈을 좀 모으고 연주 이제 큰 연주 이제 계속하고 그렇죠.
1: 예, 여유 좀 있으면서
0: 딱 좋은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제가 어디 있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가 당연히 열매가 많은 곳에 있길 원하지. 그 말 한마디가 예.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봉사하려고 그런 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서 지금 아예 집이 오사카에 있어요.
1: 근데 사람이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도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올 때 네. 계속 마음이 이렇게 요동쳤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제가 여기서 애들 잘 키울게요. 그냥 저랑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피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0: 초기 때는 바로 순종을 했죠.
1: 예.
0: 그래서 이제 막상 일본에 가고 나니까 예. 세상에 그 일본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생활 자체가.
1: 어,
0: 예를 들어서
1: 달라요?
0: 그런 거죠. 예. 겨울이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1: 어떡해요?
0: 일본은 난방이 안 돼요.
2: 난방이 아, 맞아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그리고 단열재를 쓰지 않아요.
1: 다다미니까.
0: 다다미에다가 예.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단열재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보다 안이 더 춥고요.
1: 어머.
0: 그리고 아침에 이빨 닦을 때 화장실에 가면 예. 치약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간증을 워낙 우리 이성미 지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 부도나서 예. 미국에서 그 불법 체류자 생활하면서 방 두 개짜리에서 이렇게 많이 14명이 살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 제일 싫었거든요. 화장실 네. 하나 있는 집. 네. 일본은 어느 집이건 화장실에 하나예요.
1: 하나밖에 없잖아요.
0: 그런데 이제 화장실까지 춥고 그리고 제가 천식이 있고 오래 못 버틸 것 같았고
1: 그렇죠.
0: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있고 저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해외를 떠돌면서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똑같이 겪게 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1: 되니까.
0: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이 흔들리고 막판에 제가 이제 건강에 심장에 변이협심증이라는 증세가 와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입원하게 되고 시술 받으면서
1: 네.
0: 이제 선교사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시고 다른 직업을 가지시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1: 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네. 참 엄친아 같이 생겼다. 아유,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의 그러게. 대상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엄친아시죠?
0: 맞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정말 아버지가 출판사를 크게 운영하셨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그 교재, 영어 교재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도 만드시고 또 저희 그때 설해마을에 있는 그 어린이 도서관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거 없이 잘 있다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셨는데
1: 네.
0: 보통 망하면 3대는 간다라고 그러는데
1: 그렇죠?
0: 다 거짓말이에요.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예, 미국에 가가지고
1: 쫄딱 망한 거죠.
0: 그렇죠.
2: 그럼 네. 그때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러신 거예요?
0: 도피죠.
2: 그렇죠.
0: 예. 왜냐하면 집 일단은 처음에 몰랐는데 집에 전화가 막 여기저기 오기 시작하고 아버지 계시니 어디 계시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전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게
1: 네?
0: 집으로 찾아오고
1: 네. 네,
0: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 일 해결될 때 동안은 미국에 잠깐 가
1: 있어라
0: 이제 3개월 왜냐면 비자가 여행 비자가 3개월이니까
1: 그렇죠.
0: 3개월 안에 어차피 돌아온다고 한 게 3년 동안 이제 아버지가 연락이 없었죠.
1: 그러면 네. 불법 체류자가 된 거
2: 그런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의 유일한 목표는 뭐였냐면
1: 예.
0: 저희 누님을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피아노를 좀 쳤어요.
1: 예.
0: 그리고 정말 똑똑했거든요. 저하고는 저는 우리 반에서 꼴찌에서 2등 1등은 제 친구 유홍일 제가 꼴찌에서 2등 공부엔 전혀 관심 없었고 네, 네. 이 누님은 워낙 똑똑하고 이름이 송민경인데요.
1: 네.
0: 우리 어머니가 누나를 부를 때면 콧소리가 났어요.
1: 민경아
0: 이렇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야. 넌 나의 유일한 이제 나 믿을 게 너밖에 없어.
2: 굉장히 사랑스러운.
1: 그렇죠. 네. 네. 우리 민경이 뭐하니?
0: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누나가 이제 피아노
1: 네.
0: 이제 줄리아드에 붙으면
1: 어.
0: 학생 비자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누나를 이제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1: 열과
0: 그
1: 성의를 다해서
0: 튀김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레시피를 보셨죠.
1: 예.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엄마가 누나 뒷바라지 하는 걸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지?
2: 그렇지, 속상하지.
1: 나는 난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아니죠. 저는
1: 안 그랬어요?
0: 왜냐면 누나가 워낙 똑똑했고 그게 맞는 거였어요. 단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2: 누가,
0: 그걸 원했죠.
2: 누가 때려?
0: 제가 워낙 많이 맞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왕따도 하고 아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영어를 이제 잘 못하시는데 되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용기가 있으세요.
1: 늠름하세요.
0: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한국은 6개월이 한 학기가 빠르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5학년이지만 우리가 갖고 온 그 성적표는 근데 얘는 여기서 4학년에 들어가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 학년만 낮춰달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길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미국 애들이 원래 커.
1: 그치, 미국 애들이 원래 크지.
0: 근데 이제 두 달 뒤에 졸업사진 찍고 졸업식을 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다시 4학년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생이 좀 꼬여.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왕따가 맞고 집에 오면, 사춘형한테 맞고, 또 학교에서 싸움 나고 막, 뭐 여기 저기 터지면 앰뷸런스 부르잖아요. 그 앰뷸런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불법 체류자는 아프면 안 돼요.
1: 그렇죠.
0: 앰뷸런스 돈 내고요. 응급실 돈 따로 받고요.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하면요. 수백만 원의 빚이 되는 거예요.
2: 그러면 화장실 가서 엄청 울었겠네.
0: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2: 하나님?
0: 네.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민경이 동생이라고 불리고.
2: 그렇지.
0: 네, 그렇죠. 아, 우리 어머니한테도 물어. 지사님, 이제 누구예요? 집에 많이 사니까. 우리 민영이가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수학경시대에서 또 1등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소아비만이었거든요. 스트레스성 때문에. 지사님, 얘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민경이 동생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누나가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탐을 내고 정말 지금도 뭐 그러시는데.
2: 근데 풀룩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0: 그래서 그 학교 화장실에서 이제 있는데 플룻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배웠어요. 왜? 그때는 뭐 잘 살았으니까 학교 끝나면 왜 그 테니스 선생님한테
2: 다 했겠네.
0: 테니스 선수한테 테니스도 배우고
2: 막기대로.
0: 네, 그렇죠. 그리고 플룻 보면 이제 좀 다니다 그만두고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플룻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을 나왔죠.
1: 네.
0: 또 이제 밴드부의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저를 알아봐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학교에 사고를 많이 치고 모든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었어요. 회의하느라고 끝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골치덩이겠어요. 플룻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거 만져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져보다가 불었어요. 놀라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니까 놀라는 거예요.
1: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이걸 해?
0: 그러니까는 아니 얘 때문에 맨날 회의하고 얘를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아니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해? 그러고 나서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앞부분을 제가 했으니까 저도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남자애가 플룻을 그래서 이거를 야 내가 이거 플룻을 너 오늘 줄 테니까, 너 이거 밴드부에 이제 와. 그 봐요. 언어 안 되죠.
1: 예.
0: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1: 예.
0: 그 바보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어설프게 하는 거 하나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1: 그게 몇 학년이에요?
0: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죠.
2: 6학년 때?
1: 6학년.
0: 6학년이지만 이제 잘못 들어간 6학년.
1: 나이로, 네. 네. 나이는 5학년이고.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잘하게 되죠. 그것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1: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몇 대 몇의 경쟁을 뚫고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
0: 그래서 제가 13살이에요. 그때가. 저 혼자 갔어요. 맨하탄까지 혼자 턱시도 입고 갔어요. 빌려서. 그 세탁소 옆에 렌탈샵 있잖아요. 프람데이스에 있는 그런. 갔더니 턱시도 입고 온 애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반짝이 구두 신고 턱시도 입고 시험 치러 온 애가 저밖에 없고. 이제 워낙 플라스틱 케이스잖아요. 예, 학교 예. 밴드부 악기인데 갔더니 예. 세상에 가죽 막 거기에 열었더니 황금 막 그 18kg도 막
1: 반짝반짝
0: 구멍 뚫려 있고 막 이거 나는 진짜 플라스틱 케이스에 장난감 같은 거 높은 거 꺼내가지고 그냥 이제 레슨을 이제 그 제임스 컬버의 CD로 이제 전부 다 거의 외웠어요. 그리고 다시 빼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니까 끊질 않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분명히 앞전에는 한 5분 듣고 끊었는데 나는 전 악장을 막 연주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나더니 하, 너무 좋았다. 악기 좀 보자. 막 자기들끼리 교수님들이 웃어요.
1: 이거 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라. 네, 네,
0: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좋았다고. 얼마나 했냐 해서 밴드부에서 한 1년 했다고. 그래서 그, 너 스승님이 누구시니? 그래서 나는 이제 제임스 거웨이라고. CD 예, 이제 예, 얘기하고. 예, 예. 근데
1: 들었으니까.
0: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이 잘 됐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장학금 받고
1: 몇 대 몇이었어요, 경쟁률이?
0: 일단 그날 하루만 70명 갔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만.
2: 그런데 그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누님하고 어머님하고 발음을 어떠셨을까?
0: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예전 대통령 따님들도 네. 있었고 네. 또 뭐 유명한 또 야구 감독도 있었고 붙게 됐을 때 기억나는 게 퀘벡이라는 데에 갔어요. 캐나다에 있지만 언어를 불어를 쓰는 곳입니다. 최근에 뭐 드라마 뭐 도깨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물론 몰랐겠지만 당시 때 이제 퀘벡이라는 곳을 딱 봤더니 미국 대사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먼저 가서 그 합격 통지서 이제 보여주시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영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러오라는 거예요. 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1: 그치.
0: 우리 그 영사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면서 비자를 다 주는데 와,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은
1: 처음으로 네. 누나를 이긴 거네요.
0: 그거보다 그 감동이 있어요. 왜냐면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영사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들을 줬냐. 그러니까 저란 존재는 그냥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녀석이 사고 쳐가지고 막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괜찮았나? 괜찮게 했나? 네,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링컨센터에서 협연하고 또 이제 이러면서 인생이 바뀌고 또 아버지가 3년 뒤에 연락이 또 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통 그런 큰 부도를 나면은 이제 잠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시고 한 14년에 걸려서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 말은 빚을.
2: 대단하시네요. 근데 막 그만두고 싶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0: 그거는 이제 스위스에 갔을 때죠.
1: 스위스에
0: 악기를 통째로 도둑을 맞았거든요.
2: 그래요?
1: 악기를?
0: 네, 기차에서요. 유럽 경험이 많이 없었으니까 도둑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죠. 스위스는 워낙 안전한 나라인데. 그래서 악기를 다 도둑을 맞고
1: 어떻게 도둑을 맞았어요?
0: 바로 옆에다 뒀어요. 예, 예, 악기를 그렇죠. 눈 깜짝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 한 중학생으로 되어 보는 애들 몇 명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내리기 전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방이. 예, 그 안에 뭐 여권서부터 다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하필이면 그 연습용 악기까지 그 안에 있었어요.
1: 싹 다.
2: 그럼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0: 악기 두 개에다가 피콜로에다가 또 플룻 헤드 여러 개 해가지고, 그걸 도둑을 맞았죠.
2: 근데 플룻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고?
0: 플룻은 다행히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아요. 그거 다 해도 그래도 악기 하나에 한 600만원 뭐 700만원 뭐 이런 악기였겠죠.
2: 그러면은 뭐 싼 게 아니고.
0: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1: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0: 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1: 우리끼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잠깐 옆으로서 하나님 잃어버린 거 좀 찾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0: 그 일만 있었으면 저도 그런 기도를 했겠죠.
1: 예, 예, 예.
0: 근데 실은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좋아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외국인 친구.
1: 사랑에 빠졌거든요.
2: 예, 그, 외국인이었어요?
1: 네.
0: 그쵸.
1: 예.
0: 한국 남자라고. 예, 또 음악하는 남자라고. 예. 그래서 뭐 헤어졌어요. 거기다가 또 저를 키워준 그 기도를 하게 해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모든 게 그 상황이
1: 너무 힘든.
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악기는 억대의 악기인데.
1: 네.
0: 그때 그 루만 호수에 빠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은 들어, 진짜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2: 어, 들어갔다 나왔어요?
0: 예, 예.
2: 어, 그랬어요.
1: 예. 왜 들어갔어요?
2: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0: 그때 이제 일주일을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요, 좀 전에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고 왔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이 간증은 꼭 합니다. 그때 도둑 맞은 게 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때 모든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2: 그 하나님의 어떤 위로도 있고 그랬었나요?
0: 아니요.
2: 붙들어 주시는 것도 없었고?
0: 네. 그냥 제가 7년 동안 하나님을 안 봤어요.
2: 7년 동안
0: 안 봤어요. 그러다가, 그, 오늘의 교회 그, 가면, 열린자들을 위한 예, 예배가 있어요.
1: 새신자들 위한 열린 예배. 예.
0: 그거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도 가자고 저를 헐뜯을 시켜서 한번 제가 저녁에 거기 앉아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거를 네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그 친구도 저한테 야 너도 저런 데서 연주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난 하나님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서 저기서 연주하면 아마 십자가 떨어질 거야.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때 일어났는데 울컥거리는데 왜냐면 그때 그 화장실에 왔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뭐냐면 네가 도둑 맞은 게 뭐니 그러더라고. 네가 도둑 맞은 게 뭐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 생각도 안 했는데 입술로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입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첫사랑이에요. 내 입술로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은 단어가 예수님의 첫사랑이야 그러고 엉엉 울게 됐어요. 엉엉 울고 그 해에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태국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해변가에. 그거를 일주일 전에 제가 캔슬을 했는데요.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태국에 쓰나미가 와서 다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1: 일본 사람들한테 주로 어떤 찬양을 들려주세요?
0: 일본이 원래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국 케이블에서 하던 게 인기가 있어서 BS라는 위성방송을 통해서 또 재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위성방송국에서 너무 잘 돼서 NHK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라마 음악을 하려고 저를 몇 번 초청을 했는데 드라마가 NHK에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만 내가 일본에 살겠다. 근데 여섯 번을 재방송을 해요. 일본으로.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제가 한 드라마 동의를 또 방송을 해서
1: 나가지도 못하게
0: 계속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해요. 또 특이하게 제가 한 드라마들이 다 오전에는 그 예전에 허준 그 다음에 이산 그 다음에 동의를 그래서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곡을 쓰기 때문에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고 또 제 이름으로 악기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 휘슬이라는 게
1: 요거예요?
0: 네 맞습니다.
2: 이게
1: 요게 송솔나무 이름으로 제작된 악기
0: 네 거기 제 이름 써있죠. 솔나무라고요. 이게 3세대 악기인데요.
1: 네.
0: 이게 아일랜드 원래 휘슬이에요.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같이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 동안 영국에 지배당해서 우리나라 같이 한 맺힌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에 제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 악기에서 지금 진화된 3세대 악기는 아프리카의 선교나 이런 데 가져가기 위해서 그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물로도 닦을 수 있게 변형이 안 되게끔 만들고 가격을 2만 원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로 드라마 음악을 했던 믿겨지지 않으시죠?
2: 그런데 이거 보면 꼭 장난감 같은데.
1: 이게 소리가 날까 싶은데 저희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걸로? 제가,
0: 네. 네. 자.
1: 새 거예요.
0: 지금 막 뜯은 거네요.
1: 예.

0: 네. 이게 멋진 소리가 나네.
1: 제가 연주할 때 보통 세 가지 악기를 번갈아 가면서요. 네. 첫 번째 악기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루트예요. 그 악기는 이제 중형차 가격 정도 하죠. 수천만 원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제가 새로 생긴 악기. 세계 두 대밖에 없는 플래티늄으로 만든 억대의 플루트. 예. 마지막에 항상 이 악기로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악기의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가격을 이제 안 들은 상태에서 좋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또 고장나서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예요. 이건 좀 새 거지만. 중요한 거는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가 악기의 소리를 가르고, 그리고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 사진이 좀 민망한 사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 얼굴이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제 발에도 막 힘들어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보시면 발에도 막 힘이 들어가고요. 눈이 막 왜냐면 이거를 몇 번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쁘게 찍히려니까
2: 우아하게.
1: 이거 이해는 안 돼요. 얘는 이제 얼굴을 찡그리고 온 힘을 주고 근육에 근육까지 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3: 해야 다 집중 여기 안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1: 삐사리가 안 나고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 똑같거든요, 얘가. 내 어렸을 적 솔나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2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이걸로 선물로 드리면 내년에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어디하고 뒀는지도 거의 모르실 그렇죠. 거예요. 그죠? 남들한테는 장난감이고 남들한테는 싸잖아요. 하나님은 날 정말 이거를 얼마나 수동하게 저를 다뤄주셨어요. 제가 이 악기를 부를 때는 주인의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죠.
2: 아일랜드인가 어디 가서 술집에서 우룻바다가 됐었다는 얘기를
1: 그게 들었어요. 제가 실은 이 뭐 임창정 씨 아시죠?
2: 예예. 예.
1: 실은 임창정 씨의 타이틀곡도 다 제가 연주를 하고 했을 텐데
2: 예.
1: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타이타닉 주제곡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는 플루스를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아일랜드 정통 악기다. 그때는 이 악기를 몰랐죠. 자, 이 악기예요.

0: 이거잖아요. 예. 그 내가 이거는 훌루스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렇게 슬라이드라는 게 있고 뭐 컷이나 롤이라는 기법이 있고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그 악기가 어디서 파는지도 모른다. 근데 무조건
1: 하라는 걸
0: 해달라는
1: 거예요.
0: 제가 뉴욕에 한번 연주를 갔다가 예. 악기점에서 이거를 살라고 했는데 십몇 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1: 예.
0: 아니 설마 이런 거 말고 비싼 게 있겠지. 예. 비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가가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예.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임장열 씨 거에는 내가 해드렸는데 예. 궁금하잖아요.
1: 예.
0: 아일랜드에 직접 갔죠.
1: 오, 이 악기 아일랜드, 하나 때문에. 네.
0: 이걸 아일랜드 월튼사에서 만들어. 요즘 월튼사가 떴잖아요. 예.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왜 유명한 가수분들 막 이런 분들 가셔가지고 영화 장면 따라간다고 막 거기서 찍은 영화가 막 세계에서 유명해졌어요. 그 악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월튼 호텔을 잡고 이제 월튼 스쿨을 예약을 했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가서 월튼 스쿨에서 그 권위가 있으신 해리롱 교수님한테 했는데 한 10분 들으시더니 야,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일랜드에 오라 그러는 네,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자기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네. 막 너무 신이 나신 네, 거예요. 네, 난 배우러 왔는데 네. 가르쳐 줘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때 회장님을 만나라 해서 월튼 그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분이 술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유가 아일랜드 정통 음악을 들으려면 술집에서 라이브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악기로 한번 연주를 해보라고. 왜 해리롱 교수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듣고 싶다고. 막상 그러니까 뭐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신을 했더니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이제 법으로 담배를 못 펴요. 그 당시는 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저는
2: 그래서
0: 잘 내려와야지 이러는데 한 곡만 더 해달래요. 그때 이제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가 나오는데 아멘 그리고 막 그리고 월드 사장님 앞에서 막 울고 계시고 부흥회가 된 거예요.
1: 졸지에.
0: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음날 오시더니 솔나무 이름으로 악기를 내고 싶다고 그걸 시판을 하셨어요. 실제로 1세대 악기가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해룡 교수님이 내가 여기서 20년을 일했는데 네. 내 이름으로는 안 내줬는데
1: 진짜 감동이네요. 네. 수십 명이 모인 데도 있고 수만 명이 모인 데도 있고 참 다르잖아요. 네, 장소가. 네. 그런 데 가서 불 때 어때요? 큰 데가 더 이렇게 흥분이 돼요? 아니면 작은 곳에서의 또 매력이 어때요?
0: 저는 100명 미만인 데서는 사례들을 안 받아요.
1: 네.
0: 지금까지 그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요.
2: 근데 일본은 대부분이 네. 다 그런데.
0: 일본 가니까 다 100명 미만인 거예요.
2: 100명이면 큰 게
0: 정말 내가 100명 미만은 사례비 안 받는다는 걸 헌신을 하고선 했는데 그래도 뭐 다 100명 미만일 줄 몰랐죠.
1: 네.
0: 그러니까 100% 자비랑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실은 오늘도 선교사들 자녀들 모이는 예. 30명 모이는 데였거든요.
1: 예.
0: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음악가들의 꿈이 뭐예요? 클래식 연주자들의 꿈은 결국엔 카네기홀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술연단이 있죠. 제가 해마다 예술연단에 연주를 했는데 근데 요는 그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남죠?
1: 허전하고
0: 허전하잖아요. 네. 그죠? 제가 그때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간다에 갔었어요. 아촐리 마을이라고 소년병들 이제 소년을 납치해서 훈련시켜서 이제 첫 번째 임무로 가족을 죽이는 임무를 맡기고 정말 그 아픔을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제가 멋진 그 연주복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광기 씨가 야 그래도 연주하는데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더니 그 학교를 만들다가 무너진 그 벽돌을 갖다가 무대를 만들어 줬어요. 이광기 씨가 그 무대에 올라갔더니 또 같이 계셨던 또 감독님들이 조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핸드폰을 다 꺼내서 코카콜라, 환타, 사이다 이런 해서 조명을 만들어 줬어요. 악기를 제일 좋은 걸 갖고 왔어요. 다 말렸어요. 아유 그냥 몇십만 원짜리 가져가지 이런 지역에 왜? 근데 저는 이제 연주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즉 최고의 무대가 어디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가장 영광스러운 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린 그거 갖췄다. 여러분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제일 힘든 게 나를 그렇게 때리거나 화나게 했거나 내 가슴에 아픔을 줬던 사람들 용서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셨고 용서가 되셨어요?
0: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네.
0: 제가 미국에 가면 절대 가지 않는 동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초청을 했는데 제가 살던 동부에는 절대 안 갔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2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백인들, 절 때렸던 그 나이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아직도 떨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픔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최근에 들어서 깨달았죠. 네, 제가 실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혹을 받았어요. 너 죽으면 너야 믿음 좋아서 천국 가고 뭐 그러는데 남은 네 가족들은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네, 사람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제가 그 힘든 일을 겪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하루를 살기에는 충분한 만큼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힘들어지는 건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기에는 늘 충분하게 주시는데 다음 날에는 내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걱정돼서 우리가 세상적인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했어요. 이천수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분의 아버지가 중학교 때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잘못 자랐나요? 너무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걱정을 한다는 것, 그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저는 100% 더 하나님을 신뢰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 보다 지금 더 우리 가정이 더 탄탄해지고
2: 그런데 그 좀 신장질환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잖아요.
0: 네.
2: 지금은 좀 어떠셔요?
0: 뭐 약이 워낙 좋아졌어요. 재밌는 게 제 연주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뭐 회복되고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웃기죠. 저는 아픈데. 근데 처음에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막 뒤에서 우시고 뭐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연주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나부터 먼저 좀 고쳐주시겠어요? 아니면 아프게 하려면 확실하게 아프게 해서 빨리 좋은 데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이거는 뭐 계속 약으로 연명하게 하니까 막 화나고 그러는데 이 깊은 뜻을요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아파서 호텔에서요 오전에 연주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심장이 쪼여오는데 니트로그리셀린을 혀에 뿌려도 금방 한 1, 2분이면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아프고 막 천식도 막 올라오죠. 호텔 그 카페트에.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뜨거워졌거든요. 그거예요.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한테 제가 송솔나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잡고 올라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2: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멋진 고백을 하죠. 네.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졌다 이렇게.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 기침을 하면서 내가 감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침을 계속하면서 막 심장을 부여줬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2: 근데 네. 저런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닌데.
0: 근데 연주를 하면요.
1: 예.
0: 그렇게 기도하고 연주를 하면요. 연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연주를 하면서 또 증상이 없어져요.
2: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뭐 풍성하게 더 부어지니까 네. 흘러가는 거잖아요.
0: 이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저주의 병이었으면 연주하다가 쓰러졌겠죠. 몇 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2: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서요. 네.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그냥 세미한 음성을 자주 들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2: 그런 특별히 그냥 다 귀한 말씀이지만 네.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말씀 있지 않나요? 네.
0: 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이 구절을 계속 들어도 뭐 그냥 전도용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방송을 보면 아, 솔라무가 특별히 뭐 하나님한테 이쁜 하나님한테 특별히 이쁜 짓 해서 이쁜 받은 거 없어. 뭔가 정말 특별해서 이쁜 받은 거 없어.
1: 맞아요.
0: 네. 내 하나님이니까 된 거예요. 내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 요새 연예인들도 만나잖아요. 네. 집사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복음을 알리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사명이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감사해요 집사님.
1: 아유 무슨 얘기예요. 저는 솔라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네, 늘 뵈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 춤출까 했는데 오늘 그 답을 많이 얻어가는데요. 네. 저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도 그 아일랜드에 있었던 그들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2: 너무 좋겠네요.
1: 가능해요?
0: 예. 그러면 원래는 제가 반주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예, 예. 악기도 활은 악기 많이 갖고 왔거든요.
1: 그래요?
0: 그냥 여기 앉아서 이 싼 악기로 예,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1: 좋죠.
0: 괜찮아요?
1: 그러면
0: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냥
1: 그대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튼 선교사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처음으로 기도란 걸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시고 밀림에 가셔서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백인에게 순교를 당하죠.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썼던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악기로 한번
1: 예 오늘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예. 헤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예.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2: 저는 그 플롯도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정말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감사했고요.
0: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다듬어서 쓰시고요. 만들어가서 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그 고난의 과정들 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극복하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세우시고 영광받으시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솔라무 만나면서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내 아빠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아빠 얘기할 때 자신 없어 했는데 저렇게 아빠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세요. 아빠거든요가 아니라 우리 아빠잖아요. 내 아빠잖아요.
2: 아버지니까 네. 참 생이 책임지시는 거죠.
1: 네. 자 그러면 내 아빠 앞에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계랑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문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미의 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 있죠.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이 노래가 들려올 때면 삶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신사가 곁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초록빛 나무와 붉은 장미가 보입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활짝 피어있지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나요. 참 멋진 세상이다. 이 노랫말을 듣고 있으면 치열한 삶에 지친 우리에게 잠깐 고개 들어봐요. 세상은 여전히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곳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노랫말처럼 다가오는 6월에도 참 멋진 세상이라고 말하며 매일매일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밤때 절정에던 장매도 이제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랫말처럼 초록빛 나무와 아직 지지 않은 붉은 장미가 나를 위해서 피어있는 거라고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도닥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뱀이 양의 전액 스케치입니다.

올해 환갑이고 남편은 3살이 많습니다. 가끔 고지식할 때면 세대 차이 난다고 놀리기도 하는데 3살 차인데 결혼 36년 차가 되니 우리 부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놀고 즐기면서 살자. 그리고 밖에서 많이 보는 것도 공부가 된다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끕니다. 지난주에는 영화 티켓을 끊었다며 시간을 비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은 외식하기로 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극장으로 가는 길 블루투스로 이어폰도 나눠 끼고 음악 들으면서 갔습니다. 사내 연애하고 결혼한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노래 하시면서 김현숙님의 로이 올비슨의 노래 브레지 워먼이었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운전해 주던 차에서 테이프로 들었던 노래였는데 이제는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 돼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며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하고 주두추님의 비지스의 노래 Staying Alive 였습니다. 작년 말에 퇴직을 하고 유럽으로 미주, 하와이 등을 돌고 이제 6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떠납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거의 세계 일주를 하시는군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아브라함님이 정하신 곡은 퀸의 노래 We are the champions.

이번 달 중순부터 어디라고 딱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아프더라고요, 몸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누웠는데 한계가 돌아서 전기장판 켜고 또 겨울이불까지 꺼내 덮고 잤는데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깼지요. 열을 보니까 39.2도. 병원을 갔습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겼다며 입원을 하라 그래서 이번 병원 침대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셨는데 아구 열나고 몸이 아프면 감기 몸살로 흔히들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얼른 진료받고 원인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치료 잘 받고 얼른 퇴원하실 수 있기를. 0222님이 알란 팔세인스 프로젝트 Days a Number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석강님이 막한 소니 노래 정하셨어요. You sang to me.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킹콜의 투영 그리고 페츄라 크락의 This is my song 그자님이 정한 신곡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모임의 단장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이 숲 옆에 아름다운 곳에 은퇴 후의 삶을 보내고 계신데 직접 기르신 쌈 채소와 맛있는 갈비 바베큐 들기름 막국수 부침 여러 가지 과일들 그리고 기타 반주에 노래하는 시간도 두통 때문에 살짝 고민했는데 말끔히 씻어준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그러셨나요? 향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승강기에서 팔을 다쳐 입원하시고 재활치료하셨던 팔순의 어머니 6월에는 이제 깁스를 푸시게 됩니다. 6월에는 꽃구경도 다니시고 마음껏 좋은 계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레노아님이 보내주셨네요. 마리라폴의 마리 해밀턴

올해 회갑을 맞은 동창, 중학교 동창들과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해 친구 25명이 함께 출발을 했죠. 사회를 맡은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추억의 게임들을 소환해서 가는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버스 여행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여서 좋고 삼삼오오 모여서 옛 추억들을 소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준비해온 음식들을 탁자 위에 차려놓고 먹는데 음식 맛도 꿀맛이었습니다. 까까머리 남학생들은 반백이 되고 단발머리 여중생들은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 재롱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 둘이 결혼을 안 해서 손주가 없어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경주에 도착을 하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들도 어찌나 밀리는지 대릉원과 황리단 길을 걸으며 기념사진 찍고 천마총에 들어가 신라시대 유적들도 관람을 하는데 수학여행으로는 학창시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동궁과 안압지 야경을 구경하며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친구들을 잃어버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옥 펜션을 통째로 빌려 야외 바베큐로 저녁을 먹으며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다음 날에는 석굴암과 불국사에 들렀는데 학창시절 바라봤던 풍경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세월이 흘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며 웃었네요. 즐거운 1박 2일 수학여행을 소환한 회갑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앞으로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변함없이 우정여행을 떠나자고 다짐

삶의 길목에서 이순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학여행 같은 회갑여행을 아주 알차게 1박 2일로 잘 다녀오셨네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시면은 정말 훨씬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이순자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니콜라 디바리의 노래 마음은 집시였습니다. 배미양의 전액스케치입니다. 장재영님이 청하신 에드윈 맥케인의 노래입니다. I don't know how I got by.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급 상태라 활동이 어려운데 저녁 스케치와 함께하니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조심조심 잘 회복되시길. 1182님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Angels. 뇌출혈 수술한 지 2개월이 돼서 집에만 있어 힘든데 CBS 음악 들으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8390님 올 6월에는 계획했던 일 하나쯤 끝내고 싶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작은 여행을 기대가 됩니다. 그러셨어요. 1585님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

곡으로는 김우진님의 정하신 곡입니다. 알리오 스피드웨건의 Keep on Loving You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뱀.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더피의 Mercy, 그리고 산타나 피처링 미셸 브랜치의 Game of Love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이 You Know I'm No Good 신청하셨고요. Mercy, 7673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숙씨가 The Game of Love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캐롤 킹의 So Far Away, 그리고 이어서 닐 영의 Heart of Gold, 삽작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신기하네요. 삽작. 자, 그리고 이글스의 테킬라 선라이즈,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Tears for Fears, yeah,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클레이 님이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You Can Do Magic 이 노래는 맙몰방평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닉네임이 갈수록 난해해집니다. JDH님이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돼서 너무 답답했네요. 이틀 만에 다시 구입해서 사용하려니까 모든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럴 때 바로 FM팝스가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FM팝스 들으시면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쉘린의 I've Never Been To Me 그리고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문경 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음악 계속해서 많이 보내드리는 위켄드 스페셜. 역시 음악밖에 없죠. 한동준의 FM 팝스는 소리님이 힘든 일들이 겹치다 보니 그동안 저에게 준 선물이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강릉으로 떠나왔습니다. 어젯밤 캄캄한 밤바다를 보고 오늘 아침 다시 활짝 피어난 바다를 마주하니 고요하다가도 이래 밝아지는 바다와 끊임없이 흘러가는 파도를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날도 있고 또 이렇게 눈부시게 밝은 날도 있는 거겠죠 하시면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상 그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 슈퍼트램프의 Logical Song, 그리고 Electric Light Orchestra의 Confusion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노스텔지언님이 Eye in the Sky 신청하셨고요. 블루 카페님이 Logical Song, 슈퍼트램프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셨기를 바랍니다. 자, 케니지의 연주곡 흐르고 있습니다. Going Home.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것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속담처럼 숫자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현상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숫자를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의 채널 고정하세요. 첫 곡으로 투투의 1과 2분의 1 들려드리면서 아름다운 세대의 문을 열겠습니다.